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도과학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대 활동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예, 이제 많은 분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대 활동이 최고로 되는 우대 활동입니다. 여지껏 하도 우대 활동 가운데서 보조금도 나가고 약에서 약도 더 드리고 우리 자문하신 분들 규십도 드리고 왜냐하면은 우리도 여러 가지 이런 큰 우대 활동 같이 진행한다 이 말씀입니다. 예, 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우대 활동입니다. 때문에 이런 우대 활동 이용하실 분들 우리 약국 전화에 501-2797 여기에 전화하시면 배달 자문 이게 다 됩니다. 이래서 특대 우대 활동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어제 그 뚱빙 샤즈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겨울의 병은 우리 여름에 치료하자 하는 말인데 우리 중의에서는 이 치료법을 아주 중요히 여깁니다. 무엇이나 다 이 때가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처리하든 계절이든 다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여름이나 봄이 와야 우리 꽃이 피듯이 겨울에 가서 자꾸 꽃이 피라면 그게 아주 힘들죠. 예? 이래서 우리 병 치료에서도 우리 여름에 치료하면은 훨씬 그 효과를 잘 보는 병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뚱빙 샤즈라고 하는데 우리 여름이라 하면은 양기가 제일 왕성한 계절입니다. 이 기회를 비롯해서 우리 몸에 있는 많은 질병을 치료하자 이 말입니다.
0: 네, 그래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우대 활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네, 사은품으로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방송 전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도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기회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환은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환은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3: 예, 저도 지금 건뇌보신환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어째 썼는가 하면, 어제 그 기억력이란 게 자꾸 떨어지지, 소변이란 게 지내자지. 그래서 이 약을 방송 통해서 이거 듣고서 이거 써봤는데,

0: 필이 써보니까 어딘 한 달 됐는데, 야, 이, 정말 약은 좋은 약입니다.
1: 네.
0: 첫째는 벌써 잠 잘 오던 게 잠이 잘 오고, 예. 그 다음에 저 음식 같은 기억력 있지 않습니까? 차츰차츰 지금 악인나만 나타내는 게.
1: 네. 그렇죠.
0: 이 허리, 다리 쏘나던 게, 이 지금 자기가 다, 예, 소변이가 기운이 지금 조금씩 좋아진 게 악인나만 합니다. 이제 얼마 안 썼는데, 네. 이렇게 혹 악인나만 합니다. 예. 네. 이래까니 이게 내게는 지금 이게 합당하다만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 예, 선생님 강의 미신에서 그 약이 여기장 약이 어떤 대로 들어간 거 알잖아요. 이거 좀 꾸준히 써야 되겠습니다.
1: 꾸준히 쓰는 게 좋습니다. 예. 예. 우대 활동 오늘부터 또 독특합니다. 예, 참가하십시오.
0: 예, 예. 선생님 잘 알았습니다.
1: 예. 예. 네. 참가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중에서 뚱빙 씨아즈라는 데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알아듣게 쉽게 말하면 우리 콩팥이 양기가 부족한 사람들 겨울에 와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양기든 음기든 콩팥이가 주로 주관합니다. 저희들 건네보신안을 쓰게 되면은 이런 겨울에 오면은 감기를 쉽게 한다, 기관지 천식으로 고생한다, 또 관절염이 발작했다, 비뇨기 계통이 질병이 있다, 여자들이 그 뭡니까 자궁이 땅땅해지면 아랫배가 항상 아프다, 이런 많은 문제점 다 우리 겨울의 병입니다. 이런 겨울의 병을 치료하는 데서는 지금 이 여름 계절이 제일 좋다는 말씀이가 바로 뚱빙 씨앗입니다. 때문에 우리 이런 치료상에서 계절을 잘 이용한다 할 때 효과를 봅니다. 아, 난 어제는 그게 고질병이 돼서 내 병은 이게 어제는 10년도 넘었단데 20년도 됐단데 이런 분들 우리 이런 계절적인 치료 이때 약을 잘 선택해서 쓴다 할 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쉽게 우리 그 천식이 발작한다거나 이 가을부터 시작되면은 기관지 천식이 발작하고 기관지염이요 기침이요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쉽게 추위를 탄다는 분들 추위를 타게 되면은 이 관절이든 이 허리든 많은 이런 그 우리 몸에서 골과병이 뛰쳐납니다.
2: 네.
1: 뿐만 아니라
2: 땅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2: 네.
3: 네. 나도 건네보신안 쓰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병이만에 이약처에서도 효과 없던데 건네보신안은 쓰고 그런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거기에 자꾸 고파던 거 해결이 됐지. 기억력이 없고 혈압조절 안 되던 것도 혈압조절도 잘 되고 있습니다.
1: 네.
3: 그리고 혈치조절도 잘 되고 그런 소화가 늘상 안 되고 고가가 영 문제됐습니다. 그런데 그 고가도 네. 그 전보다 많이 났을 것 같습니다.
1: 고가병은 자연적으로 나서진다.
3: 예, 소변이 아무래도 충분하게 제대로 네. 나가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이 건의보시한 이 활동이 좋을 때 써먹자고 그럽니다.
1: 네, 활동 좋습니다. 참가하십시오.
3: 수고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이래서 잘 치료 아이들은 이제 위에서 말씀드린 이런 질병들을 꼭 이 계절에 쓴다 할 때 우리 다른 때 써서 보지 못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희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네보신안은 산동 뚱어의조제약공장에서 만들어낸 건네보신안입니다. 처음으로 우리 방송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이 산동 뚱어의조제약공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름 있는 제약공장입니다. 이름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약의 질량을 보증할 수 있는 이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에, 들어가는 약재, 량, 예, 그 다음에 질, 이걸 다 보증할 수 있단 말입니다.
2: 네. 그래서.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한 가지 몸에 하기시요.
1: 네.
4: 지금 그 약을 저기 선전한 거 먹어서 그 저기 지방간이랑 없어집니까?
1: 지방간이 있고 혈지도 높습니까?
4: 네.
1: 예, 그러면 꼭 잡수기 바랍니다. 이 약은 정혈할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혈지, 혈점도 이게 다 개선을 가져옵니다. 혈지 높은 사람들 꼭 쓰십시오.
4: 네, 저 오늘부터 네. 활동합니까?
1: 예. 오늘부터 이 특대 우대 활동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 있습니다.
4: 네, 알겠습니다.
1: 네. 네. 잘하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산동 동어 어제 제약공장에서 만든 근육 보신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약 효과를 보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약하고 병하고 약이 처방이 맞을 때는 많습니다. 우리 담은 가운데서도 보면 그런데 효과를 못 봤다. 나는 어쩌어쩌서 어떤 약을 썼다 하는데 문제는 약이 질량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약은 꼭 이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이름 있는 제약공장의 약을 쓰자 이 말입니다. 옷이 같은 거는 뭐 핀팔이 아니라도 입으면 되죠. 깨끗하게 뭐 입으면 되지만 약이라는 거는 꼭 병을 치료할 수 있고 효과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약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런 제약공장을 꼭 정확히 좀 믿을 만한 제약공장의 약을 선택하자 이 말입니다. 25가지나 되는 중약제가 들어갔습니다. 25가지 진귀한 중약제가 들어감과 동시에 그 약이 배합이가 아주 잘 돼 있죠. 그래서 이 약은 본래 우리 역사적으로 봐도 이름 있는 약입니다. 1771년도에 이때 건종 황제가 그때부터 계속 쭉 쓰며 내려오던 약입니다.
2: 네, 땅분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5: 아직 건의고 시간 쓰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 머리가 아프지 어지럼 증이나 머리에서 소리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 잠도 못 잤습니다. 꾹꾹이 나오네. 그래서 정신에는 맑은 정신이 살아선 적이 없었습니다. 맨날부터 그게 저분하고 이랬습니다. 이제 언니 보시고 안 했으니까 조금 내락도 더 내는 게 나은 것 같아 이랬습니다. 그리고 얘 다리가 하는 건 자꾸 시리고 졸이고 어떻게 나보기 오고 어때 그리 바쁩니까? 네. 다리랑 스무고 되면 여기가 거기까지 걸을 수가 없고 이랬습니다. 제 입력으로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난 여러 가지 경위에 한 가지 약을 효과를 보고 그러니까 뭐 우리 학교 쪽에서 계속 써보려고 좀 이럴까 오늘 좀 배달 받으려고 전화합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배달이 다 됩니다.
5: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은 건종 황제가 황제 자리에 오래 있었습니다. 63년 동안 있었고 8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때 89세라는 거는 지금 나이 비하면 100세도 훨씬 넘습니다. 오래 사셨습니다. 주요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분이 장기적으로 쓴 근신탕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근신탕. 1771년도부터 썼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이 건신탕이가 지금 우리 설명드리고 있는 건내보신환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그래서 이 건신탕이가 지금
2: 여보세요.
1: 우리 설명드리고
6: 네, 안녕하세요.
2: 네.
6: 네. 예, 예, 예.
2: 네.
6: 예. 저는 건내보신환을 한단다.
1: 네.
6: 그건 내 아무리 한다고 허리 너무 나빴어요. 경력이란 게 있으면 없지. 이제는 경력을 넘어서 계속 나이 들면서 점점 없어집니다. 거기다가 또 썰까지 나갔어요. 코까지 나빴어요.
1: 네.
6: 그리고 다리 아프고 나면서 코가 코로 가는 문제 있는 것 같은 게 다 썰을로 그렇다 하는 게. 그래서 이 건조파신화를 먹고 습격에 벌써 얼마 안 먹었는데 경력이 있었다는 게 알리고요. 썰이 좋아서 허리 다렸다면 별로 아프다.
1: 네.
6: 그리고 난 또 이전에는 위도 영 나빴는데 이 위도 하는 것 같은데
1: 이 비위를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약입니다. 그 약, 그 관한 약제가 좀 많이 있어요.
6: 위궤양에 난소위염이 있어서 그냥 특히 위궤양 때문에 새벽에 그래서 쌀쌀 쓰리고 이거 써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숫자를 막 그래서 저녁에 밤에 그 뒤집어서 딱 사라지면 그래도 아이고 쓰는데 약은 얼마 싸먹은지 모르는데 근데 이거 먹고 지금 쓰는 게 싹 나서 그렇습니다. 야, 너무 얼마 사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기억력이 증가되지. 기억력이 이전에는 나빠서 진행할 때는 문을 다 집어 열쇠 놓고 달아나고.

0: 주소 받아갈 땐 주소 안에 앞에 가서 자꾸 막 주시고 하는데 무슨 가지러 왔다가 이런 거 이래고 너무도 가같이 안다 놀면 자꾸 무슨 말을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도무지 웃으면 어쩌고 그래 그러잖아 이거 이게 그래서 이게 요즘에는 좀 야 나아서는 정말 기울이 좀 많이 나아졌어 기타님 너무 좋아서 이번 할 때는 계속 먹다 그런다 예.
1: 네.
0: 계속 먹어야 되겠습니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아, 우리 중에서는 컴파츠 선언은 천천지번입니다. 천천적으로 그만큼 원기를 갖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비장이가 후천지번입니다. 후천적으로 비위가 좋아야만이 우리 몸의 원기를 많이 보충할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근내보신 하늘은 비장, 콩파, 간, 예? 그 다음에 우리 이걸 통해서 우리 뇌조직이 건전하게 할 수 있게끔 종합적으로 된 약입니다. 네, 우대 활동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예. 이제 많은 분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대 활동이 최고로 되는 우대 활동입니다. 여지껏 하도 우대 활동 가운데서 보조금도 나가고 약에서 약도 더 드리고 우리 자문하신 분들 교습도 드리고 왜냐하면은 우리 또 여러 가지 이런 큰 우대 활동 같이 진행한다 이 말씀입니다. 예,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우대 활동입니다. 때문에 이런 우대 활동 이용하실 분들 우리 약국 전화에 501-2797 여기에 전화하시면 배달 자문 이게 다 됩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매술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을의 발걸음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립추가 지나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우리에게 계절이 바뀌었음을 속삭여주고 있죠. 가을의 정취를 듬뿍 담은 한편 시와 잔잔한 선율이 가을이 오는 발걸음 소리를 조용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공기는 무덥기만 한데 계절은 살며시 가을로 스치네. 립추 문턱 넘은 들판으로 비어가사라는 속삭임 귓가에 울려 비바람 흔들렸던 날 지나고 땅우 오곡백과 천천히 연그러 햇살 품고 알차게 채워가는 기대 가득한 이 가을을 기다려 살며시 다가오는 가을의 발걸음 곡식 익어가는 따뜻한 숨결 시련 딛고 단단해진 열매들 마음 설레며 기다리는 가을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박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름 석자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소중한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을 담은 가요. 김성수 작사, 한정자 작곡의 리광일 가수가 부른 소중한 당신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고향의 시냇물 소리, 그리운 그 물결을 따라 문춘산 작사 성기화 작곡의 김상훈의 고향의 시냇물 소리가 여러분을 그리운 고향의 시냇물가로 안내할 것입니다.

행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작은 것들 속에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최수길 작사, 최학산 작곡의 로에란 차미령 가수가 부른 행복은 전해드립니다.

세월이 쌓아올린 지혜와 삶의 저녁 노을처럼 따뜻하게 물들어가는 인생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가요. 한충군 작사, 허순자 작곡의 최래령 가수가 부른 황혼 인생을 전해드립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특히 부부로 만나는 인연은 천생의 연분이라고 하죠. 허도 작사 김나모 작곡의 방승길 가수가 부른 천생의 연분을 전해드립니다.

여행의 기쁨과 설렘을 경쾌하고 희망찬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박장길 작사, 최문섭 작곡의 한초로 최성룡 가수가 부른 기쁨의 여행을 전해드립니다.

아버지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는 부모의 마음과 희생, 그리고 그 깊은 사랑을 진솔하고 감동적인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김학송 작사, 안홍천 작곡의 김문우 가수가 부른 아버지가 되고 보니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 일기.

황제내경에는 모든 질병의 시로는 12시진의 양생법칙을 떠날 수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통섭방은 오장육부 당령법칙에 의해 처음으로 처방에서 양혈 연근 효소를 추출해내 손상된 신경을 전면적으로 복원하고 혈맥, 건락 신경을 통하게 합니다. 풍사로 인해 나타나는 추위를 두려워하고 두통, 발열, 정신이 나지 않고 사지가 무력하며 파키슨, 뇌혈전, 반신불수, 구안화사를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이외에 한사로 인한 설사, 복부 팽창, 식욕 부진, 각종 마비, 다리가 시리고 가슴이 답답하며 추위를 두려워하고 협심증, 부정맥, 온몸이 경직되고 마비되는 증상, 습사로 인한 관절이 붓고 아픈 증상, 머리 어지럼증, 소변 혼탁, 습진, 피부 가려움, 치질, 졸음, 통풍에 뛰어난 효과를 봅니다. 또 열사로 인한 류머티즘 관절염, 계통성 홍반낭창, 변비, 입안이 마르고 혀가 건조한 등 질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판매 지점은 원키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청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합니다.

0: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국약풍 스빵.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6세트에 6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래서 이 12세트라는 것은 우리 약과학으로 따지게 되면 24과학 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모두 8달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8세트는 12세트를 더 드리면서, 예, 오늘이 딱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 우리 풍스빵 한 세트를 더 증송 받을 수 있습니다. 12세트에는 18세트를 더 드리면서, 오늘 결정하는 분들 한 세트를 더 드리는 동시에, 침구 12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침구는 우리 전신에,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난 이런 현상에 따라서 제가 다 고루고루 놔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먹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지역 분들도 능히 다닐 수 있습니다. 예, 우리들 지금 왕청의 분들, 또 이런 도문의 분들을 안 땡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용성에서도 오고, 용성은 가깝죠. 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이 자기 이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또 저한테 직접 문의하고 싶다, 예, 병 보이기 싶다 하는 분들이 원래 기차역전 마성견의 우기병원 2층 중의과에 찾아오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전화번호 288-0018번 전화해서 미리 예약하는 게 좋습니다. 무턱 대고 와서는 뭐 이런 병 보겠다 하면 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지금 그 풍습방은 어떻게 돼서 이런 처방이 나왔는가? 기질은 우리 고대로부터 유명한 우리 책이 있습니다. 우리 중의학대학에서 다 이 책을 무조건 떼야 됩니다. 상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진구의학론이라는 게 또 있고, 예, 선농분초징이라는 게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그 상한론이라는 거는 뭐인가? 중의에서 말하는 거는 일단 무슨 거 보충하고 뭐이고 이걸 먼저 떠나서 상한론에 절대 보충한 약이 없습니다. 지금 뭐, 부선한다, 무슨 게 뭐 영양가 모자라 보충한다, 예, 이런 거는 지금 그, 약의 이런 구성 부분을 본다 할 때에 기본상 남방의 의사들이 보통 하는 이런 처방입니다. 남방의 의사들은, 남방은 옛날에 놓고 말하게 되면 덥지 않습니까? 상한이란 게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북방의 이 상한론이란 건 북방 의사 역임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째서 상한, 남방에는 상한, 1년 사시장철 계속 덥기 때문에 추운 게 없다 하는데, 기시로는 지금 현 시대에 놓고 말하게 되면, 예, 남방에는 계속 쿵터를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한 무조건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이 한이란 건 뭔가? 한기가 끼게 되면 모든 질병은 이 한기에서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혈액순환 잘 통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예, 병원에 가 검사하게 되면 기껏해 뭐 동맥경화 생겼다, 이렇게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 첫감의 시작은 뭐인가? 저리 동맥경화 오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한기 끼면서 혈관을 우리 도랑물에 비교하란 말입니다. 도랑물이 겨울철이 되게 되면 다 얼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혈액 흐름이 안 된다고 뜻입니다. 그럼 동맥경화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풍습방어는 이런 한기, 깊은 곳에 한기, 풍한습 이런 것들을 내보내면서 여러 가지 120여 가지 질병들을 치료한다, 이런 각도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환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 이산대가 이런 병 보이는 게 그 집의 아들이 직접 이 이산대가 병 보였으면 그랬거나 아들이 그 부친을 모시고서 갔는데, 이 이사는 국내에서 아주 유명한 그 내과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북경의 뭐 병원에 이런 바이라이프라고 소리, 예, 이 사람인데 병 보이러 왔는데, 이 부친이가 사지가 마모교고 풍습을 인해서 당화현 이런 환자입니다. 그래서 검사한 뒤끝에 이 바이라이프가 직접 이루어 있는데, 체내에서 풍습 인자하고 B수한 인지 이런 게 270위크까지 올라갔습니다.

0: 그러니까 이 바이다이프가 다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이니가 탄환하기 전, 몇 달 전에는 벌써 팔다리가 마모교는 증상, 엄중한 이런 마모교는 증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 진단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시로는 로인이 이 탄환하기 전에 자꾸 중얼중얼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발을 하면 자꾸 마모교고 발을 하면 잘 들지 못하고 손가락을 이렇게 무슨 물체를 쥐기용 바빠하고 관절이 아프다 못해서 이 위생실을 갔다가서는 바지를 쳐입을 때도 영 불편했댔습니다. 그런데 이 로인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딱 두 달 지나니까 당화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내 안에 풍습 인자하고 비수한 인자 이것이 급속히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는 우리 그 당화에 오기 전 전조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특히 이 일상생활에서 우리 자꾸 처우질 그러나 조선말로 말하면 자꾸 쥐어 올라온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뭐 자기 바람 낀다. 그 다음에 손가락이랑 딱 난막대기 같다. 네, 이런 감각이 온다 할 때, 그 다음에 또 아픔이 점점 심해진다 한다 할 때, 그래서 이럴 때만 다시 이 로인이가 풍습방 이 조합, 이것을 썼다 하게 되면, 예, 당황까지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조사한 데 이야기 되면, 예, 북경에 그 허핑 리스치라는 데 있습니다. 예. 여기 몇몇 이런 환자들이 옛날부터 그 수의찬성이 깨끗한 뭐 해산물이라며 이런 물과 찬물을 계속 접촉하는 이 리스프라는 사람이 손발이 마모기 와서 4, 5년 동안 마모기 왔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와서 손발이 계속 마모기 오는 차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한 두 달 지나서 당화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당화에 온다면 침대에서 이러도 못 납니다. 대소변도 발라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당화에 와서 이것이 우리 벌써 마모기 온다 이래가지고서 이런 문제를 거선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빨리 치료를 다 쳐야 됩니다.
1: 네, 먼저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저는 풍습방 한 오래 썼습니다.
0: 예, 예.
2: 예, 그 풍습방을 먹기 전에는 걸음도 잘 걸지 못하고, 예, 손발도 차고. 무릎이 아파서 원래 근본상 승기를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0: 네.
2: 이 풍습방은 한 반년 먹고 나서 지금 예, 걸을 수도 있고
0: 네.
2: 지금 예, 걸을 수도 있고 지금 시장도 다닙니다.
0: 그럼 대세죠.
2: 이전에는 다니지 못했습니다.
0: 네.
2: 그런 게 지금 예, 풍습방 쓰고 나서의 손발도 따뜻해지고
0: 네.
2: 예, 무릎 관절만 좋은 게 아니라 허리 아픈 것도 나사졌습니다.
0: 네.
2: 예. 이전에는 허리 아파서 조금만 서고 있으면 허리 아파서 앉고 싶고 이랬는데 지금은 예. 아는새 서 있어도 괜찮습니다.
0: 네.
2: 예. 이 풍습방약이 아마 저기, 그런 풍한습을 몰아내니까 아마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0: 풍한습만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른 이쪽의 처방은 전문 골수를 보충해 주지 않습니까?
2: 골수를 보하고, 한 예. 가지는, 저기 풍한습을 몰아내고.
0: 네, 예.
2: 예. 예. 예, 골수를 부하는 약은 좀 이렇게 보통 있지만 풍한습을 몰아내는 약은 흔히 적습니다.
0: 네, 예,
2: 예. 예.
0: 특히 깊은 곳에 풍한습 없애는 게 적습니다. 예.
2: 예, 적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 약을 지금 계속 먹고 있는데
0: 예, 예.
2: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0: 예.
2: 예. 그리고 저기 이전에는 심화진이 있어가지고서 예, 이 비람 오면은 가려워서 꼼짝 못했는데 지금은 그게 어째 언제 간데 없어졌습니다.
0: 네. 심마서이라는 게 다 이게 바람을 인해서 오는 질병입니다. 예. 예, 그래서 깊은 곳에 이런 바람이란 없애주게 되면 그냥 심마서는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겁니다. 예.
2: 예. 그래서 지금은 그런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0: 네.
2: 예, 이 약이 참 좋습니다.
0: 좋죠.
2: 저는 예, 계속 먹겠습니다, 이 약을.
0: 네. 예. 그렇게 하세요. 네.
2: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2: 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그래서 당황된 사람들이 뭐 이런 물음만 해도 이 아들이 가서 먹여줘야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조 증상 이것을 꼭 중시해야 됩니다. 현대의학에서 말하게 되면 우리 손발이 마모견 이런 증상 이거는 몽땅 비수한 그러니까 쇠이란 건 혈전이란 쇠이죠. 쇠쇠도 쇠. 비란 건 막혔다는 거죠. 이 막히게 하는 혈전. 예, 이런 것들이 우리 혈액 속에 270 웨이크까지 올라간다 할 때는 그 다음에는 당황 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1: 네.
2: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0: 네, 말씀 주세요. 예. 예.
2: 저도 이 선생님이 방송을 오전 들은 지 1년도 넘습니다.
0: 네.
2: 예, 나한테 들을 때마다 정말 한 가지 더 기억해보자고 소리 영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0: 네.
2: 예, 이 방송을 들으면서 내 몸에 있는 병과 내 마음이 연결해서 생각해봤습니다.
0: 네.
2: 그러면서 이거 아무래도 내 한번 써봐야 되겠다고 결심 내주고 소리 요즘 이거 먹은 지 석 달이 넘었습니다.
0: 네.
2: 예, 석 달 동안 지금 먹고 보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단 말입니다.
0: 네.
2: 원래 정말 팔다리가 저래서 경상적으로 주물러야 했고 그다음에 견조염이 심해서 무슨 물건 들기도 바쁘고 옷 입기도 바쁘고 그리고 그저 뒷담들이 항상 쪼여들며 참을게 하는가 두고 가슴이 끙끙 막히는 소리 입이 마르고 이랬던 게 그 증상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0: 예.
2: 게 정말 우연한 기회에 선생님이 방송 듣기 시작해서부터 모든 가지 이런 풍수빵이라든가 무슨 혈대방이라든가 이런 약 뭐 소개를 들으면서 한 가지 한 가지 기억해가지고 소리 이래 정말 내 치료를 시작했는데 이 우리 활동에 참가하면서부터 경제적으로 돈도 절약하게 되고 약도 양 많이 받아서 많이 먹게 되니까 하나하나 이게 병이 나사진다 말입니다.
0: 네.
2: 그래 정말 팔도 들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는 이 다리 저래서 그러던 게 이게 많이 나사졌다 말입니다.
0: 네.
2: 난 이러고 또 심률이 어떤 때는 빨랐다 늦었다 하던 게 지금은 심률이 온정돼서 달 68사치, 한 네. 84시 이렇게 정상적으로 뛰게 되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영 어지럽고 하던 이게 많이 온전했단 말입니다.
0: 네.
2: 난 그래서 이 약을 늘 달고 계속 먹으니까 확실히 좋다는 거 느끼면서 계속 네. 약을 써보겠습니다.
0: 좋죠. 예.
2: 예.
0: 예.
2: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0: 네. 건강하세요.
2: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풍수빵 말하겠습니다.
0: 예.
2: 예. 저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벌벌 깨 다녔습니다.
0: 위생실 다니고도 깨 다녔습니다.
2: 설 수도 없었댔습니다.
0: 예.
2: 근데 지금 이 풍수빵 먹고 소리, 눈이 일어설 수도 있고, 보조 좀, 본래도 볼 수도 있습니다.
0: 돌아놓기도 좋군요.
2: 예. 예. 그리고 머리도 항상 흐릿하고 난 게 정세에 나던 게.
0: 네.
2: 예. 머리도 좋아져서, 예. 저기, 뭐니까, 그런 혈압이, 90만을 그냥 여가를 다녔는데.
0: 네.
2: 지금 그거 쓰지 않아도 됩니다.
0: 네.
2: 그러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0: 그렇죠. 예. 어머님은 그 황진수한테 혈배강하고 풍수빵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2: 예, 같이 있습니다.
0: 예.
2: 근데 다른보다 본세도 못 넣던 허리를 깜짝 못했는데 지금 눈이 번쩍 볼 수도 있고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0: 예.
2: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머리도 90만원 그냥 여가도 다녔는데 지금 그거 여치 않아도 가슴 다니지 않아도 산책은 할 수 있습니다.
0: 네.
2: 예, 그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런
3: 뭔가 도서방에 앞으로도 계속 그 도서방에 다르게

0: 있겠습니다.
1: 예, 어머님 혈이도 많이 폐졌지 않습니까? 예,
0: 많이 폐졌어요. 예, 예. 이 부스바에 확실히 내일이 안 맞다고 생각해요.
1: 맞습니다. 이만한 약이 예, 없죠.
0: 예. 또 부스바 또 싸겠습니다.
1: 예, 더 싸세요. 이번에 우대활도 좋습니다. 예, 예 12세트에 18세트를 더 드리고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 한 세트를 또 더 증성해드리고 침 12번 놔드릴 수 있습니다. 예,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세요.
0: 예. 예, 선생님, 전화하마라 합니다.
1: 네, 네. 네
0: 그러니까, 예. 얼마나 감사한지, 선생님께.
1: 네.
0: 드립니다.
1: 네. 예,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수술반수는 한답니다.
1: 네.
3: 저는 허리 세척증도 있고, 자고 숨진도 있어서 바로 걸지 못해서. 잘한다는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치료도 많이 해보고 약도 많이 쓰였습니다.
1: 네.
3: 그래도 잘 낫지 않고 밤에는 우유를 돌아먹지 못했습니다.
1: 네.
3: 예, 이렇게 고생하다 우연히 방송 듣고서 후식방 의사도 썼는데 여러 달을 쓰면서 선생님 친구를 기다렸는데 지금 완전히 나서서 마음대로 의지나 다 다닙니다.
1: 네.
3: 예, 선생님 친구가 효과를 무용히 빨리 봤습니다.
1: 그렇지.
3: 힘 맞고 약을 같이 기대하니까 나 일찍 나섰습니다.
1: 네.
3: 지금 때마다 완전히 낫은 게 있는 상황에서 더 쏘랍니까?
1: 네, 이건 장기적으로 써야 됩니다. 우리 노인분들은 연세가 많아질수록 골수가 점점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풍수빵처럼 이렇게 골수를 많이 보충해준 이런 약을 써줘야 되죠.
3: 네. 난 낫을까나 안 써도 되겠는가?
1: 아, 장기적으로 쓰면 쓸수록 좋습니다.
3: 네. 이건 우리 또 싸겠습니다.
1: 네. 예. 288-0018번 전화 치세요.
3: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4: 예, 네, 저는 있잖아, 예, 이 허리가 있잖아, 예, 여자만 토수 있어가지고, 수령 고생, 뭐, 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플 때는 잠깐 허리 대지 못하고 오긴 다면에 누워서 이러도 못 나고, 예, 이 걸른 것도 만약에 뭐, 집구서리도, 집구야, 이렇게 걸고, 예, 그러고 나면 또, 이 다리 있잖아, 예, 좀, 이 다리 아픈지 좀 옳았단 말입니다. 나의 그렇게 아이 많은데, 그때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다리 아파가지고 쓰리네. 그, 저, 걸른 게, 예, 좀 뭐, 아프게 터키니, 집이 옛날 집이 되나에 사치인데, 거기 올라가자면 좀 안겨라가지고 한 걸음 올라가고 나면, 내려올 때도 좀 안겨라에, 그래서 밑에서 하우스로 가서, 그러니까 후스로 뒤지 않고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1: 퇴행성 관절이 심합니다. 예.
4: 예, 이렇게 터키니 올라갈 때는 제가 정말 쉬지, 한도 서너 번씩 사치래도 그렇게 쉬면 쓰리고야 올라가고, 예. 그랬단 말입니다. 그, 나, 거기다 또, 이, 젠소에는 어째 그렇게 낫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어디서 그래다 낫겠는가 한데, 젠소는 낫고, 이게 뒤져도 하고, 예, 뭐, 뭐, 뭐, 여러 가지 이런, 좀, 뭐, 친구도, 뭐, 받고 하되, 치료는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어서 그때 불고 그렇게 아이소트란 말입니다. 근데, 이, 풍수방 먹고, 선생님이, 뭐, 친구지 맞고, 예.
1: 네.
4: 이런데, 제가 지우면, 예, 야, 좀 안개 거짓말처럼 이렇게 도와줄 수 없단 말입니다.
1: 지금, 예, 우리 그 여수간판 탈출, 예, 예, 이 우린대와 치료한 분들이, 어디가 진단이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잘못된 치료를 받아가지고서리 원래 네. 정상적으로 걸어댕긴데 마지막에 위생실 기회댕길 정도로 막 되고
4: 아,
1: 이런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기실은 우리 황제내경에서는 우리 여추간판 탈출 이것만 해도 다섯 가지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경락에 따라서 예, 어떤 사람들은 가를 아픈 게 있고 어떤 사람은 내리 아픈데 척추 중간선을 따라서 아픈 게 있고 양쪽을 따라서 내리 가면서 그거 우리 화토자지랍니다. 그 짝을 아픈 게 있고 그 다음에 방광경락을 따라서 아픈 것도 있고 담낭경락을 따라서 아픈 게 있고 다섯 가지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거에 진단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침구도 그 침구라법도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 제대로 해서 침구 제대로 하게 되면 빨리 효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좋은 풍수빵도 같이 따라갈까나 효과 빨리 보는 게죠.
4: 그렇습니다. 이게 가야 정말 진단이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1: 대단히 중요합니다.
4: 예, 그리고 또 그다 또 쓰는 약도 거기에 따라서 다 틀리고 하니까 예. 정말 예, 신경 오게 오나 이거 뭔가 부터

0: 원래 저화에 대해서 계속 토론하고 그다음 저화에 대해서 그리고 우선 이 저화에 또 이거
1: 잘 됩니다. 저화. 네. 우리가는 수시 치료법에 따라서 나온 약이기 때문에, 우리 그, 네. 그래서 우리 그 이 약은 식전 식후 관계 없습니다. 식전에 잡사되고, 식후에 잡사되고, 어떤 사람들은 위를 자극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식후에 막 어떤 이런 관절약이라면 잡사라는데, 우리 약은 그거 관계 없습니다.
0: 예. 예. 하여튼, 이렇게 좀, 뭐가, 예, 한동안 이렇게 먹은데, 좀 싹, 또, 뭐가, 싸가오스리노, 배달하고 됩니다.
1: 예, 이번에 우대 활동 참가하세요. 2880018번, 예. 빨리 전화 치시.
0: 예. 예, 알겠습니다. 예.
1: 예, 예.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예. 그래서 우리 풍한습을 없앤다.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 예를 들어서 한기를 없앤다 하게 되면 예, 제일 간단한 방법은 뭔가 더운 약재로 콱 줘주면 되죠. 그런데 왕왕 어떤 사람들이 바빠하는가 상热下寒한 사람들은 그 더운 약재를 근본상 받아 못 드립니다. 상热라는 게 뭔가 우위는 막 열이 나죠. 그래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목이 막 말라들고 눈이랑 깔깔해나고 이런 현상이 다 나타나죠. 코에도 막 말라들고 혈압도 쫙쫙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을 치료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신농본조증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쪽에 쌍한론도 그렇고 황제내경에서 명백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몸속 깊은 곳을 덮여주자면 예, 더운 약재를 쓰는 문제 아닙니다. 우리 그 농촌집에 불을 떼주는 것처럼 농촌집을 오래 비워두기 있게 되면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비워두고 있어서 가지고서리 또 들어가 살자면 어떻습니까? 안에 한기 습기 꽉 들어찼죠. 이럴 때 근근히 뭐 창문 열어서 통풍만 시키겠다.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뭔가 같은가 하면 거체 이런 풍한습을 없애는 거 한 가지 도리입니다. 그런 약들은 많고도 많습니다. 뭐 이런 생강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깊은 곳에 풍한습을 없애는 거는 일단 부스개에다 불을 떼줘야 됩니다. 그래야 깊은 곳에 이런 한기 습기 몽땅 증발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우리 명문혈에다 불을 달아주는 거 마찬가지 도리입니다. 그런데 불을 달 때 석탄만 떼서 되는 문제 아닙니다. 내가 몸속에 부리가 센가 아이 센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 뭐 간주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간이란 게 남목재죠. 불에다 나무를 많이 놓게 되면 불이 활활 타오른다. 예, 도리는 맞습니다. 근데 부리가 너무 약한 데다 대고서 나무를 막 들이대게 되면 오히려 불이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주자면 불을 활활 타오를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죠. 이 불을 활활 타오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것이 감인가? 명문혈입니다. 명문혈은 요추 두 번째 마디 거기 아래에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마디하고 세 번째 마디 어간에 있죠. 그 명문혈로 들어가는 약재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우토밖에 없습니다. 우토가 거기에 불을 달아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신 도와준 약이 대량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불이 더 활활 타오르면서 안을 덮여줍니다. 덮여주게 되면 거기에 안에 있던 한기들이 몽땅 끄집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처방이 뭡니까? 몽땅 간신만 도와준 약재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숙지 간신 도와주죠. 다른 경락을 안 들어갑니다. 간신. 그 다음에 우슬. 간신 들어가죠. 예, 우슬은 위의 열을 아래로 내려와 보낸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슬 번신이가 무릎을 든든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그러니까 무릎처럼 든든하다 해서 우슬이란 이름이 달아진 겁니다. 그 다음에 지우루 총롱. 술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리로 총롱 나왔기 때문에 술본신은 이래 파산한 작용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거칠로 막 펴져나가는 작용이 있죠. 그래가지고 로총롱 이 효과가 거칠로 팍 펴져나가서 한기라 몽땅 이렇게 산려한다. 흩어지게 한다 이 뜻이죠. 이거는 간신 경락을 들어간 동시에 대장 경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다창징. 그리고 뇌전자 이것도 간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인양호 간신 들어가죠. 그 다음에 거우지 이것도 간신 들어갑니다. 지쉐통 이것도 간신 들어가는데 지쉐통 본신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이런 그 풍습인자 예, 그리고 또

0: 그 비수한 인지 이런 것들을 몽땅 없애주면서 일단 피를 많이 보충해준 작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수이부. 네, 말 그대로 뼈를, 뼈가 부서진 거 보충해줘가지고 뼈를 원래 상태로 돌아가셔준다. 이래서 이름이 구수이부란 이름이 달아진 겁니다. 이것도 간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草来夫子. 이거는 비위 경락으로 들어간 동시에 폐 경락으로 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런 약재들을 구성돼가지고 처방이 엄청 잘 됐죠. 그래서 이 처방은, 예, 우리 옛날에 그, 비단의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런 비석이 있었습니다. 그 비석에다 쓴, 药水断续膏란 이 처방입니다. 그 처방이 기초상에서 추출 기술을 이용해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짝의 처방은 双乌显灵方, 두 가지 우토 들어간 显灵方. 그래서 이 결합돼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골과병들 비롯해서 심혈관 질병도 같이 치료되는 겁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을 밖에서 다툼 소리가 들리자 동필모와 사각재가 차례로 나왔다. 하장공은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말등에 실린 책을 하나 땅에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어른은 기어코 책을 다 태울 겁니다. 다른 두 어르신들 말하시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사탕님은 정말 화가 나서 하장공을 보며 마구 삿대질을 했다. 아홉째, 내 책을 태우는 날에는 나도 목숨을 내놓겠네. 그는 책더미 위에 두 팔을 벌리고 엎드려 움직이지 않았다. 동필무가 그걸 보더니 웃으면서 걸어왔다. 장공이 이렇게 합세. 내 책이랑 사각제 책은 다 태워도 좋으니 이 양반의 책은 반만 태우고 반은 내 말에 싣지. 그럼 내일은 절대 대화해서 떨어지지 않을 테니까 어떤가? 하장공의 속뜻이야 책을 정말 태우려던 것이 아니라 장난삼아 사탕님을 을러매서 대화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됐습니다. 어르신께서 사정을 하시니 그 절반도 태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호위련 전사들한테 서르신 책을 조금씩 나눠지고 가라고 하지요. 그는 허리를 굽혀 서특립을 부축에 일으키고는 웃으며 당부하였다. 어르신 절대 대우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만약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제 목이 떨어집니다. 하장공은 자기 목을 가리키며 목을 날리는 신흉을 하였다. 주울내가 하장공도로 효양연에 있는 어르신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르면은 목을 자르겠다고 엄포를 놓은 일은 누구나 알고 있었다. 사통립은 귀한 자식을 대하듯 책을 꼭 도둑어 안고는 마을로 들어섰다. 식은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적삼이 흠뻑 젖어 있었다. 이튿날 사통립은 대우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0: 사실 이날 행군 속도가 너무 빨라 대호에서 떨어진 사람이 적지 않았다. 리행도는 몇 사람을 데리고 뒤처진 사람들을 추슬러야 하였고 통신원마저 성취하는 사람을 부축해야 할 형편이었다. 점심때쯤 갑자기 앞에서 총소리가 났다. 홀로 산길을 따라 부대를 쫓아오던 리앵도가 서둘러 달려갔다. 길가에 놓인 들것에는 혼수상태에 빠진 홍군 전사 한 사람이 누워있었다. 그 옆에서 14살쯤 되는 소년이 눈물을 흘리며 코를 훌쩍거리고 있었다. 리앵도가 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왜 울고 있어요?
1: 들것을 맨 짐꾼들이 총소를 듣고는 다 도망가버리고 말았어요.
0: 소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1: 아니 괜찮아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말아요.
0: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 건너 산에서 또 땅땅 총소리가 울렸다. 소년 전사는 제대로 싸워본 적이 없는지 크게 당황해했다.
1: 괜찮으니까 겁내지 말아요.
0: 리앵도는 허리에서 권총을 꺼냈다. 하지만 총알이 몇 발밖에 없다는 게 떠올랐다. 리앵도는 소년이 메고 있는 총을 벗겨 철컥 총알을 재워놓았다. 산에 사람의 그림자 몇이 언뜻 보이더니 산을 내려가자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었다. 리앵도는 비탈을 찾아 풀밭에 숨었다. 그는 산을 내려오는 사람을 겨누고는 방아쇠를 당기었다. 총소리와 함께 사람이 덜썩 쓰러지는 소리가 들리었다. 검은 그림자들은 금세 산비탈로 몸을 숨기었다. 흰 개자식들은 모두 민단들이라서 변변히 싸울 줄을 모른다니까. 리앵도는 웃으면서 총을 소년 전사에게 건넸다. 그러고는 들끝 한쪽을 들었다.
1: 어서 가요.
0: 두 사람은 달리듯 걸었다. 소년이 땀범벅이 되어 헐떡거리니 리앵도는 들것을 내려놓았다. 그제야 그는 들것에 놓은 사람을 똑똑히 볼 수가 있었다. 우로 쳐들린 눈썹 때문인지 아주 영준해 보였다. 얼굴이 누룩그레하고 몹시 여인 사람이 두 눈을 꼭 감은 채 잠들어 있었다. 리앵도가 물었다.
1: 동지는 어디 소속이지?
2: 야전병원입니다.
1: 그럼 이분이 호위병이에요?
2: 아니요, 저는 간호사입니다.
1: 이분은 누구죠?
2: 영장인데 무슨 전투 영웅이라던데요.
1: 이름이 뭐던데요?
2: 김우래입니다.
1: 김우래? 홍성보에서 본 것 같기도 한데.
0: 두 사람은 곧 다시 들것을 들고 걸었다. 앞은 폭이 몇 미터쯤 되는 작은 강이었다. 리앵도는 들것을 놓고는 바지 가랭이를 걷어올리고 물에 들어서서 얼마 깊은지 가늠해 보았다. 마침 달거리를 할 때여서 물으로 금세 피가 떠올랐다. 소년 전사가 놀라 소리쳤다.
2: 동지! 동지! 어디 다치셨어요?
0: 리앵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기슭에 올라오자 소년 전사가 또 물었다.
2: 금방 저기 총에 맞은 거죠? 예?
1: 아니야, 다치지 않았어.
2: 그런데 왜 피를 흘려요?
1: 바보 같으니라고.
0: 리앵도가 웃으며 말을 했다.
1: 어서 들것을 메고 가기나 해요.
0: 강을 건너 얼마 가지 않았는데 길가에 두 사람이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한 사람은 야전병원의 지도원이었다. 그는 얼른 달려오더니 리앵도에게 경례를 하였다.
2: 동지, 정말 고맙습니다.
0: 리앵도가 웃으며 말했다.
1: 당신들도 참 방심했나 보군요. 하마터면 영웅을 잃을 뻔했잖아요.
0: 군무에 분주하고 전보가 빗발친다. 세상에서 제일 바쁜 주울래는 끝없는 행군길에 산처럼 무거운 졸음이 몰려오며 끝내는 말에서 떨어진다. 귀주 심산의 한 오두막에서 주울래는 딱딱한 문짝

0: 침대에 누워 모처럼 달게 잤다. 새벽 5시, 아직 날이 어두운데 상호에는 램프가 불을 밝히고 있었다. 본부의 오랜 참모 왕주와 변신원 소명이 침대 앞에 서서 초조하게 서성거리었다. 소명은 급히 전해야 할 전보물을 움켜쥔 채 벌써 수십 번을 불렀다. 하지만 조례라는 좀처럼 깨어나지 않았다. 남달리 잠귀가 밝아 평소에는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눈을 번쩍 뜨는 사람이지만은 오늘은 너무 고단했던 모양이다. 세상에 조례처럼 바쁜 사람은 없었다.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은지 해도 해도 끝이 없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대로 쉴 틈이 있었지만은 조울래는 언제나 사람과 일에 치여 허우적거리곤 하였다. 낮에 부대를 따라 행군을 하다가도 전보를 보내야 했다. 또 전보를 받기 위해 뒤쳐져 있다가도 다시 부대를 따라 잡아야 했다. 부대가 주둔하고 나면은 가장 먼저 서둘러 무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는 각 군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부대의 상황을 파악해서 회의를 열고 이 사람 저 사람과 의논한 다음 전보문을 써서 전보를 보냈다. 전보를 보내지 않고서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그는 늘 작전실 의자에서 잠을 자곤 했다. 참모들은 날마다 똑같은 말로 권하곤 하였다. 조부주석 동지, 전보는 저희가 꼭 보낼 테니 그만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면은 조울래는 이렇게 대꾸했다. 다시 왕정이한테 전화를 걸어 전보를 보내는지 물어보세요. 참모가 전화로 무전실 대장 왕정이 전보를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야 그는 하품을 하면서 자러 갔다. 자러 가면서도 밤이 깊었던 새벽이든 전보가 오면은 반드시 가져오라고 당부를 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찌 금방 잠든 사람을 깨우겠는가. 더욱이 가까이에 있는 참모들 가운데서 모질게 조울래의 잠을 깨울 만한 사람은 없었다. 그러니 조울래가 부탁은 그렇게 했어도 보통 그가 잠에서 깬 다음에야 전보를 보여주곤 하였다. 한 번은 왕주가 중요한 전보를 뒤늦게 건네자 조울래가 참지 못하고 왕주를 쏘아부었다. 이 전보는 언제 받았습니까? 새벽 3시입니다. 새벽 3시에 온 전보를 왜 이제야 갖다 주는 겁니까? 왕주는 말문이 막혔다. 중요한 전보는 제때 가져와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어찌 명예를 따른 데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친절한 조울래였지만은 비판을 할 때는 매서웠다. 왕주, 당신은 오랜 동지가 아닙니까? 어찌 이처럼 책임을 허술히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말이 왕주를 아프게 찔렀다. 그는 거의 울상이 되어 말을 했다.
1: 제가 주부조석 동지를 여러 번 불렀지만 일어나지 않아서 차마 더 못 깨우고 돌아갔습니다.
0: 못 일어난 거는 내 잘못이지만 흔들어서도 깨워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1: 조부석 동지를 흔들어 깨우다니요. 지휘관 동지들한테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0: 혁명을 위한 일인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내일부터 중요한 전보가 있거나 지시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 곧바로 나를 부르세요. 일어나지 않거든 무슨 짓을 해서라도 깨워야 합니다. 깨우지 못한다면 동지들한테 책임을 묻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매듭 지어지는 듯 하였다. 하지만 말은 쉬워도 정작 행동으로 옮기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어젯밤 조울래는 본부 이름으로 5군단과 9군단에게 전보를 보내 적을 거짓 공격하여 북으로 끌어들여서 남하하는 주력부대를 음호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는 새벽 3시에야 겨우 잠이 들었다. 그런데 2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구군단에서 답을 보내왔다. 소명이 전보를 들고 와서 주울래를 불렀다. 모처럼 단잠을 자는지 좋을 때는 몇 번을 불러도

0: 일어나지 않았다. 소명은 망설이다가 왕조를 찾아갔다. 왕조는 전부를 보더니 머뭇거릴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소명과 함께 조울래의 거처로 왔다. 조울래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검은 수염이 가슴에 축 늘어진 채 가끔 코를 골았다.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듯 조울래에게는 잠이 필요하였다. 두 사람이 여러 번 불러도 조울래는 깨어나지 않았다. 소명이 먼저 물러섰다. 깨우지 맙시다. 전보를 좀 늦게 본다고 일이 생기지는 않겠죠? 하루가 늦어질 텐데 안 됩니다. 질문이 몇 가지가 있던데 이런 전보를 받고도 안 깨운다면 호되게 비판을 받을 겁니다. 맞는 말이었다. 소명은 다시 나직이 소리쳤다. 조부수석 동지, 조부수석 동지, 구군단에서 전보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낮은 소리로 불러서야 깨어날 리가 없었다. 금방 잠이 들었는데 그렇게 깨우면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흥국이 오두막 한쪽에서 자고 있다가 몸을 뒤척거리며 짜증스럽게 소리를 쳤다. 왕주와 소명도 마음이 편치 않아 잠자코 물러섰다. 조금 지나자 기상나팔이 울리었다. 깨워야겠습니다. 왕주가 나직히 말했다. 구군단의 전보를 쳐야 하니 더는 안 되겠어요. 두 사람은 귀전에 대고 조용히 조울래를 부르면서 조심스럽게 흔들었다. 끙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깨지 않았다. 두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서 등을 잡아 일으켰다. 조부주석 동지, 전보가 왔습니다. 구군단에서 온 전보입니다.
1: 뭐라고?
0: 전보입니다. 구군단에서 전보가 왔습니다. 전보를 받아준 조울래는 눈을 뜨지 못했다. 애를 써보아도 눈꺼풀은 천근이라 되는 듯 다시 감기였다. 왕주와 소명은 조울래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조울래도 머리를 가로저으며 잠을 쫓았다. 흥국이 젖은 수건을 가져다 조울래의 얼굴을 닦아주자 정신이 좀 들어했다.
1: 오랜만에 한숨 잘 자군.
0: 그는 빙긋 웃으면서 말했다.
1: 근산이 나를 꽉 짓누르는 꿈을 꾸었는데 도무지 일어날 수가 있어야지.
0: 정말 죄송합니다, 조부주석 동지. 왕주가 고개를 숙이었다. 조울래는 손에 쥔 전부를 보면서 말했다.
1: 잘했어요. 이렇게 해야죠.
0: 그날 오후였다. 대호가 한창 산길을 걷고 있을 때 왕주가 허겁지겁 달래와 조부주석이 말에서 떨어졌다고 보고했다. 모태똥은 깜짝 놀라 사람들과 함께 앞으로 달려갔다. 조울래는 길가 큰 나무에 몸을 기댄 채 숨을 돌리고 있었다. 이마가 살짝 벗겨지고 온몸이 흑토성애가 돼 있었다. 모태똥이 걱정스레 물었다.
1: 좀 어때요, 원래 동지? 괜찮습니다. 발을 조금 삐었을 뿐입니다.
0: 조울래가 대수롭지 않게 대꾸하였다.
1: 하마터면 저 골짜기로 굴러떨어질 뻔했습니다.
0: 류백승이 깊은 골짜기를 가리키었다. 발 아래로 골짜기가 수십 미터는 좁게 되어 보였다.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다들 수군거렸다.
1: 이 태초빛 말이 꽤 영이 안 돼요.
0: 류백승이 말했다.
1: 조부주석이 굴러떨어진 걸 보고는 바로 멈춰서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몇 걸음만 더 갔더라면 잘못됐겠지요.
0: 원래 동지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일이 많은 데다가 쉬려고 하지 않으니 사람이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어요? 박고가 말했다. 모태똥도 한마디 거들었다.
1: 쉬어야 하는데 당장 일을 줄일 수 없으니 들 것을 마련해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잠을 잘 시간이 있어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0: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조울래가 손을 내저었다.
1: 됐습니다. 싫어요, 싫어. 말해서 졸다가 그랬으니까 앞으로 조심하면 됩니다. 이게 애쓴다고 될 일입니까? 그 숱한 전범분들을 봐야 하는데 다음날 어떻게 멀쩡할 수가 있겠어요? 나는 조울래 동지한테 들 것을

내조에게 동의합니다. 장문천이 말했다. 졸업은 의지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나도 마루에서 절대 졸지 않겠다 결심을 했지만 지난번에 말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었다. 좋아요. 앞으로는 누구도 말에서 떨어질 일이 없어야지. 에? 모 대통령이 다짐하듯 말했다. 그 뒤 주울래는 주왕의 결정에 따라 들것을 하나 배정받았다. 하지만 그 들것은 늘 다친 병사들이나 아픈 사람들의 차지였다. 주울래는 여전히 허름한 삿갓을 쓰고 검은 소류 가방을 둘러맨 채 바쁘게 말을 타고 달리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4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수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을의 발걸음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립수가 지나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우리에게 계절이 바뀌었음을 속삭여주고 있죠. 가을의 정취를 듬뿍 담은 한편 시와 잔잔한 선율이 가을이 오는 발걸음 소리를 조용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공기는 무덥기만 한데 계절은 살며시 가을로 스치네. 립수 문턱 넘은 들판으로 비어가사라는 속삭임 귓가에 울려 비바람 흔들렸던 날 지나고 땅우 오곡백과 천천히 연그러 햇살 품고 알차게 채워가는 기대 가득한 이 가을을 기다려 살며시 다가오는 가을의 발걸음 곡식 익어가는 따뜻한 숨결 시련 깊고 단단해진 열매들 마음 설레며 기다리는 가을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동맥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

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전주 경종교양회의가 8월 12일 연길에서 소집됐습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서기인 호가복이 회의를 주재하고 연설했습니다. 호가복은 전주 각급 지도 간부들은 습금평 당 건설 사상과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할 때 관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 론述를 깊이 학습 관찰하면서 전형 사례를 거울로 삼아 방관자 자세를 견결히 버리고 마비 사상을 타파하며 눈앞의 사례 경정을 영혼을 울리는 사상적 각성으로 전화해 실적관의 기준을 바로잡고 당성 수영을 단련하며 규를 최저선을 엄수하고 청렴한 본색을 영원히 간직하며 자각적으로 이민을 위해 실적을 내고 실속 있는 실적을 냄으로써 연변 도약 추월을 다그쳐 추동하는 데 견강한 작품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인대 상호위원회 주임 최영성, 주정협 주석 주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경종교양 특별 영상을 관람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총서기는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을 둘러싸고 일련의 중요 론述을 제기해 누구를 위해 실적을 수립하고 어떤 실적을 수립하며 무엇에 의거해 실적을 수립할 것인가 하는 등 중대 리론 및 실천 문제를 깊이 천명함으로써 당원 간부들이 처신하고 사업 창업하는 데 사상 지침과 행동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전주 각급 지도 간부들은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할 때 관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 론述를 깊이 터득하고 공익을 위해 당을 세우고 인민을 위해 복을 마련하며 과학적으로 결책하고 실속 있게 일하는 정치적 요구에 맞춰 전형 사례에서 깊은 교훈을 섭취하고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사상 자각, 정치 자각, 행동 자각을 1층 증강해 정확한 실적관으로 연변의 고품질 발전을 인솔 추동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초심이 바르지 못하고 당성이 순결하지 못한 문제를 힘써 바로잡아 당에 충성하고 신념이 확고한 사상 토대를 1층 튼튼히 해야 합니다. 당에 대한 충성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자신의 첫째 신분은 공산당원이고 첫째 직책은 당을 위해 사업하는 것임을 시종 명기하면서 자각적으로

개인의 추구를 당의 초심 사명에 융합시키고 자신의 가치 실현을 전주 발전 대국에 융합시키며 당을 위해 직책을 다하고 당을 위해 기여함으로써 당이 믿을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지도 간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당성 수

공직자로서의 덕성과 인품을 함양해야 합니다. 담력의 해악을 많이 생각하고 마음속의 적을 항상 물리치며 작은 일과 사소한 절차에서 자기 수양을 강화하고 사상 경지를 제거해 시종, 덕을 품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몸가짐을 깨끗이 하고 청렴을 지킴으로써 도덕의 방어선을 넘지 않고 규율의 붉은 선을 건드리지 않으며 법률의 최저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대중을 리탈하고 대중의 리익을 해치는 문제를 힘써 바로잡아 대중을 마음에 품고 인민을 위해 복을 마련하는 공복정회를 일층 두텁게 해야 합니다. 마음과 힘을 모아 경제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고품질 발전은 신시대의 확고한 도리라는 것을 깊이 터득하고 당면 경제 형세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며 경제 운행에서 나타난 새로운 변화와 동향을 깊이 분석하고 정신을 집중해 대상 건설을 다잡으며 백방으로 공업 기본판을 안정시키고 여러 가지 조치로 소비 잠재력을 발굴하며 대외무역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해 전력으로 3, 4분기 난관 공략전을 치르고 하반기 결승전을 잘 치름으로써 연간 목표 임무를 견결히 완수해야 합니다. 민생 실세를 착실하게 잘해야 합니다. 시설에 대한 투자와 사람에 대한 투자를 긴밀히 결부시키는 것을 견지하고 연변 아름다운 생활 10대 프로젝트를 깊이 실시하며 교육, 의료, 양로, 보육 등 분야의 공공투입을 힘써 확대하고 양도와 육아, 건강, 의료, 문화, 관광 등 민생산업의 질 제고와 승격을 촉진하며 열 공급, 부동산 관리, 환경 정돈, 식품, 약품 안전 등 초점, 난점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여러 민족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만족도를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역량을 집중해 전문 정돈을 잘해야 합니다. 신소 문제 집중 해소 전문 행동과 민생 분야 신소 문제 집중 치리를 깊이 추진하고 각종 자원을 집중해 어렵고 복잡한 사건, 중점 사건을 확실하게 해소하고 원천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높은 표준 농경지 건설, 농촌 집체 자금 자산 자원 관리, 의료보험 기금 관리, 양로봉사 등 중점 분야를 둘러싸고 집중적으로 난관을 돌파하며 대중의 리익을 갉아먹는 작은 부패를 엄중히 타격하고 대중의 리익에 뻗치는 검은 손을 견결히 잘라내 대중들이 깨끗한 기풍이 바로 곁에 있고 공평정의가 눈앞에 있음을 체감하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맹목적인 결책, 규정 위반 결책 문제를 힘써 바로잡아 공정하게 권력을 행사하고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능력과 수준을 1층 제고해야 합니다. 민주를 발행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지도부 의사결책 규칙을 엄격히 집행하고 중대사항의 결책, 중요 간부 임면, 중대대상 배치와 거액자금 사용은 반드시 집체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하며 개인 독단이나 림시제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규칙과 결책 절차를 제멋대로 간소화하거나 변통해서 처리해서도 안 되며 개인의 의지가 조직 위에 군림하는 것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연변 발전의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원 우세, 지역 특점, 산업 토대와 비교 우세에 입각해 발전의 주공 방향을 명확히 하며 선택적으로 새 산업, 새 경영 모식, 새 동력 발전을 추진해 차별화 발전, 특색으로 승부하는 발전의 길을 개척해야 합니다. 청렴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매사에 공심의 입장에 확고히 서고 공심에서 출발해 고려하며 재반 규정과 조직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직권을 이용해 리익 교환이나 리익 수송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공권력이 개인이나 작은 집단의 사리도모 수단으로 전락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어떤 리익 집단, 권세 집단, 특권 계층의 조종자나 보호 우선이 절대로 되지 말고 시종,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소극적이고 해이하며 난관을 두려워하는 문제를 힘써 바로잡아 실속 있게 일하고 난관을 돌파하는 행동 자각을 1층 증강해야 합니다. 사업 표준을 높여야 합니다. 당 중앙의 결책 포치를 관찰하고 성당이 사업 요구를 실시하는 것이든 대상을 계획하고 발전을 촉진하며 민생에 혜택을 주고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든 모두 하려면 가장 잘하고 겨루려면 앞자리를 다툰다는 마음을 가져 더욱 많은 사업이 전성에서 인류를 다투고 전국적으로 영향력이 있도록 힘써 추진해야 합니다. 난관 공략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0: 중대산업 대상이 적고 실물경제가 약하며 투자유치 성과가 높지 못하고 문화관광 새 전경, 새 경영모식 공급이 부족한 등 두드러진 문제를 백방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 조치로 유휴토지, 미완공 건물, 비어있는 공장 건물 등 기존 자산을 활성화해 난제 해결의 실제 성과로 대중의 새로운 기대에 응답해야 합니다. 사업 열정을 북돋우어야 합니다. 업무를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해 추구하고 공적인 일을 자신의 일처럼 처리하며 이미 결정한 일은 즉시 행동에 나서고 이미 포치한 사업은 단단히 틀어지고 신속히 처리하며 장기 임무는 끝까지 주시하면서 이미 확정한 목표 임무를 실속 있는 발전 성과로 전화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정부, 주정협 지도부 성원, 주중급인민법원 원장, 주인민검찰원 검찰장, 연길에 있는 기타 주급 지도일꾼, 주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주당위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정부, 주정협 부비서장, 주직속 각 부문 주요 책임자와 분관 책임자, 연변주재 중앙직속, 성직속 단위와 부분적 기업 사업단위 주요 책임자, 일부 주소속 고등학교와 국유기업 분관 책임자, 각 현시 4개 지도부 주요 책임자 등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아래 개방의 기세로 지능의 날개를 이란 제목으로 된 연변일보 론평원의 글을 간추려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 전조 대외무역 수출입액은 232억 7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50.2% 증가했으며 증가률은 전성 평균보다 25%포인트 높아 전성 3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무역액이 전성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4%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눈부신 성적은 장기간 꾸준히 축적한 결실이며 전조 상하가 연변 개방을 심층 추진하며 쏟아온 노력의 열매입니다.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전조 상하는 1급, 2지, 3구 발전 좌표를 정조준해 연변의 독특한 지역 위치 가치를 끊임없이 확대하고 국내 국제 쌍순환에 적극 참여하며 두 시장, 두 자원을 잘 활용해 대외 개방의 질과 능률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대외 통로를 꾸준히 확충하고 립체 교통망을 완비하며 통상구 기초시설 건설을 가속화하고 통상구 통관 편리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통로 경제에서 통상구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각종 개방 플랫폼을 강화해 국내외 자원 요소를 흡수하고 집결하는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대외무역 규모를 계속 확장하고 다국전자상거래 장성극을 공고히 하며 자동차, 해산물 등 수출입 특색 산업 사슬을 키워 전 세계에서 사고 전 세계에 판매하는 목표를 실현해야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연변은 전국, 전성 차원의 개방발전 대국 속에서 자체의 독특한 지위를 확고히 파악하고 최전선 의식과 개방 의식을 더욱 강화하며 1대1로 공동 건설에 깊이 참여해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동북아를 향한 개방 교두보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대개방을 통해 큰 발전을 이루어내면서 우리나라가 전면적 개방 구도를 빠르게 형성하는 과정에서 연변의 책임을 보여주고 연변의 힘을 기여해야 합니다.
0: 주인대 대표이며 연변 위협식품유한회사 리사장인 리홍민은 식품업종에 33년간 종사하면서 회사를 10여 개 나라와 지역에 제품을 수출하는 종합성 식품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는 실업 초심을 지키고 품질을 생명선으로 삼으며 실천과 담당으로 인대 대표의 책임과 사명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연변 위협식품유한회사 생산작업장 지능화 생산 흐름선이 전력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해낸 연변 특색 식품들이 해외 시장으로 발송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993년 회사 설립 이래 리홍민은 기업을 이끌고 33년 발전 도정을 걸어왔습니다. 기업은 초창기에 소규모 생산을 하던 데서 오늘날 부지 면적이 13,500평방미터인 현대화 공장으로 발전했습니다. 기업 제품은 8가지 품목 200여종에 달하며 위협식품 장백상 백초원, 한해 케이크 등 여러 자체 브랜드를 구축했습니다. 리홍위입니다. 인대 대표로서 저는 직책을 참답게 리행하면서 경제 발전과 민생 보장을 둘러싸고 적극 거는 헌책해 지방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전력 조력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 발전에서 저는 고품질 발전을 핵심 방향으로 삼고 종업원 보장 전사슬 보장 체계를 완성하며 전문 인재 대우를 안정시키고 식품

0: 안전 관리 통제를 엄격히 하며 약식 동원 분야를 깊이 개척하고 있습니다. 또 식품 가공 산업에 의탁해 농업, 문화, 관광 융합을 추진함으로써 향촌 진흥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연변에 뿌리내린 30여년간 리홍위는 시종 기업을 이끌고 공익 초심을 지키며 향촌 진흥, 재해구조 지원 등 여러 가지 공익 사업에 주동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올해 왕청현이 홍수 재해를 입고 재후 복구 건설을 전력 추진하는 관건적 단계에 리홍위는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리행했습니다. 그는 광천수, 빵, 과자 등 생활물자 240 상자를 긴급 조달하고 제때에 재해지역 물자 접수 지점에 보내 재해지역 대중들의 과도기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리홍위는 또 기업이라는 대가정도 정성껏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종업원들의 행복을 첫자리에 놓고 기업 문화 구축을 앞장서 추진했으며 로임, 사회보험, 휴가, 승진 등 전사슬 보장체계를 건전히 해 종업원들이 떳떳하게 일하고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연변 위협식품유한회사 인사부 사업일꾼 장파입니다. 기업 종업원으로서 우리의 행복감은 아주 높습니다. 기업의 여러 책임자들이 종업원들을 매우 관심하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책임자들은 가정 방문을 조직해 방조하는데 종업원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을 관심하는 동시에 리홍위는 성실신용 경영 최저선을 견지하면서 원료 구매에서 판매 후 보장에 이르는 전사슬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해 우수한 품질로 시장 신뢰를 얻었습니다. 기업 제품은 이미 연속 15년간 유럽, 아메리카, 일본, 한국, 오스트랄리아 등 10여 개 나라와 지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장백산 천혜의 생태자원에 의탁해 리홍위는 약식 동원 분야에 초점을 맞춰 인삼, 귀버섯, 사과배 등 현지 농특산물의 정밀 심층 가공에 힘을 기울이면서 제품의 정밀화, 건강화 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특색 식품 가공을 조선족 민속문화, 문화관광체험과 유기적으로 결부시켜 연변 문화관광 핵심 기념상품을 만들고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이며 향촌진흥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리홍위입니다. 인대 대표는 민의를 잘 전달하는 확성기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천가가 되어야 합니다. 향후전은 직책 리행 사명을 명기하고 장인 정신을 지키며 특색식품 연구개발을 깊이 추진하고 취업 안정과 민생보장 책임을 짊어지며 연변 미식 브랜드를 더 빛내겠습니다. 기업 고품질 발전으로 전주 경제 발전과 문화관광 융합 발전에 민영기업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리홍위는 기업을 이끌고 제품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해내외 시장을 넓히며 농업, 문화, 관광 융합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리홍위는 착실히 실천하고 꾸준히 전진하는 자세로 연변의 맛을 널리 알리면서 연변 고품질 발전에 민영기업의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1: 연변대학 구강의학학부와 부속병원 구강의학중심이 일전 정식으로 현판을 걸고 설립됐습니다. 이는 우리조 첫 교수, 림상, 과학연구를 일체화한 구강학과 플랫폼이 전면 가동됐음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구강의학학부와 구강의학중심이 동시에 설립되면서 교수에서 림상, 과학연구에 이르는 전사슬 관통을 실현해 의학, 교수연구, 심층융합을 유력하게 추동하게 됩니다. 연변조 첫 일체와 구강학과 플랫폼의 건설과 운영은 지역 구강의료자원 배치를 효과적으로 최적화하고 기층봉사 능력을 향상시키며 변강 다민족 지역을 위해 현지화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데 든든한 지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설립대회가 끝난 후 연변조선족자치조 구강림상의학학회 2026년 제1차 학술회가 소집되었습니다.
0: 2026년 길림은행 연변조 현시 축구연맹전 제4라운드 왕청팀 대 훈춘팀의 경기가 10일 오후 왕청현 종합경기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실력이 비슷한 훈춘팀을 상대로 왕청팀은 홈장 우세를 빌어 적극적으로 공격을 조직했고 훈춘팀도 빠르게 경기 상태에 진입해 팽팽한 접전을 펼쳤습니다. 전반 29분경 왕청팀이 공격 기회를 다잡아 선제골을 터뜨리며 점수를 1대0으로 만들었습니다. 훈춘팀은 곧바로 공격을 강화해 왕청팀의 수비진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후반 들어 양팀은 계속 치열한 대결을 펼쳤습니다. 왕청팀은 여러 차례 위협적인 공격을 조직했고 훈춘팀은 빠른 역습을 통해 기회를 노렸습니다. 86분경 훈춘팀이 기회를 다잡아 한 골을 성공시키며 동점골을 뽑았습니다. 최종 왕청팀은 홈장에서 훈춘팀과 1대1로 비겼습니다.
1: 연변축구연맹전 제6라운드 도나팀 대 도문팀 경기 일정이 18일 오후 2시 30분으로 조정됐습니다. 연변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이금희, 윤일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4: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륙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륙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륙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병 뒤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로인절 맞이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이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세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열두 곽을 사시면 열다섯 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열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3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3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1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10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두각을 함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19일부터 가격이 인상되어 898원으로 판매하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아래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중국 과원의 원사의 처방으로 되어 있는 천이 박사와 세신이로 그리고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세 가지 제품 자체는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 우대활동은 로인절 맞이 특대 우대활동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대활동 내용이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기회로 되는 이런 좋은 그 우대활동입니다. 천이 박사 이 제품 자체는 498원입니다. 한 각에 15일간 복용하는데 12각을 싸면 15각을 드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20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도 역시 중국 과원의 원사의 처방으로 되어 있는데요. 석박사 그 연구생 그 지도교사의 처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곽에 698원인데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곰팡 관리에 있어서는 이렇게 우수한 제품이 드문데요. 이번에 우대활동 가운데서 특대 우대활동이라면 보통 10곽이게 되면 10곽을 드리거나 12곽을 드리면 많이 드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가격 인상 전에 마지막 우대활동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10곽을 싸면 15각을 물어다 드립니다. 이때 한 각의 가격은 200원 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98원이든지 이번에는 270원 좌우가 되게 되었으니까 귀합니다. 그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게 되어 있고 눈병 전문 치료약품은 598원인데요. 한 각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눈병 치료약품은 기본으로 40대 중후반부터 눈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눈의 질병이 아무런 질병은 나가 거리 멀다고 이렇게 할 사람들은 60, 70, 80이 될수록

0: 점차 눈의 질병이 증상이 나타나거나 금지금지한 안과 질병을 부르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수술의 방법을 절대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꼭 수술을 해야 된다 할 때는 수술도 받아야 하지만 해도 절대적으로 수술이 끝이 아닙니다. 백내장 수술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눈앞이 캄캄해 나고 시력이 떨어지고 이런 감을 느끼게 되는데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료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지 백내장이 다시 재발해 그런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명서방 선택하게 되면 증상에서 근본에서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완전히 해결해 주는 데는 21가지 좋은 중약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귀해니까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사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2: 네, 우리 세심이로 우리 저기 두 부부 같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지. 예.
0: 그래요?
2: 예. 예, 소화 안 되고 그냥 식구물에 올라오고 해서 밥 얼마 못 먹었는데 야 세심히로 쓰고 예 식구물에 올라오고 하니까 예 소화 잘 되니까 밥을 잘 먹으니 맥이 나는 거 알린다 지금.
0: 아 그럼요. 좋은 예. 제품이죠.
2: 예, 결국 그날 이거 허리 아프고 다리도 아파서 영 걷기 힘들었는데 야 지금 예.
0: 예. 지금 허리 다리가 아픈 원인 자체는 어디에 있는가? 중에서는 곰팥에 있다. 곰팥 치료에 손대야 허리 다리가 아픈 문제가 해결받지 겉으로 치료해서는 속으로부터 나는 병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신이로가 그런데 좋은 역할하는 이 제품 자체는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2: 네, 세신으로 쓴 다음 또 예, 아 관절이 많이도 아무리 먼 거리 걸어도 지금 다리 아픈 줄 모른다 지금.
0: 아 그렇죠.
2: 예, 그래 우리 남편은 또 예, 이게 전유서 비달려서 예, 소변 보기 힘들어서 예, 많은 약을 썼는데 아 그 약에서 효과 못 봤는데 이 세신으로 쓰고서 예, 이 소변형 시원히 잘 나가니 살 것 같단다 지금.
0: 그럼요. 바로 그렇습니다.
2: 예. 예. 그래, 우린 둘 다 다 세심히로 쓰고 효과를 많이 보니까, 예. 약값이 오른다 하니까, 예. 오늘 지금 많이 배달받아서 계속 꾸준히 쓰다 그런다.
0: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아주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10가게 15가글 드리고 눈에 붙이는 과약 10가글 드린다는 게 한 가게 270원밖에 되지 않으니까 귀합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2: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0: 예.
3: 어, 우리 동생은 지금 위에 갔어. 그 몇 년 일하고 오던 게 정말 너무 아파서 왔어요. 내 허리 그냥 아파한단 말입니다. 예. 병 관리를 안 했다면 아파도 병 치료를 안 하고 위에서 들어 허리가 너무 아파 치료를 했다는 게 병이 낫지 않고 와서 그냥, 그, 같이 하는 그 한 길이 가야 알고 몇 년 넘게 하든지, 그리고, 예, 어, 그냥 저녁에 미니에 와서 잠을 못 잔다.
0: 예.
3: 그래서 저문에 왔을 때, 어, 그러면 왜, 우리 있는 사람들 모두 이 서심이라도 먹은 게 허리 아픈 게라며 관절이 아픈 게라며 만나서 잔지 먹어보라고. 그래, 우리 그 동생이던데, 아, 그럼 먹어봐야겠다. 다른 사람도 좋다는 먹어봐. 저리도 몰라서. 시청 샀단 말은 다시 싸서 뭔가 벌써 자 저녁에 자버리면 잘 온다 하니까요 저는.
0: 그렇죠.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하며 잠이 잘 오는 제품 얘기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예. 예.
3: 그리고 어디가 물어보나 손이 나빠서 손이 소변 자꾸 그 허리다리 아픈 게 관절 문제가 아니라 다 손으로 그런지 허리다리가 세게 아파 그러는 게 그것도 허리다리 아픈 것도 많아서 그리고 저녁에 소변이 요즘에는 할 전에 대수 번씩 우리 집안에 있는 거 할 전에 대수 번씩 나가던 게 요즘에 그래서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안 나간답니다.
0: 어 그렇죠. 건파치 든든해지니까 골격도 좋아지고 그렇죠, 소변도 해결받고
3: 어, 이 약 먹고 너무 좋아 이런데 야 이번에 들으니까 이 약은 어, 정말 원사들이 그 처방이다 그런 처방이 좋단
0: 그렇습니다.
3: 말이
0: 예, 전례라고 계세요. 예.
3: 글쎄 말이 그래서 우리 이런데 아 이런 약은 언니 먹었겠니 그래 미국에서 이 약 짜고서 그런 누구를 짜고 와서 안 먹었는데 이게 아이 되는 게 이 약 먹고 이렇게 효과 좋다며 이분이 저리 이분이 또 갈수 없으니까 이게
0: 그렇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8월 19부터 가격 인상이 된다고 공장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3: 어, 이분이 그리 병출해 예. 가지고 소리 예. 또 미국 가겠다는 왜 가길래 이분이
0: 이 제품 많이 갖고 나가시라죠.
3: 6박 3일 따서 꽉 주제니까
0: 이번 데 세신일은 10가구 싸면 15가구 줍니다. 크, 큰 지금까지 없었던 우리 할 때입니다. 예, 그래라
3: 하세요. 호가 영 좋다고 호피 대단합니다.
0: 그렇죠. 이번에 특대 우대 할 때입니다. 예,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예. 잘 용하라 하세요.
3: 다들 요 할 때에 참가해서 미역과

0: 하겠습니다.
1: 예, 예.
0: 예,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 아, 예.
3: 전입선 비대가 있어 섭이 작고 시원하게 못 봤는데 지금 섭이 작은 게 해결되고 섭이 시원하게 나가 좋습니다.
1: 예.
3: 그리고 또 위도 안 좋고 비장이 안 좋아요.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상상 배가 더부르했는데 지금 소화가 잘 되고 배가 더부르지 않아 좋습니다.
1: 예.
3: 그리고 혈압이 온전되니까 이전에 온전되잖아. 항상 머리 아프고 어지러운데 지금 머리 아프지 않아. 혈압이 온전되니까 머리 아프지 않아 좋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혈압이 온전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3: 조금 걷다가도 쉬고, 쉬다 그런데 지금 관절이 아프지 않은 게 이게 어느새 거기 없어졌어요.
1: 아, 그렇죠. 예, 예. 자기도 모르는 사이 해결받죠. 예.
3: 귀에도 또 전기 소리 나는데 전기 소리도 어느새 없어졌을 때 하는 얘기.
1: 아, 그렇죠.
3: 예. 이 약이 좀 콩빠지 돕는 데는 최고 약입니다.
1: 예. 다른 약과 대비가 되지 않을 겁니다.
3: 저희 예. 누나도 이 약 쓰는데, 요, 지금, 섭이 다가 대에서 봤는데 섭이 지금 한 번이나 보고 허리 아픈 것도 많이 좋아지고 무릎 관절이 이제 아파서 조금 걷고 쉬고 했는데 무릎 관절도 아프지 않고 소화자도 잠이 잘 온다 또 힘이 난답니다 이거 쓰니까
1: 예.
3: 그리고 하나 물어보건 저희 형님이 있는데 젊으신 비대이고 전 낭중이 난데 이런 분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1: 아 흡수됩니다 낭중이 흡수되게 됐습니다 이 제품 세신이로가 그런 데 쓰는 약입니다 아무런 생각 말고 한 1년 견지하는 사이에 다면 그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3: 예, 그래. 이번에 활동한다니까.
1: 논절 할 때 축사합니다.
3: 예. 이번에 말 쓰겠습니다. 값이 올라간다니까요.
1: 10가게 15가구 준다는 게 어디 맵니까? 이번에 예. 처음 큰 우대 활동이 진행됩니다. 예. 예,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3: 수고하세요.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병 뒤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수고하십니다.
1: 아, 안녕하세요.
5: 어제 소리 났습니다.
1: 잘 들려요. 말씀하세요.
5: 예, 들립니까? 예. 예. 정영에 재신이를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5: 그래서, 예, 예, 계속 소리 왕왕 나고, 예, 허리 아프고, 소변 장애가 있어서, 예, 소변이 급하고, 빈번하고, 저리고, 저릴 땐 모질 바쁩니다. 예, 그래서, 예, 맥이 없어서, 예, 하마하니까, 예, 담백이 나갑니다.
1: 아, 그래서 예.
5: 지금 오늘, 예, 몇 달 쓰니까, 예, 정상, 예, 빈번하던 게 지금, 사수가 영서고 집에 거의 정상입니다.
1: 예.
5: 그래서 담백도 없어졌습니다.
1: 아, 그렇죠.
5: 예, 그래 놓을까 예, 아, 신체.
1: 큰 해결입니다,
5: 예, 영, 예, 예. 담백도 없어지고, 저리지도 않고 하니까, 영 기분도 좋고, 예, 지금 정신합니다.
1: 예.
5: 예, 그리고, 예, 그런 소화가 되지 않아서 식사를, 여보세요, 그렇습니까?
1: 아니, 잘 들려요. 너무 잘 들려요. 말씀하세요, 실어놓고. 예. 예.
5: 소화가 되지 않았는데 소화가 잘 되니까 맥이 납니다.
1: 예.
5: 그리고 가슴이 항상 답답하고 허망허망하고 숨이 차던 게 지금 편안하고 있습니다.
1: 그럼요.
5: 이 약은 예, 이 약은 예, 정록근 그다음에 녹혈증 32가지 약 성분이 좋아서
1: 아유 잘 일하고 계세요. 그렇죠.
5: 예, 여러 가지 제 몸의 병을 예, 거의 없이고 있습니다.
1: 예.
5: 그리고 예, 협소판 감소증도 지금 간이 좋아지니까 예, 예. 없어지고 있습니다. 예.

0: 약은 도움약입니다. 감사합니다.
1: 예, 이 제품 자체는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며 이제 상수는 소변에 단백이 난다는 건 특별하게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치료해야 되는 건데 네. 그 단백이 네. 원래 심장으로 돌아가야 될 게 소변을 통해서 나가게 된다며 이런 증상은 제때 네. 증상이 끝나는 거 아닌데 콤팥이 상당할 정도로 문제가 생겼다는 걸 말하게 되었는데 본 제품이 그런 거 해결해주고 종합으로 해결해주는 데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네. 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네,
0: 감사합니다.
1: 바랍니다.
0: 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몇 가지 제품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기본으로 좋은 효과를 거두셨는데요. 여기 녹혈정 사슴이 피입니다. 사슴이 피를 건조식에서 그 유리병에다 딱 담았는데 이걸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빨리 원기를 돋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기혈을 보충해주고 그리고 콤팥의 양을 돋아주게 되어 있고 특히 불면증하고 가슴이 늘 두근거리고 허리다리가 시클고 양이가 생기고 유정이 생기고 혈소판 감소증 같은 게 생기면서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거는 말은 간단하지만 해도 이게 아주 중한 몸입니다. 저에게는 우리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 세 가지가 혈액이 조성인데 조혈 공능이 떨어진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력 저하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주는 데 있어서는 녹혈정 이 성분이 특별한 역할을 빨리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또 전녹근 그리고 32가지 중약자가 들어갔는데 전녹근이란 성분 자체는 사슴이 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슴이 전반이라는 것은 사슴은 인유하고 너무 이 유착이 잘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슴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위에 바깥으로부터 속으로 이렇게까지 내장, 살, 뼈 이 포함해서 일단 인류가 이걸 드시면서 32가지 중약재 여기에 포함된 그 소양이라든지 당삼이라든지 우슬이라든지 이런 육종용이나 바지텐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32가지 중약재가 포함된 걸 함께 드시게 되면 어지간한 질병은 우리 몸에 붙어있을 그 자리가 없습니다. 기본으로서 빨리 해결받게 되어 있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전녹근이라는 이 성분 자체는 지금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성분인가 하면 결국 여기에 콤팥의 양을 돋아줍니다. 우리 지금 콤팥의 양이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소변에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혹은 또 여성들이 요실금이 생기는가 하면 단백뇨가 혈뇨가 생기는가 하면 이런 거는 보통 그저 여자들은 혈뇨가 생기 절대 아닙니다. 혈뇨가 생기면 어디에서든지 혈이 출현된다면 대변 소변을 통해서 대변 가운데서는 특히 그 치질이 있는 이런 특수한 그 런칭제하고는 기본은 어디에서 피가 나간다면 특별하게 정신 차리고 거기에 대해서 진일보 치료하고 검사하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뇨 나가거나 단백뇨가 나가거나 이런 거 치료하는 데는 세신이로가 빠릅니다. 콤파츠 치료해주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 전도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근육과 콤파츠 든든해지니까 근육과 골격이 든든해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콤파츠 양이 돋아지게 되어 있고 특히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드시면서 어떤 분들은 변비가 생기는 분들이 있는가 하며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변이 너무 무른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변이 너무 무른 데는 여기 천실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실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변이 너무 굳어서 네다시 한 번씩 보는 분들 눈잔 통변에서는 이걸 조절해주는 이런 성분이 소양이라는 성분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또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쉽게 추위를 타는 분들이 있습니다. 추위를 타는 간단한 서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순환장애입니다. 손끝, 발끝까지 피가 갔다가 돌아서는 힘이 약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기술은 추위를 몰아내는 이런 성분, 육종용 바지텐 이런 성분이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위를 몰아내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골고루 추위를 몰아내는 과정은 순환장애를 풀어주고 음량 조절해주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호흡대의 문제가 있어서 쩍 하면 가래가 성하거나 기침을 짓거나 혹은 또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쩍 하면 여름이 되게 되면 여름에 그 폐렴 때문에 그 전적주사를 맞는 분들이 맥동 같은 성분이 들어

갖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으로서 고차원 해결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후루바란 성분이 들어갔는데 혈당도 조절해주고 소화 공동을 촉진해주는 여기 지황계라든지 혹은 닭군 백술이라고도 하고 백술이라고 산술이라는 술자에 이렇게 하게 닭군 백출이 혹은 여기 또 그 소화를 도와주는 이런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품 자체는 근본으로서 다가 떨어서 우리 체질을 올려주는 데는 콤파츠를 위주로 해서 오장을 관리하고 심장을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혈은 콤파츠에 들어가서 뇌가 돼서 좋은 피가 심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 당신이 콤파츠에 문제가 생긴다면 마저 신부전증 혹은 뇌독증까지 간다 하게 되면 투석을 해야 됩니다. 투석을 하지 않는다면 얼굴이 새까매질 겁니다. 어찌 새까매지는가 하면 이 혈액 가운데 독성물질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을 따라서 뇌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피부에 비추는 게 까맣게 이렇게 비치게 되는데 이거 일단 투석을 하지 않으면 당신은 두 줄 비치기 힘들 겁니다. 생명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가 콤파츠를 관리하는 데는 우수한 제품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콤파뿐만 아니라 전반 조혈 공능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소화 공능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호흡계통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심장 공능을 촉진시켜주고 변이 잘 통하고 저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가 이번에 8월 19일부터 인상 가격 인상이 된다 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회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는 천이박사 CAMP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천이박사 그리고 세신이라는 모두 중국과 가학원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처방은 믿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고기술산업 그 항목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행위에 속하는 이런 제품이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할 때게 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어디에 부족하게 되면 거기에 CAMP 이 이술이 작용되면서 인류가 100세 100세 하지만 해도 여기에 천희 박사는 100 지금 50까지 갈 수 있는 기본 리론과 이로 기초를 닦아주는 이술이 CAMP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빙양양하게 되면 150까지 간다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생로병사라는 게 병들어서 마지막에는 우리 장수를 보증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천희 박사의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시게 되면 우리 기본 150까지 가는 충분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제 시초에 나올 때는 이게 미용에도 씁니다. 그런데 시초에 나올 때는 주사용으로 썼습니다. 이거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 식전에 딱 물에다 풀게 되면 완전히 그게 뭐 며칠 지나가지 않은 말수간 소금물을 용해신 것처럼 그렇게 말쑥해집니다. 이거 봐서는 흡수가 빨리 된다는 걸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대절을 풀어 드시게 되면 만보를 걸는 힘을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제품 자체는 어디에 문제가 생긴다면 거기에 따라가서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그 문제를 따라서 해결해주고 특히 심장과 뇌혈관의 질병 때문에 힘든 분들 가운데서는 뇌졸중으로서 이미 쓰러진 적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했다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나오시자마자 보온 제품을 드신 분들 가운데서는 뇌졸중 후유증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효과를 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40여 가지 질병의 원인을 근원에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게 지금 중국과학기술부 국가 그 싱허계획 행방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인류가 여름으로서 100세, 150세 이렇게 그 많이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천희 박사 CAMP라는 이
특수한 이슬이 여기에 투여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0: 으로서 많은 분들이 불편하던 점들이 사수여가지 질병 가운데서는 류마티스 관절 포함해서 어려운 질병들, 심장과 뇌혈관 질병을 위주로 해서 여러모로 불편한 점들이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이 바로 노벨상 두 번까지 받은 CAMP23 네. 여기에 포함된 천희 박사입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세신 1호 약품은 19일부터 가격이 인상되어 898원으로 판매하는데요.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우리는 누구나 내면에 존재하는 고정관념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사물의 본연의 모습을 비뚤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실의 가장 큰 적은 편견이라고 합니다. 이 편견에서 벗어나자면요,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상대를 바르게 보는 해안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대하는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편견을 버리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선호하는 수필 몇 편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영분 씨의 수필 편견의 마스크를 벗어라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편견의 마스크를 벗어라. 김영분. 중국 속담에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다. 100번을 들어도 한 번 직접 보기보다 못하단 말이다. 나에게 있어서 여행이 바로 그런 것이다. 나는 여행을 아주 좋아한다. 결혼 초기에는 애 둘을 데리고 엄마 부대와 같이 북경을 선두로 항주, 위해, 연태 등 여러 곳을 다녀봤고 출장으로 일본을 둘러봤는가 하면 등산팀 멤버들과 내몽골 가족여행도 다녀왔고 친구들과 한국의 빨갛게 불타는 내장산 단풍 구경도 즐기고 왔다. 이외에도 할빈 빙등이며 서북의 청해호며 계곡이 숨이 멎을 것처럼 아름다운 구체구 여행도 다녀왔다. 여행은 내가 질리도록 오래 머물던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지루하게 살던 곳으로 떠난다는 말도 있다. 내가 생활하던 익숙한 생활 패턴을 떠나 새로운 기운이 흐르는 곳으로 일탈하는 것이다. 전혀 다른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보면 살아가면서 짊어지고 있던 불행한 생각이라든가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 등이 저도 모르게 사라진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감수가 호흡과 함께 배부 깊숙이 스며들면서 품었던 편견과 의혹들이 쉽게 풀어진다. 한국과 일본 무역을 많이 하는 우리 회사에는 황사철이 되면 손님들이 마스크를 끼고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고맙고 답답한 손님들의 표정도 살필 수 없는 상황에 혼자 상냥히 웃으며 상담하는 것도 왠지 기분이 잡혔다. 거기에다 식사 시간이 돼 나름 장사 잘 되는 맛집으로 안내를 하면 흥성흥성한 장면에 피식 웃음을 짓는 경우도 있었다. 식당 분위기가 흥성의 수위를 넘어 시끄러운 건 나 자신도 수긍을 하지만 대놓고 피식거리는 모습은 바로 나를 비웃는 것 같아 몹시

불쾌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행을 통해 이란 문제에 대해 불만 아닌 다른 안목을 가질 수 있었다. 내몽골 자치구 옹룡 사막에 갔을 때 일이다. 사막을 처음으로 체험했다. 사막이라면 황사가 먼저 떠오른다. 왜 사막을 저리 방치해둘까 하는 고까운 생각도 잠시 했었다. 그런 생각을 안고 내몽골 사막으로 향했던 나였는데 정작 거침없이 사막 속에 던져졌을 때 그 누르꾸레한 황량함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헉 하고 입을 벌리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TV에서나 보던 일망무제한 노란 모래가 끝도 없이 하늘자락까지 뻗었다. 사막은 노란 아지랑이를 피워올리면서 흐늘흐늘 뱀혀처럼 춤을 추는 것 같았다. 정오의 햇볕은 얼마나 따가운지 얼굴이 따끔거렸고 바람은 흥분한 사람이 휘파람을 불듯 쉴 새 없이 모래가루를 이리저리 휘젓고 다녔다. 1년 사시장철 비도 거의 내리지 않는 자연 환경 속에서 의리 있게 사막을 지켜내고 있는 것은 모래뿐이었을 것이다. 모래도 얼마나 따갑고 고통스러울까 하는 생각에 불쌍하기까지 했다. 면적이 자그만치 만무가 된다. 표준화로 건설된 축구장 1,000개 정도 남짓한 면적이었다. 그곳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여행객들의 락타 체험과 사막 모터사이클 체험을 위해 세워진 자그마한 매표소가 눈에 띌 뿐이었다. 사막은 계속 넓혀져 나가며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사막 변두리에는 국내외의 봉사자들이 힘겹게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강우량이 턱없이 부족한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사막 로컬 사업을 부실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불만이 많았지만 사막을 한 바퀴 걷고 온 후로는 이런 생각이 안개 걷히듯 깡그리 없어졌다. 지금은 마스크 낀 손님들과 황사를 얘기할 때 아주 담담해졌다. 그 큰 사막을 관리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고. 말 한두 마디나 돈 몇 푼 협찬으로는 대자연의 흐름을 막기는 어렵다고 말이다. 이것은 관리 문제도 있겠지만 대자연의 정상적인 발전 과정이다. 사막에 비가 많이 내리게 하기 위해 전 세계가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이지 절대 누구를 탓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누구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 황사 방지 마스크를 낀 손님들을 볼 때 이전처럼 고까운 생각이 적어졌다.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사막 여행은 내 마음의 마스크를 벗겨줬다. 그 덕분에 편견을 버릴 수 있었다. 지적하는 말을 들었을 때 상대방을 탓하고 의심하기보다는 편안하게 나 자신을 먼저 되돌아볼 수 있는 넓은 아량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여행은 내가 있던 자리를 떠나 다른 곳에서 다시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한다. 중국 속담에 당사자는 곤혹스러워도 방관자는 잘 알고 있다는 말이 있듯이 한 번쯤은 나 자신의 방관자가 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아주 뜻깊은 일이다. 나는 여행이라는 처방으로 자신감을 찾았고 많은 편견을 버렸다.

네, 그래서 작자는 자기가 직접 겪은 사실로 편견을 타파한 경험을 피력하면서 직접 보고 느낀 대로 현실을 직시할 것을 조문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최순란 씨의 소필 쓰레기와 보물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쓰레기와 보물 최순란. 매번 가족이 모여 앉아 외식을 하거나 친구들끼리 애들을 데리고 식당에 다녀오거나 할 때면은 9살 난 아들한테서는 항상 웃지도 울지도 못할 일들이 발생을 하곤 한다. 빈 광천수병을 하나둘 모아서 집에 가져오는가 하면은 쓰고 난 위생젓가락, 심지어는 몇 장씩 남은 휴지까지도 굽게 개어서는 집으로 가져오는 것이었다. 왜 자꾸 이런 시시한 것들을 끌어들이는가는 나의 짜증난 물음에 아들의 대답은 더구나 가관이었다. 광천수병을 하나에 5천씩 받고 팔아서 돈을 만들고 위생젓가락을 깨끗이 씻어서 놀이감을 만들어 놀면 얼마나 재미있는데요. 옆에서는 그 말이 너무 우스워 아들 하나 잘 뒀네, 앞으로 큰 부자가 되겠네 라고들 하지만 엄마인 나로서는 참으로 남 보기가

창피하고 골치 아픈 일이었다. 아들애가 물건을 모으는 종류는 여러 가지였다. 물건 상표로부터 시작을 해서 신과 화장품과 와이셔츠 포장과 햄버거

0: 재석을 한다. 정도 있게 물건을 아낀다는 건 남을 한 바가 안 되지만은 못 쓰고 버릴 것은 응당 버려야 하지 않겠는가. 아들의 집착은 아무래도 좀 지나친 것 같았다. 어느 하루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곱게 키운 아들애가 장차 커서 빔을 숨에 좀 주인이라 둘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나는 아들애가 없는 틈을 타 쓰레기들을 몽땅 내다 버렸다. 그제야 안도의 숨이 훌 남았다. 이제부터 아들애를 단단히 단속해야지. 그날저녁 집에 돌아온 아들애는 자기의 보물들이 사라진 것을 보고는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마구 발버둥 지나며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었다.
1: 내 보물 어디 갔어? 거기 내 비행기, 기차, 땅콩가 있는데.
0: 뭐? 가짜는 쓰레기를 가지고 그 속에 비행기랑 기차랑 있다니 웬 말이지? 한식이 교훈삽을 한 나지만은 아들의 이런 엉뚱한 흥취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대로 나가다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애가 우재니 그랑대 같은 린세칸이나 좁쌀인간이 될까봐 나는 온통 근심뿐이었다. 하지만 아들은 이런 엄마 마음도 모르고 그까지 쓰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괴로운 표정으로 울고 있었다. 아예 저녁 끼니까지 거부해가면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마음을 좀 독하게 묵자고 별렸더니 엄마의 방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차츰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내가 가만히 문을 열고 복도에 나가보니 다행히 쓰레기는 그대로 있었다.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다시 그 쓰레기 주머니를 아들의 앞에 가져다 놓았을 때 아들에는 금시 눈빛이 환해지면서 하늘의 별이라도 딴 듯이 황홀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리고는 언제 그런 일로 울었던가 싶게 쓰레기 주머니를 헤쳐가면서 주섬주섬 자기의 보물들을 꺼내는 것이었다.
1: 이건 비행기고, 이건 기차고, 이건 집이고, 이건 무지개 다리고, 이건 로켓토고.
0: 중얼중얼 혼자말로 설명까지 하면서 보물들을 꺼내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나는 점점 아연해지고 말았다. 평소에 아들애가 잡동사니들을 가지고 그저 목적 없이 망탕 노는가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었다. 지금에 와서 보니 내가 던진 것은 쓰레기가 아니라 아들의 꿈과 희망이 담겨져 있는 보물이었던 것이다. 위생젓가락으로는 깜찍한 비행기, 비닐 걸상과 미니 책상을, 여러 가지 색 고운 곽으로는 자동차, 기차, 층집, 무지개 다리를, 요구르트 통으로는 멋진 로켓을, 참말로 여러 가지였다. 백화점에 값진 놀이감들을 사주면은 그저 한두 번 놀고는 실증나서 한켠에 밀어버리곤 했지만은 자기가 만든 보물을 갖고 놀라치게 되면은 애지중지해가면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던 아들에는 그새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과 아이디어로 자기의 동화 왕국에서 천당을 구축하고 미래 세계를 설계하고 탐구해왔던 것이다. 하마터면 무지개 빗긴 아이의 동심에 어두운 그늘을 던져줄 뻔했던 자신을 반성을 하면서 나는 뒤늦게나마 아이의 보물을 보관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마련해 주었으며 지금은 또 수시로 쓰레기들을 제공까지 해주곤 한다.

네, 그래서 작자는요, 자신의 편견으로 인하여 아드레가 보물로 간주해온 잡동사내들을 쓰레기 취급을 해온 자신을 반성을 해가면서 자식의 개성과 흥취를 존중해주면서 훌륭한 엄마가 되리라는 속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0: 이어서 백옥화 씨의 수필, 생각의 차이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1: 생각의 차이, 백옥화. 오랜만에 고향에 가게 됐다.

0: 어찌 가랴 근심부터 앞선다. 트렁크에 짐을 담고 위로 끌고 아래로 끌고 공항버스 타고 탑승 도착하면 또 짐을 끌고 버스 타고 가야 한다. 비지땀을 흘려야 했다. 그런데 막상 떠난다 하니 기뻤다. 오랜 시집살이에서 벗어나 친정집을 가는 기분이었다. 생각의 차이인 것이다. 이번 길에 남편과 딸과 같이 가게 됐다. 고향에 간다하니 딸에는 온 밤 들떠서 친구와 전화한다. 연기를 가면 먼저 냉면을 먹어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소고기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지. 친구가 부러워 걸어온 전화다. 글쎄, 너 먹고 싶으면 같이 가. 딸애가 웃으며 어깨가 으쓱해 굴려준다.
1: 글쎄, 가고 싶은데 난 좀 더 있다 가려고 해.
0: 갔던 바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오라. 마라탕, 미시엔, 고보로 많이 먹고 오라. 진심으로 축하하는 말이다. 알았다, 감사하다. 너도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고맙다. 애들은 길 떠나면 먹을 걸부터 계획한다. 몇 해 동안 객지 생활에 낯선 음식에 얼마나 고향의 향을 그리워했는지 모른다.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던 트렁크가 생각밖에 술술 잘 끌린다. 세 식구는 다급한 걸음을 내디디고 있었다. 남편은 벌써 저 멀리서 걷고 있다. 성격이 어찌 급한지 걷는 게 아니라 날아다닌다. 항상 길을 떠나면 그냥 달아야 한다. 오늘은 더 빨랐다. 나는 딸과 같이 줄다름을 한다. 집에 간다니 저리 좋은지 딸애가 화를 낸다. 아버지, 좀 천천히 가면 안 돼요? 그제야 남편은 웃으며 걸음을 늦춘다. 그렇게 아득히 멀어 보이던 길인데 벌써 비행기가 연길 공항에 착륙하고 있다. 아침까지도 한국이었는데 지금은 연길이다. 비행기에 내려 걷는 걸음이 마치 한국 공항에서 탑승길에 오르는 것 같다. 집에 도착하자 딸애는 흥분에 들떴다. 먼저 마라탕에 접어든다. 미센도 사고 고보로도 사고 냉면도 사고 엎친 데 덮친다.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사서 다 먹지도 못하면서 남편도 나도 그걸 먹어주느라 힘들었다. 결국 딸애는 속탈이 났다. 지에서 약을 먹고 아쉬워 입만 쩝쩝 다신다. 그만 웃음이 나온다. 한때는 이곳을 많이 원망했다. 왜 왔던가. 시골에서 농사하면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매일 벌어도 나머지가 없으니 하루 일 못하면 주머니가 텅 비었다. 그러나 역시 생각의 차이인 것 같다. 집 팔고 땅 팔고 온 것은 딸애를 공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살았다. 남편은 삼륜차를 몰고 온돌 수리도 했고 나는 삭기음도 메고 처음으로 땅판 서러움도 느껴봤다. 딸애가 공부를 끝마치고 직장을 찾으니 나는 남편과 같이 한국길에 올랐다. 처음 1년은 고향 생각에 많이 울었다. 힘든 식당일, 산처럼 쌓인 설거지를 할 때면 내가 왜 이곳에 와서 바보처럼 헤매는가. 좋은 새 아파트 사놓고 땅굴 같은 월세집에서 낮에도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전등을 켜놓고 살면서 서러워 잠 못 이뤘다. 왜 왔는가 하면서 후회를 했다. 그렇게 살기 힘들다던 연길이 가슴 뜨겁게 안겨왔다. 연길에서도 이만큼 일하면 잘 살 수 있을 텐데 역시 생각의 차이였구나 하면서 눈물을 쏟았다. 남편은 지방에서 용접을 하면서 얼굴도 몸도 화상을 입기가 일쑤였다. 힘드니 서로 원망하고 싸우기도 한다. 일만 하겠는가 하면서 식당, 노래방에서 밤늦게 돌아오지 않으니 나는 찾아다니느라 힘들었다. 역시 생각의 차이에서 고향 떠난 걸 서러워했던 것이다. 딸애를 혼자 두고 온 것 때문에 더 힘들었다. 어디서 누가 두고 온 자식들 사고 났다 하면 속이 꿈틀했다. 남의 일 같지 않았다. 딸을 데려오기로 마음먹었고 2년 만에 딸애도 우리 곁으로 오게 됐다.
1: 기능사 자격증

0: 등을 따고 취업할 수 있게 됐다. 딸 역시 눈물을 많이 흘렸다. 한 1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잡일에 심부름을 하면서 배웠다. 2년이 되니 경력을 따져 컴퓨터에 오를 수 있었다. 역시 생각의 자였다. 그때 돌아갔더라면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게 되는 것이다. 남편은 지금 현장에서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나는 작은 반찬 가게를 하고 있다. 역시 생각의 자유였다. 그때 눈물을 흘려도 돌아가지 않기를 잘한 것이었다. 그때 눈물을 흘리며 뿌린 씨앗이 기쁨으로 돼 수확을 거두게 됐다. 만일 배우려는 마음이 없었으면 이곳에 오지를 않았을 것이고 만일 잘 살려는 마음이 없었으면 이곳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의 차이는 어두움과 밝은 면에서 바라보는 것이었다. 남편은 오랜만에 고향에 왔다고 늘 친구 만나러 나가서 또 밤중에 들어온다. 나는 또 밤늦게까지 기다리며 근심이다. 새 식구 좀 오래 있으려 했는데 남편 술 때문에 떠나기로 했다. 일이 바빠야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다. 새 식구 또다시 탑승길에 오르기로 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항상 밝은 면에서 바라봐야 했다. 개떡 같은 남편 만나 고생한다고 생각하면 남편이 개떡처럼 보이고 고생하는 남편으로 바라보면 성공하는 남편으로 바라보게 된다. 쓸모없는 아내 만나 개고생한다 하면 쓸모없는 아내로 보이고 고생하는 아내로 바라보면 훌륭한 아내로 바라보게 된다. 자녀가 커서 사랑구실 하지 못한다 하면 사람질 할 것 같지 못하게 보이고 우리 자녀는 커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하면 훌륭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 비결은 두려움과 밝은 면, 생각의 차이인 것이다. 맨발로 걸어다니는 도시가 있었다. 한 신발 장사꾼이 이곳에 와보고 이곳 사람들이 다 맨발로 걸어다니니 신발을 신을 이유가 없다. 신발을 파는 것 희망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다른 한 신발꾼 장사는 이곳에 사람들 맨발로 다녀서 엄청 큰 시장이다. 대박이다.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생각의 차이에서 서로 말이 달랐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세 사람 비행기에서 내리니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있었다. 우산을 준비하지 않아 세 사람 다 물찬봉이 됐다. 택시도 보이지 않고 우산 장사도 보이지 않아 젖은 몸으로 무겁게 짐을 끌며 힘겹다. 그러나 지금은 생각의 차이에서 밝은 면만 바라보고 걷고 있다. 만일 콧구멍을 위로 뚫었으면 콧구멍에도 빗물이 들어갔을 것인데 콧구멍을 아래로 뚫었기에 콧구멍에는 빗물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1: 네, 그래서 작자는요, 생각의 차이에서 밝고 어두운 인생이 결정되는 바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모든 것을 대한다면 밝고 아름다운 인생을 수놓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편견을 버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멋진 인생을 갖고 가야 함이 마땅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잠은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심리방 로인절 맞이 우리 활동 지금 합니다. 예, 장약심리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아홉 과를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을 빼드립니다. 예, 그 외에 고급 항균 아이스매트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이 아이스매트는 중앙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선정하는 브랜드 상품인데 여름철 인기 판매 제품입니다. 예, 세탁이 가능한 여름용 매트인데 벌집 구조를 적용해가지고 제조한 제품이기 때문에 공기가 잘 통해서 시원하지만 차갑지 않는 게 특징이고 찜질 매트입니다.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1610원도 빼드립니다. 예, 그 외에 로인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본약 3곽을 더 증성해드립니다.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여태까지 3곽을 더 증성해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17곽을 사시는 분들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세탁이 가능한 브랜드 제품인데 푸른 발 누에 섬유 여름 이불 한 세트를 더 증성해드립니다. 이 이불은 원단이 부드럽고 섬세하고 피부에 자극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균 작용도 있으면서 공기가 아주 잘 통하죠. 이불이 중량이 두근대는데 특별히 가볍고 보송보송할 뿐만 아니라 몸을 누르지 않아 묵직함하고 답답함을 완벽히 해결해 줌과 동시에 쾌적함을 극대화시켜 주는데 아주 좋은 이런 제품이죠. 넓이가 1m80이고 길이가 2m 됩니다. 세탁기 사용이 다 되는 이런 이불입니다.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도 빼드립니다. 그 외에 로인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본약 3곽을 더 증성해 드리죠. 36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러시아 야생 해삼이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고급 선물 세트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지금 로인절도 다가오고 있는데 본인이 드셔도 아주 좋겠지만 선물용으로도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우대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 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장약 심리방을 오늘 환자인데.
1: 예.
2: 저는 이제 신경계획 진단을 받았고요. 예. 또 뇌경색도 두 번 나왔어요. 아, 이 장약 심리방을 못 썼는데, 1년에 그저 몇 번씩 알림이 실려가서 입원을 하고 있는데, 병이 심할 때에는, 어지럼증이 세게 납니다.
1: 예.
2: 그리고 심장이 통쇄나고 쥐땅등이 아파나고 숨이 참해서요. 너무 아파놓고 땀은 얼마나 빨빨 흘리는지 모른다. 그럴 때마다, 이럴 때마다 병원에 입원해야만 했습니다.
1: 예.
2: 그런데, 선생님이 강의도 듣고 소리, 장약신 내방을 모른다면, 입원, 병원을 모르고 입원을 모르고 산다.
1: 얼마나 좋습니까?
2: 얼마나 좋습니까? 예. 입원을 모르니까 돈도 절약하고 영도 좋습니다. 살기 영 사는 것들한테 아픈데 없으니까, 네. 돈도 많이 절약했지.
1: 예.
2: 그리고 뭐, 저는 또 고혈압 환자입니다. 고혈압을 약도 한 40년 먹었습니다. 소약이란 말은 그래놓고 써는 자극하지, 위로 자극하지, 그래서 여신들이 살았는데, 이 장약신 내방을 먹으면서 선생님 지도하여서 그저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아래 한 번 이 장약을 먹으면서 혈압약을 간약하면서 먹었는데 선생님이 또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더란 말입니다.
1: 예, 한 가지 방법이 류이스 療法입니다. 그게 영좋은
2: 그렇지만 그 방법이 영좋은데
1: 예, 그렇지.
2: 혈압조절을 다 시키자고서도 얼마나 애를 써서 그래도 알려는게 이해하고 먹고서 지금 9달만 선생님이 지도하자는 뜻으로 딱 먹었던 게 9달만 장약식 내 마음 먹은 게 혈압조절이 그래서 해야 되니까
1: 잘 됐어요.
2: 얼마나 좋았을까 혈압조절이 잘 됐어. 고래 아야프가 살것 같습니다 지금.
1: 예.
2: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 둘이 이 약을 먹었으면 엄청나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남편 머리 여러 곳이 맹키고 또 전열선염도 있지 심장도 아이졌지. 그래서 이 약을 쓰고서 지금 아픈 데 없답니다 지금.
1: 아, 예.
2: 예, 그러니까 우리 둘은 정말 지금 허가하게 살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예.
2: 예, 그런데 우리의 신우인 이 신우인이 어제 그런 주자를 심장에 주자를 두 개나 했지. 그리고 네. 심장이 안 좋고 여러 번을 그런 숨이 그냥 차하고 지땅둥이 또 아파하고 그래서 이런 그러던 게 이 약을 먹으니까 상처도 마른답니다. 주자를.
1: 아.
2: 그러던 게 이 약을 먹고 효과 좋답니다. 좋답니다. 내일에 그럼 이번에 발로 할 때 우리는 지금 효과 이 활동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는 배달 받아왔다고 그래 저도 그냥 장가에서 받으라고 아 가세 고기를 좋은 약 어디서 묵고서 효과 너무 좋다면서 다른 약 그리 먹어도 효과를 봐본 요새는 이게 효과를 봐본데 이분이 발이로 할 때에
1: 이분이 발이로 우리 할도 얼마 줬습니까?
2: 약에서 약을 더 주지 그 헌금을 감해주지 우리도 선물도 주는 게 얼마 좋습니까?
1: 맞습니다.
2: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신우 그런데 이런 할 때에 상가하고 어떻게 하겠다면서 오늘 36시간
1: 받아봤겠다면서 예. 배달 받으시려면 그분이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2: 예, 241-7979번이에요. 예.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당장 신방 약을 먹는 한자입니다.
1: 예.
3: 예, 우리는 영감 놓치 이 약을 먹고 엄청 효과를 많이 봐서 지금 정작 저기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0: 예.
1: 예, 예. 그래, 내 많은 사람들도 소개 다니는데 그 사람들도 다 효과 있답니다.
0: 예.
1: 근데 우리 또 활동실에 할머니 한 부위에 혈압도 나쁘고 심장이 나쁘고 이래며 뇌경색이 왔는데
0: 예.
1: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뭐 기어올라고 이래며 이야기 그런데 뭐든 좋은가 물어봅니다.
0: 혈압이 높고 그 다음에 심장도 안 좋고 뇌경색도 왔답니까?
1: 예, 뇌경색도 오고
0: 그리고 다리?
1: 예, 다리도 허리 뒤도 자꾸 올라온답니다.
0: 아, 예. 예, 이 혈압이 높고 심장 뇌경색이 온 이런 분들 우리 혈압을 아, 조절해주는 높다 낮다를 조절해주는 처방에 들어갔고 이 약에는이 그리고 우리 이 약을 보면은 그 이 중리 이론에 의하면 혈압이 올라가는 다섯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이, 이 다섯 가지 원인 가운데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아, 그 치료를 해주는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혈압 조절이 아주 좋은 이런 이야기죠. 예. 그리고 심장 뇌경색을 치료를 하는 데서는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예. 이분이 지금 관절도 안 좋고 그다음에 뭐 다리에 또 쥐람이 자꾸 올라오고 이렇다지 않습니까? 예. 혈액순환이 잘 되게 이렇게 하면은 다리 그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리 그렇게 그 예, 순환이 잘 되면은이 그렇게 이 다리에 쥐람 올라오는 이런 것도 많이 그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이게 다리에 쥐가 올라오는 게 딱 한 가지 원인은 아닌데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게 이게 아, 예, 제일 관건입니다. 예. 그리고
1: 그렇죠.
0: 예. 그리고 또 그 심장이 이렇게 좋아지게 그런 펌프작용을 잘해가지고 그게 그 이 그런 피를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면 피를 잘 공급해 준다면은 그런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예. 그리고 관절도 지금 좀 아이 좋지 그러니까 이 관절을 네. 치료하려면 우선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예. 예, 첫째는 풍한습도 빼줘야 되고 둘째는 콩팥이 허증도 또 치료해줘야 되고 또 그 근육 심줄 인대를 관계하는 아, 이런 아, 그 이 간을 또 치료해줘야 됩니다. 예. 우리 이 약에는 소홍화라든가 담남성이라든가 소목이라든가 천궁 또 지룡이라든가 당귀 우술이라는 성분이 간경락을 들어가가지고 아, 심줄 인대 근육을 관계하느니 에, 그 그걸 치료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이 다리 관절이 그 치료가 그 효과가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 다리 관절이 아주 좋은 그 그런 우슬이라는 이런 약종이 들어갔는데 이 약종은 이 예, 천연 콜라겐이라고도 합니다. 예, 예, 그 관절이 제일 좋죠. 예, 예 네. 그리고 또 우리 이게 예, 소홍화하고 또 그 이 그런 그 사원자람 이게 배합이 아주 잘 됐습니다. 예, 그래서 뱃속에 골수가 모자라가지고 구멍이 숭숭 난 거 메꿔주고 연골을 자라나게 하기 때문에 다리 관절이 심하게 아픈 분들이랑 쓰면 아주 좋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1: 예.
0: 예.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1: 예, 알려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우리의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중풍 환자가 우리 집에 이 좀 많이 좀 병이 좀 다른 사람 심하게 걸린 분이 이렇게 이 약을 잡수 거에 제풀 어지 않고 혈압이 조절되니까 지내서 와서 도망에 어디다 말할 나위 없이 쓸고 봐 한다.
0: 이 약을 드시고 제풀이 아예 온 사람 많습니다. 부여 온 사람들이 네. 이거 예, 많이 선택하지 않을까. 예? 결국 심장이랑 네, 나쁜 분들. 예.
3: 예, 어서는 선생님이 강의하신 지도 어서는 만, 어서 5년 넘어서 6년.
0: 5년 4개월 때문에. 지금 하고 어선 5년 5개월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3: 이제.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길게 강의하신 약은 정말 내 아직까지는 길게 이렇게 한 손에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0: 예.
3: 이 약이 얼마나 정말 앵겨라 우리 환자들이 그 병이 다 돼서 정말 치료 잘하는가 살아 수 있다는 거 우리 알 수 있단 말입니다.
0: 예.
3: 원래 이 약이 그렇게 뭐 이제 뭡니까 국내 전문가들이 집어넣은 연구란 약이 얼마나 그게 그 약이 우리 좋다는 거 알 수 있단 말입니다.
0: 보기금 전문가들이 전문 이거 연구란 게입니다.
3: 예, 그러니까 나 보니 그도 우리나라 말고 외국과 이게 다 합작한게까나 다 이런 거.
2: 여보세요. 아 전화가 끊겼네요.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이 관상동맥이 우리 이 그 약을 보면은 관상동맥경화증을 치료해주는 약이라.

0: 하고 그 약과기 치료범이 딱 밝혀놓은 이야기입니다. 이 관상동맥경화증이라는 거는 심장이 혈액을 공급하는 이 관상동맥이 죽상경화성 병변이 발생하면서 혈관벽이 죽 모양이 흐뜰흐뜰한 이런 잡질들이 그런 가라앉으면서 플라크의 이게 斑块이 형성되고 두꺼워지면서 딱딱해져가지고 혈관 내강이 졸바지고 혈류량이 감소하는 이런 질환입니다. 예.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전화 끊겨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0: 예, 예, 어쨌든 예. 이제 전화 글씨 불씨를 훌하다가 끊기니까.
2: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0: 예. 예.
2: 그래서 이 약을 쓰고 끝내에 제품이 오지 않았습니다.
0: 제품 방지 좋은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야기.
2: 예, 그러니까 무슨 약을 얘기하고 많이 썼지. 눈에 나고 나오고 많은 약을 썼습니다. 좋다는 그래도 약이 어째 문제는 혈압은 내려와야 되는데 혈압 아이 그 서약 세번 잡사도 혈압 내려오니까 이 사람을 사귀었으니까 제품 무조건 온다면서 이야기 딱 그거예요.
0: 예, 이야기 막아주시오.
1: 네, 여보세요. 예. 전화가 끊겼네요.
0: 그 전화가 어째 그렇습니까? 자꾸 그렇게 끊김까?
1: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이 관상동맥경화증은 허혈성 심장질환이 주요 병리적 기초입니다. 예. 그래서 심근허혈, 협심증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에는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 예,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증이 생기면 우리 빨리 걷거나 뛸 때 다리가 아픈 것처럼 우리 심장 부위하고 왼쪽 가슴이 아파납니다. 예. 어떤 때는 바늘로 찌르는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는 쇼상가유를 물고 있어도 반시간이 지나는 데도 동통이 멋지 않습니다. 예. 이럴 때는 내가 심근경색으로 발전해 가고 있구나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예.
1: 잠시만요.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대전합니까?
0: 맞습니다.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예.
3: 저도 이 당뇨약 심내방 오랫동안 먹고 건강 찾은 한사람입니다.
0: 예.
3: 저는 오시산에 두 번 와서 반신지우지 굽고 거기다 얼굴 말이 어느 당에 약이나 물 먹자면 아래 태부터 오고 밥이라도 먹자면 삼키지 못해가지고 정말 밥 먹기도 다 힘들었는데 이 당약 심내방 쓰고 예, 지금은 정상생활 다 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데 다 하고 모든 게 다 정상을 냈습니다.
0: 예,
3: 옛날에 이걸 쓰기 전에 많고 많은 약을 썼지만 아무런 효과 못 봤는데 무엇 때문에 못 봤는가? 자기병 치료한다는 공용 주치 없는 약수가 아무런 효과 못 봤습니다.
0: 하하,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에 주치 공용을 잘 보고 쓰는 게 중요합니다. 예.
3: 맞습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이 이 강의 개발을 받고서도 쓰기 믿고 쓰는데 지금 이렇게
0: 저희는 지금 어서는 5년 4개월로 지금 장약 심내방을 소개해드리고 있지만은 꼭 그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 사무실 찾아오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예. 근데 그분한테도 딱 요거 내 배우님이 손님 보시오. 손님이 여기 지금 병 진다 요러 챔까 여기에 딱 씌워져 있잼까 그래 이런 거 쓰면 됩니다. 난 딱 요렇게 저희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강의를 장약 심리방 강의를 드려도 요거 아이 먹는 게 딱 거기 있는 거 쓰시오 이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요가 먹는 게
3: 그러니까 예. 그대로 그 효과를 못해
0: 그렇죠. 결국 이게 약이 또 어떤 약입니까? 서상 약이고 약 효력이 강한 약이지 않습니까? 그래 딱 고김에 적혀 있는 거 쓴다 할 때 애누리 없이 효과 본다 말입니다.
3: 맞습니다. 예. 옛날부터 서상약은 정말 1등약 세라 했대요.
0: 예, 그러니까. 그렇죠.
3: 이거는 또 4,500m 이상의 20여 가지가 다 4,500m 이상 되는 예, 약이지. 아예 홍경천은 어떤 400m 이상 거기 연한금을 부르는 게 아예 네 가지나 들어갔대요. 부모님과.
0: 그렇죠.
3: 그러니까 예. 좋은 약 제가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항상 선생님이 강의를 말씀하셨대요. 부모님과.
0: 맞습니다.
3: 예, 네. 그려놓으니까 정말 우리 중풍 환자들도 이렇게 정말 중풍에서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아예 맥힌 거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지 아예 이 중풍 환자들이 아이 그런 세계상에서 제일 좋은 활성효소 신경재생제요 수복제요 요런 게 들어가서 우리 신경 끊어진 거 다 전달하게 되니까나 중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대 구멍.
0: 그래서 중풍 치료가 그렇게 잘 되는 게입니다 그게.
3: 예, 예. 약은 참 좋은 약입니다. 저는 기울부족도 심해가지고 이런 병이 왔는데 기울부족도 해결받았지 혈압도 낮던 혈압이 정상을 냈지 병원 모르고 살지 얼마나 좋겠습니까?
0: 기혈부족이라는 게 만병의 원인이가 기혈부족 때문입니다. 원래.
3: 맞습니다. 예. 선생님들 항상 주의하라는데 아이들이란 말입니다. 먹을 때 뿐이 또 다시 이렇게 기혈부족이 그렇지. 오고 빈혈이 오고 이러더란 말입니다. 그려놓고 예. 심장도 두자라 하라는 게 이 약독이 지금 두자라 하고 그렇게 익어서 숨이 올라와서 답답하고 숨이 차고 가서 아이 심률이 100% 넘었다던 게 다 정상을 되고 이 약독에서만 5년 4개월째 근심 걱정 덜어놓고 살자.
0: 그렇지. 그러니까 얼마 줬습니까?
3: 예, 그리고 요 약을 세 번씩 딱딱 먹으니까 병이 재발할 틈새를 두지 않으니까 나 근본성 5년 4개월째 먹으면 제품이란 게 없고 먹으면 먹을수록 더 좋아지고 머리 말가지고 아이 기용력이 좋아지지. 아이 이 오장육부위 어디나 그런 심장하고 그 중풍에만 치료되는 게 오장육부위 기초로 간, 단, 비장, 위 다 치료하니까 정말 뭐 다른 약이 굳이 필요 없단 말입니다. 난 오는 4개월째 요 약만 먹고 사는데 요렇게 그래서 건강하게 잘 보내고 있어요.
0: 예,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3: 선생님께서 고맙다고 인사드리고 싶고 그 다음엔 한 가지 선생님 예. 내가 이렇게 좋으니까 예, 우리 그 뭔가 내 소개로 이렇게 심장이 나빠서 이 약을 썼는데 어찌 뭐 자기도 옛날에 강과약을 선생님 강의 이런 데서 많이 듣고 많이 써봤는데 효과 못 받아가지고 계속 병원 주원을 하고 하던 게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여태만 투추 와가지고 수술해서 후유증을 걸지만 계속 밀차를 밀고 다니고 전전 병 달고 살고 이랬댔답니다. 그런데 요 약을 쓰고 소리 심장 치료하느라고 썼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심장도 좋아지고 이 뭘까? 요대만 투수
0: 후유증이 얼마 잘 치료되는데 그럽니까? 어찌 그런가? 이게 혈액순환이 주요하게 그 잘 되게 한다 말입니다. 그랬거나 혈액순환이 그렇게 잘 되게 하면 오징간한 잔잔한 병들은 많이 좋아집니다. 정말. 이게. 그리고 예, 여기 이게 또 다리관절이라며 그렇게 좋은 예. 이런 약재들도 그렇고 또 특별히 풍한습을 빼주고 콩팥이 허증을 치료를 해주고 근육, 심줄, 인대를 관계하는 그 간을 치료를 해주고 하니까나 그렇게 후유증이 또 좋아지는 게입니다.
3: 맞습니다.
0: 예, 다리랑 허리랑 예. 아픈 사람들이 후유증.
3: 그래서 예. 이분이 오늘 36가구 배단하고 이분이 이렇게 좋으니까 나 자기 그런 뭔가 친구 이 고향 친구 한네 또 이렇게 여대반 투수 수술했단다. 근데 이분은 이 내경색도 용 여러 번 왔단다. 그래서 이거 그런 뭔가 이거 신노시과병에 그런 뭔가 정말 최고약이 됐고 뭔가
0: 두 번째를 간다면 좀 애합니다.
3: 예예 두 번째는 가면 애야 되고 뭔가 정말 나는 내 치료를 하고 볼까 정말 최고약이고 명약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그런 뭔가 자기도 그리고 그 동일 소개를 하면서 이 같이 그 동 내 소개랑 그 집에서 이 그 집에다 배달해달라고.
0: 아, 예. 이분이 예. 뇌경색이 여러 번 오고 또 여재반 예. 투출함에 이래서서 후유증이람 치료하는데 이야기 정말 치료 잘 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래서 예.
3: 예.
0: 이 뇌경색이라며 이렇게 여러 번 온 분들이라면 꼭 이런 약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네, 그 뇌경색이 재발을 막아줄 수 있죠. 예. 그래서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그자 예, 그분이 한테다가 지금 예, 그 보내주겠습니다. 예.
3: 예, 전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이 급성 그 심근경색증은 급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에, 빨리 요알링을 불러 병원에 가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병입니다. 예, 에, 이 같은 심장마비, 즉 그 이 심근경색과 같은 방지책에 대해서는 관상동맥경화증이 방지 그 치료가 그 전제 조건이 됩니다. 예, 그렇기
1: 잠시만요,
0: 때문에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예.
4: 네, 이 심리왕 강의로 우리는 매일 듣고 있는데 우리 이 중풍 환자가 이 약을 쓰기 시작해서 예, 야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중풍이 제품이 오지 않고 그 다음에 심장이 또 박동이 그래서 100개 넘어지는 게 이게 다 조절 잘 됐습니다.
0: 예.
4: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은 치료할 수 있다고 약각이 딱 써 있을까요? 그런 것일까? 확실하게 효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약이 얼마나 좋습니까? 연변에서 저는 5년 넘어서 6년 째 선생님 강의하고 있는데 아주 훌륭한 약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명 이어가며 이 병에서 지금 해탈될 수명이 지금 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4: 그러니까 이 약을 우리 누구나 다 생각하겠죠. 이 약은 이게 뭐 어떻게 해서 사람 미국 입고 있어서 사람이 명문에서 해탈되게 하는가, 죽음에서. 그러니까 이야기, 네 한국말로 된 이야기가 네 가지가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 뭐, 사람이 한번 복용할 때마다 신심 가지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이게 내 병에서 해탈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누가 다 한다.
0: 그것도 그렇지만은, 이게, 예.

0: 그 새로운 치료 방법인 이게 아주 그 특수한 그런 핵심 성분인데 이 파핵용지효소라고 이 파핵용지효소를 추출해 가지고 이게 새로운 치료 방법입니다. 이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고 그리고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 가지고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줘 가지고 아 그 이 신경을 치료를 해줘야 주는 이런 약이기 때문에 이 신경이라는 게 있겠거나 이 중풍이 온 분들은 이 뇌조직이 파괴되면서 이게 그러니까 신경이 많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예. 그거 망고할 수 없게 신경 손상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예. 이런 분들은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수복해 주는 데서 제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예.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치료를 해주는 약이기 때문에 우리 이 약이가 그 중풍 치료에서 그렇게 치료 효과가 좋은 겁니다.
1: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약이가 좋으니까나 신경재생요법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제프리 오지아지 헤드라베 올라에가지 하여튼 이런 약은 면에도 없고 세계에서 둘도 없는 약입니다. 내가 지금 양금을 들어간 게 어딥니까? 그래 우리 남 부모님이 이렇게 로인서 우리 합동에 참가했는데 우리도 뭡니까? 친척이 육촌 오빠 한 분이 있는데 네 갱색이 왔지 가슴이 그저 답답하지 숨이 차지 그 다음에 갱색이 두고 두 번 왔는데 이 약은 예, 한 석 달, 한 개로 도 잡을 거예. 많이 좋아졌단다. 그래, 거기다 갖다 예, 허리를 잊지 않을까 수술까지 했습니다, 선생님. 예. 그래, 그 후유증이 너무 바짝해가지고, 예, 그러더니, 끝내 이 약을 잡을 거 예, 그 다음에 좋아지고, 예. 어쨌든, 이거 뿌리 빼겠다. 이 약만 한 게 없다는데, 뿌리 빼겠다. 이번에 싸겠단다, 선생님.
0: 좀, 예, 장기적을 잡사서 뿌리를 안 빼는 게 좋죠.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1: 맞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예, 이 제대로 되는 이 관상동맥경화를 치료해 주려면은 약과기 주치공능이 관상동맥경화가 치료된다고 쓰여 있는 것이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예, 예 우리 이 약은, 딱 그저 그 관상동맥경화를 치료를 해 준다고 쓰여 있는 약이고 또 이 그 동맥경화를 치료를 해 주는 데서 제일 좋은 약재 또 그 소홍화의 결국 천공이라든가 황기 소목이라든가 우슬이 들어갔고 또 담남성은 소홍화하고 천공 황기하고 결합해가지고 관상동맥경화를 치료해 주는 데서 아주 그 큰 작용을 하는 이런 성분들입니다. 예, 예 우리 이 약을 볼 때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지만은 좋은 약재가 좋은 치료 효과를 낳는 법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 약재의 배합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을 보면은 어떤 분들 위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위에 뼈도 붓기고 배가 아프고 이런 분들 지금 이 장약 심리방을 썼는데 예, 이 장약 심리방에는 홍경천하고 천궁이 아주 교묘하게 배합돼가지고 위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위에 뼈가 붓기고 배가 아프던 이런 증상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위궤양이 있어가지고 식후물이 올라오고 속이 쓰리고 힘들어 하시던 분이 예,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 장약심리방을 쓰면서 이 서홍화하고 당귀가 배합이 아주 잘 됐습니다. 예. 그래서 미세순환이 잘 되게 하면서 위상처가 생긴 주변이 위점막의 혈류량을 증가시켜가지고 위가 궤양이 생긴 이런 부분을 치료해 주기 때문에 식후물이 올라오고 속이 쓰린 증상들이 나사질 수 있었죠. 예. 그리고 또 해에 열꽃이 생기고 입안에 염증이 생기고 구강궤양이 자꾸 생겨나고 번져 불안해하면서 쉽게 화를 내고 불안하고 정서파동이 크고 초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면장애가 있어가지고 고생하시던 이런 분이 우리 이 장약심리방을 쓰고 나서 이 장약 심리방에는 담남성하고 지룡 당귀가 배합이 아주 잘 됐습니다. 예. 그래서 심장열을 내려주니까 그런 증상들이 나사질 수 있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이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당귀하고 천궁 요 배합이 아주 잘 됐죠. 예. 그래서 어혈을 밖으로 내보내고 통증을 먹게 하는데 또 아주 그 중요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
2: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421-7979번, 242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전주 경종교양회의가 8월 12일 연길에서 소집됐습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서기인 호가복이 회의를 주재하고 연설했습니다. 호가복은 전주 각급 지도 간부들은 습금평 당 건설 사상과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할 때 관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 론수를 깊이 학습 관찰하면서 전형 사례를 거울로 삼아 방관자 자세를 견결히 버리고 마비 사상을 타파하며 눈앞의 사례 경정을 영혼을 울리는 사상적 각성으로 전화해 실적관의 기준을 바로잡고 당성 수영을 단련하며 규를 최저선을 엄수하고 청렴한 본색을 영원히 간직하며 자각적으로 이민을 위해 실적을 내고 실속 있는 실적을 내므로써 연변 도약 추월을 다그쳐 추동하는 데 견강한 작품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인대 상호위원회 주임 최영성, 주정협 주석 주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경종교양 특별 영상을 관람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총서기는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을 둘러싸고 일련의 중요 론수를 제기해 누구를 위해 실적을 수립하고 어떤 실적을 수립하며 무엇에 의거해 실적을 수립할 것인가 하는 등 중대 리론 및 실천 문제를 깊이 천명함으로써 당원 간부들이 처신하고 사업 창업하는 데 사상 지침과 행동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전주 각급 지도 간부들은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할 때 관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 론수를 깊이 터득하고 공익을 위해 당을 세우고 인민을 위해 복을 마련하며 과학적으로 결책하고 실속 있게 일하는 정치적 요구에 맞춰 전형 사례에서 깊은 교훈을 섭취하고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사상 자각, 정치 자각, 행동 자각을 1층 증강해 정확한 실적관으로 연변의 고품질 발전을 인솔 추동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초심이 바르지 못하고 당성이 순결하지 못한 문제를 힘써 바로잡아 당에 충성하고 신념이 확고한 사상 토대를 1층 튼튼히 해야 합니다. 당에 대한 충성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자신의 첫째 신분은 공산당원이고 첫째 직책은 당을 위해 사업하는 것임을 시종 명기하면서 자각적으로 개인의 추구를 당의 초심 사명에 융합시키고 자신의 가치 실현을 전주 발전 대국에 융합시키며 당을 위해 직책을 다하고 당을 위해 기여함으로써 당이 믿을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지도 간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당성 수양을 강화해야 합니다.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 내포된 정치 품격, 가치 추구, 작품 지조를 깊이 터득하고 당성 자양분을 끊임없이 섭취하며 집정 좌표를 바로잡고 직책 리행 준칙을 명확히 해 사상의 먼지를 1층 씻어내고 정신 경지를 제거하며 도덕 수양을 단련해야 합니다. 공직자로서의 덕성과 인품을 함양해야 합니다. 담력의 해악을 많이 생각하고 마음속의 적을 항상 물리치며 작은 일과 사소한 절차에서 자기 수양을 강화하고 사상 경지를 제거해 시종 덕을 품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몸가짐을 깨끗이 하고 청렴을 지킴으로써 도덕의 방어선을 넘지 않고 규율의 붉은 선을 건드리지 않으며 법률의 최저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대중을 리탈하고 대중의 리익을 해치는 문제를 힘써 바로잡아 대중을 마음에 품고 인민을 위해 복을 마련하는 공복정회를 1층 두텁게 해야 합니다.

마음과 힘을 모아 경제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고품질 발전은 신시대의 확고한 돌이라는 것을 깊이 터득하고 당면 경제 형세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며 경제 운행에서 나타난 새로운 변화와 동향을 깊이 분석하고

하반기 난관 공작전을 치르고 하반기 결승전을 잘 치름으로써 연간 목표 임무를 견결히 완수해야 합니다. 민생 실세를 착실하게 잘해야 합니다. 시설에 대한 투자와 사람에 대한 투자를 긴밀히 결부시키는 것을 견지하고 연변 아름다운 생활 10대 프로젝트를 깊이 실시하며 교육, 의료, 양로, 보육 등 분야의 공공 투입을 힘써 확대하고 양로와 육아, 건강, 의료, 문화, 관광 등 민생 산업의 질 제고와 승격을 촉진하며 열 공급, 부동산 관리, 환경 정돈, 식품, 약품 안전 등 초점, 난점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여러 민족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만족도를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역량을 집중해 전문 정돈을 잘해야 합니다. 신소문제 집중 해소 전문 행동과 민생 분야 신소문제 집중 치리를 깊이 추진하고 각종 자원을 집중해 어렵고 복잡한 사건, 중점 사건을 확실하게 해소하고 원천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높은 표준 농경지 건설, 농촌 집체 자금 자산 자원 관리, 의료보험 기금 관리, 양로봉사 등 중점 분야를 둘러싸고 집중적으로 난관을 돌파하며 대중의 리익을 갉아먹는 작은 부패를 엄중히 타격하고 대중의 리익에 뻗치는 검은 손을 견결히 잘라내 대중들이 깨끗한 기풍이 바로 곁에 있고 공평정의가 눈앞에 있음을 체감하게 해야 합니다. 허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맹목적인 결책, 규정 위반 결책 문제를 힘써 바로잡아 공정하게 권력을 행사하고 법에 따라 이를 처리하는 능력과 수준을 1층 제거해야 합니다. 민주를 발행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지도부 의사결책 규칙을 엄격히 집행하고 중대사항의 결책, 중요 간부 임면, 중대대상 배치와 거액자금 사용은 반드시 집체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하며 개인 독단이나 림시제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규칙과 결책 절차를 제멋대로 간소화하거나 변통해서 처리해서도 안 되며 개인의 의지가 조직 위에 군림하는 것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연변 발전의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원 우세, 지역 특점, 산업 토대와 비교 우세에 입각해 발전의 주공 방향을 명확히 하며 선택적으로 새 산업, 새 경영 모식, 새 동력 발전을 추진해 차별화 발전, 특색으로 승부하는 발전의 길을 개척해야 합니다. 청렴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매사에 공심의 입장에 확고히 서고 공심에서 출발해 고려하며 재반 규정과 조직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직권을 이용해 리익 교환이나 리익 수송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공권력이 개인이나 작은 집단의 사리도모 수단으로 전락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어떤 리익 집단, 권세 집단, 특권 계층의 조종자나 보호 우선이 절대로 되지 말고 시종,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소극적이고 해이하며 난관을 두려워하는 문제를 힘써 바로잡아 실속 있게 일하고 난관을 돌파하는 행동 자각을 1층 증강해야 합니다. 사업 표준을 높여야 합니다. 당 중앙의 결책 포치를 관찰하고 성당이 사업 요구를 실시하는 것이든 대상을 계획하고 발전을 촉진하며 민생에 혜택을 주고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든 모두 하려면 가장 잘하고 겨루려면 앞자리를 다툰다는 마음을 가져 더욱 많은 사업이 전성에서 인류를 다투고 전국적으로 영향력이 있도록 힘써 추진해야 합니다. 난관 공략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중대 산업 대상이 적고 실물 경제가 약하며 투자 유치 성과가 높지 못하고 문화관광 새 정경, 새 경영 모식 공급이 부족한 등 두드러진 문제를 백방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 조치로 유휴 토지, 미완공 건물, 비어있는 공장 건물 등 기존 자산을 활성화해 난제 해결의 실제 성과로 대중의 새로운 기대에 응답해야 합니다. 사업 열정을 북돋우어야 합니다. 업무를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해 추구하고 공적인 일을 자신의 일처럼 처리하며 이미 결정한 일은 즉시 행동에 나서고 이미 포치한 사업은 단단히 틀어지고 신속히 처리하며 장기 임무는 끝까지 주시하면서 이미 확정한 목표 임무를 실속 있는 발전 성과로 전화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정부, 주정협 지도부 성원, 주중급인민법원 원장, 주인민검찰원 검찰장, 연길에 있는 기타 주급 지도일꾼, 주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주당위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정부, 주정협 부비서장,
주 직속 각 부문 주요 책임자와 분관 책임자,

0: 연변조제중앙직속, 성직속 단위와 부분적 기업 사업단위 주요 책임자, 일부 주소속 고등학교와 국유기업 분관 책임자, 각 현시 4개 지도부 주요 책임자 등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아래 개방의 기세로 지능의 날개를 이란 제목으로 된 연변일보 론평원의 글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 전조 대외무역 수출입액은 232억 7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50.2% 증가했으며 증가률은 전성 평균보다 25%포인트 높아 전성 3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무역액이 전성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4%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눈부신 성적은 장기간 꾸준히 축적한 결실이며 전조 상하가 연변 개방을 심층 추진하며 쏟아온 노력의 열매입니다.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전조 상하는 1급, 2지, 3구 발전 좌표를 정조준해 연변의 독특한 지역 위치 가치를 끊임없이 확대하고 국내 국제 쌍순환에 적극 참여하며 두 시장, 두 자원을 잘 활용해 대외 개방의 질과 능률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대외 통로를 꾸준히 확충하고 립체 교통망을 완비하며 통상구 기초시설 건설을 가속화하고 통상구 통관 편리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통로 경제에서 통상구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각종 개방 플랫폼을 강화해 국내외 자원 요소를 흡수하고 집결하는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대외무역 규모를 계속 확장하고 다국전자상거래 장성극을 공고히 하며 자동차, 해산물 등 수출입 특색 산업 사슬을 키워 전 세계에서 사고 전 세계에 판매하는 목표를 실현해야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연변은 전국 전성 차원의 개방발전 대국 속에서 자체의 독특한 지위를 확고히 파악하고 최전선 의식과 개방의식을 더욱 강화하며 1대1로 공동건설에 깊이 참여해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동북아를 향한 개방 교두보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대개방을 통해 큰 발전을 이루어내면서 우리나라가 전면적 개방구도를 빠르게 형성하는 과정에서 연변의 책임을 보여주고 연변의 힘을 기여해야 합니다.
0: 주인대 대표이며 연변 위협식품유한회사 리사장인 리홍민은 식품업종에 33년간 종사하면서 회사를 10여 개 나라와 지역에 제품을 수출하는 종합성 식품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는 실업 초심을 지키고 품질을 생명선으로 삼으며 실천과 담당으로 인대 대표의 책임과 사명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연변 위협식품유한회사 생산작업장, 지능화 생산 흐름선이 전력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해낸 연변 특색 식품들이 해외 시장으로 발송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993년 회사 설립 이래 리홍민은 기업을 이끌고 33년 발전 도정을 걸어왔습니다. 기업은 초창기에 소규모 생산을 하던 데서 오늘날 부지 면적이 13,500평방미터인 현대화 공장으로 발전했습니다. 기업 제품은 8가지 품목 200여 종에 달하며 위협식품 장백산 백초원, 한해 케이크 등 여러 자체 브랜드를 구축했습니다. 리홍위입니다. 인대 대표로서 저는 직책을 참답게 리행하면서 경제 발전과 민생 보장을 둘러싸고 적극 거는 헌책해 지방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전력 조력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 발전에서 저는 고품질 발전을 핵심 방향으로 삼고 종업원 보장 전사슬 보장 체계를 완성하며 전문 인재 대우를 안정시키고 식품 안전 관리 통제를 엄격히 하며 약식 동원 분야를 깊이 개척하고 있습니다. 또 식품 가공 산업에 의탁해 농업, 문화, 관광 융합을 추진함으로써 향촌 진흥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연변에 뿌리내린 30여 년간 리홍민은 시종 기업을 이끌고 공익 초심을 지키며 향촌 진흥, 재해구조 지원 등 여러 가지 공익 사업에 주동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올해 왕청현이 홍수 재해를 입고 재해 후 복구 건설을 전력 추진하는 관건적 단계에 리홍민은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리행했습니다. 그는 광천수, 빵, 과자 등 생활물자 240 상자를 긴급 조달하고 제때에 재해지역 물자 접수 지점에 보내 재해지역 대중들의 과도기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리홍민은 또 기업이라는 대가정도 정성껏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종업원들의 행복을 첫자리에 놓고 기업 문화 구축을 앞장서 추진했으며 로임, 사회보험, 휴가, 승진 등 전사슬 보장체계를 건전히 해 종업원들이 떳떳하게 일하고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게 했습니다.

0: 연변 위협식품유한회사 인사부 사업일꾼 장파입니다. 기업 종업원으로서 우리의 행복감은 아주 높습니다. 기업의 여러 책임자들이 종업원들을 매우 관심하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책임자들은 가정 방문을 조직해 방조하는데 종업원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을 관심하는 동시에 리홍민은 성실 신용 경영 최저선을 견지하면서 원료 구매에서 판매 후 보장에 이르는 전사슬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해 우수한 품질로 시장 신뢰를 얻었습니다. 기업 제품은 이미 연속 15년간 유럽, 아메리카, 일본, 한국, 오스트랄리아 등 10여 개 나라와 지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장백산 천혜의 생태 자원에 의탁해 리홍민은 약식 동문 분야에 초점을 맞춰 인삼, 귀버섯, 사과배 등 현지 농특산물의 정밀 심층 가공에 힘을 기울이면서 제품의 정밀화, 건강화 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특색식품 가공을 조선족 민속문화, 문화관광체험과 유기적으로 결부시켜 연변 문화관광 핵심 기념 상품을 만들고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이며 향촌지능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리홍미입니다. 인대 대표는 민의를 잘 전달하는 확성기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천가가 되어야 합니다. 향후저는 직책 리행 사명을 명기하고 장인 정신을 지키며 특색식품 연구개발을 깊이 추진하고 취업 안정과 민생보장 책임을 짊어지며 연변 미식 브랜드를 더 빛내겠습니다. 기업 고품질 발전으로 전조 경제 발전과 문화관광 융합 발전에 민영기업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리홍민은 기업을 이끌고 제품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해내외 시장을 넓히며 농업, 문화, 관광 융합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리홍민은 착실히 실천하고 꾸준히 전진하는 자세로 연변의 맛을 널리 알리면서 연변 고품질 발전에 민영기업의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1: 연변대학 구강의학학부와 부속병원 구강의학중심이 일전 정식으로 현판을 걸고 설립됐습니다. 이는 우리조 첫 교수, 림상, 과학연구를 일체화한 구강학과 플랫폼이 전면 가동됐음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구강의학학부와 구강의학중심이 동시에 설립되면서 교수에서 림상, 과학연구에 이르는 전사슬 관통을 실현해 의학, 교수연구, 심층융합을 유력하게 추동하게 됩니다. 연변조 첫 일체화 구강학과 플랫폼의 건설과 운영은 지역 구강의료자원 배치를 효과적으로 최적화하고 기층봉사 능력을 향상시키며 변강 다민족 지역을 위해 현지화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데 든든한 지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설립대회가 끝난 후 연변조선족자치조 구강림상의학학회 2026년 제1차 학술회가 소집되었습니다.
0: 2026년 길림은행 연변조 현시 축구연맹전 제4라운드 왕청팀 대 훈춘팀의 경기가 10일 오후 왕청현 종합경기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실력이 비슷한 훈춘팀을 상대로 왕청팀은 홈장 우세를 빌어 적극적으로 공격을 조직했고 훈춘팀도 빠르게 경기 상태에 진입해 팽팽한 접전을 펼쳤습니다. 전반 29분경 왕청팀이 공격 기회를 다잡아 선제골을 터뜨리며 점수를 1대0으로 만들었습니다. 훈춘팀은 곧바로 공격을 강화해 왕청팀의 수비진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후반 들어 2팀은 계속 치열한 대결을 펼쳤습니다. 왕청팀은 여러 차례 위협적인 공격을 조직했고 훈춘팀은 빠른 역습을 통해 기회를 노렸습니다. 86분경 훈춘팀이 기회를 다잡아 한 골을 성공시키며 동점골을 뽑았습니다. 최종 왕청팀은 홈장에서 훈춘팀과 1대1로 비겼습니다.
1: 연변축구연맹전 제6라운드 도나팀 대 도문팀 경기 일정이 18일 오후 2시 30분으로 조정됐습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이금희 윤일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을의 발걸음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립추가 지나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우리에게 계속

바뀌었음을 속삭여 주고 있죠. 가을의 정취를 듬뿍 담은 한 편 시와 잔잔한 선율이 가을이 오는 발걸음 소리를 조용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공기는 무덥기만 한데 계절은 살며시 가을로 스치네. 립추 문턱 넘은 들판으로 벼가사라는 속삭임 귓가에 울려 비바람 흔들렸던 날 지나고 땅우 오곡백과 천천히 연그러 햇살 품고 알차게 채워가는 기대 가득한 이 가을을 기다려 살며시 다가오는 가을의 발걸음 곡식 익어가는 따뜻한 숨결 시련 딛고 단단해진 열매들 마음 설레며 기다리는 가을

0: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생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0: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은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 중의관입니다. 문의 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박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름 석자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소중한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을 담은 가요. 김성수 작사, 한정자 작곡의 리광일 가수가 부른 소중한 당신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고향의 시냇물 소리, 그리운 그 물결을 따라 문순산 작사 성기화 작곡의 김상훈의 고향의 시냇물 소리가 여러분을 그리운 고향의 시냇물가로 안내할 것입니다.

행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는 작은 것들 속에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최수길 작사, 최학산 작곡의 로에란 차미령 가수가 부른 행복은 전해드립니다.

세월이 쌓아올린 지혜와 삶의 저녁 노을처럼 따뜻하게 물들어가는 인생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가요. 한충군 작사 허순자 작곡의 최래령 가수가 부른 황혼 인생을 전해드립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특히 부부로 만나는 인연은 천생의 연분이라고 하죠. 허도 작사 김나모 작곡의 방승길 가수가 부른 천생의 연분을 전해드립니다.

여행의 기쁨과 설렘을 경쾌하고 희망찬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박장길 작사, 최문섭 작곡의 한철호, 최성룡 가수가 부른 기쁨의 여행을 전해드립니다.

아버지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는 부모의 마음과 희생, 그리고 그 깊은 사랑을 진솔하고 감동적인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김학송 작사, 안홍천 작곡의 김문우 가수가 부른 아버지가 되고 보니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몽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내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동충 하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예, 발효 동충 하초 균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 또 로인저를 맞으면서 특별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9곽을 사시면은 11곽을 드리는 활동에 지금 많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 활동에서 선물이 좋습니다. 예,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다공농 에너지 영양 밥솥을 드리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많은 환영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심장 보충제라고 하는 예, 코엔자임 Q10을 또 5곽이나 드립니다. 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서 또 이 보건품도 같이 결합했으면은 효과를 또 더 잘 봅니다. 예,

0: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동청화초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네.
0: 이 동청화초 쓰기 전에는 이 위축성 위험이 있으면서 밤 냄새도 모르고 밥 먹으면 소화에 대해서도 속이 끄떡하고 한숨 먹어도 그렇고 아이 먹어도 그렇고 이래면 힘들게 살았는데 동청화초 쓰니까 지금 소화 어떻게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 네.
0: 이런 소화 잘 되고 밥맛이 땡겨서 예, 밥도 잘 먹고 밥 냄새도 이런 거에 알기고 이런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예, 이 말초신경염이 있어서 그래도 손발이 저리고 시리고 이 겨울에는 어디를 깜짝 못했습니다. 너무 시려서 예.
1: 네.
0: 그리고 다리 뻣뻣하고 이랬던 게 그 말초신경염이 때가다 해결받습니다.
1: 네.
0: 손발이 옹기 돌면서 발이 다음에 시리고 저리고 하는 게 많이 좋아지고 뽀뽀단 증세는 완전히 이렇습니다 지금.
1: 네.
0: 어디 다니도 영 다니기도 허라고 그걸 내서 영 약을 많이 썼는데 아이들 된 게 이 동통화소에서 해결받아. 그리고 예, 이 그들 옹기 도니까 뼈야 아픈다.
1: 맞습니다. 예.
0: 이 뼈야 아파서 어떻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속이 시원하게 잘 나가니까 붓기 빠지지 몸이 영 헷갑습니다.
1: 네.
0: 나는 원래 이 관심대에서 심장이 통쇄난 다음에 막 바늘로 찍어놓는 것처럼 뒷가슴이 그리고 그랬다는데 이 동청화도 없으면 지금 그런 통증이 하나도 없어지고 또 심장이 나빠서 그런데 폐라는 게 같이 나빠지면 목에 가래 딱 붙어 떨어야지 기침기고 이러면 그냥 그릉그릉하고 살던 게 지금 동청화도 쓴다부터 심장하고 폐는 까딱 이렇습니다.
1: 네.
0: 이거 좋습니다. 어쨌든지 동청화도를 한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좋아지니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혈압 조절이 잘 되지 혈당 조절이 잘 되지 그래서 혈지절도 또 잘 돼서 지금 뼈도 아예 아프고 영 사는 것 같은다 그죠?
1: 네.
0: 뼈가 아프다 하면 그죠? 예, 꼼짝 못했는데 지금 그런 정체 없으니까 영 좋습니다.
1: 네.
0: 그래 이렇게 내게 딱 맞는 약도 조만이 찾기 쉽지 않으니까 나의 오늘 이 동청화처럼 그냥 앞으로 계속 쓰길래 18과학 배달 받기죠?
1: 예, 18과학에는 23과학을 드리면서 1980원 하는 현대식 공기 청정기하고 예, 이 연골소, 안탕 연골소로 5과학을 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할 때 이 18과학이 또 제일 좋습니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지도납니까?
1: 맞습니다.
3: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저는 예, 선생님이 강의를 예, 귀담아 듣고 이 약을 선택해서 예, 올해도록 저는 예, 3년 넘어 먹고 있습니다.
1: 네.
3: 예, 3년 동안 예, 예, 처음부터 한 봉지씩 지금까지 한 봉지씩 먹는데 여전히 효과가 좋습니다.
1: 네.
3: 예, 이전에 몸이 약해서 많은 약을 먹었지만은 그닥지 않았습니다.
1: 네.
3: 그래서 동충하초 발효분을 먹어보니 이 약은 음양을 조절해가지고 몸을 건강하게 하고 병을 치료하는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3: 예, 그리고 동충하초를 발효해서 한 약이라 그 효과가 30% 더 넘어 있다 하니까 효과가 더욱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면역력이 영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절이 바뀌면 항상 그저 봄과 가을이 되면 맥이 없고 피곤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그리고 건망증이 생겨가지고 물건을 여기다 놔도 어디다 놓은지를 모르고 이래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1: 네.
3: 그래서 동충하초 발효분을 먹기 시작해서 한 달 먹으니까 효과가 알리기 시작합니다.
1: 네.
3: 예, 그런 게 계속 먹으니까 이 병이 다 해결됐습니다.
1: 네.
3: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됩니다. 저는 저혈압입니다. 혈압이 내려간다 하면 죽을 맥도 없었습니다.
1: 네.
3: 그런데 지금은 혈압이 정상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얘 심장도 나쁘고 또 폐도 나쁩니다.
1: 네.
3: 이래서

0: 예, 많은 약을 썼지만, 예, 시원치 않아서, 예, 동청하토 발효분을, 예, 먹으니까, 예, 한, 대여섯 달 먹으니까, 예, 가슴이 시원하고, 예, 그 다음에, 예, 정말, 예, 폐도, 예, 안 아프고, 이럽대다.
1: 네.
0: 그래서, 예, 얼마나 좋은지, 예,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예, 지방가이 있어가지고, 예, 밥을, 예, 제때를, 먹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예, 변비가 생겨가지고, 변비를 한 20년, 알았습니다.
1: 네.
0: 이래, 오래 앓다 보니까, 예, 또, 치질이 생겨가지고, 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예, 동충하초 발효분을, 예, 1년 먹으니까, 이 병이, 예, 해결됐습니다.
1: 네.
0: 그리고 허리 다리가 아파서 잘 걸지도 못하고 했는데 지금은 계속 운동하라 되고 예, 뭐 충계도 예, 막 달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1: 네.
0: 예, 참 좋은 약입니다. 네, 이 약은 예, 내 보기에는 예, 젊은 사람들께도 좋지만 예, 이 늙은 사람들께는 예, 없어서는 안 될 좋은 약입니다.
1: 네.
0: 예, 늙은 사람들이 예, 먹으면 예, 병치료를 해가지고 예, 정상 사람으로 만드는 명약입니다.
1: 네.
0: 예, 저는 예, 이 약을 예, 장기적으로 먹으려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예, 전번에 약을 샀지만 예, 또 뭐 형제들도 많고 하니까 예, 이게 가져가고 저게 가져가고 하다 보니까 예, 이번에 예, 특별 우대니까 예, 아홉 가구 또 사겠습니다.
1: 예, 아홉 가게는 열한 가구 드리면서 예. 이 전기 밥솥이 또 좋습니다. 예. 이것도 드리고 예, 예. 이 심장 영양제 Q10도 또 드립니다. 예. 예, 네. 이 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0: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십시오.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저희 동충하소 이 발효분에 쓰고 있습니다. 예, 이 약을 쓰기 전에 저는 예, 생이 있어가지고.
1: 네.
3: 생이 나고, 예. 예, 은대였고. 그리고 또 심장도 두근두근 거리고 숨이 차고 예. 잠도 제대로 못하고 위도 소화도 살아야 되지. 그리고 저 관절도 아파가지고 예. 딸 걸지도 못하고 이랬는데 이 동충하초의 발효분 금전을 쓰고 예. 지금 이런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3: 예, 그래서 저 뭔가 이 우대 활동 쏠 때 한 아홉 각 사가지고 계속 쓰자고 그럽니다.
1: 네,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3: 예,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하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저도 지금 동충하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주약에 혈압도 조절해야 되고, 예, 자꾸 폐렴도 왔다 가고. 예, 관심병 있으면 유사심률도 고르자고. 이 죽성염 있으면 소화도 해야 되고. 밤에 특히 소변 타수가 찾아가지고 이래서 내 지금 썼는데 많이 났습니다 지금. 혈압조절 애드는 것도 많이 났고 뇌사 폐렴이 왔다 가든지 폐렴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1: 네.
4: 네, 저기 특히 그 심유리 뇌사 고르자 했던 거를 많이 온정됐습니다.
1: 네.
4: 요 소변 타수가 특별히 잡든지 타수가 좀 많이 두니까 전화기 지금 사람들 기다려 잡니다 지금.
1: 네.
4: 이분이 활동 중간에 저 배라가 다 오래 쓰자고 한다.
1: 예, 이번 활동 이러인절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좀 큽니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4: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기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내전 안가?
4: 맞습니다.
3: 예, 나도 동차도 바람을 먹고 난 예, 많은 효과 같습니다.
4: 예.
3: 심장이 후하면서 내 얼리 숨쉬기도 바쁘고 예, 이랬댔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앉았다 이랬다 했는데 지금 동차도 먹은 다음에 그게 그래서 갔다 이렇게 하니까.
4: 예.
3: 아, 정말 좋습니다. 그래요, 예. 밤 자지 못해서 예, 잔다는 게 그냥 옛날 잔 같은데 그냥 잔잠잠이 영 피곤했댔단 말입니다. 생기 이거면 동서 하초 먹은 다음에 어, 어찌 잘 자는지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납니다. 잘 자고 나니까 여기 동서 하초 본신이 또 이렇게 먹은 정신이 나는 까투랍니다. 눈이 환해지니까 예, 동서 하초 먹은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어찌 정신이 나는지 정말 아들 맞다나 생각이 납니다. 눈이 환해지는 것 같고 예, 그래갖고 밥을 먹지 못해서 위 얼굴 난 게 그냥 밥 못 먹어. 영 약한다. 내 키랑 큰데. 근데 동차초 먹는다면, 야, 밥 얼마 잘 먹겠습니까?
4: 네.
3: 제가 지금 구이 올랐다니까 어제도 모욕하고 또 볼까? 5개는 올랐습니다. 정말 이야기에, 정말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예, 높은 고원에서 특수한 약이란 말입니다.
4: 그래서
3: 고루고루 다 일어서서 얼마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 소배 찾아가지고서 영 고장했는데 그것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 약이 얼마 줬습니까? 아침에 한 번만 먹고 고루고루 이렇게 다 좋아지니까 예, 얼마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래, 이번에 활동이 좋을까나, 예, 내가 좀 아래로 전화드렸습니다.
4: 예, 활동이 좋습니다. 예, 9과학에는 11과학 드리면서 또, 예, 전기 밥솥을 드리고 또 교시부 드립니다. 그리고 18과학에는 23과학 드리면서 공기청정기하고, 예, 연골소를 또 드립니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선생님, 좋은 약 아시네요. 고맙습니다.
4: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4: 예, 그리고 우리 동충 하초를 보면은 고대 이 본초 서적에서는 인삼하고 녹용과 함께 상약으로 취급되어 온 이런 아주 명기한 약품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인삼이라 할 땐 기를 보호하고 녹용은 양기를 보호하지만 우리 동충 하초는 폐하고 신장을 함께 보호하면서 정을 보충해 줍니다. 예, 그리고 이 우리 중의학에서는 폐는 기를 주관하고 신장은 정을 저장하고 예, 그런데 우리 정하고 기를 함께 보충하는 이런 약물들은 예, 동충하초밖에 없습니다. 예, 때문에 지금 우리 동충하초는 불로장생이 명약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허로증이 있거나 만성 기침이 있거나 또 큰 병을 한 후에 몸이 쇠약해졌거나 혹은 연세가 고령인 분들이 노인성 허약증이 가서 발생하거나 등 이런 증상에는 아주 예, 효과가 좀 뚜렷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 야, 난 어떤 나이 있어서 아무약 써도 안 되던데 지금 동충하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고 입맛도 돌아오고 관절도 아프지 않고 또 이 혈압도 온정되는 이런 좋은 효과를 또 봅니다. 예, 특히 우리 옛날부터 동충하초는 사람이 수명을 연장시키는 약으로서 로쇠도 늦추고 기력을 오래 유지하는 이런 아주 귀중한 약품입니다. 예, 많은 분들 지금 고령화 시대에 또 세월이 좋아지면서 이 좋은 세월에 오래 살아야 되지 이런 분들이 많죠. 예, 그러나 병으로 고통받다 보면은 모두 아 이거 귀찮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지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는 분들은 이 삶의 질이가 많이 높아집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90세 이상이 좀 유명인들이 장수 비결 중에 하나가 동충하초 섭취라는 이런 통계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성질이 지나치게 차지도 않고 지나치게 뜨겁지도 않아서 음양을 함께 예, 보호해주는 이런 빙부조용이 있다 합니다. 예, 아주 좀 음이 약하든 양이 약하든 예, 다 보충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중의학에서는 동충하초가 폐하고 신장을 보호하고 특히 신정과 신양을 보호하는 약으로서 양위증에도 많이 처방합니다. 예, 우리 본초학 책에서도 동충하초의 효능을 예, 익신장, 예, 신장에 좋고 또 정기를 보장하는 이런 처방으로 또 많이 씁니다. 그리고 피로가 좀 심하거나 허리하고 무릎이 시큰거리면서 추위를 잘 타고 예 그리고 또 정력이가 많이 떨어지는 이런 증상 개선에서는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2: 네.
4: 예 그리고 만약 우리 스트레스가 좀 심한 분들 예 스트레스가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증이 많고 또 지구력이 약한 예 이런 분들에게도 감기 울결도 해결해 주면서 심신을 모두 건강하게 해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예, 당연히 우리 몸이 아프고 맥이 없으면 누구나 심리적으로도 또 저하되면서 병이 생깁니다. 네. 마음이 병이 생깁니다. 예, 때문에 오래 앓은 분들은 심신이 같이 병이 드는데 우리 지금 동충하초 균분을 쓰신다 할 때에는 마음적으로나 또 신체적으로나 모두 보양이 되면서 이런 좋은 효과를 또 봅니다.
2: 네.
4: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정기를 보호하고 허로를 회복시키면서 병 후의 쇠약을 예, 개선시켜주는 데서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작용이 있으면서 지금 항암 치료 후에 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거나 또 암이 예방을 위해서 쓰는 데서도 예, 좋은 이런 효과를 또 봅니다. 그리고 동충하초의 가장 중요한 효능이라 할 때에는 폐를 보호하고 신장을 유리하게 하는 이 작용이가 가장 큰 작용이죠. 예, 그래서 오래된 기침이라든가 또 허약성 천식, 예, 몸이 허약하면서 천식이 발생한 분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병 후에 예, 좀 호흡기 면에서 많이 쇠약해진 이런 분들이 쓰신다 하면은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2: 네.
4: 예, 지금은 우리 전 지구적으로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누구나 지금 호흡기가 좀 예,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많죠. 예, 이런 분들에게는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이 좀 특별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라 할 때는 기를 주관하는 이런 장부로서 폐를 보호한다 하는 것은 단순한 호흡기만 아니라 전신이 에너지 생성을 향상시켜주는 이런 의미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몸에 힘이 나게 하고 정력을 보충해주는 이런 의미가 우리 폐를 보호한다는 효능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신장이라 할 때에는 우리 성장하고 생식, 로화하고 정기를 예, 이런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 동충하초를 보면은 허리하고 무릎이 좀 예, 무기력하거나 예, 지금 어떤 분들 하나는 이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쓰고 관절이도 지금 아프지 않습니다. 이거는 예, 우리 신장이 좋아지면서 골격이 든든해진 거 말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신장이라 할 때는 로화하고 전기까지 담당합니다.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4: 예, 안녕하십니까.
5: 저도 동충 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4: 예.
5: 혈압이 높던 게 정상으로 됐고 위 아파서 밥을 잘 먹지 못하던 게 지금 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4: 네.
5: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침침하던 게 침침하지 않고 얼리 숨이 잘 올라오지 않던 게 얼리 숨이 잘 올라옵니다.
4: 네.
5: 유선증식에서 유방이 자주 아프던 게 유방이 아프지 않고 유방에 알이 두 개든 게 그것도 싹 아프고
4: 네.
5: 선생님 소변 자주 본 건 그리 오래 쓰지 않은 것도 인사 다 나서 씁니다.
4: 네.
5: 이 약 써보면 정말 땅이

0: 회사가 좀 병이 다 나서집니다.
1: 네.
0: 무슨 수술하고 가서 온 약입니다. 그래 나는 그 바깥으로 욕심 나서 우리는 하나 가졌는데 또 내 우리 아들을 주자고 했을 때 바깥으로 하나 더 타자고 예 오늘 또 아까 배달받고 또 우리 언니 바깥에 또 예 또 호수를 써와서 또 우리 언니도 또 아까 약인 것도 또 싸졌답니다.
1: 네. 지금 우리 러니언니의 약도 중요하지만 이 음식 여러 가지 요리를 해 드시는 것도 이게 기본입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 전기밥솥은 여러 가지 이런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활동에 모두 이 아홉각 사시는 활동에 참가합니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요리도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그다음 또 밥이 또 진짜 더 맛있습니다.
1: 예, 그래서 영양밥솥이라 합니다. 예. 예.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그래서 우리 신장의 전기하고 예, 폐를 같이 보호해주는 이런 약은 동충하초밖에 없습니다.
2: 예.
1: 예, 그래서 동충하초는 허리하고 무릎이 좀 무기력하거나 예, 그리고 로인성 쇠약이라 할 때는 나이가 드시면서 몸이 많이 허약해지는 거 말합니다. 그리고 성기능 저하가 있거나 정력 감퇴 그리고 병후 체력이 많이 저하된 이런 분들이 증상에서 좀 특별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는 우리 러인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나는 좋다는 약을 다 먹고 좋다는 음식을 다 먹어도 아이 됐다. 이런 분들은 발효 동충하초 균분이가 우리 이학적으로나 또 영양학적으로나 모두 큰 효능, 다른 약에서 볼 수 없는 이런 효능을 같이 결합한 이런 복합적인 약품이기 때문에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좋은 효과를 봅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단순한 원기만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춰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킵니다. 예, 그 외에도 동충하초는 단순히 힘만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키워서 질병을 치료도 하고 예방도 합니다. 예, 때문에 지금 이미 쓰신 분들은 이런 활동이 기회만 있을 때마다 나는 그냥 이거 유지하기 위해서 예, 또 싸는 활동에 참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라 할 때에는 꾸준히 섭취하면은 기초 체력을 끌어올려서 체질을 개선시킵니다. 예, 일단 우리 치료가 잘 됐다 하는 마지막에 결과를 보면은 내가 체질까지 개선되면은 이건 치료가 잘 되고 좋은 약입니다. 예, 때문에 우리 동충하초로 보면은 년세가 있거나 항상 힘이 없고 피로가 쌓이면서 무기력하거나 예, 자주 몸이 불편하고 아프신 분들에게는 예, 가장 적합하고 귀중한 이런 약품입니다.
2: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소녀의 꿈으로 시작해봅니다. 소녀가 꿈꾸는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요? 설렘과 기대를 담은가요? 함께 들어보시죠.

1960년대에 창작된 가요입니다. 장동훈 작사, 동희철 작곡의 트락토르 모는 총각. 넓은 들판을 가르며 트락토르를 모는 총각의 모습, 알찬 삶을 노래한 가요. 박정금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동호 작사 최응률 작곡의 나는 기타를 타네 보내드립니다. 리듬 속의 청춘의 자유와 사랑, 함께 기타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김광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창호 작사, 방룡철 작곡의 아름다운 연변이요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연변을 노래한 가요. 연변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가요. 전명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유영호 작사, 황양목 작곡의 생활은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기쁨과 슬픔, 웃음과 눈물, 그 모든 것이 모여 하나의 선율이 되었습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60년대 창작된 김철 작사 최삼명 작곡의 물길 따라 천리길 준비했습니다. 이 가요는 살기 좋은 내 조국과 고향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류석병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학생 시절 동창들이 손에 손잡고 놀던 모습, 즐겁던 순간, 우정과 추억이 소복히 쌓인 가요입니다. 동창들은 늘 언제 봐도 정답죠. 이어서 신기덕 작사 김경애 작곡의 동창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최현 작사, 안계린 작곡의 목동의 피리소리 준비했습니다. 옛 정추가 가득한 이 가요, 송신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에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가수한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곳 연변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첫 곡으로 한나

이어서 강인한 정신 노래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최순희 작사 박승철 작곡의 소나무인데요. 푸른 음과 절개를 노래한 이 곡을 김경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방준 작사, 홍영아 작곡의 선생님의 향기는 삶의 길을 비춰주신 스승님의 향기로운 기억을 음악으로 전해드립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전병칠 작사 리하수 작곡의 해랑강 광희강이여는 흐르는 강물처럼 길고 깊은 정을 노래했습니다. 여성 3인장으로 보내드립니다.

0: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민가의 정다운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창업의 길을 적극 개척하여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입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먼저 무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도과학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대 활동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예, 이제 많은 분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대 활동이 최고로 되는 우대 활동입니다. 여지껏 하도 우대 활동 가운데서 보조금도 나가고 약에서 약도 더 드리고 우리 자문하신 분들 교십도 드리고 왜냐하면은 우리도 여러 가지 이런 큰 우대 활동 같이 진행한다 이 말씀입니다. 예, 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우대 활동입니다. 때문에 이런 우대 활동 이용하실 분들 우리 약국 전화에 501-2797 여기에 전화하시면 배달 자문 이게 다 됩니다. 이래서 특대 우대 활동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어제 그 뚱빙 샤즈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겨울의 병은 우리 여름에 치료하자 하는 말인데 우리 중의에서는 이 치료법을 아주 중요히 여깁니다. 무엇이나 다 이 때가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처리하든 계절이든 다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여름이 오나 봄이 와야 우리 꽃이 피듯이 겨울에 가서 자꾸 꽃이 피라면 그게 아주 힘들죠. 예? 이래서 우리 병 치료에서도 우리 여름에 치료하면은 훨씬 그 효과를 잘 보는 병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뚱빙 샤즈라고 하는데 우리 여름이라 하면은 양기가 제일 왕성한 계절입니다. 이 기회를 비롯해서 이 기회를 빌어서 우리 몸에 있는 많은 질병을 치료하자 이 말입니다.
0: 네, 그래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우대 활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건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네, 사은품으로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방송 전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두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기회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 보신환은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 보신환은 1771년 권룡

0: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 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3: 예.
2: 예, 저도 지금 건뇌 보신환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 어째 썼는가 하면, 어제 이, 자꾸 저, 그 기억력이란 게 자꾸 떨어지지, 소변이란 게 지내 자지. 그래서 이 약을 방송 통해서 이거 듣고서 이거 써봤는데, 확실히 써보니까 어제는 한 달 됐는데, 정말 약은 좋은 약이더라.
3: 네.
2: 첫째는 벌써 잠 잘하고 된 게 잠이 잘하고, 예. 그 다음에 저 음식 같은 기억력이 있잖아요. 차츰 지금 악인나만 나다니는 게.
3: 네. 그렇죠.
2: 이 허리 다리 쏘나던 게, 이 증상이 다, 예, 소변이가 지금, 이, 지금 조금씩 좋아진 게 아닌가 합니다. 이제 얼마 안 썼는데, 예. 이렇게 효과 아닌가 합니다. 예. 예. 이럴까, 이게 내게는 지금 이게 합당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나는 이거, 예, 선생님 강의 이기면서 그 약이 여기장 약이 어떤 대로 들어간 거 알잖아요. 이거 좀 꾸준히 써야 되겠습니다.
3: 꾸준히 쓰는 게 좋습니다. 예. 예. 우대 활동 오늘부터 또 독특합니다. 예, 참가하십시오.
2: 예, 선생님, 예, 잘 알았습니다.
3: 예, 예. 네. 참가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예, 우리 중에서 뚱빙 씨앗이라는 데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우리 콩팥이 양기가 부족한 사람들, 겨울에 와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양기든 음기든 콩팥이가 주로 주관합니다. 저희들 건뇌보신환을 쓰게 되면은 이런 겨울에 오면은 감기를 쉽게 한다, 기관지 천식으로 고생한다, 또 관절염이 발작했다, 비뇨기 계통이 질병이 있다, 여자들이 그 뭡니까 자궁이 땅땅해지면 아랫배가 항상 아프다, 이런 많은 문제점 다 우리 겨울의 병입니다. 이런 겨울의 병을 치료하는 데서는 지금 이 여름 계절이 제일 좋다는 말씀이가 바로 뚱빙 씨앗입니다. 때문에 우리 이런 치료상에서 계절을 잘 이용한다 할 때 효과를 봅니다. 난 어제는 그게 고질병이 돼서 내 병은 이게 어제는 10년도 넘었단데 20년도 됐단데 이런 분들 우리 이런 계절적인 치료 이때 약을 잘 선택해서 쓴다 할 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쉽게 우리 천식이 발작한다거나 가을부터 시작되면은 기관지 천식이 발작하고 기관지염이요 기침이요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쉽게 추위를 잘 탄다는 분들, 추위를 타게 되면은 이 관절이든 이 허리든 많은 이런 그 우리 몸에서 골과병이 뛰쳐납니다.
1: 네.
3: 뿐만 아니라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네.
4: 네. 나도 건뇌보신환 쓰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병이 많이 이약처에서도 효과 없던데 건뇌보신환은 쓰고 그런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소변이 자꾸 고파던 거 해결이 됐지, 기억력이 없고 혈압 조절 안 되던 것도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있습니다.
3: 네.
4: 그리고 혈액 조절도 잘 되고, 그런 소화가 늘상 안 되고 고가가 영 문제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고가도 네. 그 전보다 많이 났을 것 같습니다.
3: 고가병은 자연적으로 나서진다.
4: 예, 소변이 아무래 충분하게 제대로 네. 나가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이 건뇌보신환 이 활동이 좋을 때 써먹자고 그럽니다.
3: 네, 활동 좋습니다. 참가하십시오.
4: 수고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3: 네, 이래서 잘 치료 아이들은 이제 위에서 말씀드린 이런 질병들을 꼭 이 기술을 쓴다 할 때 우리 다른 때 써서 보지 못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희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뇌보신환은 산동 뚱어의조제약공장에서 만들어낸 건뇌보신환입니다. 처음으로 우리 방송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예. 산둥둥어 어조 제약 공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름 있는 제약 공장입니다. 이름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약의 질량을 보증할 수 있는 이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에, 들어가는 약재량이 그다음에 질 이걸 다 보증할 수 있단 말입니다.
1: 네. 그래서 잠시만요. 다음 폰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한 가지 물어보면 하겠어요.
3: 네.
5: 지금 그 약을 저기 섬유라는 거 먹어서 그 저기 지방간이랑 없어집니까?
3: 지방간이 있고 혈지도 높습니까?
5: 네.
3: 네. 그러면 꼭 잡수기 바랍니다. 이 약은 정혈, 정렬할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혈지, 혈점도 이게 다 개선을 가져옵니다. 혈지 높은 사람들 꼭 쓰십시오.
5: 네. 저 오늘부터 네. 활동합니까?
3: 예. 오늘부터 이 특대 우대 활동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 있습니다.
5: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상했습니다.
3: 네. 네. 네. 잘하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3: 네. 산동 뚱어 어제 제약 공장에서 만든 건네 보시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약 효과를 보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약하고 병하고 약이 처방이 맞을 때는 많습니다. 우리 담은 가운데서도 보면 그런데 효과를 못 봤다. 나는 어쩌지서 어떤 약을 썼다 하는데 문제는 약이 질량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약은 꼭 이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이름 있는 제약 공장의 약을 쓰자 이 말입니다. 옷이 같은 거는 뭐 핀팔이 아니라도 입으면 되죠. 예, 깨끗하게 뭐 입으면 되지만 약이라는 거는 꼭 병을 치료할 수 있고 효과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약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런 제약 공장을 꼭 정확히 좀 믿을 만한 제약 공장의 약을 선택하자 이 말입니다. 25가지나 되는 중약재가 들어갔습니다. 25가지 진귀한 중약재가 들어감과 동시에 그 약이 배합이가 아주 잘 돼 있죠. 그래서 이 약은 본래 우리 역사적으로 봐도 이름 있는 약입니다. 1771년도 이때 건중황제가 그때부터 계속 쭉 스며내려오던 약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3: 네.
6: 아직 건의고 시간 쓰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것이 머리가 아프지 어지럼증이나 머리에서 소리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 자고 못 잡습니다. 꾸꾸미 마음에 그래서 정신이나 맑은 정신이 살아선 적이 없었습니다. 만날고도 거의 차분하고도 이렇습니다. 이제 언니 보시고 안 했으니까 조금 내락도 내는 게 나은 것 같아 이렇습니다. 그리고 얘 다리라는 거 자꾸 시리고 졸이고 어떻게 나보기 오고 어때 그리 바쁩니까? 네. 다리랑 주먹이 되면 여기가 거기까지 걸을 수가 없고 이랬습니다. 제 미약으로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난 여러 가지 경위에 한 가지 약을 효과를 보고 그러니까 뭐 우리 학교에서 계속 써보려고 좀 이럴까 오늘 좀 배달 받으려고 전화합니다.
3: 네, 그렇게 하십시오. 배달이 다 됩니다.
6: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3: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3: 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은 건중황제가 황제 자리에 오래 있었습니다. 63년 동안 있었고 8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때 89세라는 거는 지금 나이 비하면 100세도 훨씬 넘습니다. 오래 사셨습니다. 주요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분이 장기적으로 쓴 근신탕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근신탕. 1771년도부터 썼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이 건신탕이가 지금 우리 설명드리고 있는 건네보시환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그래서 이 건신탕이가 지금
1: 여보세요.
3: 우리 설명드리고
7: 네, 안녕하세요.
1: 네.
7: 네.
3: 예, 예, 예.
1: 네.
7: 네. 저는 건네보시환을 한단다.
3: 네.
7: 그런데 아무래 한 허리 너무 나빴어요. 경력이란 게 지금 없지. 이전에 경력을 젊어서 나이 들면서 점점 없어진다. 거기다가 또 뼈까지 나갔어요. 코까지 나빴어요. 네. 그리고 다리 아프고 나면서 코가 골고는 문제 내가 했던 게, 다 서늘러 그렇다 하는 게. 근데 벌써 나를 먹고 습병에, 벌써 얼마 안 먹었는데, 경직이 생겼다는 게 알리고요. 손이 좋아서 우리 허리 다렸다면 별로 아픈다.
8: 네.
7: 그리고 난 또, 이전에는, 위도 영 나빴는데, 이 위도 하나 나빴대.
8: 예, 이 비위를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약입니다. 그 약, 그 관한 약제가 좀 많이.
7: 혹시 근데 위궤양에 나서 위염이 있어서 그냥 특히 위궤양 때문에 세월이 맥어서 살살 쓰리고 이런 소음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쓰리자를 맥어서 저녁에 밤에 그 뒤집어서 딱 달아내기면 그래도 아이고 쓰는데 약은 놀며 싸먹은 줄 알았는데 근데 이거 먹고 지금 쓰는 게 싹 나서 그렇습니다. 야, 너무 네. 정말 얼마나 좋은지 나. 그리고 기억력이 증가되었지. 기억력이 이번에는 나빠서 그 진행할 때는 문에다 집어 열쇠 놓고 달아나고 그 뒤에서 밥할 땐 뒤에서 안에 앞에 가서 자꾸만 조심을 하는데 무슨 가지 나왔더라 이러고 그리고 우리도 같이 앉아 놀면 자꾸 무슨 말을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도배를 웃으면 어째 그래 내가 이잖아 이거 그게 그래서 이게 요즘엔 좀 야 나아서는 정말 기억력이 좀 많이 나아졌어. 그래서 나는 너무 좋아서 이번 할 때는 계속 먹다 그런다. 예.
8: 네.
7: 계속 먹어야 되겠습니다.
8: 네.
7: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8: 아, 우리 중에서는 컴파트, 선언은 천천지번입니다. 천천적으로 그만큼, 원기를 갖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비장이가 후천지번입니다. 후천적으로 비위가 좋아야만이 우리 몸의 원기를 부단히 보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내보신 하는 비장, 콩파, 간, 예, 그 다음에 우리 이걸 통해서, 우리 뇌조직이 건전하게 할 수 있게끔 종합적으로 된 약입니다. 네, 5대 활동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예, 이제 많은 분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5대 활동이 최고로 되는 5대 활동입니다. 여지껏 하도 5대 활동 가운데서, 보조금도 나가고, 약에서 약도 더 드리고, 우리 자문하신 분들 교습도 드리고, 왜냐하면은, 우리 또, 여러 가지 이런 큰 우대 활동 같이 진행한다 이 말씀입니다. 예,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우대 활동입니다. 때문에 이런 우대 활동 이용하실 분들 우리 약국 전화에 501-2797 여기에 전화하시면 배달 자문 이게 다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8: 네, 오늘 역시 연기입간구복액에 대해서 말씀드립시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입간구복액은 옛날에 우리 먹던 왕봉장처럼 이렇게 물약으로 되어 있고 빨대로 빨아서 먹을 수 있는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한 통에는 30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30대에 하루에 두 번씩 잡수는다 할 때 우리 보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흡수가 독특하고 흡수 방면에서 다른 구복액과 똑같은 건 아닙니다. 700돌톤이라는 제일 작은 원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됩니다. 독특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약이라 할 때는 비준번호가 있습니다. 약이 비준번호도 독특합니다.

0: 우리 고요 존재하면은 국약 비신번호 뒤에 꼭 영어 자모 하나씩 붙는데 그 영어 자모가 순중약이라 할 때는 보통 Z가 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관 구복액은 순중약으로 만들었지만 B가 붙었습니다. B라는 거는 우리 우리 몸을 삐면서 20유로 됐고 OTC약으로 됐기 때문에 뱅을 치료하는 OTC약이면서 부작용이 제일 작은 약을 국약 비순번호 B로 줍니다. 예. 그리고 20으로 돼 있다. 19하고 20은 국가위생부에서 비순한 약만이 20이나 19를 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약은 국약 비순번호 B20으로 된 OTC약입니다 하고 자랑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점이 많습니다. 총적으로 보름 정도 쓸 수 있는데 우리 이번 의대활동 12각 싸면 12각을 더 드리기 때문에 약값이 절반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연기관 구복액이가 독특한 점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그 중에서도 제일 독특한 점이가 우리 용지, 오색 용지에서 주교성분만 추출해서 만든 진액이다 이 말입니다. 용지 하면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 용지가 얼마나 좋은가에 대해서. 근데 특별히 연기관 구복액은 천연 오색 용지가 들어갔다 이 점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얼른가?
1: 네, 맞습니다.
0: 맞습니다. 얘기를 하시오.
2: 나도 이 연기관 구복액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병님만 해서 약만 있어도 안 되던 이 연기관 구복액을 먹으니까 효과 많습니다. 항상 밥맛이 없어 밥만 먹고 매일 더 되는데 이 연기관 구복액을 먹으니까 밥맛이 있고 밥 잘 먹고 맥이 난다.
0: 네.
2: 그리고 소변이 영 작았다는데 그 소변 자수도 많이 주물어졌습니다.
0: 네.
2: 그리고 혈지가 혈압 조절이 잘 되어서 이번 활동에 참가하자고 합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0: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이래서 우리 영지 하면은 첫째 꼽아야 될 게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아주 독특한 작용을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그 암세포 같은 것도 모든 사람들이 몸에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는 이 암세포가 또 우세를 차지하면서 많은 이런 암으로 인한 질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네.
3: 예, 우리 남편도 이 연기관 구복액을 오랫동안 썼습니다. 이 약을 써보니까 참 좋은 약입니다.
0: 네.
3: 예, OTCI, 그런 B20으로 나온 약이지, 구복액이지, 약간의. 흡수도 빠르고 효과가 현저하게 좋다 말입니다. 옛날에 많은 약을 써댔습니다. 그래도 써보면 이렇게 이거 좋지 않다고 이번에는 정말 약을 맨발 선택했다고 우리 남편이 그럽니다. 이거 쓰기 전에는 지방간도 있고 이렇게 나이서 그런지 항상 맥이 없어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손발이 시리함이 그리고 이 뭔가 눈도 깔깔해하고 여러 가지 일을 식사를 못해서 계속 부림 꼴꼴하네 이러면 한번 못해 떼는데 이 약 쓰고 지금 이 맥도 나하고 이 손발이 시린 것도 이 없어지고 전열성 비대침해가지고 계속 위생실에 가서 소변 잘 통하지 않아서 짜증 내고 밥을 못 쉬고 그것도 이래든 게 지금은 소변 수량도 많고 자수가 한두 번 나가니까 나 얼마 편안하고 한달 쉬는지 모르겠어요.
0: 맞습니다.
3: 이 식사도 잘하고 그리고 이 지방간이 당연 가슴이 검사할 때까지 약간 있다 하던 게 이 봄에 검사한 게 이 그러면 보름 전에 아까 그래서 서치에서 오래서 검사했는데 이 없어졌습니다.
0: 네. 확실히 그거는 효과가 나요.
3: 약 맨발 선택하고 이게 구복액이 돼 그런지 정말 다푼 다푼대로 이렇게 다 흡수되는 것 같다 한단 말입니다.
0: 예.
3: 그래가지고 눈도 옛날에는 이렇게 깔깔해서 아이 엔티를 붙여다야 되고 떨고요도 안 되고 하던 게 이 약선에 그 지방간이 좋아지니 그런지 다푼다푼이 눈도 좀 깔깔한 게 눈은 못 뜨던 게 어쩌면 아예 눈은 변화에 뜰 수 있고 약간 용도 한다.
0: 예, 그런 효과 보는 분들 많습니다.
3: 예, 그래서 자기 동생도 이렇게 간도 나쁘고 당감도 취소하고 이래서 원래 또 가족사가 이 간이 나쁘단 말입니다.
0: 그러니까 예.

0: 예, 써보라고, 야, 써보니까 이만한 큰 동약이 없는 것 같다, 써봐라, 했던 게, 그게 우리 그 시에게도 너무 좋아가지고, 활동이 그러면, 네. 우리도 뭐니, 그, 뭐니까, 돈다 파, 그것까지 같이 쓰니까, 더 좋더란 말입니다. 그랬던 게, 활동이 이번에 쏜다 하니까, 그것도 뭐 이렇게 대달 받겠다 한단 말입니다. 누가 네. 대달 하겠다.
1: 예.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0: 예예 예, 알려드릴게요.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예, 이제 방송 들을 그러면 오늘 배달해 주세요. 예.
1: 네, 예, 지금 전화하십시오.
0: 예. 네,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네. 우리 면역력 문제상에서 간단하게 뭐 감기 걸린다, 뭐 다른 이런 전염병이 걸린다 이것만 면역력과 관계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현대인들이 생명을 제일 그 해치는 질병이가 암입니다. 암이 1입니다. 예. 이런 질병 역시 우리 평상시에 면역력 제거만 잘 시키고 면역력만 높아진다 할 때는 이런 암과도 암이 발생과도 직접적으로 관계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과학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우주에 사람도 싱싱 쏘아서 올라가고 이 모든 이런 과학이 발달함과 동시에 우리 의학도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이라는 거는 아직 그중 우리 분치하는 약이 없고 지금 현대인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제일 큰 질병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암이라는 게 걸리는 게 아닙니다. 발견은 갑작스레 했지만 그 암이 걸리기까지는 5년, 10년 혹은 그 더 이상이 이런 결과물입니다. 때문에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높일 것인가 고민하는 분들 누구나 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 꼭 이 천연 오색 용지가 들어간 용기 입간 구복액으로 우리 장기적으로 쓰다 보면은 이런 종물들이 있던 사람들도 풀려나갑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전주 경종교양회의가 8월 12일 연길에서 소집됐습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서기인 호가복이 회의를 주재하고 연설했습니다. 호가복은 전주 각급 지도 간부들은 습금평 당 건설 사상과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할 때 관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 론述를 깊이 학습 관찰하면서 전형 사례를 거울로 삼아 방관자 자세를 견결히 버리고 마비 사상을 타파하며 눈앞의 사례 경정을 영혼을 울리는 사상적 각성으로 전화해 실적관의 기준을 바로잡고 당성 수양을 단련하며 규를 최저선을 엄수하고 청렴한 본색을 영원히 간직하며 자각적으로 이민을 위해 실적을 내고 실속 있는 실적을 내므로써 연변 도약 추월을 다그쳐 추동하는 데 견강한 작품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인대 상호위원회 주임 최영성, 주정협 주석, 주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경종교양 특별 영상을 관람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총서기는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을 둘러싸고 일련의 중요 론述를 제기해 누구를 위해 실적을 수립하고 어떤 못하고 당성이 순결하지 못한 문제를 힘써 바로잡아 당내 충성하고 신념이 확고한 사상 토대를 1층 튼튼히 해야 합니다. 당에 대한 충성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자신의 첫째 신분은 공산당원이고 첫째 직책은 당을 위해 사업하는 것임을 시종 명기하면서 자각적으로 하게 잘해야 합니다. 시설에 대한 투자와 사람에 대한 투자를 긴밀히 결부시키는 것을 견지하고 연변 아름다운 생활 10대 프로젝트를 깊이 실시하며 교육, 의료, 양로, 보육 등 분야의 공공투입을 힘써 확대하고 양로와 육아, 건강, 의료, 문화, 관광 등 민생산업의 질 제고와 승격을 촉진하며 열 공급, 부동산 관리, 환경 정돈, 식품, 약품 안전 등 초점, 난점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여러 민족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만족도를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역량을 집중해 전문 정돈을 잘해야 합니다. 신소 문제 집중 해소 전문 행동과 민생 분야 신소 문제 집중 치리를 깊이 추진하고 각종 자원을 집중해 어렵고 복잡한 사건, 중점 사건을 확실하게 해소하고 원천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높은 표준 농경지 건설, 농촌 집체 자금 자산 자원 관리, 의료보험 기금 관리, 양로봉사 등 중점 분야를 둘러싸고 집중적으로 난관을 돌파하며 대중의 리익을 갉아먹는 작은 부패를 엄중히 타격하고 대중의 리익에 뻗치는 검은 손을 견결히 잘라내 대중들이 깨끗한 기풍이 바로 곁에 있고 공평정의가 눈앞에

0: 집단이나 림시 제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규칙과 결책 절차를 제멋대로 간소화하거나 변통해서 처리해서도 안 되며 개인의 의지가 조직 위에 군림하는 것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연변 발전의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원 우세, 지역 특점, 산업 토대와 비교 우세에 립각해 발전의 주공 방향을 명확히 하며 선택적으로 새 산업, 새 경영 모식, 새 동력 발전을 추진해 차별화 발전, 특색으로 승부하는 발전의 길을 개척해야 합니다. 청렴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매사에 공심의 입장에 확고히 서고 공심에서 출발해 고려하며 재반 규정과 조직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직권을 이용해 리익 교환이나 리익 수송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공권력이 개인이나 작은 집단의 사리도모 수단으로 전락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어떤 리익 집단, 권세 집단, 특권 계층의 조종자나 보호 우선이 절대로 되지 말고 시종,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소극적이고 해이하며 난관을 두려워하는 문제를 힘써 바로잡아 실속 있게 일하고 난관을 돌파하는 행동 자각을 1층 증강해야 합니다. 사업 표준을 높여야 합니다. 당 중앙의 결책 포치를 관찰하고 성당이 사업 요구를 실시하는 것이든 대상을 계획하고 발전을 촉진하며 민생에 혜택을 주고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든 모두 하려면 가장 잘하고 겨루려면 앞자리를 다툰다는 마음을 가져 더욱 많은 사업이 전성에서 인류를 다투고 전국적으로 영향력이 있도록 힘써 추진해야 합니다. 난관 공략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중대산업 대상이 적고 실물 경제가 약하며 투자 유치 성과가 높지 못하고 문화관광 새 전경, 새 경영 모식 공급이 부족한 등 두드러진 문제를 백방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 조치로 유휴 토지, 미완공 건물, 비어있는 공장 건물 등 기존 자산을 활성화해 난제 해결의 실제 성과로 대중의 새로운 기대에 응답해야 합니다. 사업 열정을 북돋우어야 합니다. 업무를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해 추구하고 공적인 일을 자신의 일처럼 처리하며 이미 결정한 일은 즉시 행동에 나서고 이미 포치한 사업은 단단히 틀어지고 신속히 처리하며 장기 임무는 끝까지 주시하면서 이미 확정한 목표 임무를 실속 있는 발전 성과로 전화해야 합니다. 주당이 상무위원,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정부, 주정협 지도부 성원, 주중급인민법원 원장, 주인민검찰원 검찰장, 연길에 있는 기타 주급 지도일꾼, 주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주당위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정부, 주정협 부비서장, 주직속 각 부문 주요 책임자와 분관 책임자, 연변주재 중앙직속, 성직속 단위와 부분적 기업 사업단위 주요 책임자, 일부 주소속 고등학교와 국유기업 분관 책임자, 각 현시 4개 지도부 주요 책임자 등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아래 개방의 기세로 지능의 날개를 이란 제목으로 된 연변일보 론평원의 글을 간추려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 전조 대외무역 수출입액은 232억 7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50.2% 증가했으며 증가률은 전성 평균보다 25%포인트 높아 전성 3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무역액이 전성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4%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눈부신 성적은 장기간 꾸준히 축적한 결실이며 전조 상하가 연변 개방을 심층 추진하며 쏟아온 노력의 열매입니다.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전조 상하는 1급, 2지, 3구 발전 좌표를 정조준해 연변의 독특한 지역 위치 가치를 끊임없이 확대하고 국내 국제상 순환에 적극 참여하며 두 시장, 두 자원을 잘 활용해 대외 개방의 질과 능률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대외 통로를 꾸준히 확충하고 립체 교통망을 완비하며 통상구 기초시설 건설을 가속화하고 통상구 통관 편리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통로 경제에서 통상구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각종 개방 플랫폼을 강화해 국내외 자원 요소를 흡수하고 집결하는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대외무역 규모를 계속 확장하고 다국전자상거래 장성극을 공고히 하며 자동차, 해산물 등 수출입 특색 산업 사슬을 키워 전 세계에서 사고 전 세계에 판매하는 목표를 실현해야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연변은 전국 전성 차원의 개방 발전 대국 속에서 자체의 독특한 지위를 확고히 파악하고 최전선 의식과 개방 의식을 더욱 강화하며 1대1로 공동

0: 건설에 깊이 참여해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동북아를 향한 개방 교두보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대개방을 통해 큰 발전을 이루어내면서 우리나라가 전면적 개방 구도를 빠르게 형성하는 과정에서 연변의 책임을 보여주고 연변의 힘을 기여해야 합니다.
1: 조인대 대표이며 연변 위협식품유한회사 리사장인 리홍민은 식품업종에 33년간 종사하면서 회사를 10여 개 나라와 지역에 제품을 수출하는 종합성 식품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는 실업 초심을 지키고 품질을 생명선으로 삼으며 실천과 담당으로 인대 대표의 책임과 사명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연변 위협식품유한회사 생산작업장, 지능화 생산 흐름선이 전력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해낸 연변 특색 식품들이 해외 시장으로 발송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993년 회사 설립 이래 리홍민은 기업을 이끌고 33년 발전 도정을 걸어왔습니다. 기업은 초창기에 소규모 생산을 하던 데서 오늘날 부지 면적이 13,500평방미터인 현대화 공장으로 발전했습니다. 기업 제품은 8가지 품목 200여종에 달하며 위협식품 장백상 백초원, 한해 케이크 등 여러 자체 브랜드를 구축했습니다. 리홍위입니다. 인대 대표로서 저는 직책을 참답게 이행하면서 경제 발전과 민생 보장을 둘러싸고 적극 거는 헌책해 지방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전력 조력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 발전에서 저는 고품질 발전을 핵심 방향으로 삼고 종업원 보장 전 사슬 보장 체계를 완성하며 전문 인재 대우를 안정시키고 식품 안전 관리 통제를 엄격히 하며 약식 동문 분야를 깊이 개척하고 있습니다. 또 식품 가공 산업에 의탁해 농업, 문화, 관광 융합을 추진함으로써 향촌 진흥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연변에 뿌리내린 30여 년간 리홍민은 시종 기업을 이끌고 공익 초심을 지키며 향촌 진흥, 재해 구조 지원 등 여러 가지 공익 사업에 주동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올해 왕청현이 홍수 재해를 입고 재해 후 복구 건설을 전력 추진하는 관건적 단계에 리홍민은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했습니다. 그는 광천수, 빵, 과자 등 생활물자 240 상자를 긴급 조달하고 제때에 재해지역 물자 접수 지점에 보내 재해지역 대중들의 과도기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리홍민은 또 기업이라는 대가정도 정성껏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종업원들의 행복을 첫자리에 놓고 기업 문화 구축을 앞장서 추진했으며 로임, 사회보험, 휴가, 승진 등 전 사슬 보장 체계를 건전히 해 종업원들이 떳떳하게 일하고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연변 위협식품유한회사 인사부 사업일꾼 장파입니다. 기업 종업원으로서 우리의 행복감은 아주 높습니다. 기업의 여러 책임자들이 종업원들을 매우 관심하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책임자들은 가정 방문을 조직해 방조하는데 종업원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을 관심하는 동시에 리홍민은 성실신용 경영 최저선을 견지하면서 원료 구매에서 판매 후 보장에 이르는 전사슬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해 우수한 품질로 시장 신뢰를 얻었습니다. 기업 제품은 이미 연속 15년간 유럽, 아메리카, 일본, 한국, 오스트랄리아 등 10여 개 나라와 지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장백산 천혜의 생태 자원에 의탁해 리홍민은 약식 동문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인삼, 귀버섯, 사과배 등 현지 농특산물의 정밀 심층 가공에 힘을 기울이면서 제품의 정밀화, 건강화 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특색 식품 가공을 조선족 민속문화, 문화관광체험과 유기적으로 결부시켜 연변 문화관광 핵심 기념 상품을 만들고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이며 향촌진흥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리홍미입니다. 인대 대표는 민의를 잘 전달하는 확성기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천가가 되어야 합니다. 향후 저는 직책 리행 사명을 명기하고 장인 정신을 지키며 특색식품 연구개발을 깊이 추진하고 취업 안정과 민생보장 책임을 짊어지며 연변 미식 브랜드를 더 빛내겠습니다. 기업 고품질 발전으로 전조 경제 발전과 문화관광 융합 발전에 민영기업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리홍민은 기업을 이끌고 제품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해내외 시장을 넓히며 농업, 문화, 관광 융합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리홍민은 착실히 실천하고 꾸준히 전진하는 자세로 연변의 맛을 널리 알리면서 연변 고품질 발전에 민영기업의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0: 연변대학 구강의학학부와 부속병원 구강의학중심이 일전 정식으로 현판을 걸고 설립됐습니다. 이는 우리조 첫 교수, 림상, 과학연구를 일체화한 구강학과 플랫폼이 전면 가동됐음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구강의학학부와 구강의학중심이 동시에 설립되면서 교수에서 림상, 과학연구에 이르는 전사슬 관통을 실현해 의학, 교수연구, 심층융합을 유력하게 추동하게 됩니다. 연변조 첫 일체와 구강학과 플랫폼의 건설과 운영은 지역 구강의료자원 배치를 효과적으로 최적화하고 기층봉사 능력을 향상시키며 변강 다민족 지역을 위해 현지화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데 든든한 지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설립대회가 끝난 후 연변조 전족 자체조 구강림상의학학회 2026년 제1차 학술회가 소집되었습니다.
1: 2026년 길림은행 연변조 현시 축구연맹전 제4라운드 왕청팀 대 훈춘팀의 경기가 10일 오후 왕청현 종합경기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실력이 비슷한 훈춘팀을 상대로 왕청팀은 홈장 우세를 빌어 적극적으로 공격을 조직했고 훈춘팀도 빠르게 경기 상태에 진입해 팽팽한 접전을 펼쳤습니다. 전반 29분경 왕청팀이 공격 기회를 다잡아 선제골을 터뜨리며 점수를 1대0으로 만들었습니다. 훈춘팀은 곧바로 공격을 강화해 왕청팀의 수비진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후반 들어 两 팀은 계속 치열한 대결을 펼쳤습니다. 왕청팀은 여러 차례 위협적인 공격을 조직했고 훈춘팀은 빠른 역습을 통해 기회를 노렸습니다. 86분경 훈춘팀이 기회를 다잡아 한 골을 성공시키며 동점골을 뽑았습니다. 최종 왕청팀은 홈장에서 훈춘팀과 1대1로 비겼습니다.
0: 연변축구연맹전 제6라운드 도나팀 대 도문팀 경기 일정이 18일 오후 2시 30분으로 조정됐습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이금희 윤율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의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보 받겠습니다. 4시 전까지 정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3: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0: 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1: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2: 네, 먼저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수고하셨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네, 수고하셨습니다. 좀 그, 집에 있는 좀 사유를 내서 내 성탄에 있는 거 내 네. 한 돈이 있던 거 한 돈에 쌓아놓고 이 한 돈이 숨을 때리 납니다. 그래서 내 딱 세 점 있다 우선 여기 이 갖고 내가 늦게 팔았잖아요. 사유를 내서 내 이제 이 맞잖아. 어떤 이 둘 때 처지 못했다.
2: 네네. 아 그러니까 한 돈이 남았으니까.
3: 아니 한 돈을 내가 쌓았는데.
2: 네, 사기는 한 돈을 샀는데 남은 네, 양은요.
3: 네, 내가 지금 이 소로 깨니까 여기까지는 스물 개지 났다. 스물
2: 아, 네네.
3: 세 개지 떼고 나 그새 열일곱 개지 그대로 남았지.
2: 아, 열일곱 주머니가 남았네요.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네, 지역은 좀, 어딥니까?
3: 예, 늦게 파야 돼. 예, 신안입니다.
2: 아, 연길씨입니까?
3: 네, 신안에, 네.
2: 네.
3: 늦게 파자는데.
2: 알겠습니다.
3: 분들은 내 네. 연계 전화 보내겠습니다.
2: 네네.
3: 네, 예. 요, 빠산.
2: 네.
3: 요, 빠산, 4338.
2: 네.
3: 4338, 0566.
2: 그래요. 18343380166번요. 네, 잘 적었고요.
3: 예,
2: 네, 전소 씨 기다려보시기 예. 바랍니다.
3: 예, 수고하셨습니다.
2: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3: 예.
2: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4: 집을 팔겠습니다.
2: 네.
4: 집 종목은 대연저지 4층 58평입니다.
2: 네.
4: 이번에 학교 많습니다. 소학교, 네. 중학교, 시장도 가깝고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2: 네.
4: 연계 전화 1363433-2636.
2: 2636번. 그래요. 잘 적었습니다.
4: 네,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또 전화 한 통 걸려왔습니다. 계속해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수고하신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집을 팔려고 합니다.
0: 꿀을요?
1: 집을.
0: 집을 팔려고요? 예. 네네.
1: 지금은 하남 도매시장 속은 월왼성입니다.
0: 네.
1: 면적은 90평이고 침실 두 개, 객실 하나, 남북이 통합니다.
0: 네.
1: 15층에 6층이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연결전화 185
0: 185
1: 4330
0: 네
1: 9381입니다.
0: 네. 하남에 있는 집 그리고 6층 92평방미터 맞죠?
1: 네. 그래요? 6층, 6층입니다.
0: 네네.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1: 네.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예, 집을 세우려고 합니다.
0: 네.
2: 위치는 시장교 서쪽에 있는 집을 세웁니다.
0: 네.
2: 면적은 41평방이고 2층 집입니다.
0: 네.
2: 남향으로 된 집이고 중간집입니다.
0: 네.
2: 교통도 아주 편리합니다. 연락번호는 188
0: 네.
2: 4439
0: 4439
2: 0061번입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습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양라원에서 주방 먹기 합시다.
0: 네.
1: 예. 명계 전화는 158.
0: 네.
1: 433. 5311.
0: 다시 한번 천천히 불러주십시오.
1: 예. 158.
0: 네.
1: 0433.
0: 네.
1: 5311.
0: 네. 여성 주방 일꾼을 구하십니까?
1: 예, 예. 남자들에도 부지런하고 깨끗하면 됩니다. 수라이마.
0: 아, 남녀 제한 없고요.
1: 예, 예.
0: 그래요?
1: 수라이마이고, 예.
0: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전 소식 기다려보십시오. 예.

아침이면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연결시 철남에 위치한 가화 서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8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겨울에 열 공급이 잘 되어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결시 제4고급 중학교와 연결시 제6중학교와 아주 가깝습니다. 주변에 아침 시장과 야시장도 있어서 생활하기에 참 편리합니다. 연락번호 139-4474-9559번 139-4474-9559번입니다. 연결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입힌 북적현 기럽 2층의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0233번 1583470233번입니다. 연결시 중관천 서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연길시 당교 서쪽현에 위치한 2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1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 된 중간집입니다. 교통도 아주 편리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88-4439-0061번 188-4439-0061번입니다. 모 양로원에서 남녀 제한 없이 주방일꾼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80433-5311번 1580433-5311번입니다. 네, 한 남성분이 네, 석탄을 좀 저렴하게 팔려고 합니다. 네, 17주머니 정도 네, 남았다고 하는데요. 연락번호는요, 1834338-0166번입니다. 1884338-0166번입니다. 네, 한 여성분이 연길 북대 혹은 서영 부근에서 5-60평방미터 정도 되는 2층 집을 세맡으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6-2070-8511번 136-2070-8511번입니다. 주목재시장 남쪽현에 있는 집을 세줍니다. 단층 집은 100평방미터이고 2층 집은 4,500평방미터입니다. 마당 면적은 3,000평방미터 되는데요. 길 옆이고 주로 공장 건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순시장 부근에 있는 60평방미터 되는 집을 세줍니다. 또 연결시 서영시장 부근에 있는 10층 집을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5-2678-3177번 155-2678-3177번입니다.

0: 4만 원에 샀던 수입제 피아노 한 대를 저렴하게 팔려고 합니다. 거의 새 것이나마 다름없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594333-7790번 1594333-7790번입니다. 연길시 건강교 건너편에 있는 3층 집을 팔거나 세수입니다. 면적은 105평방미터이고 깔끔하게 장식을 했습니다. 바로 입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370443-4552번 1370443-4552번입니다. 네, 연길시 제10중학교 부근에 있는 부관서 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이고 주변에 중소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가깝고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63433-2636번 1363433-2636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또 전화 한 통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지도시에서입니다.
0: 네.
1: 이쯤에 주목대 시장 남쪽에
0: 네.
1: 단층 집의 평파가 한 100평방되고
0: 네.
1: 2층 집에 한 400평방되고
0: 네.
1: 마라 한 3,000평방되고 이게 주로 참고하기 편리합니다. 큰 길래 그래서.
0: 네.
1: 네, 계속 가성시장인데 5층 집이 세워줄게 있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소형시장 동쪽에
0: 네.
1: 10층 땡피로 팔게 있습니다.
0: 네.
1: 네, 연계전화는 1로
0: 네.
1: 2678
0: 네.
1: 3177번.
0: 그래요? 알겠습니다.
1: 네.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제가 옳습니까?
0: 맞습니다. 말씀 주세요.
1: 예, 제를 맡겠습니다. 2층짜리 집이 50평 내지 60평 내는

0: 2층짜리 집을 새로 맡겼습니다. 예, 특별히 집을 알뜰히 거둡니다. 예.
1: 네네.
0: 그리고 예, 소형이 아니면 북대, 그 다음 이렇게 그, 로컬인수아니, 그게 다 됩니다.
1: 그래요. 네.
0: 예, 그래, 예, 됩니다. 예, 개인기 전화. 네. 136-2070.
1: 네.
0: 85-11.
1: 그래요. 136-2070-8511번. 잘 적었습니다.
0: 네,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2: 책 속에 향기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전민독서로 우리 함께 책 읽는 나, 책 읽는 연별을 만들어 갑시다.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네, 정보광장 프로 오늘도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계속해서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역상방치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체중 유지나 혈당 저절 등의 건강상 이유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거나 심지어 완전히 끊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0: 런연의 탄수화물을 적절히 섭취하면 런연에 더 건강하게 늙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로하의 기준은 70세 이후에도 신체 기억력, 운동 능력, 정신 상태가 모두 량화한 상태로 구체적으로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최소 70세까지 생존해야 하고 정신 상태가 량화해야 하며 기억력과 신체 활동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암, 제2형 당뇨병, 심근경색, 심부전, 뇌졸중, 신부전, 만성폐쇄성 폐질환, 파킨슨병 등 11대 주요 만성질환이 없어야 합니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고품질 탄수화물, 예를 들면 전공류, 과일, 채소, 콩류 등을 많이 섭취한 여성은 건강한 로화를 달성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하루 섭취 에너지 중 고품질 탄수화물의 비율이 10% 증가할 때마다 건강한 로화의 가능성이 31% 증가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 즉 흰빵, 흰쌀 등을 더 많이 섭취하면 건강한 로화의 가능성이 14% 낮아졌습니다. 총 식이섬유, 과일, 채소, 곡물에서 얻은 섬유 섭취량이 많을수록 건강한 로화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1: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2: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체중 감량을 위해 극심한 식이 제한과 과도한 운동을 하지만 가장 눈에 띄지 않고 심각하게 과소평가된 체중 조절 습관인 물 마시기를 간과합니다. 올바른 시간에 물을 마시면 일부러 굶지 않아도 체중을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시간에 물을 마시면 오히려 더 많이 먹게 되어 살이 찔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식사나 모임에서 음료수나 물을 마시는 경우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식사 중에 물을 마시면 포만감이 증가한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은 마실수록 더 살이 찔 수 있습니다. 식사 중에 물을 마시면 오히려 더 많이 먹게 되며 특히 식사와 물 마시기 사이를 자주 전환할 때 그렇습니다. 왜 식사 중에 물을 마시면 오히려 더 많이 먹게 될까요? 연구자들은 같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 만족감이 점차 감소하여 포만감이 생기지만 음식과 물 사이를 자주 전환하면 매 입마다 전입의 신선함을 느끼게 되어 감각적 특이성 포만감 메커니즘이 약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식사 중에 조금이라도 물을 마시면 안 될까요? 가능한 적게 마시는 것이 좋지만 건조하거나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을 때는 소량씩 조금 마셔서 삼키는 것을 돕고 질식이나 기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식사 중에 자주 전환하거나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선발 피부가 벗겨진다고 해서 반드시 특정 비타민이 부족하다는 직접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비타민 A 등 일부 비타민 결핍이 실제로 피부 건강에 영향을 미쳐 건조, 탈피 등을 유발할 수 있지만 피부 벗겨짐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이러한 경우는 국부적인 벗겨짐뿐만 아니라 다른 전신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발 피부가 벗겨지는 일반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 기후가 너무 건조하거나 물에 자주 접촉하면 피부가 수분을 잃어 벗겨질 수 있습니다. 물리적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칼리성 비누나 세정제를 자주 사용하면 피부에 부담을 주어 벗겨질 수 있습니다. 특정 자극 물질이나 알레르기 유발 물질, 예를 들어 스킨케어 제품, 세제와 접촉하면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해 발적이나 탈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진균 감염으로 인한 선백선 또는 무좀도 벗겨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타 피부 질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습진, 박리성 각질 용해증, 건선, 유아기 발바닥 피부병 등도 탈피 증상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부가 벗겨진다는 증상 하나만으로 비타민 결핍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해결 방식은 벗겨지는 구체적인 상태를 관찰하고 다른 증상을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만약 선발 피부 벗겨짐이 지속되거나 가려움증, 통증 등 증상이 동반된다면 잠재적인 피부 질환이나 감염을 배제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모 양로원에서 남녀 제한 없이 주방 일꾼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80433-5311번, 1580433-5311번입니다. 네, 한 여성분이 연길시 서영 북대 부근에서 5-60평방미터 되는 2층 집을 새 맡으려고 합니다. 네, 특별히 집을 알뜰하게 가꾼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62070-8511번, 1362070-8511번입니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6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이고 남북향으로 된 집입니다. 연락번호 1854330-9381번, 1854330-9381번입니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북원서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이고 주변에 중소학교와 시장이 가깝습니다. 교통도 아주 편리하고요. 연락번호 1363433-2636번, 1363433-2636번입니다. 연길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럽 2층의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연길시 철남에 위치한 가화서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8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겨울에 열 공급이 잘 되어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연길시 제4고급 중학교와 연길시 제6중학교와 아주 가깝고요. 주변에 아침 시장과 야시장도 있어서 생활하기에 참 편리합니다. 연락번호 1394474-9559번, 1394474-9559번입니다. 연길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0: 집안의 가전 기물이 고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손댈 곳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원연길시 창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에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75007번 1566275007번입니다.
1: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규의 로크아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장은 바로 사랑스런 연결입니다.
0: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0: 안녕하십니까? 송보필 웅담분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송보필 웅담분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송보필 웅담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송보필 웅담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필 웅담분은 한 과게 가격이 128원입니다. 여기에는 다섯 병이 들어있는데 5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노인절 맞이 특대 우대 활동이 진행됩니다. 보통 우대 활동이 아닙니다. 특대 우대 활동인데요. 다시 말하자면

0: 양보폐응담 20각을 싸면 20각을 물으러 드립니다. 거기에 또 눈에 붙이는 고약 3각을 물으러 드리게 돼 있고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60원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0각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60각을 물으러 드립니다.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물으러 드리게 되는데요.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50원 자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성법회 응담분 우대활동은 역사상 없는 특대 우대활동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여러가지 노인성 질병을 해결함에 있어서 여러모로서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있기 때문에 성법회 응담분은 보통 응담분하고 다릅니다. 완전히 그 질하고 거기서 분리 추출한 그것이 보통 응담분이 아니게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며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응담분은 국가 약품 비준 허마가 있는 순 앞에 Z문자가 붙은 중약으로 조성된 OTC 국약입니다. 이거는 보건품이 아닙니다. 절대 Z문자가 붙은 순 100% 중약으로 조성된 OTC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법회 응담분입니다. 소나무 성자의 법에란 보 성법회 응담분은 그 연구 출처가 특수한 연구 출처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밀도가 강하고 분리가 확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성에 대해서는 더 의심할 바가 없는데요. 첫째, 이 제품 자체는 어떤 분이 이 연구의 주심으로 나오게 되었는가 하면 우리나라 저명한 만성질병 방치 전문가이면서 두 번째, 4대 중위 가족의 계승인으로 있는 분이고 세 번째는 해방군 총의원의 신경질병연구소 줄기세포연구의학중심의 주임입니다. 네 번째는 연변대학농학원 그 고음업연구소 고급연구원 황야진 주임이 여기에 전반 단두이를 이끌고 그 만들어낸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그 전방 공예가 특수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는 건 그 뭐 빼내면서 이러고 저러고 하지만 해도 엄격하게 소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염증이 생기지 않는 전제하에서 빼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드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아, 응담분을 쓰다 해도 이렇게 좋은 응담분이 적었다 하는 감을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그러니까 황야진 주임이 여기에 연구탄도에 주요하게 이끌고 연구해냈기 때문에 제품 자체가 순수하고 그런데 지금 응담분은 제가 그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철담, 퇴담이랍니다. 하나는 차이단, 체담이랍니다. 세 번째는 금담이라, 금은이란 금담이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이 응담분은 주요한 성분이 법외급 상품으로 불리우는 금담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반 응담분 가운데서 금담은 0.5%밖에 점하지 않습니다. 체담이 100분제 75, 철담이 24.5%인데 우리 여기에서 쓰는 금담은 0.5%밖에 차지 않는 이렇게 우수한 그 응담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일단 쓰시게 되면 효과가 너무 빠릅니다. 그리고 효과가 진실합니다. 본 제품을 드셔서 효과가 미미하다고 말씀한 분들은 기본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비교적 전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고 빠르고 전면적이다. 이런 특점을 갖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드시는 방법에 있어서는 캡슐, 빈 캡슐을 약발에 가면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 담아서 따뜻한 물로 삼키면 위에 들어가서 금방 흡수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응담분은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그 효과성은 사람을 놀라게 할 정도로서 우수한 효과를 보게 되는데요.
1: 네, 첫째, 잠시만요.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집에 아저씨도 지금 간경화 좀 있고, 예, 간경화가 저는 한 2, 3년이 됩니다.
0: 단에, 담낭에 좋습니다, 이 제품이.
2: 예, 예 그러게.

0: 담양염, 만성 담양염이 있어서 그냥 소화하시면 안 되고, 예. 요 뿌리 자꾸 쑥쑥 찌른다든지 약 먹으면 조금 낫고, 근데 그게 자꾸 반복이 나타납니다.
1: 예.
0: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지 웅담보는 지금 따서 먹었는데 효과 좋습니다, 지금. 예.
1: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예.

0: 빈자씨 노랗게 되는 경우가 예. 있습니다. 황단이 오는 예. 경우입니다. 예, 황단이라 하죠.
1: 예, 예. 황단 아니라는 게 별로 보면 그 간 있는 사람들은 눈이 계속 누워있었구만.
0: 그렇죠. 예, 예.
1: 그 이거 온게 그게 좀 많이 부서졌습니다, 저는.
0: 어, 그렇죠.
1: 그리고 이 옆구리 쑥쑥 찌르던 게 그 쑥쑥 찌르, 안 좋은 반복이 아니라 아, 아프지 않답니다. 그 쑥쑥 찌르지 않고 소화 잘 된답니다. 그리고.
0: 어, 그렇죠. 간 담낭에는 이 제품을 초과할 제품이 많지 않을 예. 겁니다. 예.
1: 그래, 밥에 먹기는 맛이 못 먹고 조금씩 먹는 것도 변비 자꾸 나타나서 화장실에 들어 고민 앉아있어도 그 변을 보려고 그런 게 변비 좀 해결되었습니다.
0: 이건 모든 소염 효과와 모든 예. 세포의 정상 율동을 도와주는 역할이 있게 되었기 때문에 대장의 율동을 예. 도와주게 되었으니까 대장이 힘있게 쟀다 놨다 하게 되어 있어서 변을 체외 배출하는 힘을 보태주게
1: 예.
0: 되어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맥이 없어서 그래서 행행 그리고 원래 성질 늘어진다 그냥 맥이 없어서 누워만 있던 게 없이 어제는 여전히 술을 먹었습니다. 맥이 난단다.
0: 아, 그럼요. 예.
1: 예, 다리에도 맥이 오고 결국 혈압 나쁘던 혈압이 엉덩이 잘 된단다. 여지간에.
0: 아, 그렇죠. 혈압 조절됩니다. 이게 네, 과분한 지방을 까주는 능력이 예. 있습니다.
1: 예. 부모님과 혈압이 아이 먹어도 지금 정상입니다. 원래 혈압 높지 않
0: 혈압 아, 그렇죠.
1: 아이 먹었는데 예, 정상이 되었습니다. 예. 너무 좋다면 그래서 오늘 또 배달 받았다고 그럽니다.
0: 예, 배달전화 번호 501-7766번에 전화하세요.
1: 아, 501-7766번입니다.
0: 예, 예.
1: 예, 네, 감사합니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이 송홍재 응담도는 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0: 예.
3: 예, 이전에 선생님이 저기 뭔가 응담도는 강의를 할 때부터 그 먹다나 이제 먹다 먹었습니다.
0: 아, 예, 예. 예. 그때 싼 게 있죠. 예, 예.
3: 예, 예. 약은 정말 좋은 응담보입니다. 시장이 응담보 가능 예.
0: 대비가
3: 예,
0: 되지 않을 겁니다. 대비,
3: 예, 대비를 예. 할 수 없습니다. 예.
0: 그렇죠.
3: 군단이라도 정말 예, 응담보니 저기, 군단이 잘한 말이 맞습니다. 예. 어제 그렇게 말하는가 뭐, 예. 제일 좋은 거는 예, 오지름증이 나서 예, 바깥에 나가서 골다 뭐 영이 힘들었습니다. 그런 게 그게 예, 해결됐었습니다.
0: 예.
3: 그리고 예, 심장이 좋아졌습니다.
0: 예.
3: 심장이 항상 후두두 뛰면서 예, 침침함에 답답하던 게 해결되고 예, 그때 그 특히 좋은 게 뼈 아픈 게 좋습니다.
0: 아, 그렇죠.
3: 거기 다리가 아프고 예, 관절이 아파서 영 걷기도 힘들고 그러던 게 그게 영 좋아져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 담낭이 안 좋았다는데 담낭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아, 담낭에는 예. 기본으로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3: 예. 예. 원래 기름 부치를 못 먹고 저기 달걀도 못 먹던 게 지금은 그런 거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이 좋습니다. 이게
0: 예.
3: 간이 그 이거 먹으니까 나는 원래 간염이 좀 있었습니다.
0: 예.
3: 그래도 간염은 심하지 않았다는데 이거 먹으니까 나 간도 좋아지지만 눈이 영 좋았었습니다.
0: 그렇죠. 청간 맹목의 효과를 보는 제품입니다.
3: 예. 예. 눈이 깔깔하고 부옇게 잘 안 보이던 게 지금은 예, 눈이 맑아지고 눈이 예, 잘 보이거든요. 예, 텔레비 화면이라면 예, 이거는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니까 예, 정신합니다.
0: 그렇죠.
3: 예, 항상 이니까 저기 간이 그렇고 예, 담낭이 그래 부담스럽던 게 지금 그런 부담이 예, 많이 들어졌습니다. 담낭이 좋아지니까 나의 응담분이 정말 TOC 이야기로 된 거는 없지만 예, 정말 약이 예, 좋은 약입니다.
0: 그렇죠.
3: TOC 이야기라도 틀림없습니다.
0: 예.
3: 그래 이 러인들 활동이 좋았을 때에
0: 예.
3: 예, 그래서 이 저희들 활동에 참가해서 이 자식과 살려고 합니다.
0: 아, 그렇게 하셔. 이번에 무대 활동 특수합니다. 이거 예. 지나치게 되면 후회가 될 겁니다. 40각에 60각을 드리고 눈에 붙이는 거약 10각을 드립니다. 귀해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3: 예.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응담은 그 공능 주치가 아주 돌출합니다. 하나는 청열 해독의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인후가 부어나거나 눈이 벌겋게 되면서 눈이 부어나거나 구강기향이 있거나 혹은 또 여러모로서 대변이 너무 건조하거나 이런 데 좋은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간맥목 효과 좀 빠른 속도로 제가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짧게 되어 있으니까 편간맥목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간에 좋고 눈에 좋습니다. 눈앞이 아물거리고 눈이 희미하게 보이고 그건 눈에 쉽게

0: 피 가지고 일하던 분들 이 제품 드시게되면 빨리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래가 많이 성하고 기침을 잘 짓고 이런 분들한테 아주 좋습니다. 큰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래가 성하고 기침을 짓던 분들 가운데서 기침약을 드셔도 말 잘 듣지 않았는데 이게 소염 효과에서는 뛰어납니다. 그리고 삼고에 좋습니다. 고혈압, 고혈당, 고혈지. 무엇 때문에 삼고에 좋은가 하면 곰이 동면하는 시간은 보통 뭐 한 100날 좌우가 되게 되어 있는데 3개월 내지 5개월인데 보통 평균으로 100날로 예산하면 됩니다. 곰이 먹지 않고 어떻게 3, 5개월을 지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주약에는 곰이 그렇게 된 원인 자체는 자가지방을 평소에 많이 쌓아두었던 자가지방을 거간에 자기 분해해서 영양으로서 소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그렇기 때문에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희 남편이 간이 아주 좋았습니다.
0: 예.
2: 신간에 있고 예, 위축성 위염에 소화도 아예 되고 관절도 계속 아프고 소화 아예 되고 트림이 자꾸 나고 예, 더부르고 가구에 내리깨지 못하고 이랬습니다. 그래 이 반년 전부터 워낙 이거 팔았으니까 그때 우리 쌓았습니다.
0: 아, 그랬습니다. 예, 예, 예.
2: 지금까지 쓰고 있었는데 용 이렇게 효과 본단 말입니다. 소화, 소화 벌써 이 정도.
0: 소화가 잘 됩니다. 이 곰이 예. 소화 능력은 특수합니다. 예.
2: 예, 계속 더부르게 내리깨지 못해 식사를 못하던 게 소화 잘 되고 트림 자꾸 나고 껄껄거리고 이러던 게 그게 없어지고 옆구리 자꾸 캐왔는데 그 통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어, 그렇죠. 예.
2: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 로인즈 활동이 40과학사, 뭐 60과학사.
0: 어, 그렇죠, 예.
2: 네, 그러니까 이런 활동일 때 어쩌면 용남부 좋은 건 다 알지니까요.
0: 그렇죠, 예.
2: 이도 네, 없어서는 하나도 나쁜 점은 없고 좋은 점만.
0: 그렇죠, 좋은 점밖에. 결국 이거 연구탄도에서 나온 게 특수한 공예를 이용해서 나왔기 때문에 일체 기타 부담 가질 필요가 없이 이 제품 드심의 효과, 드심의 효과 이렇습니다, 예.
2: 그래서 오늘 배달 받자고 합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40가게, 60가게 게다음에 한 가게 평균 가격 50원 잡아밖에 되지 않으니까 네. 40가게 네. 가격 이거 뭐 아주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아빠의 이 강경화구 지방간이 있습니다.
0: 예.
3: 그래서 응답번 썼는데 영 효과 좋습니다.
0: 예.
3: 예, 그래서 선생님 또이 미나마 먹던 게 밥도 잘 먹고 밥 영 맛있단다.
0: 소화가 잘 되고, 예, 흡수가 잘 되고, 곰이 흡수 능력이 특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동면해도 자기 지방으로서, 100날 넘어 3개월 내지 5개월 그 자면서도 생명을 유지한다는 건 특수합니다. 예.
3: 네, 우리 있을까요? 우리 사투라만 딱히 우리 아빠도 아, 예, 이 건경만 있고 예, 지방가 있을까나 약은 맛있어도 효과 없다가 내 써버려서 처음에 내약 조금 전에 효과 좋아 예, 썼는데 이렇게 효과 좋아 오늘 40가서 싸겠답니다.
0: 그렇게 하셔. 강경화 지방간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 제품이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예.
1: 네.
0: 잘 이용하시기 네. 바랍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예.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응답은 리다 룽스 합니다. 그러니까 담낭에 좋으면서 담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담 결석 때문에 일단 그게 모나면서 담낭벽을 많이 자극할 때게 되면 목숨이 넘어가는 이런 통통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이 제품이 아주 명품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리다 룽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해도 혈당 조절합니다. 이거는 쓰면서 보통 우리 지금 당뇨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구과 같은 것도 많이 드시게 되었고 이런데 이 제품 자체가 담즙으로서 기본으로서 우리가 지금 힘든 혈당 같은 거 그거 소화해내고 혈당 지수를 낮춰주고 혈지를 낮춰주고 고혈압을 조절하고 이런 데는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곰이 이런 분해 능력은 특수하게 우리가 일단 쓰시게 되면 좋은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없고 그리고 심지어 여기 제기된 가운데는 항암 효과까지 더불어 나타나는 물론 그 암 치료 제품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지만 해도 이게 많이 보탬이 된다 그 말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를 드신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 소화가 그렇게 잘 된다고 말씀하게 되었는데 이 제품 자체는 곰이 소화 능력은 특수하게 되어 있으면서 특히 이 그 성법회 응담은 소화 공능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는 보통

0: 위에 계양이 있거나 혹은 또 여러 번으로서 소화공동이 떨어지는 분들 가운데서는 소화공동이라는 건 단순 위에만 이거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도 좋아지게 됐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송보폐 응답부는 길림성 송보제약회사의 제품으로 국가 중약 비준 번호가 있는 안정성 좋은 OTC 국약입니다. 응답부는 금담, 철담, 체담 세 가지 급별로 나뉩니다. 송보폐 응답부는 금담을 주요 성분으로 한 제품입니다. 약효과가 빠르고 다방면의 효과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청열 해독과 편간 명목의 효과와 더불어 호흡계통 관리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인후가 부원하고 치아통, 구강궤양 등에도 좋은 소염지통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담결석 등을 용해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높은 혈압, 혈지, 혈당을 조절합니다. 종합 면역력을 증가하여 종양과 악성세포의 복제를 억제시켜줍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방세동이 있으며 맥박이 고르지 않고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 배달 전화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반복되는 가사와 육아, 집안일로 가득한 평범한 일상. 매일 똑같은 하루가 지루하고 무겁게 느껴질 때 짧은 한 줄의 글, 좋은 한 권의 책이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겨주곤 하죠. 바쁜 일상 속에서 나를 돌보고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 오늘도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는 주부 도서관과 함께 따뜻한 책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부클럽의 이금입니다.

한낮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더위를 이겨내고 계신가요? 시원한 바다가 생각나시죠? 오늘은 뜨거운 태양과 짜디짠 바닷물 그리고 한 로인의 외로운 싸움을 그린 걸작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로인과 바다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어떻게 버텨내셨나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모두가 나를 포기한 것 같고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순간 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순간에 처한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44일 동안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늙은 어부. 모두가 그를 비웃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죠. 그리고 85일째 되는 날, 그는 혼자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갑니다. 그럼 지금부터 헤밍웨이의 로인과 바다, 그 감동적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먼저 이 작품의 작가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1898년 미국 시카고 교회에서 의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는 사냥과 낚시를 좋아하는 분이셨고요. 어머니는 음악과 독서를 즐기는 지적인 분이었다고 합니다. 헤밍웨이는 이 두 부모님의 성격을 모두 물려받았지만 특히 아버지로부터 자연과 스포츠를 사랑하는 기질을 강하게 물려받았죠.

헤밍웨이는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려 했지만 눈이 나빠 불합격됩니다. 그래서 그는 신문사 기자로 일하며 글을 쓰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구급차 운전병으로 이탈리아 전선에 종근하게 되죠. 이때의 경험은 훗날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목이여 잘 있거라에 생생하게 녹아듭니다. 헤밍웨이는 살아 생전에도 엄청난 명성을 누렸으며 말년에는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삶과 죽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그렇게 깊이 고민했던 작가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하고 말이죠.

이런 의문은 아마도 우리가 로인과 바다를 읽으면서 조금이나마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작품은 헤밍웨이의 마지막 걸작으로 그가 평생 추구해온 인간의 존엄성과 불굴의 의지를 가장 완벽하게 담아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따라가 봅니다.

쿠바의 작은 어촌 마을에 산티아고라는 늙은 어부가 살고 있습니다. 그는 84일째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있어요. 처음 40일 동안은 마노린이라는 소년이 함께했지만 이 소년의 부모는 저울로 인한 이제 완전히 최악의 상황이야 라고 말하며 소년을 다른 배로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84일 동안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 마음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길고 또 지루했을까요? 그래도 로이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년을 위로하며 말하죠. 85라는 숫자는 재수가 좋은 숫자란 말이다.

마침내 85일째 되는 날, 로이는 평소보다 더 멀리 바다로 나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큰 고기가 낚시에 걸립니다. 그런데 이 고기가 엄청나게 커요. 배보다도 더 큽니다. 로이는 혼자서 이 거대한 청새치와 사투를 벌이기 시작하죠. 여기에서 정말 놀라운 점은요, 로이는 고기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고기에 끌려갑니다. 이틀 밤낮을 고기에 끌려다니면서도 로이는 줄을 놓지 않아요. 손에는 피가 나고 등은 욱신거리고 왼손에는 쥐가 나지만 그는 버팁니다. 고기야, 나는 죽을 때까지 너와 함께 있을 테다. 이 말을 들으니 왠지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아요?

이틀 밤낮의 사투 끝에 드디어 로이는 고기를 잡아 올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로이는 이 잡은 고기에서 흘러나온 피냄새를 맡고 상어떼가 몰려오는 겁니다. 로이는 작살로 또 칼로 곤봉으로 필사적으로 싸우지만 결국 고기는 상어들에게 뜯겨 뼈만 남고 말죠. 로이는 빈 껍데기만 남은 고기를 배에 매단 채 마을로 돌아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항구에 혼자 배를 댑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 깊이 잠들죠. 다음날 아침 소년 만어린이 로인의 방문을 열고 들어와 로인의 상처난 손을 보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어부들은 배 옆에 매달린 5.5m짜리 고기 뼈를 보고 감탄하는데요. 그들은 로인이 정말 대단한 고기를 잡았음을 알고 있어요. 비록 상어에게 다 먹혔지만 그 고기의 뼈는 로인의 위대한 싸움을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이야기는 로인이 다시 사자 꿈을 꾸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사자들은 로인이 어렸을 적에 아프리카에서 보았던 그 사자들입니다. 그럼 이제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작품에는 딱 세 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주 소박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인물들이에요. 먼저 로인 산티아고입니다. 그는 깡마르고 목덜미에 깊은 주름이 잡혀 있고 두 손에는 고기잡이로 생긴 상처가 가득한 늙은 어부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만은 바다처럼 푸르고 쾌활함과 불굴의 생기가 감돌고 있어요. 산티아고는 단순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엄청난 지혜와 존엄성이 담겨 있는데요. 그는 자신을 이상한 늙은이라고 부르며 웃지만 사실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가 고기와 싸우면서 하는 혼잣말을 들어보세요. 인간은 패배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까. 인간은 죽을지는 몰라도 패배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 한마디에 산티아고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소년 만어린입니다. 그는 산티아고에게 고기잡이를 배운 아이예요. 부모님의 강요로 다른 배로 옮겼지만 마음은 항상 로인과 함께 있는데요. 그는 로인의 빈 배를 보며 가슴 아파하고 로인이 잠들었을 때는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고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소년은 로인의 외로운 싸움을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다시 바다로 나갈 거예요 라고 말하며 로인의 정신을 이어받을 후계자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청새치죠. 이 작품에서 고기는 단순한 먹잇감이 아닙니다. 로인은 고기를 형제라고 부르며 존경합니다. 나는 너를 좋아하고 더더구나 존경한다. 하지만 오늘은 기어코 끝장내고 말 테다. 로이는 고기를 죽이면서도 죄책감을 느끼는데요. 자신이 살기 위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고기를 죽여야 했지만 그 고기는 너무나 아름답고 거귀한 존재였으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누군가를 또 무언가를 희생시키는 건 어쩌면 불가피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희생을 잊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이야말로 인간다움의 핵심이 아닐까요?

바람과 바다는 단순한 고기잡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작품은 인간의 존엄성과 불굴의 의지에 대한 철학적인 이야기예요. 로이는 84일 동안 고기를 잡지 못해 모두에게 비웃음을 삽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멀리 더 깊은 바다로 나가죠. 이것이 바로 산티아고의 위대함입니다. 남들이 포기할 때 그는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거대한 고기와의 싸움에서 로이는 여러 번 절망에 빠지죠. 손에는 피가 나고 등은 뼈가 부작품에 고스란히 녹아들었죠. 로인과 바다에서 로인이 고기와 싸우는 모습은 사실 헤밍웨이 자신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그는 평생 동안 자신의 재능과 우울증과 또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때로는 이겼고 때로는 졌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을 통해 헤밍웨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인간은 패배하지 않는다고요. 지는 건 괜찮지만 포기하는 건 안 된다고요. 그게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라고요. 네, 여러분도 인생에서 힘든 순간이 있으시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 말입니다. 그때 이 로인의 모습을 떠올려보시면 어떨까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전정예,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봉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봉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백자반 구버객과 투궐대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 네, 백자반 구버객과 투궐대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2561111번, 2561112번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자반 구복액은 7곽을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구매하시면 20곽 더 드립니다. 투골태는 6곽을 구매하시면 4곽 더 드리고 12곽을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 더 드립니다. 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3호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박선생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반 구복액과 투골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반 구복액과 더불어 투골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반 구복액 이 제품 자체는 한 곽의 가격이 398원인데요. 12일간 복용할 수

0: 은은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자방은 구멍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골태는 그러니까 구멍 캡슐과 그리고 외형 바르는 고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멍약 한각을 사실 때게 되면 외형약 한각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한각의 가격이 490원인데요. 24일간 쓸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멍약의 우대 정책이 특수하게 진행됩니다. 이번에 로인절 맞이 우대 활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각을 싸면 20각을 무료로 드립니다. 그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또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때 백자방 구멍약 한각의 가격은 17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골태의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우수한 관절 치료 제품으로서는 알아주는 이런 제품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12각에 15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한각에 490원인데 눈에 붙이는 고약도 10각이 따라가게 돼서 이때 한각의 평균 가격은 20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20날 동안 쓰는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여러분들 이 정도 뭐 값을 계산해보게 되면 하루에 7, 8원 되나마나 하게 되어 있으니까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액 투골태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배달 전화번호는 바로 501-775번입니다. 501-775번에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액 이 제품 자체는 늘 여러분들한테 성실하게 교대해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100년 장수 제품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여기에 들어간 특수화 성분 제하수화, 인양화, 황정, 구기자, 황계, 단삼 이런 성분들 자체는 천년 약재로서 조성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1: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우리는 저 백가방 구멍액은 나는 이 약을 먹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 남편은 그 투골태 약을 씁니다.
0: 아, 그래요?
2: 예, 저는 어째 그

0: 동에 가서 대서라고 약 싸먹고 하면 그 뭐 먹을 때는 또 진통제라도 또 이 아이 먹으면 또 더구나 더 힘듭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예. 이 선생님께서 이 약을 강의를 하시는 거 여러 번 들었습니다.
1: 아, 예.
0: 그래 들어보니까 제기빌 합당한 것 같아서 그래 처음에는 또 조금 더 먹을까 해 조금 알립대다.
1: 예.
0: 아, 이 약이 별로 좋구나 해서요. 그다음에는 이전에 활동할 때또 싸서 먹고
1: 큰 활동할 때
0: 예. 어제는 예. 그런 반년 넘어 먹었어요.
1: 아, 예.
0: 그런 게 지금은 정말 완전히 좋습니다.
1: 아, 그렇죠.
0: 예, 예. 이런 애네 정말 그렇게 힘들던 게 정말 힘들지 않고 예, 소화 잘 되고 밤잠 잘 자고 그다음에 혈압도 예, 하루에 한 번씩 먹는데 예, 기본상에서 온정 잘 되고
1: 예.
0: 그리고 밤잠 잘까에 잘 자니까에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정말 예, 때려 해먹는 것도 예, 많이 훨씬 다 지금
1: 아, 그렇죠.
0: 예, 예, 그래서 지금 또 활동이 좋고 하니까 나에 더 살려고 합니다.
1: 아, 그렇게 하죠.
0: 그리고 예, 우리 집에 남편은 이런 골질중식 그다음에 또 뭐 여축 한팔 탈출 뭐 어째서 나의 이 삐빌려서 연 고사 많이 했어요.
1: 예,
0: 예. 예, 그래서 그냥 그저 이 삐빌은 뭐 또 뭐 모든 약이 없다고 하지 또 뭐 죽대는 배라지 하고
1: 그래도
0: 예. 많지 않을까나 그 뭐 약이 없다 해서 그저 힘들게 나나를
1: 그렇죠.
0: 예, 예. 바깥에도 그만 나가지 못하고 예 집에서도 계속 움직이고 이래던데 이 도월태약 광고를 듣고서 예, 이 약을 싸서 잡숫고 또 바르고 안마도 하고 할까에 오전에 예, 통증이 많이 제거돼서 예, 예 바깥에도 조금씩 나갑니다.
1: 그렇죠. 예. 움직여야 예, 됩니다. 예.
0: 예, 그래도 영 지금 힘든 게 많이 제거되니까 이렇게 버텨서도 보기 좋습니다.
1: 그러면.
0: 그래서 예, 이번에 이거 이 약 두 가지를 이 약을 활동해서 때 더 사서 또 먹으려고 그래서 놔드렸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번 활동 잘 이용하시겠다면 로인절 우대 활동에 속하니까 폭이 좀 큽니다. 501-775번에 예, 예. 연락하세요.
0: 예, 예 알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백자방 구보회고 저는 오주는 반년 거의 썼습니다.
1: 아,
3: 예. 반년이다. 왜냐하면 머리가 흐릿허분하고 너무 저 부주가 지냈으니까 머리가 흐릿허분하고 그저 빙빙 도는 게 없는다. 그저 얼음지 나고 예. 그리고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소가 받아야 돼서 예. 그냥 먹으면 털이 나. 한 숟갈 먹든 두 숟갈 먹든 털이 나고 식은물이 올라오고 예. 그리고 그저 소배 지내 닫아서 그저 밤이나 낮이나 그저 달아댕기면 실수할 때도 욕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차이 선생님이 강의 듣고서를 답답한 구박을 그거를 설명하는 것 듣고서를 저는 어떤 편안하기도 얼마나 편안하고
1: 그렇죠.
3: 예, 한 시간 두고서를 그래 잘 먹고만 어느까지 잔 것도 모르고 예, 그러고 소변도 많이 드물어지고 거기다가 또 저걸 팬도 썼습니다. 미리 자극 아이 하고 예. 다른 고가 약은 먹으면 비율이 작아요. 이틀 먹어도 그저 막 재뿌리고 재뿌려요. 저는 얼마 재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위를 대비 독재가
1: 예.
3: 밥을 잘 먹고 예. 그리고 몸이 부들고 그럼 나 인생 정말 아파본 몸이 가짜입니다.
1: 예.
3: 마사지를 하고 바르고 하는 거나 예. 아픈 사람 가짜 아주 그 각도 나서 친구는 얼마 했겠습니까? 주소 주사는 기름 주사는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던 것도 아이됩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시사의 일등 약이 같습니다.
1: 예.
3: 자극도 아예 하고 예. 효과도 빠르고 그래서 얘 또 배달과 두 가지를 배달받을 좀 쓸까 하네 그런다.
1: 예.
3: 그래도 안에 썼어야 되지.
1: 그렇죠. 기본으로서 우리 만성질병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좋다 해서 훌 끊는 게 아니라 기본 세계백날은 써야 됩니다. 예예. 예.
3: 그렇지.
1: 예, 예. 그렇죠. 예.
3: 네,
1: 예.
3: 알겠습니다. 전향 앞서니까 고맙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 두골대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고 하게 되면 두골대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관절통으로 힘들게 살아갈 이유가 없을 정도로 좋은 효과를 보시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는데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미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0: 광합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 경락을 수통시켜준 사원에서 모두 나이가 드시면서 를러 구셀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이 노하는 골격이 노하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 네,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괜찮습니까?
0: 아, 그럼요. 말씀하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저도 백도 구보회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저는 어제 구보회 했는가 하면 예, 노년이 들어서서 용평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첫째 혈압도 잘 운동되지 않고 예, 소화도 잘 되지 않고 간절히 있고 경력도 부족하고 어째 그런지 누구까지 배 하나하나 더 생기면 용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자 구복액이에 노년에서 당수한 이런
0: 당수 제품이라고 예, 널리 알려지죠. 예.
2: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 저기 구복한 결과가 어제는 5달 넘었습니다.
0: 아, 예, 예.
2: 그래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0: 그럼요.
2: 예, 혈압이 온전됐대다.
0: 예, 예, 그렇죠. 모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예.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예.
2: 예, 그러니까 예, 머리가 항상 우리 두번하고 언제라든지 이중상이 없을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속에 자꾸 예, 어떤 데면 또 실수할 때도 있었습니다.
0: 예,
2: 길이 빨리
0: 그렇죠.
2: 예. 그러던 게 이거 구분할까 예. 소변이 또 지금 예, 하루 떠나게 한 번이면 혹시 물 많이 먹으면 두 번 봅니다.
0: 예.
2: 예.
0: 그리고
2: 그다음에
0: 예.
2: 소화에 되던 게 예, 이게 예, 뭐가 명주꽃대가 딱 내리배기면서 그러던 게 예, 지금 소화가 잘 될까 밥을 잘 먹을까 지금 기운이 난다.
0: 아, 그렇죠. 예, 예.
2: 예. 그리고 기억력이 없어서 병사에 가서 무습을 가져갔던가 공기하다 하는 생각이라든지 지금 기억력이 올라가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0: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예.
2: 그리고 면역력이 높아질까요? 감기 자꾸 걸리던 게 지금 감기 걸리지 않습니다.
0: 그럼요. 예, 예.
2: 예. 그리고 관절도 소화집대다. 예.
0: 그렇습니다. 예.
2: 예. 충격을 오르고 내릴 때는 오를 때 보고 내려갈 때 더 바쁘고
0: 보통 겨울입니다. 예.
2: 예. 그러던 게 이거 복용할까요? 다리가 가벼워지면 내리기 많이 허라고요. 이거 보고 걸음 많이 덜굽습니다.
0: 아, 예. 그렇죠.
2: 이 한 가지 백자구보약은 또 예. 하루에 한 번 딱 자기 직전에 저기 그래 복용하고 다음 다음도 어느까지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영 우리 노년에는 이렇게 이거 복용하기에는 정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0: 이 제품이 불면증하고 건망증을 해결받는다는 게 공동주치 가운데 주요한 내용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2: 예. 그러니까 이 얼마 좋습니까?
0: 그렇죠.
2: 간편하고 예. 하루에 한 번 두고 여러 가지 되어 치료할까? 그러면 저는 어쨌든지 이 되어 저 늙음하기는 한 가지 한 가지 언제나 다 아플까? 계속 복용하길래 해서 이번 활동이 또 좋을 때요.
0: 예를 그렇죠.
2: 조인절 예. 활동이 돼서.
0: 예. 예.
2: 그래서 또 저기 싸서 더 먹자고 예. 배달받자고 그랬다.
0: 예, 이번에 우리 활동 가운데 15가게 20가게 줍니다. 그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도 10가게 주게 되었으니까 기회니까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5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네, 계속해서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저를 받았지 않습니까?
1: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말씀하세요. 예.
4: 예. 지입니까?
0: 예, 그렇죠. 잘 들려요. 말씀하세요.
4: 예, 예. 저는 예, 두번째를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4: 예, 예. 풍수증과 골다공증이 있어서 예, 그것
0: 예.
1: 네.
0: 신호가 안 좋네요. 예, 예.
1: 네, 선생님 계속해서 말씀 주실까요?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대의 제품 자체는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는데요. 바로 흑개미를 중심으로 한 칭펑탕, 진주, 방귀 이런 복합성분으로 되어 있는 전문 관절치료 제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많은 관절치료 제품 가운데서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 자체는 아마 이 제품이 제일 처음인 걸로 인정하게 되었는데요. 이 제품이 발명 특허를 받을 때는 많은 산자병원에 여기 연변병원 같은 이런 큰 병원에 그 몇백 명이 환자들이 임상 경험을 총화해서 나온 제품이 바로 그 국가 특허를 받은 이런 제품으로서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관절치료 제품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누구든지 관절 때문에 힘들지 않다고 이렇게 말할 사람은 거의 없는 걸로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노화 과정에서는 자연적으로서 많이 움직이는 골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추, 견주, 요추, 무릎관절, 발목, 발목 해서 힘든 분들이 기본으로서 움직이기 힘들어서 나들이를 하지 못하고 집에만 계시고 남에게 의지하거나 침대 사리를 하거나 소파에만 앉아 텔레비나 보게 되겠구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 이 투골테란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골격에 빨리 투과해서 효과를 보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우수한 성분들 조합으로 인해서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데 있어서는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겠다며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기본 없습니다. 특히 여기에 지금 흑개미란 성분 자체는 이게 전반 우리 투골테이 제품 가운데 주요한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흑개미란 성분 자체는 해독지통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콤파지 양을 돋아주면서 간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성분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이 흑개미는 인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개미는 모두 6개 그 다리가 있는데 6개 다리 몇 천 개의 발동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백근이 사람이 3,500대의 자동차를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흑개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차 여기에 지금 우리 약을 쓰게 되면 간을 상하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여기서는 간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간이 든든해지고 콤팥이 든든해져야만이 또 골격이 든든해지고 귀가 잘 들리고 소변이 잘 통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황차 칭펑탕이란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칭펑탕이란 성분 자체는 풍습을 몰아내고 경락을 수통시켜주고 소변이 잘 통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절통으로 힘든 분들 가운데서는 때때로는 부종이 생기는 분들이 꽤나 계시고 있습니다. 특히 무릎관절 같은 이런 통통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무릎 그 뒤에 물혹이 생기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 어떤 병원에서는 이거 물혹을 빼는 이런 표단도 있는데 빼면 그보다 더 많이 또 모이게 지수가 돼, 적수가 되게 되어
1: 네,
0: 있습니다.
1: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예, 백사방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우수한 제품이죠.
5: 이 백사방에 예. 쓰기 전에는 제가 예, 혈압이 높고, 그 다음에 심률이 빠르면서 심사 그냥 어디 떨리는 것처럼 예, 고소하고 이랬던 게 그 다음에 이 머리 두통이만 생기면서 어지럼증을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 그렇죠. 그 생겼으니 백사방 쓰니까 나의 심사에서

0: 좋아지니까 그런도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예.
1: 그렇죠.
0: 그다음 머리 아픈 게 없어졌습니다.
1: 큰 문제 해결이죠. 심장과 예. 뇌혈관이 좋아지는 효과를 보게 되는 제품이 아니겠습니까? 노년성 질병 가운데서 그게 큰 문제인데 그걸 해결해 주게 돼. 기혈이 잘 수통되게 하고 경락이 막힌 그 오해를 풀어주게 돼 있으니까 바로 그런 문제는 혈관성 문제에 속하게 되는데 아주 경락이 잘 수통되는 차원에서 그런 문제가 덩달아 해결받는 겁니다.
0: 예, 어쨌든지 예, 머리 아파서 그냥 골보 동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 아이 동지도 머리 아파서 살 것 같은데.
1: 그 문제 해결이죠. 예.
0: 예, 그리고 어지럼증 그냥 했는데 어지럼증 약 먹으면 그거 한 시간이나 있다가는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이랬던 게 그 지금 까딱이 없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0: 예, 그리고 소화 잘 되고 백다방 소때만 이거 맥이 난다.
1: 맥이 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0: 이거 맥이 난다. 이거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 나서, 예. 이 뭐, 이전에는 그래서 누웠다 앉았다, 누웠다 앉았다, 뭐, 한 열곱 해도 더 그래야 되고 일어나던 게, 지금 그래서 눈만 뜨면 보통 일어나서 아침 준비라고, 이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1: 예, 이 제품 자체가, 기혈 보충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 여기 들어갔고 간과 콩팥을 도와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성 여러 가지 맥이 떨어지면서 면역력 저하로 나타난 여러 가지 질병을 막아주게 되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맥이 나고 잠을 잘 자고 기억이 잘 되고 눈이 잘 보이고 이럴 수밖에요. 예.
0: 예, 용 좋습니다. 뭐 맥이 나니까 나 뭐 기억도 따라오는데 뭐 어디다 뒀던 것도 금방금방 찾고 예. 어쨌든지 영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15가게 싸다고 그립니다.
1: 그렇게 해서 이번에 우대할도에서 오니까 15가게 20가게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거기에 또 눈에 붙이는 꼬약 10가게를 또 드리게 되어 있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의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많은 약물 간을 형성하는 이건 완전히 피해갈 수 있습니다. 약을 드시게 되면 간에서 모든 약을 해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에 부담이 많이 가는데 여기 제하소라든지 인양호라든지 이런 성분 자체는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인성 질병을 해결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간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간과 콩팥을 도와주게 되어 있으니까 소화공동이 좋아지게 되어 있고 그 외에 우리가 지금 맥이 나고 건망증이 해결받고 뿐만 아니라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효과를 보게 되어 있겠습니다. 우리 나이가 드시면서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이제 위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한 곳만 불편하면 거기에 유관되는 약을 쓰면 되겠지만 해도 오히려 여러모로서 불편하니까 이 약 저 약 다 모다 쓰게 되면 마지막에는 비위를 상하고 간을 상하고 콩팥을 상하해서 오히려 또 그 때문에 그 약을 쓰느라 하게 되면 전반 오장육부는 병투성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백자방구박액은 기술 여기에 들어간 황정이란 성분 자체가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다스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윤폐의 역할을 해서 적지 않은 분들은 나이가 드시게 되면 쩍 하면 감기에 자주 걸린다는 것은 상호흡도 감염입니다. 호흡도하고 밀접한 연대성이 있게 되었는데 본 제품을 쓰시게 되면 윤폐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심장 공능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뇌혈관을 청내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처의 열을 제거해주는가 하면 부중하는 능력이 있으니 부중이라는 건 중초를 말합니다. 중초는 건비위 역할을 하는 성분이 바로 황정이라는 성분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특히 하초로는 콩팥을 부선이징해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이 나게 하고 콩팥을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백초의 그 신성한 그 제품으로 불리우는 바이초지성이라 하게 되어 있는 이 황정이라 성분이 들어갔고 특히 여기 단삼이라는 성분 자체는 어혈을 풀어줍니다. 어혈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어디에 콩 맞추면 퍼렇게 이물지 않습니까? 그거는 막혀서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단혈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락이 잘 수통되게 되어 있는가 하면 특히 이 황계란 성분 자체는 새로운 세포가 나오고

콩당콩당 이야기, 두근두근 비밀, 토닥토닥 마음. 별이 언니의 신나는 꼬마 라디오 클럽.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에는 친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와 신기한 상식이 가득 차 있는데요. 상자 속 이야기 수첩에서는 우리 친구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자신감, 의지력, 희망을 전달하는 창작 동화가 담겨 있고, 알고 싶어 꼬마 상식에서는 주변에서 흔히 접하지만 잘 몰랐던 자연 사물에 관한 상식과 바른 생활 습관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마음 전달 우체통에서는 청취자 친구의 진솔한 고민을 공감하며 해결 방안을 같이 찾고, 꼬마 탐정 출발에서는 자연의 신기한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동요 한 곡 들으며 오늘의 즐거운 방송 시작할까요? 동요 1학년생 노래를 들려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코너 상자 속 이야기 수첩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상자 속 이야기는 작은 나비의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산 끝에 작은 나비알이 하나 떨어졌어요. 알 속에서 깨어난 작은 노예인 나비꽃은 주변의 노예 친구들이 모두 빨리 고치를 만들고 나비가 되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빨리 날고 싶은 꿈을 꿨죠. 하지만 다른 친구들보다 느리게 자라나는 나비꽃을 보고 누군가는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느리면 절대 나비가 될 수 없어. 그 말에 나비꽃은 속상해하며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때 들판의 할아버지 나무가 말했어요. 각자 자라는 속도는 다르고 너만의 시간이 있으니 급해하지 마. 꾸준히 노력하면 꿈이 이루어질 거야. 나비꽃은 할아버지 나무의 말을 듣고 매일 열심히 잎사귀를 먹고 힘을 모았죠. 비가 오면 잎사귀 아래에서 몸을 보호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자랐어요. 다른 친구들이 모두 고치를 만들고 나비로 변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나비꽃은 마침내 고치를 만들었어요. 고치 안에서 며칠을 보내고 나서 나비꽃은 깨어났는데요. 끝내는 하늘을 날 수 있는 아름다운 나비로 변신했어요. 들판에서 가장 눈부신 나비로 변한 그를 보며 친구들도 칭찬해 줬어요. 나비꽃은 하늘을 날며 깨달았어요. 자신감을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아무리 느리더라도 꿈은 꼭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이에요. 나비꽃은 이젠 들판을 날며 다른 친구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어요.

있는 이야기죠. 우리 친구들도 자신감이 없을 때가 있죠. 그때마다 나비꽃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꾸준히 노력한다면 꼭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각자는 다른 장점과 속도를 가지고 있으니 자신을 믿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는 친구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알고 싶어 꼬마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상식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는 식물을 보호하는 바른 생활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공원이나 들판에서 자라는 식물의 잎사귀나 꽃을 함부로 뜯거나 밟지 마세요. 식물도 우리처럼 아프고 고통을 느낀답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을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해요. 둘째, 식물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쓰레기 속에 유해한 물질이 식물의 뿌리에 해를 끼치면 식물이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셋째, 가을에 떨어진 잎사귀는 모아서 퇴비로 만들면 식물에 좋은 영양분이 되니 부모님과 함께 모으는 행동을 해보세요. 이런 상식을 알면 자연을 더 잘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퀴즈 하나 낼게요. 식물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정답 알려드릴게요. 동요 식물 채집을 감상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네, 식물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쓰레기 속에 유해한 물질이 식물의 뿌리에 해를 끼치면 식물이 자라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 맞췄나요? 자,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 전달 우체통을 열어볼게요. 오늘은 준우 친구의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별이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교 3학년에 다니는 준우예요. 저는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정말 어려워서 시험을 보면 항상 점수가 낮아요. 친구들과 함께 수학 숙제를 할 때에도 친구들은 빨리 풀어서 저를 비우는 것 같고 점점 수학을 싫어하게 돼요.

네, 준우 친구의 고민을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아파요. 수학을 잘 못해서 힘들고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자괴감을 느끼는 마음, 별이 언니가 정말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도 처음에는 어려워했고 또 여러 번 틀리며 연습한 결과일 뿐이에요. 준우 친구가 이렇게 노력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데요. 먼저 수학을 어려운 것이라고 단정짓지 마세요. 간단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연습해 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숙제에서 가장 쉬운 문제 하나만 먼저 풀어보고 풀었을 때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나도 이 문제를 풀었어. 대단해.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둘째, 모르는 문제는 부모님이나 선생님 혹은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선생님과 부모님은 준우 친구가 잘하고 싶은 마음을 알면 정말 기쁘게 가르쳐줄 거고 친구들과 함께 문제를 풀며 도와주는 과정에서 더 친해질 수 있죠. 셋째, 수학을 생활 속에서 찾아보세요. 장보기 할 때 물건의 가격을 계산하거나 게임을 할 때 숫자를 세는 등 생활 속에서 수학을 사용하면 재미있게 느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 준우 친구, 천천히 연습하고 자신을 믿어주세요. 한 번에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 수학을 잘하고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수학 숙제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별이 언니가 항상 응원할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에서 만나요. 동요 산수 공부 재미난다를 들려드립니다.

이제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꼬마 탐정 출발 시간입니다. 오늘 탐구할 내용은 바로 비가 왜 떨어지는지에 관한 신기한 자연 원리예요. 친구들, 여름에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보고 비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라고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오늘 꼬마 탐정으로서 함께 비가 생기는 과정을 탐구해봐요. 비는 바다와 땅의 물이 햇빛을 받아 증발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먼저 바다, 호수, 강의 물이 햇빛의 열을 받아서 작은 물방울로 변해서 공중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공중으로 올라간 물방울을 수증기라고 하는데요. 수증기는 공중으로 올라가면서 차가운 공기와 만나서 다시 작은 물방울로 변하고 이 물방울들이 모여서 구름이 되는 거죠. 구름 속의 물방울들은 계속 모이면서 점점 커지고 무거워져요. 이때 구름 속의 물방울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더 큰 물방울이 되고 무게가 너무 무거워지면 공기의 힘으로 더 이상 들고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이 큰 물방울들이 땅으로 떨어지면서 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 우리는 우산을 쓰거나 비옷을 입고 다니는데 이는 비가 땅으로 떨어질 때 충격을 막고 몸을 건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는 식물에 물을 주고 땅의 건조함을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니 비가 올 때마다 자연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해 보는 것도 재미있겠죠. 꼬마 탐정 친구들, 다음에 비가 오면 오늘 배운 내용을 부모님께 설명해 보세요. 그럼 동요 한 곡 듣고 올게요. 동요 비가 옵니다를 보내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과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꼬마라디오 클럽 시간 즐거웠나요? 네,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다음 꼬마라디오 클럽에서 또 만나요. 안녕.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복록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임병길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파란 날 빨간 날을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언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을의 발걸음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립추가 지나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우리에게 계절이 바뀌었음을 속삭여주고 있죠. 가을의 정취를 듬뿍 담은 한편 시와 잔잔한 선율이 가을이 오는 발걸음 소리를 조용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공기는 무덥기만 한데 계절은 살며시 가을로 스치네.

가사라는 속삭임 귓가에 울려 비바람 흔들렸던 날 지나고 땅우 오곡백과 천천히 연그러 햇살 품고 알차게 채워가는 기대 가득한 이 가을을 기다려 살며시 다가오는 가을의 발걸음 곡식 익어가는 따뜻한 숨결 시련 깊고 단단해진 열매들 마음 설레며 기다리는 가을

후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후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직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0: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44번째 시간입니다.

마을 밖에서 다툼 소리가 들리자 동필모와 사각재가 차례로 나왔다. 하장공은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말등에 실린 책을 하나 땅에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은 기어코 책을 다 태울 겁니다. 다른 두 어르신들 말하시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사통님은 정말 화가 나서 하장공을 보며 마구 삿대질을 했다. 아홉째, 내 책을 태우는 날에는 나도 목숨을 내놓겠네. 그는 책더미 위에 두 팔을 벌리고 엎드려 움직이지 않았다. 동필무가 그걸 보더니 웃으면서 걸어왔다. 장공이 이렇게 합세. 내 책이랑 사각제 책은 다 태워도 좋으니 이 양반의 책은 반만 태우고 반은 내 말에 실지. 그럼 내일은 절대 대화해서 떨어지지 않을 테니까 어떤가? 하장공의 속뜻이야 책을 정말 태우려던 것이 아니라 장난삼아 사탕님을 을러매서 대화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야. 됐습니다. 어르신께서 사정을 하시니 그 절반도 태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호위련 전사들한테 서어르신 책을 조금씩 나눠주고 가라고 하지요. 그는 허리를 굽혀 서특립을 부축에 일으키고는 웃으며 당부하였다. 어르신 절대 대화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만약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제 목이 떨어집니다. 하장공은 자기 목을 가리키며 목을 날리는 신흉을 하였다. 주울내가 하장공도로 효양연에 있는 어르신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르면 목을 자르겠다고 엄포를 놓은 일은 누구나 알고 있었다. 사통립은 귀한 자식을 대하듯 책을 꼭 도둑 안고는 마을로 들어섰다. 식은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적삼이 흠뻑 젖어 있었다. 이튿날 서특립은 대호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사실 이날 행군 속도가 너무 빨라 대호에서 떨어진 사람이 적지 않았다. 리행도는 몇 사람을 데리고 뒤처진 사람들을 추슬러야 하였고 통신은 마저 성취하는 사람을 부축해야 할 형편이었다. 점심때쯤 갑자기 앞에서 총소리가 났다. 홀로 산길을 따라 부대를 쫓아오던 리앵도가 서둘러 달려갔다. 길가에 놓인 들것에는 혼수상태에 빠진 홍군전사 한 사람이 누워있었다. 그 옆에서 14살쯤 되는 소년이 눈물을 흘리며 코를 훌쩍거리고 있었다. 리앵도가 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왜 울고 있어요? 덜컥을 맨 짐꾼들이 청소를 듣고는 다 도망가버리고 말았어요. 소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아니 괜찮아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말아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 건너 산에서 또 땅땅 총소리가 울렸다. 소년 전사는 제대로 싸워본 적이 없는지 크게 당황해했다. 괜찮으니까 겁내지 말아요. 리앵도는 허리에서 권총을 꺼냈다. 하지만 총알이 몇 발밖에 없다는 게 떠올랐다. 리앵도는 소년이 메고 있는 총을 벗겨 철컥 총알을 재워놓았다. 산의 사람의 그림자 며칠 온

0: 듯 보이더니 산을 내려가자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었다. 리엔도는 비타를 찾아 풀밭에 숨었다. 그는 산을 내려오는 사람을 겨누고는 방아쇠를 당기었다. 총소리와 함께 사람이 덜썩 쓰러지는 소리가 들리었다. 검은 그림자들은 금세 산비탈로 몸을 숨기었다. 흰 개자식들은 모두 민단들이라서 변변히 싸울 줄을 모른다니까? 리엔도는 웃으면서 총을 소년 전사에게 건넸다. 그러고는 들끝 한쪽을 들었다. 어서 가요. 두 사람은 달리듯 걸었다. 소년이 땀범벅이 되어 헐떡거리니 리엔도는 들끝을 내려놓았다. 그제야 그는 들끝에 놓은 사람을 똑똑히 볼 수가 있었다. 우로 쳐들린 눈썹 때문인지 아주 영준해 보였다. 얼굴이 누룩그레하고 몹시 여인 사람이 두 눈을 꼭 감은 채 잠들어 있었다. 리엔도가 물었다. 동지는 어디 소속이지?
1: 야전병원입니다.
0: 그럼 이분이 호위병이에요?
1: 아니요, 저는 간호사입니다.
0: 이분은 누구죠?
1: 영장인데 무슨 전투 영웅이라던데요.
0: 이름이 뭐던데요?
1: 김우래입니다.
0: 김우래? 홍성보에서 본 것 같기도 한데. 두 사람은 곧 다시 들끝을 들고 걸었다. 앞은 폭이 몇 미터쯤 되는 작은 강이었다. 리엔도는 들끝을 놓고는 바지 가랭이를 걷어올리고 물에 들어서서 얼마 깊은지 가늠해 보았다. 마침 달거리를 할 때여서 물으로 금세 피가 떠올랐다. 소년 전사가 놀라 소리쳤다.
1: 동지! 동지! 어디 다치셨어요?
0: 리엔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기슭에 올라오자 소년 전사가 또 물었다.
1: 금방 저기 총에 맞은 거죠? 예?
0: 아니야, 다치지 않았어.
1: 그런데 왜 피를 흘려요?
0: 바보 같으니라고. 리엔도가 웃으며 말을 했다. 어서 들끝을 메고 가기나 해요. 강을 건너 얼마 가지 않았는데 길가에 두 사람이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한 사람은 야전병원의 지도원이었다. 그는 얼른 달려오더니 리엔도에게 경례를 하였다.
1: 동지, 정말 고맙습니다.
0: 리엔도가 웃으며 말했다. 당신들도 참 방심했나 보군요. 하마터면 영웅을 잃을 뻔했잖아요.

0: 정해 여러민족 인구의 류동과 융합 거주를 질서 있게 추진하고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인터넷 등을 통해 여러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해야 한다는 등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1: 현재 도나시 만위 상업 중심 대상이 시공 황금기를 다잡고 마무리 시공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도나시 중점 상업 주거 종합 부대 대상인 이 공사의 총 투자는 1억 400만 원이며 올해 10월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대상이 운영에 투입되면 도시 상업 부대 시설을 1층 완선하고 주거 환경을 최적화하며 도시 구역 소비 시장을 활성화해 도나 현역 경제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도나시 만위상업중심 대상 총경비 왕일입니다. 우리는 3,000평방미터 규모의 만위생활광장을 전력 구축하고 있는데 그중 1,000평방미터 규모의 반동대 자체경영 체험구역을 인입해 고품질 특색상업구역을 구축하려 합니다. 광장에는 쇼핑, 음식, 레저 등 다양한 경영모식을 아우르는 20개 다원화 정품상가를 설치하고 지하주차구역도 배치해 업주들의 주차와 출행수요를 충족시키게 됩니다. 량질 브랜드를 인입해 도시 상업 경영 모식을 전방위적으로 풍부히하고 전반 상업 봉사 수준을 높이렵니다. 시공 단위에서는 공사지를 엄격히 틀어지고 대상 건설 마무리 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 대상 건설 지를 지속적으로 다져 대중이 만족하는 량질 공사를 전력 구축하고 있습니다. 왕일입니다. 대상이 운영에 투입되면 연간 영업액 4천만 원, 연간 납세액은 60만 원에서 140만 원을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약 100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숙된 상업 운영 모식에 의탁해 상업 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소비 장성을 이끌며 현지 취업을 안정시켜 도나시 도시부대 시설 승격과 경제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렵니다.
0: 주당위 주정부의 사업 보치를 실시하고 전주 부동산 재고 압력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 주에서는 17일부터 2026년 연변주 가을철 특가 상품 주택 판매 촉진물 활동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활동에서 전주 여러 부문은 협동해 우대 지원 정책을 내놓아 여러민족 대중의 질 높은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조력하게 됩니다. 이번 판매 촉진 활동 기간은 한 달이며 우리주 연길, 도나, 훈춘, 왕청, 룡정 등 관련 현시가 참여합니다. 활동에서는 전주 32개 부동산 개발 기업을 통괄해 도합 3,637채 특가 상품 주택을 내놓는 동시에 여러 장식, 가구, 가정용 전기 제품 기업도 참여하는데 기업 할인, 장식 보조금 지원, 가정용 전기 제품 보조금 등 정책 조치를 통해 주택 구매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주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국 부동산관리처 부동산 책임자 김훈입니다. 여러 부문 간 협동 연동을 통해 이번 주택 구매 판매 촉진 활동이 실효를 거두도록 전력 보장합니다. 활동은 대중의 필수 주택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의 자발적인 가격 할인에 장식 보조금, 가정용 전기 제품 소비 보조금 등 다수의 혜민 조치를 더해 대중의 주택 구매 비용을 낮추고 부동산 시장 소비 활력을 효과적으로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주택공적금 대출 세 정책 면에서 령활 취업 인원의 선납 대출 납부 방식을 월별 위탁 징수에서 월별, 분기별, 반년별 자주 선택적 납부로 최적화했는데 현재 납부 기준액은 500원 내지 1,800원입니다. 동시에 첫 주택, 두 번째 주택 인정 기준을 폐지하고 통일로 첫 주택 정책을 적용하며 리자율을 상향 조정하지 않습니다. 주주택공적금관리중심 신용대출처 처장 라휘입니다. 현재 모두 첫주택 리자율을 적용하는데 5년 이하는 2.1%, 5년 이상은 2.6%입니다. 직계친속 공동대출 업무를 회복했는데 자가주택 구매 시 직계친속이 함께 대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적임 명단 주택, 좋은 주택 구매자, 퇴역군인, 1 성급 이상 주택을 구매하는 고객은 모두 대출 한도액을 20% 이상 상향할 수 있습니다. 최고 상향 한도는 단독 납부인이 84만 원, 부부 공동 납부인이 108만 원입니다. 이번 판매 촉진물 활동은 우리 주에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민생에 혜택을 주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향후 우리 주에서는 부문 간 협동을 강화하고 부동산 기업의 할인 이행을 독촉하며 봉사

0: 공급을 최적화해 대중의 정책 혜택을 실속 있게 받게 함으로써 전주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에 더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게 됩니다.
1: 지금은 한창 여름철 관광 성수기입니다. 관광객들의 출행 체험을 향상시키고 당지 자원봉사 브랜드를 더 빛내기 위해 10일부터 20일까지 연결시 당리 사회 사업부의 주도하에 연결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신흥가도, 연결시 자원봉사자 연합회에서는 손잡고 수상시장 여름철 전문 자원봉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두 가지 언어 편민봉사, 민속해설, 현장근무 등 방식으로 변경 다민족 도시의 따뜻한 문화관광 봉사 창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원봉사는 연길 수상시장 아침시장에 인파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초점을 맞춰 자원봉사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구역별로 봉사를 전개했습니다. 외지 관광객과 조선족 대중 사이의 쌍방향 소통 수요에 대비해 자원봉사자들은 두 가지 언어로 길 안내, 음식 추천 등 일괄식 자문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짐 보관 봉사도 제공해 관광객들이 연길의 도시 온정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연길시 민족단결진보촉진회 회장 한경빈입니다. 우리는 한어와 조선어 두 가지 언어 봉사 특색을 구축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두 가지 언어로 관광객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길을 안내하며 짐 보관, 음료수 제공 등 편민 봉사를 제공하는 동시에 두 가지 언어로 민족 단결 관련 법률 법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언어는 여러 민족 대중과 각지 관광객 사이 거리를 좁혀줄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도 봉사 과정에서 민족 단결과 융합에 대한 인식을 더 깊이 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 자원봉사자 협회 성원 손충화입니다. 관광객들에게 조선족 풍속을 소개하면서 연길 풍정과 풍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년의 인생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이번 전문 자원봉사는 민족 단결과 민속 전파를 깊이 융합해 관광객들에게 따뜻한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당위 사회사업부 사회사업촉진중심 부주임 학서희입니다. 이번 자원봉사 행동을 전개한 것은 시장 운영 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연길을 찾은 관광객들이 생활 정취 속에서 조선족 민속을 묘해하고 세심하고 따뜻한 봉사 속에서 온정을 느끼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원봉사의 작은 빛을 모아 민족 융합의 따뜻한 물결을 이루고 연길을 찾는 모든 관광객들이 연길과 연변의 따뜻함을 실감하게 해 따뜻한 봉사로 연길 문화관광 명암을 더 빛내렵니다. 앞으로 연길시에서는 변강 특색 문화관광 자원봉사를 지속적으로 깊이 추진하고 문화관광 인기 명소를 둘러싸고 일련의 특색 편민봉사 대상을 구축하며 세심하고 따뜻한 자원봉사로 연변 문화관광 산업 품질 향상과 고품질 발전에 조력할 계획입니다.
0: 일전 국도 도나 관지진 구간에서 한 승용차가 갑자기 통제불능 상태로 전복돼 길가 도랑에 빠졌습니다. 현장을 지나던 퇴역군인 진형무는 이 상황을 발견하고 신속히 차를 세운 뒤 전복 승용차 위로 올라가 차문을 힘껏 당겨 잔해 인원을 구조했습니다. 한편 현장을 지나던 여러 운전수들도 잇따라 차를 세우고 구조에 나섰습니다. 모두의 협력하에 차에 갇힌 인원 3명이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1: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택시차 운전수 종사 연령을 연장하고 대중 취업 경로를 넓히고자 길림성에서는 택시차 운전수 종사 연령 표준을 조정했습니다. 택시차 운전수들의 업종 종사 연령은 원래의 여성 만 55세, 남성 만 60세에서 여성 만 58세, 장춘은 여성 만 65세, 남성 만 63세, 장춘은 만 65세로 연장됐습니다. 그일 유엔 식량 및 농업조직은 향촌 인정창의 평의 결과를 공표했는데 우리나라 68개 촌이 유엔 식량 및 농업조직 시범촌 명단에 입선됐습니다. 그중 도나시 안명호진 소산취자촌이 명단에 들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이금이었습니다.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고향 소식에 이어 올해 유엔 식량 농업기구 즉 FAO 농촌인증 창의 시범촌으로 선정된 안도현 이도백화진 두산촌과 또나시 안명호진 소산취사촌 두 마을이 어떻게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됐는지 그리고 그 성공 비결이 우리 소 삼농 발전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작은 실수로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디지털 시대 비밀보호는 흔들림

네,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 소 농촌 주민 수입이 뚜렷이 증가했는 바 인당 수입은 8,831원으로 전해 동기보다 636원 증가했고 증가률이 7.8%에 달해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증가률은 전국 전성 평균보다 각각 1.4포인트, 0.9포인트 높았습니다. 경영성 수입이 안정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상반기 량식 가격이 안정적으로 상승한 데다 비닐하우스 경제가 비교적 빠르게 발전한 호재가 겹치고 향촌 관광 열기가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요소에 힘입어 경영성 수입이 농민 수입에서 차지하는 주도적 지위가 일층 확고해졌습니다. 재산성 수입이 비교적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량식 수매가 높은 가격에 거래된 영향으로 농촌 토지 도급 경영권 양도 비용이 안정적으로 상승하면서 헥타르당 평균 양도 가격이 500원가량 증가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향촌 관광 발전에 힘입어 유효 부지가 활성화되면서 재산성 수입이 비교적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이전성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주에서 농촌 집체의 자금 자산 자원 정리 단속 사업을 깊이 있게 펼치고 성재산권 거래 플랫폼을 통해 집체 자산과 자원을 대외 양도했습니다. 한편 미등록지 토지 유료화를 엄격히 실행하고 집체 수입을 농민들에게 분배해 집체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로임성 수입 또한 또렷이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우리소는 일자리 제공에 의한 빈곤구제 사업을 잘 추진하고 농촌 노력의 전환 취업을 충분히 흡수하는 토대에서 촌 집체가 실제와 결부해 최대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격려해 농민들이 충분한 취업을 실현했습니다. 네, 일전 안도현 영경향이 개최한 산업대상 집중계약식에서 장백산 한지 흰거위 표준화 양식 부화 및 도

축 일체화 대상과 가구형 분산형 태양광 발전 해민 대상이 착지됐습니다. 이 2대 중점 산업 대상은 특색 양식 플러스 청정 에너지 산업 협동 추진을 통해 현지 향촌지능이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경항 용지초는 안도 천가거위업 목축발전유한회사와 부지임대협의를 체결했습니다. 기존의 유효자원인 양돈장을 개조 승격해 대상의 건설기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투자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네, 이 향정부는 연변주 중어 신에너지발전유한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총투자액이 700만 원에 달하고 69가구를 포함시키는 가구용 분산형 태양광 발전 대상을 유치했습니다. 대상은 농가의 지붕마당 유효자원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 시설을 건설하며 가구당 설비 용량은 80kW를 초과하지 않고 380V 전압으로 연결되며 전량 개통 송전, 전량 자가 소비, 자가 소비 후 잉여 전력 개통 송전 등 세계 운영 모식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전기료금 부담을 줄이고 대중의 소득 증대 경로를 확장했으며 유효 자원을 친환경 부민 자산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네, 최근 연간 훈천시에서는 농촌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을 참답게 추진해 거주하기 적합하고 일하기 좋으며 조화롭고 아름다운 향촌의 새로운 면모를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농촌 주거 환경 정비는 향촌 지능을 추동하고 민생 복지를 증진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훈천시는 줄곧 대중의 행복감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아름다운 향촌 건설을 들어줬습니다. 시당의 시정부의 주요 책임자가 일선에서 지휘하고 조율을 하면서 상시적으로 향진촌 촌민소조를 방문하고 대상 건설 현장에서 감독 조사 연구했습니다. 한편 현장에서 단속 성과를 점검하고 단점 문제를 찾아냈으며 인원을 통해 종돈 난제를 해결하는 등 농촌 주거 환경 정비 승격 행동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변경 향촌이 정갈한 주거 환경과 생태 환경을 갖추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훈천시에서는 폐가, 로후, 화장실, 무너진 담장 등 문제 장소 578곳을 철거, 정돈했고 함부로 물건을 쌓아두거나 불법 건축물 2.3만 곳을 정돈했으며 55.5만 연장메터의 도랑 정비 및 보수 잡초 제거 작업을 완수하고 생활 쓰레기, 건축 쓰레기 1.26만 톤을 반출해 향촌 환경 위생 면모를 근본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네, 올해 안도현 만보진의 블루베리 재배 기지에서는 풍작을 거두었습니다. 최근 연간 만보진에서는 현지의 천부적인 생태자원 우수에 이탁해 정부 선도 농장 참여 농가 수혜라는 특색 산업 발전 경로를 모색해내고 블루베리 규모화 표준화 재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종묘 재배 농장 재배 시장 마케팅을 아우른 산업사슬을 형성했습니다. 단행간의 육성과 발전을 거쳐 만보진의 블루베리 재배 면적은 50여 헥타르에 달했으며 블루베리는 식감이 좋고 시장 인지도 도가 높아 성내외로 널리 판매되고 있습니다. 만보진 관련 책임자는 향후 특색 재배 산업을 발전시키고 산업 사슬 연장과 대중의 다원화 소득 증대 경로를 확장하며 부민 흥촌의 기둥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보다 많은 촌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장기적으로 수입을 누리도록 추동하고 특색 산업 지능으로 향촌 전면 지능에 에너지를 부여함으로써 농업이 강하고 농촌이 아름다우며 농민이 부유한 안도의 향촌지능 새 화폭을 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올 들어 화룡시 남평진 룡룡촌에서는 산간지대의 자원 우수에 발붙이고 붉은 고추 특색 산업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룡룡촌에서는 우량종 선별 표준화 기지 건설 정밀 관리 보호를

통해 붉은 고추 산업을 대중 소득 증가와 천지체 경제의 질적 향상을 이끄는 부민 기동 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특색 산업으로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네, 영윤촌에서는 고추 시음 재배 기지를 플랫폼으로 삼고 천민들을 밭고르기, 이식 경작지 관리 및 보호 등 전 과정의 생산 작업에 참여시킴으로써 대중들이 진문 앞에서 작업을 거둬들이고 소득을 올리게 했습니다. 또한 시음 기지 플러스 농가 모식을 빌고 새 품종의 시음 재배를 착력점으로 천민들이 표준화 재배 기술을 직관적으로 배우도록 이끌었습니다. 이 모식은 촌의 유효 토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성화시켜 대중들이 특색 산업의 발전 전망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0: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개량과 기계화 자금,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화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오늘은 우리소 농촌발전의 큰 리성표가 될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유엔 식량 농업기구 즉 FAO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농촌 인정 창의 성과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에서는 안도현 이도백화진 두산촌과 도나시 안명호진 소산취자촌 이 두 개 마을이 동시에 영예롭게 FAO 농촌 인정 창의 시범촌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식량 농업 박물관 전시 체계에도 동시에 편입 때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네, 이런 단순한 마을 선정을 넘어 국제기구가 인정한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실에는 연변대학 경제관리학원의 윤철우 박사님을 모시고 이도 마을이 어떻게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됐는지 그리고 그 성공 비결이 우리 주 삼농 발전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도현 이도백화진 두산촌 그 도나시 소산취사촌이 함께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농촌인정 창의시범촌으로 선정됐는데요. 새농촌 건설에서 앞장서고 있는 촌민위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지 않나.

0: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박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네, 먼저 도산촌과 소산취사촌이 이번 성과에 대해 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0: 네.
1: 예, FAO의 이번 농촌 인정 장의시범촌 선정은 예, 자연유산과 생물 다양성 보호,
0: 네.
1: 전통 식문화 계승,
0: 네.
1: 농촌 교육과 관광 융합 발전,
0: 네.
1: 그리고 혁신과 디지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등 복합적인 지표를 종합 평가한 결과입니다.
0: 네. 예,
1: 두 마을 모두 이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아 있는 그런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렇네요. 네.
1: 이번 선정을 보게 되면 전국적으로 총 68개의 그 촌이 관련 시범 촌으로 선정되었는데
0: 네.
1: 그중 길림성에서는 4개 촌이 이름을 올렸으며
0: 네.
1: 우리주에서는 안도현 도산촌과 도나시 소산취사촌이 성공적으로 선정되어
0: 네.
1: FAO의 그 식량농업 박물관 및 네트워크 체계에 포함되었습니다.
0: 네.
1: FAO 시범촌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성립 80주년을 기념해 추진한 특별인정사업입니다.
0: 네.
1: 자연유산과 생물다양성 보호, 전통 음식문화 계승,
0: 네.
1: 농촌 교육과 관광 융합 발전, 그리고 혁신 과학 디지털 방식으로 농촌 그 지속 가능 발전을 선도하는 특색 있는 농촌을 표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0: 네.
1: 안도현 이도 백화진 도산촌은 장백산 중부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0: 네.
1: 도산촌에서는 빙설경제, 온천, 휴양, 민속체험, 림화경제를 바탕으로
0: 네.
1: 촌과 기업이 협력하여 고급 민박 군집을 조성하고
0: 네.
1: 전역 사계절 관광 생태체계를 구축했습니다.
0: 네.
1: 이를 통해 도산촌은 장백산 아래 첫 동네로 거듭났고 촌민들은 그 지역 내 취업을 이끌었으며
0: 네.
1: 촌 집체 경제 수입이 400만을 돌파하였습니다.
0: 네. 그렇네요.
1: 이외 도나시 소산취사촌이 선정되었는데
0: 네.
1: 이 촌을 보게 되면 녹색 농촌 관광,
0: 네.
1: 싸만 어로 수렵 문화
0: 네.
1: 등 핵심을 특징으로 두 곳이 관광지를 조성했고
0: 네.
1: 유기농 재배, 농사체험, 건강 양생 및 학술 휴양 견학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수 있습니다.
0: 네.
1: 이 촌은 또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레저 향촌 등 여러 그 국가급 영예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0: 그렇네요.
1: 이번에 선정된 두 촌은 다 자체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 이는 우리 주가 그 향촌 진흥을 추진하고
0: 네.
1: 농업 문화 관광 네. 융합 발전을 실천한 대표적인 사례이며
0: 네.
1: 우리나라 향촌 진흥 전략과
0: 네.
1: 나아가서는 세계 각시 그 특색 향촌 발전에 훌륭한 본보기를 제공했다고 봅니다.
0: 그렇네요.
1: 네. 특히 도산촌의 경우 이번 선정은 그 선정은 다능간 농촌 품질 향상,
0: 네.
1: 농촌 미화,
0: 네.
1: 농민 소득 증대를 심도 있게 추진한 데 대한 국제적인 그 높은 인정이며
0: 네.
1: 장백산 일대 및 우리주 농촌이 삼농 고품질 발전, 생태 지속 가능성 농촌 문화 관광 심층 융합 분야에서 내놓은 모범 답안입니다.
0: 그렇네요. 두산촌은 장백산과 가까운 마을이죠. 이 소산취사촌은 길림성과 흥룡강성 경계에 위치한 마을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리적 특성이 각기 어떤 방식으로 선정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1: 네. 두 마을은 완전히 다른 지리적 문화적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1: 도산촌은 장백산이라는 그 동북아 생태의 그 관문 마을로서
0: 네.
1: 보호와 개발 사이에서 그 놀라운 균형을 찾아냈습니다.
0: 네.
1: 반면 소산취사촌은 350헥타르의 그 압록강 수역이 만들어낸 습지 생태계를 자랑하며
0: 네.
1: 단풍잎과 동박 뱅로 등 희귀철새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0: 네.
1: 이 두 마을은 각각 산과 물이라는 서로 다른 생태 자산을 활용하면서도
0: 네.
1: 공통적으로 생태를 지키며 경제도 살리는 길을 걸어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0: 그렇네요. 그렇다면 우리 먼저 도산촌의 발전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도산촌의 집체경제 발전 성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요?
1: 예, 또

0: 구산초는 장백산 중부 지역에 위치한 변백한 농촌 마을로 과거 그 산업 구조가 단순하고 네. 산림 자원 이용 효율이 낮았으며 네. 청장년 인구 유동이 크고 네. 마을이 그 농촌 집체 경제 구조가 취약하고 네. 농촌 활력 부족 등 산간 그 농촌이 그 공통적인 난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두산초는 자체의 그 지리적 우세, 네. 생태적 우세, 민족문화 우세에 입각해 네. 산업이 흥성하고 네. 생태가 쾌적하며
1: 네.
0: 마을 풍속이 문명하고
1: 네.
0: 생활이 부유한 농촌 지능 그 정치적 요구를 단단히 잡고
1: 네.
0: 농업, 농촌, 농민 세 가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힘을 쏟아 품질을 높이고 네.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1: 네. 네,
0: 그 결과 적적하던 산골로부터
1: 그렇죠.
0: 국제급 FAO 생태시범촌으로 화려하게 변모하였으며
1: 네.
0: 복제 가능하고 보급 가능하며
1: 네.
0: 지속 가능한 산간마을로 농촌지능 삼농발전에서의 새로운 모델로 떠올랐습니다.
1: 네. 네.
0: 지금은 그 전급 집체경제 수입이 400만을 돌파하였습니다.
1: 네, 대단하죠?
0: 네, 네, 그렇습니다.
1: 네.
0: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1: 네.
0: 생태유산을 경제자산으로 전환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1: 네.
0: 네. 두산초는 장백산이 그 빙설경제, 온천휴양, 민속체험, 리마경제 등 그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1: 네.
0: 기업 협력을 통해 정교한 그 민박 집산지를 조성했고
1: 네.
0: 전역 전계절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 네.
0: 특히 사계절 문화 관광을 표방하며 봄에는 야생화 감상,
1: 네.
0: 여름에는 피서 체험,
1: 네.
0: 가을에는 수확 체험,
1: 네.
0: 겨울에는 빙설 마을 민속 마을로 변신한 등 그 계절별 특화 상품을 개발해
1: 네.
0: 관광객을 고르게 분산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1: 사계절이죠. 네. 사계절 관광.
0: 그렇습니다.
1: 네.
0: 이 메테사의 두산촌을 보게 되면
1: 네.
0: 삼농사업에서 아래와 같은 면에서 노력을 기울여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우선 농업을 기초로
1: 네.
0: 특색 생태농업을 심층 발전시켜
1: 네.
0: 산간마을이 그 현대 농업 발전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 네.
0: 네. 농업은 삼농사업이 근본 기초입니다.
1: 네.
0: 두산촌에서는 언제나 생태 우선,
1: 네.
0: 녹색 발전 하한선을 추진하면서
1: 네.
0: 과거의 그 일방적인 림산 개발, 분산식 전통 재배 방식을 과감히 포기하였습니다.
1: 네.
0: 장백산이 우수한 산림 토지 자원에 의거해
1: 네.
0: 림하 집체 생태 농업, 순환 녹색 농업,
1: 네.
0: 특색 브랜드 농업을 힘껏 발전시켜
1: 네.
0: 삼간 그 농업 자원을 완전히 활성화했고
1: 네.
0: 깊은 산이 비옥한 땅과
1: 네.
0: 림해 자원을 그 진정으로 농촌 부흥과 농민 부흥이 그 녹색 미천으로 만들었습니다.
1: 그렇네요.
0: 특히 그 림하 집체 그 축산 재배 체계의 구축은 한무의 그 림지에서 다중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1: 네.
0: 한마디로 개괄해본다면
1: 네.
0: 장백산 산간 림지 특점에 맞추어
1: 네.
0: 두산촌에서는 림하 산업 배치를 과학적으로 기획하고
1: 네.
0: 현지 실정에 맞춰 그 림하 중약재, 산나물, 그리고 그 림하 식용균,
1: 네.
0: 생태 과수림, 림하 가축 방목
1: 네.
0: 그 다차원 립체 그 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1: 네.
0: 그래요. 전통적인 단일 그 밭재배 방식으로부터
1: 네.
0: 림지 공간과 그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1: 네.
0: 그 위에서는 나무,
1: 네.
0: 중간에서는 약재,
1: 네.
0: 땅에는 나물,
1: 네.
0: 지하에는 축산이라는 그 이러한 그 립체적 복합적 농업 생산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1: 네.
0: 네. 이에 모든 재배 축산 산업은 엄격하게 유기농 생산 기준을 준수하여
1: 네.
0: 비료, 농약, 제초제 사용은 전 생산 과정에서 통제되었습니다.
1: 네. 네.
0: 이와 함께 그 산림 자연 그 생태 환경에 의거해
1: 네.
0: 자연 성장 생태 육성을 실현함으로써
1: 네.
0: 생산되는 중약재 림하 식재료는 품질이 우수하고
1: 네.
0: 안전하여 FAO가 제청하는 생태 농업 지속 가능 농업 발전 이념에 완전히 부합돼
1: 그렇네요.
0: 그 장백산 특색 녹색 산업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 그렇네요. 두산촌의 성과 잘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소산 취사촌에 대해

0: 얘기 두셨으면 하는데요. 아마 두산청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1: 네, 소산 취사촌은 물을 중심으로 네. 발전한 그런 모델입니다. 이
0: 물.
1: 마을은 예,
0: 네.
1: 이 마을은 그 2017년을 기점으로
0: 네.
1: 당 건설 선두로 970만을 투자해 그 암로코 휴식곳과 그 암로코 어항
0: 네.
1: 두 대형 관광 시설을 건설하였습니다.
0: 네.
1: 예. 암로코 휴식곡에서는 매년 6월부터 9월까지 10여 종의 꽃이 연달아 피어나 화려한 꽃바다를 이루며 그 고산, 한지, 장미는 그 관광용으로도 활용되고
0: 네.
1: 장미, 과자 등 특색 농산물로 가공되어
0: 네.
1: 재배, 가공, 판매의 그 완전한 산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0: 그렇네요. 네.
1: 암로코 어항은 식음료, 숙박, 수상레저를 결합한
0: 네.
1: 종합 관광시설로 관광객들이 그 호수 위에서 원산과 맑은 물을, 먼산과 맑은 물을 관광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소산 취사촌에서는 그냥 장미꽃 관상하고 그 장미꽃 말리워서 파는 것을 네. 넘어서 뭐 2차, 3차 산업으로 과자 또 가공할 수 있는 이런 특색 농산물로 하다 보니 재배, 가공, 판매, 산업 그 사슬을
1: 네.
0: 구축했다는 말씀이죠.
1: 네.
0: 네, 이 농업과 관광이 융합 측면에서 두 마을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1: 예, 네. 두산촌은 그 림하 립채 축산 재배 체계가 핵심입니다.
0: 네. 예,
1: 나무 위에는 그 양봉 나무 그늘 아래는 표고버섯과 림화삼 재배.
0: 네.
1: 땅에서는 방목을 통해 그 토종달기나
0: 네.
1: 흑돼지를 키우는 그 립채적이고 순환적인 예, 생태계를 구축하였습니다.
0: 네. 예,
1: 특히 가축 배설물을 발효시켜
0: 네.
1: 예,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
0: 네.
1: 다시 밭에 돌리는 순환 농법을 도입해
0: 네.
1: 예, 화학 비료 사용량을 네, 획기적으로 줄이었습니다. 네. 예, 두산촌에서는 그 FAO 글로벌 시범촌 건설 기준으로
0: 네.
1: 예, 그 삼아 그 주거 환경 정비,
0: 네.
1: 기초 시설 업그레이드, 마을 풍경 품질 향상, 문화 관광 업태 예, 육성, 농촌 기초 시설
0: 네.
1: 최적화를 전방위로 추진해 예, 낮고 라쿠한 산촌 마을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0: 네.
1: 예, 그리하여 생태가 아름답고
0: 네.
1: 기능이 완비하며
0: 네.
1: 예, 업태가 풍부하고 그 화목하고 문명한 현대화하고 아름다운 네, 농촌을 건립하였습니다.
0: 네.
1: 네. 우선은 그 전역 그 주거 환경 정비로
0: 네. 예,
1: 마을 환경이 예, 완전히 새롭게 변화했습니다.
0: 그렇네요. 예,
1: 두산촌에서는 예, 체계적인 그 주거 환경 향상 공사를 추진해
0: 네.
1: 촌이 그 도로 포장,
0: 네.
1: 정원 미화, 그 담장 정돈, 예, 배수로 정비를 완료해
0: 네.
1: 모든 가구가 포종도로에 거접하고 거리마다 그 깔끔하게 그 정비되었습니다.
0: 네.
1: 예. 그리고 농촌 화장실 혁명,
0: 네.
1: 생활 쓰레기 분류 수거,
0: 네.
1: 예, 오염물 집중 처리 사업을 추진해
0: 네.
1: 그 마을 전개 활동을 예, 상시 전개해서 무질서한 물체의 적치, 허물어진 담벼, 예, 잡초더미 등 농촌 그 고질병을 완전히 정리하였습니다.
0: 네.
1: 예. 동시에 그 조선족 민속 특색을 결합해
0: 네.
1: 민과 유벽을 통일적으로 수리하고 특색 민속 정원을 조성하며
0: 네.
1: 그 조선족 전통 건축 풍모를 보존하고
0: 네.
1: 장백산 산림미학을 융합하였습니다.
0: 네.
1: 네. 그래야 그 가구마다 풍경이 있고
0: 네.
1: 마을마다 독특한 풍모가 있으며
0: 네.
1: 사계절이 그 아름다운 그 계절이 있는 그런 새로운 그 농촌 발전 구도를 형성해
0: 네.
1: 예, 깨끗하고 정돈되며
0: 네.
1: 아름답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목표를 예, 실현하였습니다.
0: 네.
1: 예, 다음 유후 자원을 예, 활성화하여
0: 네.
1: 그 방치된 오랜 그 농촌집을 예, 지부의 민박으로 예, 변화하였습니다.
0: 민박으로 개변했네요.
1: 네,
0: 네.
1: 그렇습니다.
0: 네.
1: 예, 과거 인구 유동으로 예, 빈집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0: 네.
1: 두산촌에서는 촌 집체 경제 기업과 합작하여 촌민들이 그 주식에 가입, 통일 위탁 관리 등 방식으로 마을 내 유효 농가 낡은 정원 유후 주택지를 활성화해
0: 네.
1: 조선족이 그 특색 고급 민박, 산림 양생 정원, 농촌 테마 료관을 일괄 조성하였습니다.
0: 네.
1: 그리하여 본래 방치되고 폐허가 된 낡은 주택을 관광 접대

0: 민속체험 양생 숙박이 핵심 호텔로 네. 삼아 그런 공간으로 변모하였습니다.
1: 그렇네요. 네.
0: 예, 이를 통해 잠든 농촌이 그 자산을 활용하고 네. 마을 환경을 미화하는 동시에 네. 그 대량이 문화 관광 산업을 위 그 일자리를 그 새로 만들어 농촌의 그 지속적이고 그런 수익원을 공급하며 네. 유후 자원이 자산으로
1: 그렇죠.
0: 그 농촌 공간이 발전 공간으로 변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 네.
0: 이와 함께 공중 편의 시설 완비로 농촌 서비스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1: 네.
0: 두산촌에서는 집체 경제의 그 발전 장대에 의거해
1: 네.
0: 마을 공중 건설에 꾸준히 수익을 되돌려
1: 네.
0: 농촌의 기초 시설 약점을 보충하였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농촌 관광 문화 광장,
1: 네.
0: 민속 전시관,
1: 네.
0: 주민 활동 센터,
1: 네.
0: 농촌 주차장,
1: 네.
0: 관광객 서비스 센터,
1: 네.
0: 공중 휴식 그 경관을 건립하였으며
1: 네.
0: 전기, 물, 난방, 인터넷, 안전감시 등 기초시설을 전면 보완하였습니다.
1: 그렇네요.
0: 그리고 농촌 공중 서비스, 휴식
1: 네.
0: 서비스, 관광 서비스,
1: 네.
0: 민생 서비스가 전방위로 업그레이드돼 농촌이 기초시설이 빈약하고
1: 네.
0: 공중 서비스가 부족한 옛 모습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 네.
0: 예, 주민들은 편리하고 완비화된 농촌 그 현대 생활을 누릴 수 있고
1: 네.
0: 관광객들은 쾌적한 양질의 농촌 관광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소산 취사촌은 녹색 농촌 관광 문화를 특색으로 삼았습니다.
1: 네.
0: 암로코는 30여 종의 그 민물고기를 양식하며
1: 네.
0: 년간 민물고기 생산량이 약 20만 건에 달하며
1: 네.
0: 예, 수산업 년간 생산액이 1배 50만을 돌파하였습니다.
1: 네.
0: 이것은 단순한 어업이 아닌
1: 네.
0: 관광과 결합된 체험형 어업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1: 그렇네요. 네.
0: 또한 유기농 재배, 농사체험, 건강휴양, 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농촌 주민들에게서 그 농촌 생활이 진정한 매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소산지사촌에서는 암로코를 이용한 민물고기 결합한 체험형 업 발전 유기농 재배 농사 체험 정말 그 천민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살기 좋은 그 마을을 만들기 위한 그 기초시설 개선과 주민 참여 정황 어떠합니까?
0: 예, 두 마을 모두 주민 참여형 발전을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1: 네.
0: 두산촌은 마을 전체의 산림과 초원을 평가해 주민들에게 환경 지분을 부여하고 관광 수입이 발생할 때마다 일정한 비율을 배당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1: 네.
0: 또한 젊은 층의 유출을 막기 위해 귀향 청년 그 창업 지원금을 마련하고
1: 네.
0: SNS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 그렇네요. 네.
0: 소산 지산촌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네.
0: 촌민 유수금의 사례를 보면
1: 네.
0: 예전에는 얼마 안 되는 반농사에 의존했지만
1: 네.
0: 지금은 꽃 가꾸기,
1: 네.
0: 물고기 가공 등
1: 네.
0: 관광 관련 업종에 참여해
1: 네.
0: 농사 일을 하면서도 년간 6, 7천 원이 수입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1: 네.
0: 촌 지도부는 주민들이 모두 마을 관광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1: 네.
0: 계절마다 일자리를 제공해 주민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그렇네요. 지금까지 두산청과 소산취사촌 각기 다른 매력과 성과를 살펴봤습니다. 박사님, 이번 FAO 동시선정이 우리 주위 삼농 발전에 어떤 거시적인 의의를 가지는지 말씀 주실까요?
0: 네, 이번 선정은 네 가지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1: 네.
0: 첫째는 산과 물이라는 서로 다른 생태 자원을 활용한 성공 모델이 검증입니다.
1: 네.
0: 두산촌이 장백산이 그 산림과 빙설 자원을 활용했다면 소산취사촌은 암로코의 습지와
1: 네.
0: 수산 자원을 활용하였습니다.
1: 네.
0: 이는 우리 주가 가진 다양한 자연 자산을 각자의 특성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국제적으로 인증받은 셈입니다.
1: 네.
0: 둘째는 국제적 인증을 통한 브랜드 가치의 상승입니다.
1: 네.
0: FAO의 인증은 전 세계 어느 광고보다 더 큰 신뢰도를 가지고 있으며
1: 그렇죠.
0: 이제 두 마을이 그 농산물과 관광 상품은 세계가 인정한 정정 상품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어 수출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정신호가 켜졌습니다.
1: 네.
0: 셋째는 발전

0: 모델이 그 표준화 가능성입니다.
1: 네.
0: 두 말 모두 기업 플러스 전집체 플러스 주민이 협력 모델을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1: 네.
0: 이 구조는 우리 주위 그 다른 농촌 지역, 네. 특히 산지나 기타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그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넷째는 향촌 지능이 방향성 재정립입니다.
1: 네.
0: 두 말 모두 전국 그 아름다운 휴가 향촌 등 국내 영예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1: 네.
0: 여기 FAO 국제 인증까지 되어지면서 이제 네. 연변인 농촌 발전은 단순한 국내 수준을 넘어 국제적 네. 기준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1: 네.
0: 이는 우리 주가 향후 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 행복 지수와 네. 생태 건강 지수를 핵심 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중요한 그 정책적 시사점을 던져주었습니다.
1: 그렇네요. 시대가 변하면서 농촌은 더 이상 락후한 공간이 아닌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두산청과 서산취자촌이 도전은 향촌지능 전략이라는 이 큰 흐름 속에서 우리 연변의 농촌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는데요.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마을이 관광지로 멈추지 않고 살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 네.
0: 두산촌은 장백산이 그 제1촌으로서
1: 네.
0: 그리고 소산취자촌은 전국 가장 아름다운 휴식마을로 각자의 그 브랜드를 구축하였지만 이 면에서 주민들이 그 삶이 윤택해지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 네. 특히 이번 FAO 선정은 국제적 기준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이 FAO는 단순한 그 경제 성장보다
1: 네.
0: 더 나은 생산, 더 나은 영양,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생활이라는 그 4대 차원을 종합평가하였습니다.
1: 네.
0: 두산촌이 생태순환 농업과 사계절 관광, 소산지자촌이 그 꽃길 조성과 전통 의료 문화 계승은 모두 이 기준에 부합되는 모범 사례입니다.
1: 네.
0: 두산촌과 소산취자촌이 성공은 우리 주 및 길림성이 향촌지능이 우수한 본보기일 뿐만 아니라
1: 네.
0: 생태 지속 가능 농업 관광 융합 발전 복지 가능
1: 네.
0: 민생 장기적 유지 가능 등 성숙한 그 모델로
1: 네.
0: 중국이 산간 소수민족 농촌 그 삼농사비 고품질 발전이 길을 열었습니다.
1: 네.
0: 아울러 전국과 전 세계에 중국 농촌이 그 녹색 발전 문화 계승 공동 부유의 살아있는 그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1: 네.
0: 앞으로 두산촌 소산취자촌에서는 네. FAO의 그 시범촌 건설 성과를 꾸준히 공고히 하고
1: 네.
0: 녹색 농업을 더 강화하며
1: 네.
0: 농업 문화 관광 업태를 더욱 발전시키며
1: 네.
0: 농촌이 그 사업을 최적화하며 농촌 부흥 수입 창출 업무를 확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1: 그렇네요. 오늘 연변대학 윤철우 박사님과 함께 안도현 두산청과 도나시 소산취자촌이 새농촌 건설 성과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이 두 마을에서 시작된 큰 변화는 우리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안겨줍니다. 향촌지능의 물결 속에서 두산청과 소산취사천을 비롯한 우리 주의 모든 농촌 마을이 더욱 아름답고 더욱 살기 좋은 터전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어깨춤 없이 들을 수 없고 때로는 어깨춤으로 끝나지 않고 온몸으로 뛰기도 하는 음악.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인 판소리.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보급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리안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와 민요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소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자, 그리고 판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네. 박소연 선생님 좀 사유로 자리를 비우는 동안 네. 예전에 배웠던 판소리를 예. 다시 또 꺼내서 불러보는 시간을 가져봤거든요.
1: 아, 제가 봤습니다.
0: 네. 예.
1: 같이 막 설레이고. 예. 아, 너무 예전이랑 많이 달라지게. 예. 조리들을 정말 많이 잘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 뿌듯하고. 네. 예, 혼자서 잘 웃었습니다.
0: 그랬군요. 예. 저희가 사실은 그 판소리를 이미 배웠던 판소리들을 예. 다시 꺼내서 또 불러야 할 그런 필요성을 느꼈어요. 예. 예. 왜냐하면 갑자기 그 사철가를 굉장히 저는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데도 네. 또 그 말이 생각 안 나고
1: 그렇죠.
0: 가끔 가다가 생각 예. 안 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1: 저도 잘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랬습니다.
0: 예. 예. 그래서 아마 저희 또 방송을 현장에서도 부르시면서 우리 예. 애청자분들은 정말 함께 따라 부르셨을 것 같아요. 아, 예전에 이런 거 배웠지 하면서 예. 네.
1: 사철가가 굉장히 저는 또 개인적으로 애정이 많은 예. 분이 가는 곡이기도 예. 하죠. 사철가지만 사실 인생을 또 이렇게
0: 사계절
1: 정리를 해서 네. 사계절을 정리를 해서 거기에 어떤 포함된 굉장한 농축된 의미가 있어서 네. 말은 단가지만 굉장히 깊은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잘 부르고 있어요.
0: 요즘에 네. 그 새로 다시 부른 사철가 네. 제가 네. 어제 그 오늘의 추천 노래로 네. 반복적으로 제가 분석하면서 들려드렸거든요. 들으면서 예전에 부르신 판소리 네. 사철가랑 네.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1: 그렇죠. 약간 재해석을 했고 재해석, 네. 조금 더 불리하게 부를 네. 수 있고 사실은 또 아쟁이 들어가 있어서 네. 그 조영화 선생님께서 아쟁을 네. 네. 가야금 하시는 조영화 네. 선생님께서도 직접 아쟁을 그렇게 또 편곡도 해주셨고 또 방송국에 네. 계시는 김은희 네. 네. 선생님 저희 친구기도 네. 하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0: 반주로 네.
1: 사실은 연습을 거의 하루밖에 못했어서 다섯 번 정도를 맞추고 가능할까 했는데 또 그렇게 잘 또 됐었어요. 되게 녹음도 또 저희 또 친구분이죠 김옥 네. 선생님한테 가서 너무 어떻게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빠른 시간에 이루어져서 네. 또 곡은 너무 좋고 아쟁 소리도 너무 좋고 한데 제 소리를 들어보면 조금 몇 번 좀 더 해서 좀 더 좋은 소리를 들려드려야 되는데라는 아쉬움이 몇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아쉬움이 남아야
0: 다음에
1: 또 잘하지
0: 근데
1: 않을까
0: 항상
1: 싶어서.
0: 그 예. 아쉽잖아요. 예. 아무리 잘 부르셔도 본인은 만족하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1: 맞습니다.
0: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예. 저도 그 따라서 하면서 아유 사철가 예. 정말 너무 예. 인상무상함을 또 그린
1: 맞습니다.
0: 예. 예. 소리여서 다들 예. 또 좋아하실 것 같았습니다.
1: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0: 우리가 수은가중 아내 이별 대목을 다 예. 마무리하고 나서는 또 한 번 훑어보는 시간이
1: 그렇죠?
0: 필요하죠.
1: 오늘은 좀 더 네. 디테일하게 어떤 네. 부분이 조금 더
0: 안 되는지
1: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네.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왼쪽에 계시는 두 학생은 네. 요번 아리 대목은 사실은 좀 못 배운 상태예요.
0: 아, 그럼 또 좋죠. 우리가 함께 처음부터 배우면은.
1: 근데 네. 연습을 했는지는 지금 모르겠고. 네. 그래서 오늘은 좀 그 대목대목마다 제가 하면 받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두 분은 이제 많이 연습을 하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0: 아유, 그렇죠. 저 김학생은 예. 사설 다 암송하신 지가 얼마나 됐는데요.
1: 저는 네. 참 그래서 매번 감동입니다. 어려우시거든요. 네. 가사를 외우기도 굉장히 어려운 게 판소리인데 네. 그 소리의 그 식임새며 선율이 어떻게 흘러가는 성음이 가는 길까지 계속 연구를 해오셔서 네. 정말로 가사는 항상 외운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자체가 이미 너무 저는 감동이고 감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소리도 항상 열심히 해주시니까 오늘은 그 중간중간에 이미 잘 오셨겠지만 조금 제가 좀 그 중간에 좀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볼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네. 좀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
2: 나라의 환우 같이
1: 다시 하실 거예요? 네. 그럴까요?
0: 네. 따라해 봐도 돼.
1: 그럼 한번 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을 짚어가는 시간으로 갑시다. 나라의 환우각이 없어. 자,
3: 나라의 환우각이 없어.
1: 약을 구하러 가는 이 무슨 방패이 싸우니까
3: 별주 못이 허는 말이
2: 내 자식 중심이 그러한 줄은 내 이미 알았지만은
3: 네가 세상을 간다 허기로 네 지리를 보기 위하여 잠깐 만류하였구나. 수로 말기를 우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1: 그렇죠.
3: 별주고 거친 게 하지 거고 침실로 돌아와 부인의 손길 잡고 당상의 학발 거친 기체 변환하시기는 부인에게 매였어.
1: 별주고

0: 잘하나요? 더 기네요.
1: 너무 잘하셨네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지금 소리가 원체 좀 소리가 크시고 웅장한 소리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소리를 하실 때는 더욱 합당하고 더욱 좋습니다. 아. 너무 잘하신 거예요. 네. 여기 이 소리를 너무 작게 하시거나 너무 이렇게 막 아껴서 하시면 절대 네. 그 슬픔을 제대로 표현을 못 하시거든요. 아. 근데 딱딱 집어서 너무 귀에 딱 꽂히게 잘해주셨습니다.
0: 네.
1: 에이, 너무

0: 열심히 하는 학생들로. 예.
1: 아, 저 학생들은 예, 예. 전공 학생들인데 이 예. 아직 이 판소리는 배우지 못했겠죠.
0: 못했습니다. 아, 사실은 저희가 생방송에서 하는 이 부분들이 네.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소리예요.
1: 어, 그래요.
0: 예. 굉장히 높은 소리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 은지 같은 경우 이제 2학년 원래 이제 9월 달이 되면 이제 2학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배운 1년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1: 그러니까요.
0: 아직은 기초를 많이 닦는 상태. 그러면서도 또 제가 좋아하는 소리나 좀 이제 가능하겠다 싶은 약성과 같은 것들도 네네. 지금 잘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 명년의 시합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1: 그렇네요.
0: 그런데 굉장히 끼가 있고 잘하는데 네. 살짝 열심히 안 할 때도 있어서 그럴 때도 있어요.
1: 그렇군요.
0: 어떤 날은 역시. 너무 잘하고 예. 그래서 칭찬을 해주면 이튿날은 살짝 아니오는 습관이 있어서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좀 지연이 네. 열심히 하죠. 근데 민요 위주로 아직은 중전 지금 과목이 민요 위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초를 닦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초는 많이 닦고 소리는 기초가 단단해지면 소리는 바로 들어오니까 네. 그게 계속 많은 시간을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그 시간을 좀 아끼지 않는 편입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0: 그렇죠.
1: 나 그래도 이 학생들이 네. 그 소리가 혹 네. 들으면 정말 그 판소리의 그 곰삭은 소리, 연유리 베인 소리, 이런 소리들이 묻어나서 네. 과연 얼마나 저 학생들은 배웠는데요. 이렇게 예, 그 예.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예, 중등 전문학교면 그럼 금방 배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0: 그렇습니다. 예. 1년 되고 그런데 네. 소리를 받는 만큼 또 저는 계속 이렇게 계속 주거든요. 그러면 그 소리를 가지고 완성할 수 있는 량을 체크를 해가면서 예. 어느 정도로 지금 더 줄 수 있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가면서 가는데 굉장히 지금 그래도 흥취를 가지고 하는 게 보여서 네. 좀 또 너무 그렇죠. 기특하고 그러면 그 한 분씩 한번 요모나리 대목을 한번 해보실까요? 한 분씩 한번 해보실까요? 네. 자, 윤성무 학생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2: 요모나
0: 안일이부터 갈게요. 안일이부터. 자,
2: 나라에 환우각이 없어. 약을 구하러 가는데 무슨 폼페이 싸오리까 별주부 멋진 허는 말이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내 이미 알았지만은 네가 세상을 간다 하기로 네 직위를 보기 위하여 잠깐 만류하였구나.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0: 쉬고.
2: 별주부 모친께 하직하고 그렇죠? 침실로 돌아와 부인의 손길 잡고 당상 학발 모친 기체 편안으시기는 부인에게 매였소.
0: 이시고
2: 별주풍 마누라가
0: 그렇죠.

0: 오던 일을 자
1: 이제 넌 자버리고 알리지
0: 말고
1: 산 가신다니
0: 자
1: 이제 가면
0: 자.
1: 언제 와요 가기는 가되 못 입고 가는 것이 있네
0: 자 하나 둘 셋
1: 무엇을 그다

0: 그렇죠. 근데 너무 그 가면서 이제 소리 소음이 가는 길을 너무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가사를 잘 보면 안 돼요. 네, 저도 잘 그러지만 가사를 그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가다가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펼주마누라가 해놓고 아가 아 이렇게 들 뒤에서 들리지 않게 으가 아야 다 그리고 매도 주고 나오느니 이렇게 하면은 더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할게요. 자,
1: 아
0: 펼주자
1: 펼주 마누라가
0: 마누라가
1: 마누라가
0: 그렇죠.
1: 아자
0: 마누라가 아 이 음정이 아니죠. 마누라가 아자 아무송 자 마

0: 마누라가 아장 호흡을 안 넣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어서 한다면 이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호흡을 넣었다고 생각했을 때 마누라가 아의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호흡을 안 넣은 상태로 계속 그대로 호흡을 내가 안 넣었다고 생각을 하면 마누라가 아장 그 손으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 거기에다 그냥 호흡만 넣었을 뿐인데 왜 다른 길로 가냐 이거죠. 그럼 마누라가 아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마누라가 아 하고 다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죠? 다시
1: 마누라가 아 그렇죠. 아장
0: 아장 떨어지지 말고
1: 아장
0: 계속 이어가야죠.
1: 가리고 나와
0: 그리고
1: 나오더니
0: 나오더니
1: 나오더니
0: 거기서
1: 여보나
0: 그렇죠.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뒤에 그 당상악발 전에 뭐였죠? 당상악발 전에
2: 무엇을 그다지
0: 무엇을 그다지 거기서부터 다시
1: 무엇을 그다
0: 무엇을이 아니라 무엇을 그럼 무엇을 그다지 자
1: 무엇을 그다지
0: 슬 들어가지 말고 무엇을 슬 두 글자로 풀리라면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꼬리 꼬리를 물고 가야 되는데 저거 자꾸 이렇게 가위로 잘라버리지 않게 자
1: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0: 저요 못 잊어요가 아니라 자
1: 못 잊어요 항상 학발 들은 못
0: 움직이 거기 있지 말고 그게 기운이 거기 있지 말고 계속 움직여주세요 자
1: 들은 못친 초석 공
0: 초석
1: 초석
0: 열어서 닫으세요
1: 초석
0: 그렇죠

0: 조정 가지.
1: 조정을 조정으로 읽지 말고 조정 정 조정 이렇게 잡히지 마시고
0: 조정
1: 열어주세요 입안을.
0: 조정
1: 그렇죠. 근데 빨리 닫아서 조정 빨리 닫아서
0: 조정
1: 그렇죠.
0: 사지를 못 잊어요.
1: 고래 고래고
0: 못 알고 조정
1: 못 잊어요. 마무리를 해줘야 호흡이 편하죠. 못 잊어요 교 이렇게 가면 호흡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자
0: 못 잊어요
1: 마무리
0: 젊은
1: 빨리 들어야죠.
0: 젊은
1: 젊은
0: 젊은

0: 들어가서
1: 철행
0: 철행 열어서 다단사
1: 철행
2: 그렇죠
1: 이사를 못 잊어요
0: 못 잊어가 들어가지 않게
1: 못 잊어요
0: 그렇죠 이렇게 가겠습니다
3: 굉장히 예. 윤소망 씨가 오늘 1:1 수업 받은 거예요.
0: 네. 그런가요? 네. 끝나고 안 그래도 도리했으니 있었는데 네. 요걸로 이제 레슨 끝내겠어요.
3: 네.
0: 요걸로 이제 네. 끝나면 되겠습니다. 예. 자, 4번.
3: 괜찮아요.
0: 그래서 제가 같이 해드릴게요. 네. 충분히 잘하실 수 있습니다.
4: 이전에는 했는데 네. 학생들이 어느가나 예.
3: 학생들이 이거 몰라요. 괜찮아요.
0: 심지어 두 분은 몰라요.
3: 네.
4: 아니, 모르고 알고 떠나서 네. 이분들 하는 거 보니까 나이 어린데 이 감정 표현을 잘하실 겁니다. 네. 근데 나는 이분보다 나이 같은 먹은데
3: 아니에요.
0: 아니에요.
3: 우리는 또 않습니다. 애청자들 차원에서 그렇죠. 배우시고 나서 네. 지금 점검 받는 과정이잖아요.
0: 굉장히 좋은
4: 아이, 합시다.
0: 감성을 갖고 계십니다. 네. 자, 들어보실까요? 자,
4: 나라에 환우가 기없어 약을 구하려 가는디 무슨 복대에 싸우니까 별주부 놓치는 허는 말이 내 자식 충신이 그런 줄은 내 이미 알았지만은 네가 세상을 간다 허기로 네 지위를 보기 위하여 잠깐 만류하였구나 수로 만류를 무사히 다녀도록 하여라 별주부 모친께 하직하고 침실로 돌아와 부인이 손길 잡고 당상은 학발 모친 기체 편안하시기는 부인에게 매였어
0: 쉬고

0: 네. 네. 그런데 소리를 너무 네. 이어가는 성음을 가려는 길이 다 막 지시거든요. 네. 단지 조금 긴장하셔서 네. 살짝 뭐 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빼고는 네. 굉장히 소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1: 긴장한 게 아니라
2: 갑자기 자신감이 없어서
1: 하는 거 보니까 나 네. 예, 배운 거 까불한판 잘한다 말라 그러니까 나 아니죠.
0: 예, 너무 잘하셨어요.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리고 소리가 굉장히 좋으세요. 네. 목소리 자체가 까랑까랑하시거든요.
2: 그럼요.
0: 힘이 있는 소리. 우리 판소리는 특히 이런 소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무리 소리가 가는 게 시김새를 아무리 잘하셔도 소리 자체가 너무 이렇게 떨리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은 살짝 반소리를 하기에는 목이 조금 약하다는 소리를 들으시는데 너무 소리가 좋으세요.
2: 그렇죠. 그 네. 민요를 하시는 분들도 웬만하면 네. 판소리를 배우는데 도전을 못해요. 네.

0: 하소리는 그만큼 어렵기는 어렵죠. 합니다. 네. 정말 어렵습니다.
1: 선생님 잘 배웠습니다. 근데 연습은 많이 하는데
0: 사실은 지금 네. 저희가 두 시간은 거의가 지금 네. 우리 배우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도 지금 바깥
2: 그리고 요 소리를 유경리 같은 경우에는 요 소리를 한 학기 동안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쳤는데도 들었을 때 또 내려오면 선생님 아까 그 부분은 또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한 학기 동안이 거의 넉 달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 배우는 소리를 지금 생방송에 두세 시간 정도를 그러니까요. 배우시고 이만큼 하시면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0: 기계 그렇죠. 기계가 부르면 절대 오차가 없겠는데 이건 사람이 네. 지금 하는 소리잖아요.
2: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필경 아무리 잘 불러도 이 부분에 좀 뭐 제가 모자라다 약간 예. 부족하다는 거 생각하실
2: 예.
0: 것 같아요.
2: 예. 예. 근데 그게 또 그래야지만 사실은 지금 AI가 예. 굉장히 발달했지만 예. 그래서 AI랑 사람의 차이가 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AI보다는 사람이 그래도 감성적이고 망설임이 있고 예. 실수가 있는 그런 자연스러움이 인간인데 너무 기계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절대 사람의 마음을 나는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잘하시고 계신 거예요. 네.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0: 그럼요.
2: 혹시 물어보실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짚어서 한 번 더 설명을 할 부분이 있으실까요?
0: 예. 네. 잘 안 되는 부분.
1: 아니, 물어봐서 한번 물어봐. 네. 꼭 많았어.
0: 맞죠.
1: 네. 할 때는 모르겠는데 네. 와서 들어보면은 네. 잘하는 점이 많단 말이에요.
2: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의 한 50%는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죠. 그대로 지금 따라 하시는 것 같은데 잘 안 되시죠. 예. 그 부분이 저는 억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억양. 즉 발음이겠죠.
0: 예.
2: 그래서 정말 그 아주 간단하게 앞에 안일이 부분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나라의 환우가 귀엽소 라고 지금 하시거든요. 다들. 나라의 환우가 귀엽소 써 마무리를 걷어주셔야 되는데 대부분 다 나라의 환우가 귀엽소 약을 구하러 가는디 무슨 봄배 싸오리까 문제도 없어요. 전달하는 데는. 그런데 남도째 발음 우리 반소리 발음으로 봤을 때는 나라의 환우가 귀엽소 약을 구하러 가는디 디 하고 걷으시죠. 무슨 봄배 싸오리까 다 아신데 대부분은 다 그리고 끝나기 때문에 호흡이 빠진 상태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들어오는 호흡을 자꾸 놓치는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자꾸 호흡을 뒤에 호흡을 우리가 깊은 호흡을 써야 된다는 거는 어느 소리나 다 똑같을 거예요. 민요나 트로트나 뭐 다 똑같이 장르별로. 근데 저는 발음에서 끝마침이 꼬리에서 다음을 이어가는 요기에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어떤 흉경막이나 단전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 길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나는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발음으로 잘 연결을 하는 것이 더 훨씬 좋지 않을까. 이거는 저만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혹시 도움이 되실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이산 저산 그렇죠? 꽃이 비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꽃이 비니 아니 꽃이 비니 니 해야 분명 고가 들어오기 쉽습니다.
0: 다음 소리를
2: 그렇죠.
0: 네.
2: 계속 꼬리를 물고 가겠다는 생각을 꼭 하셔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참 자꾸 뭔가를 자꾸 얘기를 해서
0: 아니
2: 그렇습니다.
0: 알아듣기가 쉽죠. 우리 그 애청자분들은 네. 전공생들은 물론 다 네. 그 터득이도 빠르지만 우리가 그 만약 그 방송을 듣고 청취자분들이 네. 따라 부르잖아요. 부른다고 네.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또 통속적으로 또 다가올 네. 것 같아요.
2: 네. 네. 네. 혹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봐 네. 제가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두 분은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잘 계십니다. 예쁘게 하고 오셨는데 네. 오늘 한 대목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제 잠깐 몇 구절 배웠던 약성가를 좀 한번 해보실까요? 박은지 학생. 예, 약성가도 네. 수군가 중에 어떻게 이제 용광이 이제 과음을 하셨대요. 그 영광이.
0: 아, 그래서 탈락해요.
2: 예, 그래서 이제 병을 얻었는데 도사가 와서 이제 용에 이렇게 발을 용광님이 발을 이렇게 진맥을 하시면서 아 이러니 무슨 약을 써야 되고 이러니 무슨 약을 써야 되고 하는 장면입니다.
0: 약성가.
2: 자 고기를 네. 한번 해볼게요.
3: 자 용광이 반기여사

0: 원 건대 도사는 나의 맥을 보아
1: 다
0: 황왕은 나의 병세에 즉효지약을 자세히 일러주시옵소서. 왕이 발을 내어주니 안저 맥을 볼 제 심소장은 화요
1: 다
0: 간담은 혹이요 배대장은 금이요 신박 광수이요 비위난 토라 간목이 택과허이여 폭극 토하였으니 비위가 상하옵고 담성이
1: 심원이
0: 신경이 약하고 배대장이 왕성허니
1: 심하고
0: 신동증 반경이 생하오며 신경 곧 상하오니 무슨 병이 아니랄까 호로 칠상이 급하오니 보중탕을 잡수지요 숙지 황주 초탓돈이요 산사육 천문동세 지늘고토 육종육택 사행소각 각한돈 감소치푼 수일순 전반경요 20여 잡수되 효무 동경이라 급하오니 가방 배출 탕을 잡수시오 배출을 초구하야 서돈이요 사인을 초구하야 두돈이요 백봉경 사냥 꼬미자 해왕당기 청궁광 왈동발과 감동 감초 칠분 수일승 전반영요

0: 갑니다 하시고.
1: 오우.
0: 이야. 그냥 지금 서류 빠졌어요.
1: 이야. 형왕단계 전공과 정말 막 뭐라 하죠.
2: 그러니까요.
0: 약자 이름입니다.
1: 네.
0: 그래서 약성가를 잘 들어보시면 실제 정말 그 중의에서 쓰시는 네. 약재를 그대로
2: 다 나열되고
0: 계시죠. 네. 그래서 네. 거의 이 약성가만 잘 배우셔도 네. 어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면 무슨 약을 써야 되시는지 대충 설사가 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예예 예, 그렇죠. 볼 수 있습니다.
2: 야, 이걸 우리가 또 욕심내서 다음엔 또 이걸 약성가도 배워야지.
0: 아유, 다 배워야죠.
2: 그죠?
0: 그렇죠.
2: 네. 잘 배우셨어요.
0: 아유, 이제 몇 시간을 안 배웠는데.
2: 네. 네
0: 그래서 아주 그냥 뿌약뿌약하게 지금 잘 배워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믿고 대대장이 왕성하니 그 부분. 그 호흡을 넣어줘야 되는 부분을. 예. 그렇습니다. 겨독숨을 꼭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때는 괜찮은 것 같아도. 뒤에 가면 갈수록 숨이 차오는 이유가 그 앞에서 안 쉬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저는 그 숨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좀 강조를 합니다. 몇 시간 안 배웠는데도 그래도 뭐 예, 잘 그래도 하네요.
2: 그러니까요. 너무 잘 배웠어요.
0: 그렇습니다.
2: 나 그냥 그 인사할 때는 네. 전혀 소리를 할 학생 같지 않아 예. 보이는데 일단 소리 들어가니까 예. 소리꾼 자세네요.
0: 그리고 네. 또 예. 평소에는 예. 뭐 그런데 또 소리를 할 때는 또 자기랑 예. 똑부러짐이 좀 있죠.
2: 그러니까요.
0: 우리 지연이는 어떤 곡을 한번 좀 할까요? 지연이는
2: 네 생각 안 해.
0: 생각나는 게 없어요. 생각나는 거.
2: 지은이는 이걸 배웠잖아요, 조금.
0: 지은이 요 이분아이를 배웠던가요? 안 배웠죠.
2: 안 배웠어요?
0: 이사 안 배웠죠. 그 기말 시험 때 두 곡 중 한 곡이 진도아리라. 그다음에
3: 번님가.
0: 번님가. 번님가를 한번 해볼까요? 네. 지은이는 되는지 모르겠어요.
2: 자, 갑니다.
0: 우와 세상 하나 둘 번님네야.
2: 다.
0: 내 한 말 들어보소 세상 공룡 꿋꿋하게 무엇터랴 난 용화 꾸미로다
2: 그러죠
0: 변 입고 맨 말 붙고
2: 그렇죠
0: 소를 몰아한 돈을 갈려 호미 들고
2: 얼씨구
0: 아 박스를 맨니
2: 다
0: 들으면 총달새가 피비 배에 우지이지며
2: 다
0: 향기로운
2: 하나 둘
0: 상대

0: 그렇다면 서치네 보세.
1: 그러죠. 아니 우리가 배웠던 부분이
2: 있었잖아요.
3: 그렇습니다.
2: 아 세상. 네,
3: 그렇죠.
2: 두 가지 버전이죠.
3: 번님과
2: 앞부분은 같은데
3: 앞에 부분은 같죠.
2: 뒤는 다르네요.
3: 번님과 그래서
1: 네.
2: 네. 아유 다양합니다.
3: 그렇습니다.
2: 그러니까요. 그냥 이 그 판소리를 쭉 네. 이어서 릴레이로 그냥 감상만 네. 하고 싶어지네요.
3: 예.
2: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3: 감사하셨습니다. 시간이. 네.
2: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네. 그 사철가부터 좀 폭습해 볼까요?
3: 너무 좋죠. 너무 너무 좋죠.
2: 예. 네.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죠. 네. 아, 다 아는 또 판소리에서 예. 단가라 너무 예. 좋죠.
3: 예, 또 새롭게 불이 될 거예요. 예. 지금 들으시면. 예.
2: 자, 오늘도 박소연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2: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수고하셨습니다.
2: 네. 오늘의 노래 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수군가중 아내 이별 대목 복습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미란이었습니다.
5: 이산저산 꽃이 피니

0: 마을 밖에서 다툼 소리가 들리자 동필모와 사각재가 차례로 나왔다. 하장고는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말등에 실린 책을 하나 땅에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은 겪고 책을 다 태울 겁니다. 다른 두 어르신들 말하시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사탕님은 정말 화가 나서 하장공을 보며 마구 삿대질을 했다. 아홉째, 내 책을 태우는 날에는 나도 목숨을 내놓겠네. 그는 책더미 위에 두 팔을 벌리고 엎드려 움직이지 않았다. 동필무가 그걸 보더니 웃으면서 걸어왔다. 장공이 이렇게 합세. 내 책이랑 사각제 책은 다 태워도 좋으니 이 양반의 책은 반만 태우고 반은 내 말에 실지. 그럼 내일은 절대 대화해서 떨어지지 않을 테니까 어떤가? 하장공의 속뜻이야 책을 정말 태우려던 것이 아니라 장난삼아 사탕님을 을러매서 대화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됐습니다. 어르신께서 사정을 하시니 그 절반도 태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호일현 전사들한테 서르신 책을 조금씩 나눠지고 가라고 하지요. 그는 허리를 굽혀 서특립을 부축에 일으키고는 웃으며 당부하였다. 어르신 절대 대화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만약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제 목이 떨어집니다. 하장공은 자기 목을 가리키며 목을 날리는 신용을 하였다. 주울래가 하장공도로 효양연에 있는 어르신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러면은 목을 자르겠다고 엄포를 놓은 일은 누구나 알고 있었다. 사탕님은 귀한 자식을 대하듯 책을 꼭 도도마 안고는 마을로 들어섰다. 식은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적삼이 흠뻑 젖어 있었다. 이튿날 사탕님은 대호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사실 이날 행군 속도가 너무 빨라 대호에서 떨어진 사람이 적지 않았다. 리행도는 몇 사람을 데리고 뒤처진 사람들을 추슬러야 하였고 통신원 마저 성취하는 사람을 부축해야 할 형편이었다. 점심때쯤 갑자기 앞에서 총소리가 났다. 홀로 산길을 따라 부대를 쫓아오던 리행도가 서둘러 달려갔다. 길가에 놓인 들것에는 혼수 상태에 빠진 홍군 전사 한 사람이 누워 있었다. 그 옆에서 14살쯤 되는 소년이 눈물을 흘리며 코를 훌쩍거리고 있었다. 리행도가 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왜 울고 있어요?
1: 들것을 맨 짐꾼들이 청소를 듣고는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0: 소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1: 아니 괜찮아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말아요.
0: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 건너 산에서 또 땅땅 총소리가 울렸다. 소년 전사는 제대로 싸워본 적이 없는지 크게 당황해했다.
1: 괜찮으니까 겁내지 말아요.
0: 리행도는 허리에서 권총을 꺼냈다. 하지만 총알이 몇 발밖에 없다는 게 떠올랐다. 리행도는 소년이 메고 있는 총을 벗겨 철컥 총알을 재워놓았다. 산에 사람의 그림자 몇칠 언뜻 보이더니 산을 내려가자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었다. 리행도는 비탈을 찾아 풀밭에 숨었다.

0: 산을 내려오는 사람을 겨누고는 방아쇠를 당기었다. 총소리와 함께 사람이 덜썩 쓰러지는 소리가 들리었다. 검은 그림자들은 금세 산비탈로 몸을 숨기었다. 흰 개자식들은 모두 민단들이라서 변변히 싸울 줄을 모른다니까. 리엔도는 웃으면서 총을 소년 전사에게 건넸다. 그러고는 들끝 한쪽을 들었다. 어서 가요. 두 사람은 달리듯 걸었다. 소년이 땀범벅이 되어 헐떡거리니 리엔도는 들끝을 내려놓았다. 그제야 그는 들끝에 놓은 사람을 똑똑히 볼 수가 있었다. 우로 쳐들린 눈썹 때문인지 아주 영준해 보였다. 얼굴이 누룩그레하고 몹시 여인 사람이 두 눈을 꼭 감은 채 잠들어 있었다. 리엔도가 물었다. 동지는 어디 소속이지?
1: 야전병원입니다.
0: 그럼 이분이 호위병이에요?
1: 아니요, 저는 간호사입니다.
0: 이분은 누구죠?
1: 영장인데 무슨 전투 영웅이라던데요.
0: 이름이 뭐던데요?
1: 김우래입니다.
0: 김우래? 홍성보에서 본 것 같기도 한데. 두 사람은 곧 다시 들끝을 들고 걸었다. 앞은 폭이 몇 미터쯤 되는 작은 강이었다. 리엔도는 들끝을 놓고는 바지 가랭이를 걷어올리고 물에 들어서서 얼마 깊은지 가늠해 보았다. 마침 달거리를 할 때여서 물으로 금세 피가 떠올랐다. 소년 전사가 놀라 소리쳤다.
1: 동지! 동지! 어디 다치셨어요?
0: 리엔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기슬기에 올라오자 소년 전사가 또 물었다.
1: 금방 저기 총에 맞은 거죠? 예?
0: 아니야, 다치지 않았어.
1: 그런데 왜 피를 흘려요?
0: 바보 같으니라고. 리엔도가 웃으며 말을 했다. 어서 들끝을 메고 가기나 해요. 강을 건너 얼마 가지 않았는데 길가에 두 사람이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한 사람은 야전병원의 지도원이었다. 그는 얼른 달려오더니 리엔도에게 경례를 하였다.
1: 동지, 정말 고맙습니다.
0: 리엔도가 웃으며 말했다. 당신들도 참 방심했나 보군요. 하마터면은 영웅을 잃을 뻔했잖아요. 군무에 분주하고 전보가 빗발친다. 세상에서 제일 바쁜 주울래는 끝없는 행군길에 산처럼 무거운 졸음이 몰려오며 끝내는 말에서 떨어진다. 귀주 심산의 한 오두막에서 주울래는 딱딱한 문짝 침대에 누워 모처럼 달게 잤다. 새벽 5시, 아직 날이 어두운데 상호에는 램프가 불을 밝히고 있었다. 본부의 오랜 참모 왕주와 변신원 소명이 침대 앞에 서서 초조하게 서성거리었다. 소명은 급히 전해야 할 전보문을 움켜쥔 채 벌써 수십 번을 불렀다. 하지만 조례라는 좀처럼 깨어나지 않았다. 남달리 잠귀가 밝아 평소에는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눈을 번쩍 뜨는 사람이지만은 오늘은 너무 고단했던 모양이다. 세상에 조례처럼 바쁜 사람은 없었다.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은지 해도 해도 끝이 없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대로 쉴 틈이 있었지만은 조울래는 언제나 사람과 일에 치여 허우적거리곤 하였다. 낮에 부대를 따라 행군을 하다가도 전보를 보내야 했다. 또 전보를 받기 위해 뒤처져 있다가도 다시 부대를 따라 잡아야 했다. 부대가 주둔하고 나면은 가장 먼저 서둘러 무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는 각 군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부대의 상황을 파악해서 회의를 열고 이 사람 저 사람과 의논한 다음 전보문을 써서 전보를 보냈다. 전보를 보내지 않고서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그는 늘 작전실 의자에서 잠을 자곤 했다. 참모들은 날마다 똑같은 말로 권하곤 하였다.

0: 무주석 동지, 전부는 저희가 꼭 보낼 테니 그만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면은 좋을려는 이렇게 대꾸했다. 다시 왕정이한테 전화를 걸어 전보를 보내는지 물어보세요. 참모가 전화로 무전실 대장 왕정이 전보를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야 그는 하품을 하면서 자러 갔다. 자러 가면서도 밤이 깊었던 새벽이든 전보가 오면은 반드시 가져오라고 당부를 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찌 금방 잠든 사람을 깨우겠는가. 더욱이 가까이에 있는 참모들 가운데서 모질게 주울래의 잠을 깨울 만한 사람은 없었다. 그러니 주울래가 부탁은 그렇게 했어도 보통 그가 잠에서 깬 다음에야 전보를 보여주곤 하였다. 한 번은 왕주가 중요한 전보를 뒤늦게 건네자 주울래가 참지 못하고 왕주를 쏘아부었다. 이 전보는 언제 받았습니까? 새벽 3시입니다. 새벽 3시에 온 전보를 왜 이제야 갖다 주는 겁니까? 왕주는 말문이 막혔다. 중요한 전보는 제때 가져와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어찌 명예를 따른 데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친절한 주울래였지만은 비판을 할 때는 매서웠다. 왕주, 당신은 오랜 동지가 아닙니까? 어찌 이처럼 책임을 허술히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말이 왕주를 아프게 찔렀다. 그는 거의 울상이 되어 말을 했다.
1: 제가 주부주석 동지를 여러 번 불렀지만 일어나지 않아서 차마터 못 깨우고 돌아갔습니다.
0: 못 일어난 거는 내 잘못이지만 흔들어서도 깨워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1: 주부주석 동지를 흔들어 깨우다니요. 지휘관 동지들한테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0: 혁명을 위한 일인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내일부터 중요한 전보가 있거나 지시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 곧바로 나를 부르세요. 일어나지 않거든 무슨 짓을 해서라도 깨워야 합니다. 깨우지 못한다면 동지들한테 책임을 묻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매듭지어지는 듯 하였다. 하지만 말은 쉬워도 정작 행동으로 옮기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어젯밤 주울래는 본부 이름으로 5군단과 9군단에게 전보를 보내 적을 거짓 공격하여 북으로 끌어들여서 남하하는 주력 부대를 음호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는 새벽 3시에야 겨우 잠이 들었다. 그런데 2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9군단에서 답을 보내왔다. 소명이 전보를 들고 와서 주울래를 불렀다. 모처럼 단잠을 자는지 주울래는 몇 번을 불러도 일어나지 않았다. 소명은 망설이다가 왕주를 찾아갔다. 왕주는 전보를 보더니 머뭇거릴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소명과 함께 주울래의 거처로 왔다. 주울래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검은 수염이 가슴에 축 늘어진 채 가끔 코를 골았다.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듯 주울래에게는 잠이 필요하였다. 두 사람이 여러 번 불러도 주울래는 깨어나지 않았다. 소명이 먼저 물러섰다. 깨우지 맙시다. 전보를 좀 늦게 본다고 일이 생기지는 않겠죠? 하루가 늦어질 텐데 안 됩니다. 질문이 몇 가지가 있던데 이런 전보를 받고도 안 깨운다면 호되게 비판을 받을 겁니다. 맞는 말이었다. 소명은 다시 나직이 소리쳤다. 조부수석 동지, 조부수석 동지, 구군단에서 전보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낮은 소리로 불러서야 깨어날 리가 없었다. 금방 잠이 들었는데 그렇게 깨우면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흥국이 오두막 한쪽에서 자고 있다가 몸을 뒤척거리며 짜증스럽게 소리를 쳤다. 왕주와 소명도 마음이 편치 않아 잠자코 물러섰다. 조금 지나자 기상나팔이 울리었다. 깨워야 하겠습니다. 왕주가 나직히 말했다. 구군단의 전보를 쳐야 하니 더는 안 되겠어요. 두 사람은 귀전이 되고 조용히 주울래를 부르면서 조심스럽게 흔들었다. 끙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깨지 않았다. 두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서 등을 잡고

솔직히 바쁘게 쫄래가 손을 내저었다. 됐습니다. 싫어요, 싫어. 말해서 졸다가 그랬으니까 앞으로 조심하면 됩니다. 이게 애쓴다고 될 일입니까? 그 숱한 전문분들을 봐야 하는데 다음날 어떻게 멀쩡할 수가 있겠어요? 나는 졸래 동지한테 들 것을 내주는 게 동의합니다. 장문천이 말했다. 졸음은 의지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나도 마루에서 절대 졸지 않겠다 결심을 했지만 지난번에 말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었다. 좋아요. 앞으로는 누구도 말에서 떨어질 일이 없어야지. 에? 모 대똥이 다짐하듯 말했다. 그 뒤 조울래는 주왕의 결정에 따라 들 것을 하나 배정받았다. 하지만 그 들 것은 늘 다친 병사들이나 아픈 사람들의 차지였다. 조울래는 여전히 허름한 삿갓을 쓰고 검은 소류 가방을 둘러맨 채 바쁘게 말을 타고 달리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4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종나시면 코엔자임 Q10 도과학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대 활동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예, 이제 많은 분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대 활동이 최고로 되는 우대 활동입니다. 여지껏 하도 우대 활동 가운데서, 보조금도 나가고, 약에서 약도 더 드리고, 우리 자문하신 분들 Q10도 드리고, 왜냐하면은, 우리도, 여러 가지 이런 큰, 우대 활동 같이 진행한다, 이 말씀입니다. 예, 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우대 활동입니다. 때문에 이런 우대 활동 이용하실 분들 우리 약국 전화에 501-2797 여기에 전화하시면 배달 자문 이게 다 됩니다. 이래서 특대 우대 활동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어제 그 뚱빙 시아즈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겨울의 병은 우리 여름에 치료하자 하는 말인데 우리 중의에서는 이 치료법을 아주 중요히 여깁니다. 무시개나 다 이 때가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처리하든 계절이든 다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여름이나 봄이 와야 우리 꽃이 피듯이 겨울에 가서 자꾸 꽃이 피라면 그게 아주 힘들죠. 예? 이래서 우리 병 치료에서도 우리 여름에 치료하면은 훨씬 그 효과를 잘 보는 병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뚱빙샷이라고 하는데 우리 여름이라 하면은 양기가 제일 왕성한 계절입니다. 이 기회를 비롯해서 이 기회를 빌어서 우리 몸에 있는 많은 질병을 치료하자 이 말입니다.
0: 네, 그래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우대 활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근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네, 상품으로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방송 전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도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기회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환은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환은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3: 예, 저도 지금 건립보청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어째 썼는가 하면, 야, 어제 이, 자꾸 저, 그 기억력이란 게 자꾸 떨어지지, 소변이란 게 지내 자지. 그래서 이 약을 방송 통해서 이거 듣고서 이거 써봤는데, 확실히 써보니까 어딘 한 달 됐는데, 야, 이, 정말 약은 좋은 약일 때다.
1: 네.
3: 첫째는 벌써 잠 잘 오던 게 잠이 잘 오고,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먼저 무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58원이고요.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0: 다음에 저 우리가 기억력 있지 않습니까? 차츰차츰 지금 악이 남아 나다는 게.
1: 예, 그렇죠.
0: 이 허리 다리 쏘나던 게 이 증상이 다 이 소변이가 지금 이 지금 조금씩 쪼는 게 악이 남아온다. 이제 얼마 안 쓰는 게 이렇게 혹 악이 남아온다. 예. 이래까니 이게 내게는 지금 이게 합당하다 말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선생님 강의기민신에서 그 약이 여기장 약이 어떤 자료 들어간 거 알잖아. 까니 이거 좀 꾸준히 써야 되겠습니다.
1: 꾸준히 쓰는 게 좋습니다. 예. 우리 활동 오늘부터 또 독특합니다. 예, 참가하십시오.
0: 예, 선생님 잘 알았습니다.
1: 예, 예. 네. 참가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우리 중에서 뚱빙 시아즈라는 데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우리 콩팥이 양기가 부족한 사람들 겨울에 와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양기든 음기든 콩팥이가 주로 주관합니다. 저희들 건네보신 안에 쓰게 되면은 이런 겨울에 오면은 환기를 쉽게 한다, 기관지 천식으로 고생한다, 또 관절염이 발작했다, 비뇨기 계통이 질병이 있다, 여자들이 그 뭡니까 자궁이 땅땅해지면 아랫배가 항상 아프다, 이런 많은 문제점 다 우리 겨울의 병입니다. 이런 겨울의 병을 치료하는 데서는 지금 이 여름 계절이 제일 좋다는 말씀이가 바로 뚱빙 씨앗입니다. 때문에 우리 이런 치료상에서 계절을 잘 이용한다 할 때 효과를 봅니다. 난 어제는 그게 고질병이 돼서 내 병은 이게 어제는 10년도 넘었단데 20년도 됐단데 이런 분들 우리 이런 계절적인 치료 이때 약을 잘 선택해서 쓴다 할 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쉽게 우리 그 천식이 발작한다거나 이 가을부터 시작되면은 기관지 천식이 발작하고 기관지염이요 기침이요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쉽게 추위를 잘 탄다는 분들 추위를 타게 되면은 이 관절이든 이

0: Nu munte de sunt, dar de cu cocadu, cu sunt poate mai na sunt ca tu.
1: Cocadu mă înțeai în jură, n-a să zic, da, ia.
0: E sloveni, am de... Sunt bună de ce de n-a ca nică crân ca tu. Dar cred că e cu nevoțan, e hartoi sortez, la mă cău chile. E,
1: hartoi sortez, da, ce-am ca așa și eu.
0: Ce-am ca așa și eu.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그래서 잘 치료 아이들은 이제 위에서 말씀드린 이런 질병들을 꼭 이 기술을 쓴다 할 때 우리 다른 데 써서 보지 못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희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녀보신하는 산동 뚱어어조제약공장에서 만들어낸 건녀보신한입니다. 처음으로 우리 방송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이 산동 뚱어어조제약공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름 있는 제약공장입니다. 이름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약의 질량을 보증할 수 있는 이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에 들어가는 약재량, 예, 그다음에 질 이걸 다 보증할 수 있다 말입니다.
2: 네. 그래서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한 가지 몸에 하기시요.
1: 네.
3: 지금 그 약을 저기 선전한 거 먹어서 그 저기 지방간이랑 없어집니까?
1: 지방간이 있고 혈지도 높습니까?
3: 네.
1: 예, 그러면 꼭 잡수기 바랍니다. 이 약은 정혈, 정렬할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혈지, 혈점도 이게 다 개선을 가져옵니다. 혈지 높은 사람들 꼭 쓰십시오.
3: 네, 저 오늘부터 예. 활동합니까?
1: 예, 오늘부터 이 특대 우대 활동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 있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잘하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산동 뚱어어조제약공장에서 만든 건녀보신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약 효과를 보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약하고 병하고 약이 처방이 맞을 때는 많습니다. 우리 담은 가운데서도 보면 그런데 효과를 못 봤다. 나는 어쩌어서 어떤 약을 썼다 하는데 문제는 약의 질량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약은 꼭 이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이름 있는 제약공장의 약을 쓰자 이 말입니다. 옷이 같은 거는 뭐 그 핀팔이 아니라도 입으면 되죠. 깨끗하게 뭐 입으면 되지만 약이라는 거는 꼭 병을 치료할 수 있고 효과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약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런 제약공장을 꼭 정확히 좀 믿을 만한 제약공장의 약을 선택하자 이 말입니다. 25가지나 되는 중약재가 들어갔습니다. 25가지 진귀한 중약재가 들어감과 동시에 그 약이 배합이가 아주 잘 돼 있죠. 그래서 이 약은 본래 우리 역사적으로 봐도 이름 있는 약입니다. 1971년도, 1771년도, 1771년도에 이때 건종 황제가 그때부터 계속 쭉 쓰며 내려오던 약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4: 건녀보신환 쓰고 있습니다. 많이 어제 혈압 보도를 잘 안 되나 큰일 머리가 아프지 어지럼증이나 머리에서 소리가 안 나. 그리고 얘네 잠도 못 잤어요. 꾸꾸미 마음에 네. 정신이나고 말은 정신이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만나고도 거의 차분하고도 이렇습니다. 이제 언니 보시하니까 조금 내락도 내는 게 나은 것 같아 이렇습니다. 그리고 예, 다리라는 거 자꾸 시리고 졸이고 어떻게 마법이 오고 어때요? 그리 바쁩니까? 네. 다리랑 주먹이 되면 여기가 거기까지 걸을 수가 없고 이랬습니다. 네. 이 약으로 계속 잡아두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난 여러 가지 병에게도 한 가지 약을 효과를 보고 예. 그러니까 뭐 우리 학교에서 계속 써보려고 좀 이럴까 오늘 좀 배달 받으려고 좀
1: 네, 그걸 잘 하십시오. 배달이 다 됩니다.
4: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은 건종 황제가 황제 자리에 오래 있었습니다. 63년 동안 있었고 8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때 89세라는 거는 지금 나이에 비하면

0: 세도 훨씬 넘습니다. 오래 사셨습니다. 주요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분이 장기적으로 쓴 근신탕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근신탕. 1771년도부터 썼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이 근신탕이가 지금 우리 설명드리고 있는 근뇌보신환입니다.
1: 네, 다음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그래서 이 근신탕이가 지금
1: 여보세요.
0: 우리 설명드리고
2: 안녕하세요.
1: 네.
2: 네.
1: 네.
2: 네. 저는 근뇌보신환을 환자입니다.
0: 네.
2: 그런데 아무래도 허리 너무 나빴어요. 기억력이란 게 지금 이전에 기억을 너무 좋겠지 나이 들면서 점점 없어집니다. 거기다가 또 쓴 끌까지 나갔어요. 코까지 나빴어요. 우리 다리 아프고 나면서 코가 코로가 있는 문제 있는 것 같은 게 다 썬으로 그렇다는 게 그래 근데 벌써 나를 먹고 습점이 벌써 얼마 안 먹었는데 기억력이 있는 것 같다는 게 알리고요. 썬이 좋아서 우리 허리 다리 따면 별로 아프다. 그리고 난 또 이전에는 위도 영 나빴는데 이 위도 가는 것 같은데
0: 네, 비위를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약입니다. 그 약,
2: 혹시 근데
0: 관한 약제가 좀 많이
2: 있습니다. 위궤양에 나서 위염이 있어서 그냥 특히 위궤양 때문에 세월이 맥어서 쌀쌀 쓰리고 이거 써보려 합니다. 우리는 숫자를 맥어서 저녁에 밤에 그 뒤쪽에서 딱 달아생기면 그래도 아이고 쓰는데 약은 놀며 싸먹으면 말인데 근데 이거 먹고 지금 쓰는 게 싹 나서 그렇습니다. 야, 너무 얼마나 좀 놀랐어. 그리고 기억력이 증가되었지. 기억력이 이전에는 나빠서 그 진행할 때는 문에다 집어 열쇠 놓고 달아나고 그 집에서 밥할 땐 집에서 안에 앞에 가서 자꾸만 조심하는데 무슨 가지 나왔더라 이런 동네 그리고 더블도 같이 안다 놀면 자꾸 무슨 말을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더블이 웃으면 어째 그래 내가 이잖아 이랬더니 그래서 이게 요즘엔 좀 야 나아서는 정말 기억력이 좀 많이 나아졌어. 그때 너무 좋아서 이번에 할 때는 계속 먹다 그런다. 예.
0: 네.
2: 계속 먹어야 되겠습니다.
0: 네.
2: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아, 우리 중에서는 콤파츠 쓰는 천천지번입니다. 천천적으로 그만큼 원기를 갖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비장이가 후천지번입니다. 후천적으로 비위가 좋아야만이 우리 몸의 원기를 많이 보충할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근뇌보신환은 비장, 콩파, 간, 예, 그 다음에 우리 이걸 통해서 우리 뇌조직이 건전하게 할 수 있게끔 종합적으로 된 약입니다. 네, 우대 활동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예, 이제 많은 분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대 활동이 최고로 되는 우대 활동입니다. 여지껏 하도 우대 활동 가운데서 보조금도 나가고 약에서 약도 또 드리고 우리 자문하신 분들 교습도 드리고 왜냐하면은 우리 또 여러 가지 이런 큰 우대 활동 같이 진행한다 이 말씀입니다. 예,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우대 활동입니다. 때문에 이런 우대 활동 이용하실 분들 우리 약국 전화에 501-2797 여기에 전화하시면 배달 자문 이게 다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작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의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

0: 97번입니다.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역시 연기 깡꾸벅에 대해서 말씀드립시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 깡꾸벅은 옛날에 우리 먹던 왕봉장처럼 이렇게 물약으로 되어 있고 빨대로 빨아서 먹을 수 있는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한 통에는 30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30대에 하루에 두 번씩 잡수는다 할 때 우리 보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흡수가 독특하고 흡수 방면에서 다른 꾸벅액과 똑같은 건 아닙니다. 700돌톤이라는 제일 작은 원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됩니다. 독특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약이라 할 때는 비준 번호가 있습니다. 약이 비준 번호도 독특합니다. 우리 고요 준지하면은 국약 비준 번호 뒤에 꼭 영어 자모 하나씩 붙는데 그 영어 자모가 순중약이라 할 때는 보통 Z가 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깡꾸벅액은 순중약으로 만들었지만 B가 붙었습니다. B라는 거는 우리 몸을 B면서 20유로 되고 OTC약으로 되기 때문에 병을 치료하는 OTC약이면서 부작용이 제일 작은 약을 국약 비준번호 B로 줍니다. 그리고 20으로 돼 있다. 19하고 20은 국가 위생부에서 비준한 약만이 20이나 19를 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약은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된 OTC약입니다 하고 자랑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점이 많습니다. 총적으로 보름 정도 쓸 수 있는데 우리 이번 의대활동 12각 싸면 12각을 더 드리기 때문에 약값이 절반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연기깡꾸벅액이가 독특한 점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그 중에서도 제일 독특한 점이가 우리 용지, 오색 용지에서 주교 성분만 추출해서 만든 진액이다 이 말입니다. 용지 하면은 그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 용지가 얼마나 좋은가에 대해서. 근데 특별히 연기깡꾸벅액은 천연 오색 용지가 들어갔다 이 점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얼른가?
0: 네, 맞습니다.
1: 맞습니다. 얘기를 하시오.
2: 나도 이 연기깡꾸벅액을 먹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증이만 해서 약을 많이 써도 안 되던게 이 연기깡꾸벅액을 먹으니까 효과 많습니다. 항상 밥맛이 없어 밥만 먹고 맥주도 되는데 이 연기깡꾸벅액을 먹으니까 밥맛 있고 밥 잘 먹고 맥이 난다. 네. 그리고 소변이 영 작아졌는데 그 소변 잤어도 많이 주물어졌습니다.
1: 네.
2: 그리고 혈지가 혈압 조절이 잘 돼서 이번 활동에 참가하자고 기랍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0: 네,
1: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이래서 우리 영지 하면은 첫째 꼽아야 될 게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아주 독특한 작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그 암세포 같은 것도 모든 사람들이 몸에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는 이 암세포가 또 우세를 차지하면서 많은 이런 암으로 인한 질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네. 네.
3: 예, 우리 남편도 이 용기 깡꾸벅액을 오랫동안 썼습니다. 이 약을 써보니까 참 좋은 약입니다.
1: 네.
3: 예, OTCI, 그런 B20으로 나온 약이지, 구벅액이지, 약간의. 흡수도 빠르고 효과가 용현도하게 좋다 말입니다. 옛날에 많은 약을 써댔습니다. 그래도 써보면 이렇게 이거 좋지 않다고 이번에는 또 뭐 약을 맨발 선택했다고 우리 남편이 그럽니다. 이거 쓰기 전에는 지방간도 있고 이렇게 나 있어 그런지 항상 맥이 없어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손발이 시리하며 그리고 이 뭔가 눈도 깔깔해하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자르면 어때서 계속 부림 꼴꼴하며 이러면 한번 모셔댔는데, 이 약속을 지금 맥도나 하고, 이 손발이 싫은 것도 이거 없어지고, 돈 열쇠 비대침해가지고, 계속 위생실에 가서 섭외 잘 통하지 않아가지고, 아동 내고 밥 모시고, 그래도 이래 된 게, 지금은 섭외

0: 수량도 많고 다수가 한두 번 나가니까 나 얼마 편안하고 참 잘 지내지 모르겠어.
1: 맞습니다.
0: 이 식사도 잘하고 그리고 이 지방간이 당연 가슴이 검사할 때까지 약간 있다 하던 게 이 봄에 검사한 게 요 그러니까 보름 전인가 그래서 소치에서 오래서 검사했는데 얘 없어졌습니다.
1: 네. 네, 이거
0: 효과한다. 약 맨발 선택하고 이게 부부 얘기돼 그런지 좀 막 다푼 다푼데 이렇게 다 흡수되는가 그다 한단 말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눈도 옛날에는 깔깔해서 아이 엔티를 붙여다 이러고 떨고요도 안 되고 하던 게 이 약품이 그 지방간이 좋아지니 그런지 다푼 다푼이 눈도 좀 깔깔한 게 눈은 못 뜨던 게 어쩌면 아예 눈은 변화에 뜰 수 있고 약간 용도한다.
1: 네, 그런 효과 보는 분들 많습니다.
0: 예, 그래서 자기 동생도 이렇게 간도 나쁘고 당당도 취소하고 이래서 원래 또 가족사가 이 간이 나쁘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예, 예. 예 써보라고 이야 써보니까 이만한 큰 동약이 없는 것 같아 다 써봐라 했던 게 그게 우리 그 시애끼들 너무 좋아가지고 활동이 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그 뭐니까 돈다 다 그것까지 같이 쓰니까 더 좋더란 말입니다. 그랬던 게 활동이 이번에 돈다 하니까 그것도 뭐 이렇게 대달 받겠다 한단 말입니다. 누가 보고 네. 대달 하겠다.
1: 예.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0: 예, 예, 예. 알려드릴게요.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예, 이제 방송 돌릴까? 그러면 오늘 배달해주세요. 예.
1: 네, 예. 지금 전화하십시오.
0: 예. 네,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네. 우리 면역력 문제상에서 간단하게 뭐 감기 걸린다, 뭐 다른 이런 전염병이 걸린다 이것만 면역력과 관계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현대인들이 생명을 제일 그 해치는 질병이가 암입니다. 암이 1입니다. 예. 이런 질병 역시 우리 평상시에 면역력 제거만 잘 시키고 면역력만 높아진다 할 때는 이런 암과도 암이 발생과도 직접적으로 관계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과학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우주에 사람도 싱싱 쏘아서 올라가고 이 모든 이런 과학이 발달함과 동시에 우리 의학도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이라는 거는 아직 그중 우리 근처 안에 약이 없고 지금 현대인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제일 큰 질병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암이라는 게 걸리는 게 아닙니다. 발견은 갑작스레 했지만 그 암이 걸리기까지는 5년, 10년 혹은 그 더 이상이 이런 결과물입니다. 때문에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높일 것인가 고민하는 분들 누구나 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 꼭 이 천연 오색 용지가 들어간 용기 입간 구복액으로 우리 장기적으로 쓰다 보면은 이런 종물들이 있던 사람들도 풀려나갑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나사안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변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입니다. 첫 곡으로 한하나 작사 류령인 작곡의 그리워라 나의 고향을 박경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강인한 정신을 노래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최순희 작사, 박승철 작곡의 소나무인데요. 푸른 흙과 절개를 노래한 이 곡을 김경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방준 작사, 홍영아 작곡의 선생님의 향기는 삶의 길을 비춰주신 스승님의 향기로운 기억을 음악으로 전해드립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전병칠 작사 리하수 작곡의 해랑강 광희 강이어는 흐르는 강물처럼 길고 깊은 정을 노래했습니다. 여성 3인장으로 보내드립니다.

0: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민가의 정다운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창업의 길을 적극 개척하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매 순간 따뜻한 이야기와 아름다운 풍경으로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시간, 라디오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마음만은 자유롭게 떠날 수 있도록 아름다운 풍경과 따뜻한 현지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지금 바로 여행 가이드와 함께 세상 구경 떠나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여행은 무엇일까요? 멋진 풍경을 보는 여행도 좋지만 그곳 사람들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맛보는 미식여행만큼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여행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중국

중국 요리의 왕좌, 선부 지국이자 미식의 성지로 불리는 사천성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사천은 중국 요리 문화의 보고입니다. 일체 일격, 백체 백미, 한 가지 요리에 한 가지 격이 있고 백 가지 요리에 백 가지 맛이 있다는 말처럼 사천 요리는 그야말로 무한한 매력을 자랑합니다. 사천 음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얼얼한 마와 화끈한 라이지만 사실 사천 요리의 진정한 매력은 그 다양성에 있습니다. 마라, 쏜라, 위샹, 꽈이웨이, 홍교 등 무려 27가지의 복합 맛이 사천의 미식 세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사천 사람의 하루는 맛으로 시작해 맛으로 끝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곳 사람들은 음식을 삶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천 사람들은 식사 자체를 하나의 예술로 여깁니다. 그들은 단순히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혀끝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맛의 향연을 즐깁니다. 사천성은 비옥한 땅과 온화한 기후 덕분에 사계절 내내 다양한 식재료가 풍부합니다. 이러한 자연의 은혜가 사천 요리의 다양성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오늘 40분 동안 사천을 대표하는 다섯 가지 대표 음식 마파두부, 회과육, 궁보계정, 사천 샤브샤브 그리고 단단면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며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지혜와 정성 그리고 얼얼하고 화끈한 사천의 이야기들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매콤하고 감칠맛 나는 사천의 미식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마파두부입니다. 요리의 특징은 부드러운 두부에 다진 소고기나 돼지고기, 두반장, 고춧가루, 후추를 넣고 끓여낸 사천의 대표 요리입니다. 이 요리의 가장 큰 특징은 마 그리고 라의 완벽한 조화에 있습니다. 얼얼한 후추의 마비감과 매운 고추의 화끈함이 부드러운 두부와 만나 환상적인 맛을 만들어냅니다. 마파 두부를 만들 때는 두부를 너무 오래 끓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부가 으스러지지 않도록 살짝 끓여내야 부드러운 식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후추를 듬뿍 뿌리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후추가 마파 두부의 얼얼한 맛을 완성합니다. 사천 사람들은 이 요리를 먹을 때 뜨거운 밥 위에 얹어 비벼 먹는 것을 가장 선호합니다. 두부의 부드러움과 얼얼한 소스가 밥과 만나면 그야말로 환상적인 맛이 펼쳐집니다. 마파 두부에는 재미있는 유래가 전해집니다. 청나라 말기 1862년경 사천 송도의 한 작은 식당에서 진 할머니가 운영하는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마에 작은 점이 있어 사람들은 그녀를 마파, 즉 점이 있는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식당에 한 손님이 찾아와서 두부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은 두부에 고기와 매운 양념을 함께 넣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 할머니는 그 손님의 요청대로 두부에 다진 고기와 두반장, 고춧가루를 넣고 후추를 듬뿍 뿌려 요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녀가 만든 이 두부 요리가 너무 맛있어 사람들은 이 요리를 마파 두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요리는 점점 유명해져서 지금은 사천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요리가 되었던 거죠. 마파두부는 단순한 요리를 넘어 사천 사람들의 창의성과 정성을 상징합니다. 전해지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진 할머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값싸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자 값비싼 고기 대신 두부를 주재료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런 정성과 배려가 오늘날 마파두부를 세계적인 요리로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사천을 방문하신다면 이 전설적인 마파두부를 꼭 맛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사천에서 가장 사랑받는 또 하나의 음식 바로 회과육입니다. 요리의 특징은 말 그대로 다시 솥에 넣은 고기라는 뜻인데요. 삶은 돼지고기를 얇게 썰어 두반장, 기름, 파, 생강 등과 함께 다시 팬에 볶아내는 요리입니다. 이 요리의 가장 큰 특징은 고기의 기름기를 제거하고 바삭한 식감을 살리는 것입니다. 삶은 고기를 얇게 썰어 팬에 볶으면 기름이 빠져나가 고기가 더욱 고소해집니다. 회과육에는 두반장이 필수입니다. 두반장의 짭조름하고 깊은 맛이 고기의 풍미를 더욱 살려줍니다. 사천 사람들은 회과육을 만들 때 마늘종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늘종의 향긋함이 고기와 두반장의 맛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당긴 이야기가 있는데요. 회과육은 사천 사람들의 일상 속 가장 친숙한 음식입니다. 사천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과육을 잘하는 사람은 진짜 사천 요리사라고, 이만큼 회과육은 사천 요리의 기본이자 정수입니다. 사천의 가정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회과육을 만들어 먹는다고 하는데요. 명절이나 손님이 왔을 때도 빠지지 않는 음식이지요. 회과육을 먹을 때는 뜨거운 밥과 함께 먹는 것이 정석입니다. 고기의 고소함과 두반장의 짭조름함이

압과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합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옛날 사천의 한 요리사가 회과 육골 만들 때 고기를 너무 얇게 썰어서 손님들이 고기가 어디 있냐고 항의했다고 합니다. 그 후 그 요리사는 회과 육을 만들 때 고기를 적당한 두께로 썰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천 요리가 얼마나 디테일과 정성을 중요시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천을 방문하신다면 회과 육을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마천 요리의 또 다른 대표주자 바로 공보게장입니다. 요리의 특징은 닭고기, 땅콩, 마른 고추를 새콤달콤하고 약간 매콤한 소스에 볶은 요리인데요. 이 요리의 가장 큰 특징은 어향맛과는 또 다른 공보맛에 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살짝 매콤하고 고소한 땅콩의 식감이 더해져 한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보게장의 포인트는 닭고기를 너무 오래 익히지 않는 것입니다. 닭고기가 부드럽고 촉촉한 상태에서 바로 불에서 내려야 합니다. 사천 요리사들은 공보게장을 만들 때 땅콩을 마지막에 넣어 바삭한 식감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땅콩이 너무 오래 익으면 식감이 죽

있기 때문인데요. 공보계정에는 흥미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 요리는 청나라 말기 명신 정보진이 창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보진은 사천 총독을 지내며 이 요리를 개발하고 널리 퍼뜨렸습니다. 그가 죽은 후 조정에서 태자 태보라는 칭호를 내렸고 이 칭호에서 유래하여 요리 이름이 공보계정이 됐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정보진은 어릴 때부터 닭고기 요리를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는 사천 총독으로 부임한 후 현지의 매운맛과 자신이 좋아했던 닭고기 요리를 결합해 새로운 요리를 개발했습니다. 그는 손님을 초대할 때마다 이 요리를 대접했고 손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요리는 단순히 맛있는 것을 넘어 사천의 향신료와 북방의 조리법이 만난 문화적 융합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공보계정은 사천을 넘어 중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요리가 됐습니다. 해외 많은 중국 식당에서도 이 요리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미국의 전직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도 이 요리를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요리 한 접시에는 사천의 역사와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사천 음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음식, 바로 사천 샤브샤브입니다. 요리의 특징은 뜨거운 육수에 다양한 재료를 넣어 익히면서 먹는 음식입니다. 샤브샤브의 가장 큰 특징은 육수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매운 탕과 맑은 백탕을 함께 즐기는 원앙소치 가장 대표적인데요. 매운탕은 고추, 후추, 다양한 향신료를 넣어 얼얼하고 매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백탕은 뼈를 푹 고아 만든 깔끔하고 진한 맛이 일품입니다. 샤브샤브에 넣는 재료는 무궁무진합니다. 얇게 썬 고기, 해산물, 버섯, 두부, 채소, 밀류 등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사천호우의 또 다른 특징은 찍어 먹는 소스에 있습니다. 참기름, 마늘, 고수, 고추기름 등을 취향에 따라 섞어 각자 자신만의 소스를 만들어 먹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천호구의 기원은 뱃사공 인부들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옛날 사천의 강리에서 일하던 뱃사람들은 추운 날씨를 이기기 위해 뜨거운 육수에 다양한 재료를 넣어 먹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샤브샤브는 점차 발전해 지금의 사천호구가 되었습니다.

네, 사천의 또 다른 대표 음식 바로 단단면입니다. 요리의 특징은 매운 고기 소스를 얹은 국수로 사천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입니다. 이 요리의 이름은 단, 즉 밀대에서 유래했습니다. 옛날에는 류동 상인들이 밀대에 국수 그릇을 걸고 거리를 다니며 팔았다고 합니다. 단단면의 가장 큰 특징은 고소하고 얼얼한 소스에 있습니다. 다진 돼지고기를 된장, 고춧가루, 후추, 마늘 등과 함께 볶아 만든 소스가 쫄깃한 면발과 어우러집니다. 단단면은 간단하지만 깊은 맛을 자랑합니다. 한 그릇에 사천 요리의 정수가 담겨 있는데요. 사천 사람들은 단단면에 삶은 채소나 계란을 얹어 더욱 풍성하게 즐기기도 합니다. 단단면은 사천 사람들의 일상 속 가장 친숙한 음식 중 하나인데요. 바쁜 아침,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때, 늦은 밤, 출출할 때 찾는 음식이 바로 단단면입니다. 단단면은 사천의 거리 문화를 대표합니다. 작은 포장마차에서도 고급 식당에서도 사랑받는 국민 음식입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한 사천의 음식들을 잠시 되돌아볼까요? 전설의 할머니가 탄생시킨 얼얼하고 매콤한 마파두부, 사천 사람들의 일상 속 음식, 회과육, 세계인이 사랑하는 새콤달콤 매콤한 공보계정, 가족과 친구와 함께 나누는 뜨거운 행복 사천 샤브샤브, 그리고 사천거리의 대표 음식 단단면. 이 모든 음식에는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사람들의 지혜와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닙니다. 그곳의 기호와 풍토, 사람들의 삶과 정신이 담겨 있는 살아있는 문화입니다. 사천의 얼얼하고 화끈한 맛은 사천 사람들의 열정적이고 활기찬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백미의 고장, 사천은 그 이름처럼 무한한 맛의 향연을 선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여행가이드 사천성 특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기획과 편집의 박미나, 진행의 윤거리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데이트. 큰 도심 속에 명조화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고향의 들판에 피어난 들국화. 그 작고 정다운 꽃에는 우리의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들어 있습니다. 고충길 작사, 리경득 작곡의 한선녀 가수가 부른 고향의 들국화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최선숙 작사, 오미란 작곡의 김순희 가수가 부른 동글동글 살아보세를 전해드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중한 만남과 그 만남을 더욱 깊고 아름답게 만드는 믿음의 힘을 노래한 가요. 유용호 작사, 김홍일 작곡의 병강 가수가 부른 만남과 믿음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와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트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따뜻한 시간, 행복한 이야기가 가득한 주부클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아이 키우는 문제는 모든 주부님들의 영원한 화두인데요. 방학을 맞은 지금 많은 주부님들이 육아 관련 크고 작은 걱정들이 쌓이고 있을 텝니다. 오늘은 아이의 생활 리듬 관리부터 시력 보호, 수면 습관, 자세 건강

정도까지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육아 정보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의 건강한 성장은 물론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 오늘도 유용한 생활 정보를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주부클럽의 이금입니다.

방학 때든 평소든 많은 주부님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아이가 밤 11시, 12시가 넘도록 잠을 자지 않고 아침에는 아무리 불러도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낮잠을 자다가 해가 질 때까지 잠들어 밤에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하고 밥을 먹는다든가 또 놀고 숙제하는 것까지 정해진 시간이 없이 온 가족이 아이의 뒤죽박죽이 된 생활 리듬에 휩쓸리게 되죠. 장기적으로 생활 리듬이 흐트러지면 부모와 아이가 매일 다툼이 생기는 건 물론이고요. 우리 아이의 집중력과 면역력이 떨어지고 성장 발육과 정서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아이의 생활 리듬이 어지러워지는 핵심 원인부터 살펴볼게요.

님들부터 통일된 생활 규칙을 세우지 않고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점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에게는 9시 반에 불을 끄고 자라고 요구하면서도 자신은 정작 또 거실에서 밤 늦게까지 휴대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불평을 부리게 돼요. 어른들은 밤새 놀아도 되는데 왜 나만 일찍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부모님이 설산수범하지 않으면 모든 수면 규칙은 아이에게 일방적인 구속 명령으로만 여겨지게 되고 저항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부득이하게 야근 때문에 늦게 잠들어야 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아이에게 미리 설명을 해주고 어른의 특별한 상황과 아이의 고정된 수면 시간을 명확히 구분해야지 대충 둘러대서는 안 되겠죠.

다음으로 빛과 전자기기 때문에 생체 시계가 완전히 깨지는 경우입니다.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는 주범인데요. 많은 아이들이 잠들기 1시간 전까지 태블릿이나 휴대폰으로 애니메이션을 보거나 게임을 하며 뇌를 계속 흥분 상태로 유지하기 때문에 편안한 수면 모드로 전환하기 어렵습니다. 낮잠도 함정이 있어요. 이 낮잠을 45분 넘게 자거나 오후 3시 이후에 잠들면 밤에 잠을 자려는 욕구가 크게 줄어들어 밤에 잠들기가 힘들어지죠. 3세 이상 아이의 낮잠은 20분에서 40분으로 제한하고 늦어도 오후 1시 반 전에는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생활 리듬이 흐트러진 걸 발견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소리를 지르며 재촉하거나 억지로 불을 끄는가 하면 아침이면 또 억지로 이불을 걷어내 우리 아이들을 일으키곤 하는데요. 사실 이런 방식은 아이에게 잠자기, 아침에 일어나기를 부정적이고 답답한 일로 각인시키기 쉽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의 저항감을 키우고 심하면 잠들기 전 불안감을 느끼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아이의 생활 패턴을 잡아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시간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고정된 절차를 통해 이제 잠들 시간이라는 조건 반사를 형성해 잠자리에 드는 걸 미루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완전한 잠들기 전 순서는 30분 내지 40분 안에 마무리하도록 구성합니다.

우선 15분 전에 부드럽게 예고해 줍니다. 놀 시간이 15분 남았으니 곧 세수하고 잠자리 준비하자. 아이가 놀이를 갑자기 중단하는 거부감을 완화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모든 전자화면을 끄고 집안 조명을 어둡게 조절합니다. 이어서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간단히 세수하고 잠옷으로 갈아입힙니다. 계속해서 종이 그림책을 함께 읽거나 부드러운 음악을 틀어줍니다. 네, 이 과정 내내 다투지 말고 또 자극적인 이야기를 꺼내지 말고 낮에 잘못한 일을 나무라지 말고요. 편안한 분위기를 유지해야겠죠. 총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이의 생활 리듬이 불규칙적인 건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장난꾸러기이기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 안정적이고 통일된 생활 환경이 없기 때문인데요. 생활 리듬을 바로잡는 건 아이만 구속하는 일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맞춰가며 서서히 이끌

가는 과정입니다. 부모님께서 조급한 마음과 대립되는 태도를 내려놓고 솔선수범하고 고정된 아침 저녁 생활 절차를 만들어주고 낮에 충분한 활동을 병행하면 몇 주 안에 아이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거예요.

방학 동안 아이의 생활 습관 관리만큼 중요한 게 바로 시력 관리인데요. 여름방학 기간 아이의 시력 저하에 많은 부모님들이 주의하셔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방학이라 학교 수업이 없으니 괜찮을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계신데요. 사실 이 방학 동안 무질서한 눈 사용, 근거리 활동 시간 증가로 근시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쉽습니다. 방학 동안 대부분의 아이들은 장시간 실내에 머무르며 야외 활동이 부족하고 자연광에 노출되는 시간이 적어지죠. 이 자연광의 전 스펙트럼 조명은 망막에서 도파민 분비를 자극하는데 이 물질은

농축 성장을 억제하는 천연 보호막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야외 활동 시간이 부족하면 눈을 보호하는 방어 효과가 직접적으로 약화되죠.

방학 기간 아이들이 휴대폰,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는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와 또 계속되는 근거리 시선 사용은 안축 성장을 가속화하고 시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게다가 여름방학 무더운 날씨 탓에 아이스 음료, 밀크티 이런 갖가지 간식을 자주 먹게 되면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당분을 섭취하게 되는데요. 과도한 당분 섭취는 체내 비타민 B1과 칼슘을 대량 소모시키고 안구벽 탄력을 낮추어 안축이 길어지도록 만들어 근시를 더 빠르게 진행시키죠. 여기에 뭐 또 늦잠, 운동 부족 등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이 겹쳐서 시각 피로를 끊임없이 키우게 됩니다.

방학 기간 어떻게 과학적으로 아이들의 시력을 관리해야 할까요? 안과 전문가들은 시력 보호가 일상의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의 전자기기 사용 기간을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한 번 근거리로 화면을 보는 시간을 30분을 넘지 않도록 하고 하루 누적 사용 시간은 1시간 이내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하루 최소 2시간 이상 야외에서 자연광을 쬐며 활동하도록 보장하는데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지기 전 저녁에 공원에서 걷거나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쓸 때에는 주먹 하나, 30cm, 3cm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가슴과 책상 사이에 주먹 하나 공간을 두고 눈과 책은 30cm, 펜을 잡는 위치는 펜 척으로부터 3cm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죠. 누워서 또는 엎드린 채 책을 보거나 휴대폰을 보는 일은 절대 금물이고 3-40분마다 한 번씩 먼 곳을 바라보며 눈을 쉬게 해줍니다.

평양 식단에서는 단 음식과 튀긴 음식 섭취를 줄이고 루테인, 비타민을 충분히 보충하도록 하며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늦게 자는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각종 시력보호 제품을 맹목적으로 믿고 사용하지 마시고요. 아이에게 시력 이상 징후가 보이면 바로 정규적인 병원에 찾아가 검사와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겠죠.

시력관리 다음으로 아이 수면과 관련된 궁금증을 짚어볼게요. 많은 주부님들이 아이는 어른보다 옷을 더 껴입히고 잠잘 때 이불을 두툼하게 덮어줘야 감기

늦게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내 에어컨 온도도 너무 낮게 조절하면 안 된다고 여기는데요. 하지만 이 관념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이가 밤잠을 잘 때 너무 더우면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이 생기는데요. 첫째, 오히려 감기에 쉽게 걸려요. 너무 더우면 아이가 이불을 걷어차고 뒤척이다가 이불 밖에서 자게 되고요. 호흡기 감염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것이 옷을 적게 입어서가 아니라 수면 환경이 너무 더워 이불을 차버리기 때문이죠.

둘째 아이가 무기력해집니다.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하면 다음날 기운이 없고 또 입맛이 떨어지며 쉽게 피로를 느끼고 활동하기 싫어하죠. 성미가 급해지고 안색이 어두워지며 미스꺼움, 두통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잠을 자다가 자주 깨고 꿈을 많이 꾸고 이를 갈고 입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자증병에 시달릴 뿐더러 학습 집중력과 사고 능력까지 떨어지게 된다고 하네요.

셋째는 영양실조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식욕에 영향을 주어 식사량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영양 섭취가 부족해서 몸이 여의고 허약해집니다. 그리고 넷째는 아이의 키 성장에 직접적 셋째, 배는 꼭 감싸주고 어깨나 다리, 발은 이불 밖으로 내놓아도 무방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신금철입니다. 고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어쩜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부터 생각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고독은 나를 더 깊어지게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좋은 감정을 나누며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 있을 때 나 자신과 어색하지 않게 지낼 수 있어야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나를 잡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두 발로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 되겠죠?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여야 합니다. 내가 나의 전문가가 되어서 가끔 찾아온 고독 속에서도 자신을 잘 다독여 더 깊은 사람이 되어보는 것. 그것도 나를 사랑하는 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준비한 글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조린화의 글 옷장 너머의 자유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름이 왔다. 새 원피스가 피부에 닿는 순간 천이 숨을 쉬는 듯한 시원함이 어깨를 타고 내려앉았다. 거울 앞에서 몸을 살짝 돌리자 옷자락이 몸을 따라 은은한 물결을 그리며 흘러내렸다. 문득 거울 속의 나를 가만히 응시했다. 마흔 후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마주하게 된 이 가벼움. 그것은 단순히 옷 한 벌을 입는 행위가 아니었다. 10대 시절 운동복이라는 고치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어른이 되어서도 타인의 시선이라는 검열에 짓눌려 살아왔던 긴 세월을 통과해 마침내 당도한 해방의 순간이었다. 옷장 너머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얼마나 먼 길을 돌아왔던가. 내 어깨를 짓누르던 낡은 관념의 무게를 하나씩 덜어내고 오롯이 나만의 취향으로 나를 감싸기까지 고박 35회가 걸렸다. 그렇게 여름의 가벼움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되었다. 갓 중학교에 입학했을 무렵 나는 유행하던 꽃무늬 바지를 입고 예쁜 샌들을 신은 채 등굣길에 올랐다. 바지는 다리선을 따라 부드럽게 흘러내렸고 샌들은 걸음마다 경쾌한 소리를 내며 내 발걸음을 춤추게 했다. 거울 속의 나는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듯 당당했고 그 옷은 비로소 내가 고른 내 취향이 온전히 담긴 첫 번째 자유였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선생님은 나의 어머니를 직접 찾아와 나를 부반장으로 추천하겠다고 하셨다. 어머니는 내심 기뻐하셨지만 선생님은 동시에 어머니께 단단히 당부하셨다. 아이가 부반장이 되었으니 이제 더 학생답고 단정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눈에 띄는 화려함은 공부에 방해가 될 뿐이죠. 어머니의 기대 섞인 눈빛과 선생님의 당부가 맞물리자 나의 꽃무늬 바지는 순식간에 부반장답지 못한 죄목으로 낙인 찍혔다. 방과 후 친구들은 제각기 고운 옷을 입고 삼삼오오 모여 햇살 아래서 웃고 떠들었다. 그들의 찰랑이는 치마차락과 알록달록한 리본이 내 눈에는 마치 닿을 수 없는 다른 세상의 풍경처럼 보였다. 나는 그들 틈에서 왠지 모를 소외감을 느끼며 정갈하게 머리를 자르고 무채색 운동복으로 나를 감추기 시작했다. 모범생이라는 가면이 내 살갗에 달라붙는 순간이었다. 선생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 그리고 어머니의 자부심을 지켜드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나를 운동복의 헐건 품 안으로 밀어넣었다. 운동복 속에 숨으면 적어도 비난받을 일은 없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 안락함은 이상하게도 나를 점점 작아지게 했다. 좋아하는 색깔을 칠하는 대신 회색빛 안개를 덧칠했고 예쁘고 싶은 욕망은 죄책감이 되어 내 가슴 한구석에 웅크렸다. 거울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진 것도 그때부터였다. 모범생이라는 좁은 울타리 밖으로 내 마음이 튀어나갈까봐 나는 거울을 피하는 대신 내 안의 진짜 나를 외면하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내 기억의 저편에는 그보다 더 오래되고 선명한 빛깔의 조각들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외할머니의 낡은 재봉틀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알뜰하고 손끝이 야무졌던 할머니는 여름이면 시원한 모시 치마를, 겨울이면 도톰한 손바지를 직접 지어 입어주셨다. 그 중에서도 여러 빛깔의 천 조각을 이어붙여 저고리 모양을 맞추고

정성스러운 한 땀 한 땀으로 완성한 색동저고리는 45년의 세월이 무색하게도 여전히 고운 빛을 간직한 채 내 옷장 한 구석을 지키고 있다. 엄마가 처음 사주셨던 빨간 세트 옷에 대한 기억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우아래 새빨간 옷을 차려입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친구 집으로 향하던 골목길. 갑자기 화려한 수탉 한 마리가 샘이라도 난 듯 날개를 버덕이며 덤벼들었다. 겁에 질려 울먹이는 나를 향해 엄마는 신었던 슬리퍼를 벗어 휘두르며 수탉을 쫓아냈다. 그날 나를 지켜두던 엄마의 단호한 손길과 함께 내 몸을 감싸고 있던 빨간 옷의 강렬한 색감은 잊히지 못할 유년의 가장 뜨거운 기억이 되었다. 소학교 6년간 무용을 하며 입었던 알록달록한 치마 조그리는 나에게 물리적인 옷 이상의 의미, 곧 자유의 날개였다. 발을 들어 올리면 넓은 소매가 바람을 가득 머금었고 팽그르르 돌아설 때마다 치마가 둥글게 펼쳐지며 허공에 우왕원을 그렸다. 그 순간만큼은 온전히 나 자신이 되는 기분이었다. 그때의 나는 미처 알지 못했다. 그 자유로웠던 날갯짓이 훗날 육아와 일상이라는 거친 고치 속에 갇히게 되리라는 것을. 그러나 날개는 고치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내가 다시 펼쳐주기를 그토록 긴 시간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나는 옷을 파는 일을 한다. 손님들의 어깨에 내가 골라준 옷을 조심스레 얹어줄 때마다 그들의 눈빛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을 본다. 거울 앞에서 살짝 몸을 돌리며 짓는 배시시한 미소. 그것은 내가 까마득히 잊고 살았던 바로 그 설렘이었다. 그 환한 미소들이 내 마음속 닫혀있던 옷장의 빗장을 하나씩 열어주었다. 옷이 주는 기쁨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설렘으로 변주되어 다시 내게로 돌아와 있었다. 올해 봄, 처음으로 리넨 코트를 걸쳐보았다. 어깨에 닿는 감촉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가볍고 얇은 옷깃은 봄바람을 따라 살랑거리며 내 몸의 곡선을 타고 부드럽게 흘러내렸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지난날 나를 짓누르던 낡은 운동복의 무게는 실은 옷의 무게가 아니라 내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낸 억압의 환인이었음을. 옷은 더 이상 나를 규율하고 검열하는 도구가 아니었다. 겹겹이 쌓였던 긴장의 층위를 하나씩 벗겨낼 때마다 운동복 속에 갇혀있던 진짜 사아가 비로소 깊은 숨을 내뱉기 시작했다. 며칠 뒤 그 코트에 시선을 띄지 못하는 외국인 손님에게 조심스레 코트를 권했다. 옷을 입어본 손님은 눈을 반짝이며 정말 마음에 든다고 아름답다고 환하게 웃었다. 내가 느꼈던 그 해방감이 언어를 넘어 누군가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는 사실은 경이로웠다. 옷은 그렇게 국경을 넘어 마음과 마음을 잇는 가장 따뜻한 소통의 언어였다. 매장에 벨루어 원단 옷들을 가지런히 정리하다 문득 시간이 멈춘 듯한 기억이 떠올랐다. 옆집 이모가 시집 가던 날 외할머니와 엄마는 나를 깨끗이 씻기고 붉은 벨루어 옷을 입혀 머리에 예쁜 리본까지 달아주셨다. 외삼촌은 나를 사진관으로 데려가 신부 못지않게 화려하게 꾸며주셨다. 연지곤지를 찍은 볼과 붉은 벨루어의 부드러운 광택이 참 잘 어울리던 그날의 사진이 앨범 속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다. 어릴 적 사진이라 부르며 만지작거렸던 얇고 부드러운 망사 리본의 감촉은 오늘날 세련된 재킷의 안감과 디테일 속에서 다시 찾아왔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옷은 여전히 누군가의 가장 특별한 나를 향해 설렘을 배달하고 있었다. 그 설렘의 배달부 역할을 이제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 어젯밤 일을 마치고 돌아와 샘플로 받은 면 반팔 티셔츠를 입었다. 피부를 기분 좋게 감싸는 숙면의 감촉에 비건도 잊은 채 나도 모르게 가벼운 스텝을 밟으며 춤을 추다 잠들었다. 거울 속 빙글빙글 돌던 내 실

위해선 꿈속에서도 가볍게 흔들렸다. 소학교 시절 무용복을 입고 날개짓하던 그 자유로운 영혼이 오늘 밤 다시 내 어깨 위에 내려앉은 것만 같았다. 오늘 아침 나는 망설임 없이 옷장을 열고 가장 아끼는 옷을 꺼내 입었다. 옷장 너머의 자유를 만나러 가는 길 발걸음이 구름우를 걷는 듯 가볍다. 올해 여름 드디어 나는 입고 지낸 나의 날개를 활짝 피웠다. 나다운 삶을 그려보는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지어준 어떤 이름에도 내가 짊어진 어떤 직무의 압력에도 상관없이 오롯이 내 안에 숨쉬는 나다운 나를 발견할 때 나는 결국 온전한 존재가 됩니다. 나만의 색상을 찾아 내 마음속 당당한 자신을 만나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디오 문화 산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핀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전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초선호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초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초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초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제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14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7월 초이틀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신금철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인간관계는 머리로 만나면 인맥이고 가슴으로 만나면 인연이며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인연은 운명이라 합니다. 내 곁에 다가온 소중한 인연과 함께 오늘도 평범한 속의 행복을 찾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준비한 글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필명 곰살 맞은 꽃사슴의 글 잠이 복인 줄은 나이 들어서야 알았다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내 평생 가장 큰 특징을 하나 꼽으라면 아마 이것일 것이다. 잠이 많고 한 번 잠들면 좀처럼 깨지 못한다는 것. 어릴 때부터 그랬다. 타고나기를 잠이 많았다. 아침이면 구들에서 몸을 떼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웠다. 시험이 다가오면 전날 밤마다 의욕만큼은 하늘을 찔렀다. 어머니, 내일 새벽 4시에 꼭 깨워주쇼. 일찍 일어나 외워야 할 것도 많고 문제도 풀어야 한다. 예? 꼭, 꼭. 나는 매번 신신당부했고 어머니는 매번 그 말을 믿었다. 다음날이면 약속 시간에 어김없이 나를 깨우러 다가왔다. 홍이야, 4시다. 일어나라. 한창 반잠에 빠져있을 때 들려오는 어머니 목소리는 그때 내게 세상에서 가장 반갑지 않은 소리였다. 몇 번이나 불러서야 겨우 귀에 들어오면 나는 비몽사몽간에 예 하고 대답만 한다. 눈꺼풀은 천근만근이라 도무지 떠지지 않고 몸을 한번 뒤척인 뒤 다시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든다. 잠시 후 어머니가 다시 온다. 홍이야, 빨리 일어나라. 나는 또 예 하고 대답은 할 뿐이다. 몸은 구들에 착 달라붙은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결국 화를 냈고 나는 한창 자던 잠을 깨웠다고 억울해서 퉁퉁거렸다. 이른 아침부터 둘이 티격태격하는 날도 많았다. 잠은 설쳤고 공부는 시작도 못했고 기분만 엉망이 되곤 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못 일어날 거면 그냥 푹 자라. 너를 깨우다 보면 나도 아침 일이 다 꼬인다. 둘 다 피곤하기만 하지. 맞는 말이었다. 나도 그걸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었다. 그런데도 시험철만 되면 또 일찍 일어나겠다고 큰 소리 쳤고 다음날이면 어김없이 이불 속에서 무너졌다. 그렇게 소학교 초중을 졸업할 때까지 시험만 다가 오면 같은 일이 반복됐다. 어머니는 새벽마다 나를 깨우느라 진이 빠졌고 나는 끝내 일어나지 못한 채 계획했던 새벽 공부를 한 번도 못했다. 지금 생각하면 가장 미안한 건 그때는 그 미안함마저 어머니에게 또 넘겼다는 것이다. 괜히 돌아져 아침도 먹지 않고 학교에 간 적도 있었다. 마치 내가 일어나지 못한 게 어머니 때문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다. 돌이켜보면 철없는 심소리였다. 직장인이 된 뒤에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젊었을 때는 정말 잠이 많았다. 일찍 자든 늦게 자든 알람 없이는 절대 일어날 수 없었다. 아침마다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 작은 전쟁이었다. 알람이 몇 번이나 울려야 겨우 몸을 일으켰고 허둥지둥 씻고 아침을 챙겨 먹은 뒤 출근했다. 반면 저녁에 눕기만 하면 8시간, 9시간은 거뜬히 잤다. 한 번 잠들면 업어가도 모를 만큼 깊이 잤다. 24살 무렵에는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거리는 일이 하나 있었다. 고종 시절 분신처럼 붙어 다니던 친구 금아가 연길의 대학에서 외국어를 가르치다가 상해로 직장을 옮기게 됐다. 그때는 휴대전화도 삐삐도 없던 시절이었다. 연락이라고는 편지나 직장 전화가 전부였다. 우리 편집실에도 전화기가 있긴 했지만 주임실에 두 대뿐이라 급한 연락이 있을 때나 가끔 사용하는 것이었다. 며칠 전 금아에게서 편지가 왔다. 일행 몇지서 북경에서 기차를 갈아타게 되니 그날 밤 도착해서 내 기숙사에 묵고 다음날 상해로 가겠다는 내용이었다. 한여름이었다. 그날 밤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천둥 번개까지 쳤다. 룸메이트 복녀와 나는 저녁을 먹고 금아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졸음이 밀려왔다. 잠깐만 눈 좀 붙이자. 그 잠깐이 문제였다. 둘 다 그대로 골아떨어졌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금아가 보이지 않기에 우리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역 근처 여관에서 잤다가

바로 기차를 탔겠거니 침착했다. 그런데 출근하려고 기숙사를 나와서 이웃들이 웃으며 말했다. 어젯밤 친구분들이 한창문을 두드리던데요. 우리도 그 소리에 깨서 나와 같이 두드리고 불러봤는데 방 안에서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결국 못 깨우고 여관으로 갔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미안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까지 났다. 그토록 기다리던 친구였는데도 문 두드리는 소리를 끝내 한 번도 듣지 못한 것이다. 천둥 소리와 빗소리에 묻힌 건지 아니면 정말 세상 모르고 잔 건지 지금도 모르겠다. 며칠 뒤 상해에서 금화의 편지가 도착했다. 근처 여관에서 하룻밤 묵고 다음날 무사히 기차를 타고 상해에 잘 도착했으니 미안해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그래도 그 일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젊은 시절에 나는 정말 세상 모르게 잘 자는 사람이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이다. 연로한 시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시어머님의 남동생, 그러니까 시 외삼촌께서 연변에서 북경으로 출장을 오셨다. 그날은 우리 집에서 하룻밤 묵기로 하셨다. 이튿날 평소에도 잠이 적으셨던 시어머님은 그날따라 더 일찍 일어나셨다. 동생에게 아침을 든든히 먹여 보내려고 새벽부터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셨다. 나는 평소처럼 내 생체 시계가 깨워주는 시간에 일어났다. 늦은 것도 이른 것도 아닌 늘 그 시간이었을 뿐이다. 아침상을 앞두고 시 외삼촌께서 웃으며 한마디 하셨다. 젊은 며느리가 연세 많은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데 이렇게 늦게 일어나면 되겠나? 젊은 사람들은 좀 부지런해야지. 물론 농담 삼아 부드럽게 말씀하셨지만 듣는 순간 나는 쥐 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만큼 부끄러웠다. 평소에도 마음 한구석에 늘 걸리던 일이었는데 면전에서 그 말을 듣고 나니 더없이 민망했다. 나도 일찍 일어나고 싶었다. 시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살림도 척척 해내는 며느리가 되고 싶었다. 그런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정말 일어나지 못했다. 그 무렵에는 스스로를 참 많이도 탓했다. 알람을 한 번 맞추고 두 번 맞추고 세 번 맞춰도 결과는 늘 같았다. 미안한 마음은 점점 커지는데 늦잠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았다. 나중에는 어머님과 슬며시 협상까지 해보았다. 저는 아침을 조금 늦게 먹거나 한 끼쯤 거르는 것도 괜찮으니까 조금만 더 자면 안 될까요? 결국 그 문제만큼은 끝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그때는 늘 같은 생각을 했다.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그렇게 스스로를 몰아세우며 지냈다. 물론 늘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어떤 날은 마음먹고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기도 했다. 그렇게 조금씩 맞춰가며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 인생이란 참 묘하다. 세상 일은 정말 돌고 돈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어느새 나는 50대 중반이 되었다. 깨워도 깨워도 못 일어나던 그 사람은 이제 어디에도 없다. 최근 몇 년 사이 잠의 질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 아마 나이 탓일 것이다. 이제는 알람이 필요 없다. 진작 치워버렸다. 밤에 몇 시에 잠들던 새벽 3시나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진다. 한밤중에도 몇 번씩 깨고 뒤척이다 다시 겨우 잠든다. 많이 자도 5시간, 6시간, 어떤 날은 4시간도 채 못 잔다. 예전처럼 8시간, 9시간을 세상 모르고 푹 자던 시절은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 젊었을 때는 일찍 일어나지 못해 늘 미안했다. 지금은 늦잠이라도 한번 실컷 자보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한때는 잠이 너무 많다고, 게으르다고, 이불 밖으로 좀처럼 나오지 못한다고 스스로를 참 많이도 구박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니 비로소 알겠다.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인생은 참 재미있다. 한때는 귀찮고 못마땅했던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 아무리 바라봐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선물이 되기도 한다. 젊은 날의 나는 잠이 너무 많아 걱정이었고 지금의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해 걱정이다. 결국 가장 좋았던 시절은 아무 걱정 없이 세상 모르고

푹 잘 수 있었던 그 시절이 아니었을까. 이제야 안다. 잘 잔다는 것. 그것도 젊음이 주는 축복이었다는 것을. 글을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요. 한때는 너무 귀찮고 달갑지 않던 것들이 어느 순간 돌아보면은 아무리 손 내밀어도 다시는 잡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범한 하루가 언젠가는 걷잡을 수 없이 그리운 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디오 문화산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핀 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천청성 작사 류광준 작곡의 농민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논밭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농민들의 성실한 모습, 구수하고 힘차게 울리는 멜로디로 땅을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며 풍요로운 삶을 가꾸는 우리 농민들의 노고를 노래했습니다. 안영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길에서 들려오는 정겨운 소방울 소리가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이 가요는 정겨운 고향의 풍경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듣는 순간 마음이 맑고 포근해지며 고향이 주는 따뜻한 위로를 느끼게 해줍니다. 김성휘 작사, 김성민 작곡의 고향길의 정다운 소방울 소리 준비했습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비결은 바로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가장 소중한 정은 마음을 나누고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어서 원어연 작사 성기화 작곡의 마음을 나누세요 보내드립니다. 디설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며 만나고 함께 살아가는 삶이 더욱 아름답습니다. 소중한 인연으로 만난 우리, 서로 존중하고 돕고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이어서 김광룡 작사, 김창근 작곡의 만나며 삽시다 보내드립니다. 리광일, 황매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최문섭 작사, 황상종 작곡의 장백의 폭포수야 준비했는데요.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어우러진가요? 가사에서 장백의 폭포수를 절구방아에 형상적으로 비유했듯이 손율에서도 그 가사 속의 형상을 음악적 형상으로 잘 승화시켰습니다. 황영애, 황정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삶의 여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정, 바로 우정입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함께 곁에서 응원하고 힘이 되어주는 진실한 우정은 우리 삶의 큰 힘입니다. 우정을 그리는 가요, 우정 만만세 보내드립니다.

김경호 작사 최재일 작곡의 어떻게 지낼까 보내드립니다. 주말을 맞이하는 심정을 멜로디로 엮은 가요죠. 김양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계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 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0: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통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동요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8월 15일은 전국 생태일입니다. 이날은 전 사회의 생태문명 의식을 높이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사상적 자각성과 행동적

자각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주제 교육의 날인데요. 오늘 시간에는 동료와 함께 생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인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최문섭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나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료 산으로 가고파를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생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녹수 청산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리념을 수립해야 합니다. 생태 환경 보호 관련 지식을 주동적으로 학습하고 녹색 생태 리념을 갖춰야 하는데요.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는 상식을 널리 알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에 순응하는 생태 의식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천혜옥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용파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료 코스모스를 보내드립니다.

녹색 리념을 일상생활에 담아내야 합니다. 스스로 저탄소 생활 방식을 실천할 수 있는데요. 저탄소 생활이란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임으로써 낮은 에너지, 낮은 소비, 낮은 지출을 실현하는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저탄소 생활 방식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녹색 출행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짧은 거리는 되도록 걸으며 먼 거리는 공공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홍영암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향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칠색비단을 보내드립니다.

친구들 평소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나요? 쓰레기 분리수거도 저탄소 생활 방식의 중요한 실천 중 하나입니다. 쓰레기 분류를 하는 목적은 쓰레기의 자원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높여 처리

양을 줄이고 환경에 미치는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인데요. 우리는 쓰레기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요해하고 쓰레기 분리 표준에 따라 쓰레기를 버려야 합니다. 김철호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영실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료 근혜를 보내드립니다.

생활 쓰레기는 네 가지 류형으로 분류됩니다.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 등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는 남색 쓰레기통에, 건전지, 유효기한이 지난 약품 등 유해한 쓰레기는 빨간색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는데요. 유해 쓰레기는 특별한 처리 과정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 채소, 뿌리와 잎, 과피 등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한 부패하기 쉬운 쓰레기는 녹색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흙모래, 벽돌 등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은 검은색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권중철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향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너랑 나랑을 보내드립니다.

야생동물은 지구의 복유한 생물 자원이며 생태계통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기도 합니다. 야생동물은 생태평형을 유지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들도 야생동물 보호에 동참해야 합니다. 야생동물을 먹지 않으며 야생동물의 가죽이나 뼈로 만든 장식품이나 물건을 구매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또 동물의 생활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외에서 개구리나 새를 잡지 말아야 하고요. 동물을 만나도 놀라게 하지 말고 때리지도 말며 함부로 먹이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전춘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채매화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아이야 쑥쑥을 보내드립니다.

맑은 하늘 깨끗한 강, 푸른 숲을 지키는 일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녹색 출행하기, 쓰레기 분리수거 잘하기, 야생동물 보호하기 등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우리 친구들도 오늘부터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태환경 보호에 적극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김웅준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철수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사는 사는 말이 없어도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0: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매수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을의 발걸음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립추가 지나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우리에게 계절이 바뀌었음을 속삭여주고 있죠. 가을의 정취를 듬뿍 담은 한편 시와 잔잔한 선율이 가을이 오는 발걸음 소리를 조용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공기는 무덥기만 한데 계절은 살며시 가을로 스치네. 립추 문턱 넘은 들판으로 비어가사라는 속삭임 귓가에 울려 비바람 흔들렸던 날 지나고 땅우 오곡백과 천천히 연그러 햇살 품고 알차게 채워가는 기대 가득한 이 가을을 기다려 살며시 다가오는 가을의 발걸음 곡식 익어가는 따뜻한 숨결 시련 딛고 단단해진 열매들 마음 설레며 기다리는 가을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상행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자, 오늘도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길태종이 문진부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0: 네.
1: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연변의 환자들이 잘 진료하기 위해서 길태종이 문진부에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연속 이틀간에 장춘의 이름 있는 명중에 서당승 주임이사를 요청해 옵니다.
0: 네.
1: 서당승 주임이사를 놓고 본다 할 때 중리세가 출신인데 현재는 장춘시 관성구 병원에서 사업을 합니다. 중의과 주임직을 맡고 있는데요. 림상 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이런 분입니다.
0: 네.
1: 일찍이는 장춘시 우수이사상을 수여받았고 그 뒤로도 장춘시나 관성구의 여러 차례로 되는 각종 말이죠 영예상을 수여받은 분입니다.
0: 네.
1: 림상을 하는 과정에서 질병을 치료하는데도 모를 바겠지만은 예방에 대해서 상당한 중시를 불러왔습니다.
0: 네.
1: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항상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확진을 하고 조기에 정확한 치료를 하는 이런 원칙을 준수해오면서 중요하게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에 관념하고 변증 논치하는 방법으로 개체화 진료 모식을 채용해왔습니다. 이름으로써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확진율, 호전율, 치유를 높여가지고 많은 환자들이 박수갈채를 받고 있습니다. 이분이 환자를 진찰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말이죠 관찰해 보니까 독특한 이런 특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의 선생님들의 환자를 볼 때 한 손으로 진맥을 하고 있는데 이 서당승 주임이사를 놓고 본다 할 때 두 손으로 동시에 환자의 말이죠 맥을 진맥합니다. 진맥을 통해서 환자가 장부 기혈이 어떠한 상황인가, 음양 분포가 어떠한가, 도대체 무슨 원인으로 이 환자가 병이 발생했는가, 어느 부위에 발생했는가, 도대체 무슨 병인가, 이걸 말이죠. 제때 파악해냅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우리 현대의학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종류성 병변이라든가, 낭종성 병변, 결절성 병변, 이거는 현대이기로 말이죠. 검사를 하지 않으면 말이죠. 우리 현대의학에서 진단하기 바쁜데, 능히 진맥을 통해서 이러한 질병이 있는가 없는가를 말이죠 파악합니다.
0: 네.
1: 이분이 림상 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분인데 치료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구체적으로 놓고 본다 할 때 어떠한 질병들을

0: 치료하는가 우리 뇌를 필요가 있거든요. 하나는 심리혈관계통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관심병이라든가 신교통이라든가 뇌경색으로 일으키는 말이죠.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그리고 쌍거증 고혈압, 고혈지증, 고혈탕 그리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일으키는 말이죠. 환자가 늘상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완고성 실면증으로 고생하거나 그리고 또 우울해지는 우울증이라든가 조리에 초조해지는 병증 그리고 골관절계통의 질병에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이라든가 요추관판 돌출증, 좌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 조근통, 통풍, 풍습성 관절염, 뉴머티스성 관절염 이러한 병증을 또 잘 치료합니다. 이외에도 갑상선에 관계된 질병에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작항에 갑상선 기능 항진 기능 저하에 여러 가지 유형의 갑상선염증에 이런 병증을 또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폐부 질환에 만성 폐염으로 고생한다든가 기관지염으로 고생한다든가 오랜 기침으로 앓을 수 있는 이러한 병증에 그리고 부인과 질환에 그러니까 월경불조라든가 통경 복노 복노라미다의 복노라든가의 폐경이라든가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전립선에 관계된 질병에 전립선염으로 인해서 말이죠. 소변이 작고 급하고 소변을 볼 때 절이 나는 이러한 병증에 그리고 말이죠. 피부병에 여기에 보게 되면 반복성이 강한 습진이라든가 진단하기 쉽지만은 치료가 잘 되지 않는 소보진 유피센이라 합니다. 그리고 추어종에 청춘 여드름에 대상포진 이런 먼저 피부병을 잘 치료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2: 예, 저는 보니까 이 지속 위험 때문에 교중교 박창호 선생님 반대서 지금 약을 두 번 쓰고 다 나왔습니다.
0: 예.
2: 예, 그러니까 한국 가야 되는데 보약을 좀 지어서 가다고 그랬다.
0: 예, 완전히 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예, 그냥 예. 오세요.
2: 예, 이제 박창호 선생님한테 보니까 약을 쓰고서 다 나았 고맙다고 그래.
0: 예,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2: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길태중년 주인 박창호 선생님께 자문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0: 예, 무슨 일입니까?
3: 예,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0: 예.
3: 밥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메슨메슨하였는데 방송을 예. 듣고 주인 박창호 선생님이 약을 먹었더니 밥맛이 좋아지고 메슨메슨하던 것이 좀 나아져서 오늘 또 주인 박창호 선생님이 약을 더 쓰려고
0: 예
3: 예약 부탁드립니다.
0: 예 그러도록 합시다. 연결됐습니다. 예. 그냥 오세요.
3: 감사합니다.
0: 예, 예. 안녕히 계세요.
1: 다음 전화 받습니다. 예. 여보세요.
4: 예 어제 전화가 두 집에 걸렸습니까? 한꺼번에
1: 네
0: 무슨 말씀이에요?
1: 네, 뭐 문의를 하십시오. 네.
4: 아, 묻는 게 아니라 예약하자 그러는데 네. 전화가 두 집에 걸렸으니까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이 또 전화를 하던데
1: 네. 네. 예약 어느 선생님 보이시겠습니까?
4: 대영희 선생님 예약하자고
0: 네. 예, 어떤 상황입니까?
4: 이게 왼쪽 저 왼쪽 팔을 쓰지 못해 그러는데
0: 예, 예. 예약이 예,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4: 예.
0: 예, 시름 넣고 오세요. 예.
1: 네.
0: 예.
4: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5: 저는, 저기, 뭐니까, 머리가 쥐잉하고 좀 어지럽고, 예. 그리고 저기, 뭐니까, 밤잠도 자꾸 설치지 맥이 없고 그래가지고 그 박윤덕 선생님이 저기 청약을 한 두 번 먹었어요.
0: 예.
5: 그래도 머리도 많이 맑아지고 그래서 잠 잘 자니까 그런지 맥도 좀 나고 그래서
0: 그렇죠.
5: 그러니까 오늘 또 더 좀 먹으려고.
0: 예예. 예. 예.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예.
5: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수고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6: 아, 길태성년 자문 부탁드립니다.
0: 네. 예, 무슨 전화입니까?
6: 요즘
1: 소화가
6: 잘 안 되고.
0: 예.
6: 맥도 없습니다.
0: 예.
6: 밥 먹어도 밥 먹지 않아도 배부른 것도 모르고.
0: 아.
6: 배고프지도 않고.
0: 예.
6: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0: 예.
6: 변비도 좀 있습니다.
0: 예.
6: 이래서 길태중년에 원장 선생님하고 두세 번 썼는데.
0: 예.
6: 효과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0: 아, 그럼 좋은 소식이죠. 예, 예.
6: 그래서 예, 그래가지고, 지금 소화도 좀 괜찮고, 속이 더부룩한 것도 좀 낫고, 근데 약을 좀 더 청결에 쓰려고, 효과가 예. 올 때 약 써야 되죠.
0: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공고히 해야 되죠. 예.
6: 예, 공고히 해야 되죠.
0: 예.
6: 그래서, 예, 한번 부탁드립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 다 됐습니다. 예.
6: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세요.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7: 저는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어떨 때는 얼굴이 그저 화끈화끈 달아오르고 항상 손발이 너무 뜨거워서 예,
0: 예.
7: 잠을 자지 못하고 자다가도 예, 갑자기 땀이 푹 나고 해서 몸이 어색할 했습니다.
0: 예.
7: 그래 방송 듣고 박윤덕 주임이 이 방면에 이용하시다는 말 듣고 예. 가서 예, 두 번 천약을 먹었는데 두 번 먹을 때는 크게 모르겠던 게 예. 네 번째 갔다 먹으니까 예, 아니 손발이 뜨겁고 갑자기 식은땀이 나던 게 많이 났고 잠을 못 자던 게 예, 잠을 잘 잡니다.
0: 예, 좋은 소식입니다. 료정이 네. 필요하니까요. 예.
7: 네. 아, 이전에 예, 많은 약을
0: 예.
7: 이번에 예, 정말 이 선생님 만나서 여러 면으로 효과를 보니 야 선생님이 머리 잘 찾아온 것 같으니 오늘 가서 또 보이려고 여야하자 그럽니다.
0: 예,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7: 예,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1: 네,
0: 예.
1: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8: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8: 예. 저는 저희 고모를 소개하려 합니다.
0: 고모가 무슨 정화입니까?
8: 당남이 나빠서에 우리 다
0: 예.
8: 아프고
0: 그렇죠.
8: 정말 힘들게 소리 그랬습니다.
0: 예.
8: 그랬는데 원장님이 선생님이 약을 저기 많이 썼습니다. 썼는데
0: 예.
8: 저는 많이 나서서 예, 완전히 나선 것 같습니다.
0: 예, 예,
8: 식사도 못하고 저기 잠도 잘 못 자고 이래던 게 예, 오전은 잠도 잘 쉬고 밥도 잘 잡수고 이렇습니다.
0: 예, 좋은 소식입니다.
8: 고마운 마음으로 원장님 선생님께 정말 완전 감사를 드리자고 그랬다.
0: 예, 좋은 소식입니다. 꼭
8: 예.
0: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8: 예. 예.
0: 건강하십시오.
8: 그래서 원장님 따뜻한 저기 성의를
0: 예.
8: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0: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시름 넣으세요.
8: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세요.
1: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9: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9: 예. 아, 나는 지금 이거 위가 너무 아파서.
0: 예.
9: 위크에 앉아서.
0: 오.
9: 그래, 하도 너무 바빠서. 아, 단맛이랑 미녀고, 미숙없고 해서. 그래서, 아, 밥 먹으려면 조금, 고치를 조금 먹었지만은, 아유,
0: 네. 아, 안 되죠. 예. 위에
9: 아,
0: 예.
9: 예. 그래서 또, 삼촌 선의사 약을 쓴 건데,
0: 예.
9: 아, 한 달 썼어요. 이게 어. 조금 나아졌는데, 아, 그래도 어째 조금 더 불편하니까,
0: 예.
9: 그, 한 번 더.
0: 그래야 되죠. 예, 예. 예. 오늘 오세요. 예.
9: 예.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예.
9: 지금 수고하시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세요. 예.
1: 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그러니까, 예, 이제 전화 온 분처럼, 이 서장승 주임이사가에 여러 면이 말이죠. 질병들을 잘 치료하고 있는데요. 특히 보게 되면 장기병 치료에도

0: 아주 예, 특기를 보입니다. 우리 장유병이라 그러면 우리 현대의학에서 본다 할 때 소화계통 그 질병에 속하는데요. 소화계통이라 할 경우에는 말이죠. 우리 인체 내부에서 영양물질 말이죠. 섭취라고 흡수라고 분해라고 흡수라고 아울러 또 로폐물을 배출하는 이러한 말이죠. 기관입니다.
1: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오늘 저는 장호주임 예약하려고 전화했습니다.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2: 아, 저는 이 많이 아픈다. 이 아픈 동안에 식음물도 올라오고,
0: 예.
2: 먹어도 이 쓰리고 아프고, 호재대로 못 먹겠습니다. 밥 먹을 때 먹을 뒤에 또 미스고 합니다.
0: 심하구만요.
2: 예, 예. 그래, 이런 증상이 자꾸만, 오니까 나 밥 제대로 먹지도 못하겠고 해서 살이 많이 빠진다.
0: 그렇죠. 예.
2: 예. 예, 그래서 저번 주인하고 두 번 가서 쓰 먹었는데 효과 용 좋아가지고 메스껍지도 않고 예, 많이 아프지도 않고 해서 오늘 또 가서 보니까 또 한번 예약해서 약 좀 더 쓰려.
0: 지금 넣으시오.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예.
2: 아. 예. 알겠습니다.
0: 예.
2: 예약해 주셔야
0: 예. 예, 예약이 예. 됐습니다. 예. 예.
1: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셨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셨습니다.
0: 예, 예, 예.
3: 소중 좀 예약합시다.
0: 예, 어떤 정황입니까?
3: 아이고, 이가 평소에 어떻게 나는지 한번 썼는데서 맞긴 맞은데 지금
0: 예, 예. 오늘은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3: 예.
0: 예약이 됐습니다. 예,
3: 예 수고하셨습니다.
0: 예, 예, 예.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예.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예.
0: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4: 저는 예, 무슨 병인가 뭐 예 소화도 잘 안 되거니와 배가 붓는다 뭐 예 앉지도 못합니다.
0: 심하구만요. 예.
4: 예. 그래가지고 소화도 잘 안 되니까 두고 미식었고 그래서 그 서주임이 약 좀 썼댔습니다.
0: 예, 예.
4: 이런 게 우선은 예 배 붓던 게 조금 꺼집니다.
0: 예, 좋은 소식입니다.
4: 그래서 내리 그 선생님 한 번 더 배우자고 그럽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다 연결됐어요. 예.
4: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0: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6: 저는 예, 허리도 불편하고 그리고 또 무릎 관절 때 자꾸 아픈다. 그래서 오늘 강철수 주임한테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예약하겠습니다.
0: 예, 예. 그냥 오세요.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6: 예, 수고하십시오.
0: 예,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예.
1: 말씀 주시죠.
0: 예, 그러니까 이 소화계통이라 할 경우에는 예, 상소화도 하고 하소화도로 예, 나누는데 상소화도를 놓고 본다 할 때 예, 구강이라든가 예, 인후라든가 식관, 식도라고도 합니다. 위나 십이지장 이러한 말이죠. 부분으로 조성됐어요. 하소화도로 할 경우에는 소장이라든가 하늘로 망상이라는데 맹당해.

0: 결장의 직장의 한관 이러한 부분으로 조성됐어요. 이외에도 또 소화선이 있습니다. 타액선이라든가 간이라든가 담낭 이선에서 분비라는 소화, 쇼화메일한데 소화효소의 담즙에 이러한 말이죠. 소화선에서 분비라는 물질들이 말이죠. 우리 하루 세끼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물 중에 말이죠. 지방이라든가 단백질이라든가 탄수화물 이러한 것을 보내라는 이러한 말이죠. 기능을 갖췄어요. 이러한 소화도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말이죠. 상소화도를 놓고 본다 할 때 도파신쿠양 이런 말이 있어요.
1: 네, 다발성 궤양.
0: 예, 구강에 말이죠. 네. 늘상 궤양 현상이 생기거나 급성 만성 인후염으로 고생하거나 지금 우리 현재 보게 되면 식도염에 식관염이라고도 해요. 판류싱에 네. 거꾸로 나온다 이런 뜻이 되겠죠. 식사를 한 다음에 대비 나온단 말입니다. 판류싱 습관이에 그나 그리고 또 위나 십이지장에 발생하는 말이죠. 염증이라든가 궤양에 이러한 병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 하소화도라고 놓고 본다 할 때 어떤 분들은 수술을 받아봤는지 모르겠지만 랑웨이에 이다 맹장에 문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결장염에 직장염에 변비 설사 그리고 한관에 생기는 질병들은 많아요. 쓰른 주스라 하는데 10명에서 9명은 말이죠. 치질로 고생한다. 이외에도 말이죠. 항문 발열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시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네, 전화입니까?
0: 예, 네. 맞습니다.
2: 선생님, 나 이게 어째 골이 계속 아프고 잉한 게 어지럽고 밥맛이 이러지지 막 가슴이 답답하고 그래서 신경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병원 한번 가 보자고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맞겠는지 몰라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0: 오늘의 멤버로 우리 장춘의 명중이를 요청해 왔는데 오후에도 됩니다.
2: 아
0: 서주임이라고 해.
2: 서주입니다.
0: 예, 서장승 주임이사에.
2: 예.
0: 예, 그냥 오세요. 예, 시간 다 돼서.
2: 예.
1: 예. 예.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예, 그러니까 우리 소화교통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자분들이 이러한 증세를 보이게 되면 소화교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는 이런 말이죠. 징조를 보입니다. 배가 말이죠. 어느 날인가 말이죠. 아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나는 것이 환자분들마다 조금 틀려집니다. 어떤 분들은 배가 아픈데 은은히 아프다 합니다. 인퉁에 하늘로에. 그리고 어떤 분은 아주 급하게 극통을 느낄 때 있습니다. 심하게 아프단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좌퉁에 칼로 에이는 것처럼 아플 때 있습니다. 또 부위를 놓고 본다 할 때 환자분들마다 증상이 좀 틀리는데 어떤 분들은 상복부가 아프고 어떤 분들은 또 아랫배에 하복부가 아프고 어떤 분들은 온근 배가 다 아파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배가 아프면서 또 옆구리 개운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에퉁에. 특히 우리 림상에서 보게 되면 간이라든가 담낭이에 동시에 모병이 발생했을 때 이런 시에퉁 현상이 있습니다. 옆구리 개운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소화불량 현상이 있는데 밥맛이 떨어지고 밥을 잡수게 되면 또 배가 붓고 잡순 다음에 배가 붓는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이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 미스거운 기운을 느끼거나 심지어는 말이죠. 토하기까지 합니다.
1: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3: 수고하셨습니다.
0: 예, 예.
3: 아, 제가 내일 그 서두인 그 선생님 보이려고 그랬는데요.
0: 예, 무슨 정황입니까?
3: 아, 내가 전번

0: 네, 두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좀 나도 여러 가지로 뭐 종합적으로 하여간 여러 가지로 아팠어요. 그래서
1: 예,
0: 좀
1: 무슨 증세 있습니까?
0: 병원인가 해서
1: 예.
0: 예 내일 그래 한번 예약해
1: 예, 완전히 됩니다. 그냥 오십시오.
0: 예예예
1: 예.
0: 예, 알았어요.
1: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예, 적지 않은 분들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뒤가 굳어서 예,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배가 아프면서 말이죠. 예, 설사라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다 소화계통에 문제가 발생한 문제인데,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 반산이랍니다. 예, 식후물이 자꾸만 올라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소신이 그 말하기 좀 별나거든요. 지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예, 소화계통에 문제가 발생하는 분들이 예, 우리 연변말로 말한 방귀를 잘 낀단 말입니다. 예, 방구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등황을 놓고 본다 할 때 예, 대략 보게 되면 1.2억이란 분들이 이 소화계통에 문제가 발생해서 말이죠. 예,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소화계통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에, 배가 붓는다는 말씀하는 분들이 많은데.
2: 네, 잠시만요. 예.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저는 저 원장님이 환자입니다.
1: 예, 무슨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3: 아, 몸이 가라고 그래가지고 치료받았는데 효과가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1: 예, 피부 소양증을. 예, 예.
3: 한 번에 더 예약하려고.
1: 예. 드린
3: 겁니다.
1: 그냥 오십시오. 예.
3: 예. 예
1: 연계 됐습니다. 예, 예.
2: 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예.
1: 그러니까 배가 붓는 현상을 보게 되면 환자들이 소화계통에 문제가 발생해서 생기는 일종 증상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의사들이 말이죠. 예, 환자를 진찰할 때 하늘로 커우전이라 하는데 두드려 봅니다.
2: 네.
1: 예, 이럴 때 또 발생하는 일종 체증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예, 부분적으로 예, 배가 붓는 현상이 있고요. 심할 때는 또 엉금배가 다 말이죠. 붓는 현상이 있습니다. 에, 우리 원인을 분석해 보게 되면 하나는 말이죠. 음식 습관하고 관계될 때 있습니다.
2: 네.
1: 이거는 좀 생리적인 이 방면에서 더 고려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조선족 의학에 토이쇠라는데 태아민, 소민, 태양인, 소양인이 있는데, 태아민 우리 체질들을 알 때 관찰해 보게 되면 음식을 말이죠. 씹지 않고 거저 넘기는다.
2: 네.
1: 너무 급하게 잡선다 합니다. 이럴 때는 툰치증이라고 하는데, 대량적인 기체가 삼켜져서 또 배가 붓는 현상이 있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종의 문진보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4: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창작 민족 무용극 오슬장백 특별 공연이 12일 저녁 연변 노동자 문화궁에서 펼쳐졌습니다. 정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주정협 주석 주금성 등 지도 일꾼들이 전주 여러민족 간부대중 대표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창작 민족 무용극 오슬장백은 동북 항일연군 14년간의 강관 항일투쟁을 배경으로 항일연군 재봉대가 부대를 따라 전선 지원에 나선 실제 사적을 창작 원형으로 삼았습니다. 작품은 서막 추억 귀혼, 제1막 고향 각성, 제2막 미령 동조, 제3막 미완 신생, 제4막 오설 홍화 및 종막 성세 영원 등 6개 장으로 됐습니다. 무용극은 중국 공산당의 령도 아래 변강 지역 여러 민족 아들딸들이 영용불굴의 정신으로 나라와 고향을 지켜낸 영웅적 기계를 뜨겁게 구가했으며 여러 민족 인민이 고락, 영욕, 생사,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 리념을 생동하게 해석했습니다. 이날 저녁 7시경 심금을 울리는 배경음악이 서서히 울려 퍼지면서 공연의 막이 올랐습니다. 웅장한 무대 배경은 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사람들을 전쟁 불길이 타오르던 그 세월로 이끌었습니다. 이어 무용수들이 음악에 맞춰 무대에 등장해 섬세한 춤 사위로 한 폭 또 한 폭의 항쟁 화폭을 펼쳐 보이면서 혁명 선열들에 대한 경의를 표달했습니다. 배경음악은 출연진의 진실한 현장 연기와 어우러져 혁명 연대 연변대지에서 세찬 투쟁의 물결이 일고 인민들이 분연히 떨쳐 나섰던 항전 세월을 생동하게 재현했으며 동북 항일연군 장병들이 백산 흙수에 뿌리 내려 혹한 속에서 혈전을 벌이며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항쟁한 영웅적 장거를 다시금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무대 장면과 감동적인 혁명 사연이 이어질 때마다 관중들은 깊은 감동을 금치 못했습니다. 공연은 근 1시간 반 동안 이어졌습니다. 기복이 뚜렷한 이야기와 진실한 감정, 심금을 울리는 무대 장면은 현장 간부 대중들에게 깊이 있는 홍색 교양을 안겨줬습니다. 모두는 민족 무용극 오슬장백을 통해 홍색 정권과 새 중국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의 행복한 생활 또한 쉽게 마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 깊이 터득하게 됐다면서 위대한 항전 정신과 동북 항일연군 정신을 힘써 전승 고향하고 시대적 사명을 과감히 짊어지며 예의 진취해 더 앙양된 정신 자세와 실무적인 사업 작품으로 연변 재반 사업이 새로운 진전을 가져오고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도록 추동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정부, 주정협 지도부 성원, 전국 도덕모범과 성도덕모범, 중국 본보기, 길림 본보기, 연변 본보기 대표, 기관 당원 간부 대표들과 사회각계 대중 대표들이 함께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1: 발전 수준과 대중 수요에 부합되는 장기 간호보험 제도를 건전히 하고 생활 자립 능력을 상실한 인원들의 간호 난제를 정밀하게 해결하며 가정 간호 압력을 줄이고 사회 간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전조 간호 보장의 질 제고를 추동하기 위해 현재 우리 주에서는 장기 간호보험 제도 구축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10월에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훈춘시는 2019년 9월 장기 간호보험 시험점 사업을 가동했고 2020년 9월에 국가 장기 간호보험 시험점 도시에 들었는데 우리 주에서 유일하게 해당 시험점 사업을 전개한 현시입니다. 현재까지 훈춘시 도시종업원 장기 간호보험 가입자는 5만 6천 명이고 지정 간호봉사기구는 7개 있으며 루계로 167명 보험가입 종업원들의 373만 5천 원 간호비용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환자 가족 조립강입니다. 여기에 온 가장 큰 장점은 장기 간호보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 간호보험은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같은 로임으로 생활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매달 일부 비용을 결산받을 수 있어 아주 좋습니다. 훈천시 의료보장국 의약봉사 및 가격관리과 과장 최환평입니다. 우리는 의료와 양도를 결합한 여러 가지 모식을 적극 탐색해 공립 양도원, 민영 양도원과 병원을 아우르는 지정 간호봉사기구 7개를 육성함으로써 간호봉사 질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군춘시의 중증생활자립능력 상실 인원은 매달 최고 1,680원의 정상 대우를 향수할 수 있어 이들의 생활간호 안

0: 능력과 경제 부담을 확실하게 줄여주고 있습니다. 장기 간호보험 제도가 전주에서 다그쳐 실시되도록 추동하고 생활 자립 능력을 상실한 인원들의 기본 간호 수요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우리 주에서는 훈천시 장기 간호보험 시험점 사업 경험을 총화한 토대에서 실제와 결부해 일전 연변주 장기 간호보험 제도 구축 실시 방안을 제정했습니다. 방안은 올해 10월 전주 종업원을 대상으로 우선 장기 간호보험 제도를 구축하고 2027년에는 전성 통일 포치에 따라 미취업 도시농촌 주민 장기 간호보험 제도를 가동해 전민 보급을 실현할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때 가면 전주 범인의 종업원 기본 의료보험과 도시농촌 주민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한 인원들은 속지관리 원칙에 따라 장기 간호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전주에서는 주급 통괄을 실시하고 성의 개혁사업 포치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성급 통괄과 연결하게 됩니다. 훈춘시에는 시험점 정책 과도기를 설정하고 2028년 1월 1일부터 전주 통일 정책을 집행하게 됩니다. 주의료보장국 대우보장처처장 반윤디입니다. 장기 간호보험 가입은 기본 의료보험과 동시에 진행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만 18세 이하의 미취업 도시농촌 주민은 부모 또는 법정 부양인을 따라 보험에 가입하기에 따로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퇴직 종업원일 경우 기본 의료보험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장기 간호보험은 계속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장기 간호보험 제도가 전면 시행된 후에는 전면 보급, 도시농촌 일체화, 공평 보편 혜택, 안전 규범, 장기 효과, 지속 가능이라는 건설 방향을 긴밀히 둘러싸고 자금 조달 경도가 다양하고 대우 보장이 합리하며 취급 운행이 효율적이고 전 과정 감독 관리가 엄격한 본지방 특색의 장기 간호보험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민생 보장 최저선을 든든히 지키고 중증 생활 자립 능력 상실 인원 가정에 정책 혜택을 주게 됩니다. 반윤디입니다. 장기 간호보험은 하나의 독립적인 보험 종류로 주로 생활 자립 능력을 상실한 인원이 있는 가정, 장기간 병상에 누워있는 인원에게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특히 현재 고령화가 비교적 심각한 상황에서 노인들에게 보장을 제공하고 장기간 생활 자립 능력을 상실한 인원이 있는 가정의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함으로써 대중 획득감과 행복감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1: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해독입니다. 오늘에는 왕래, 교류, 융합, 촉진, 명화기회, 여러민족 융합식 발전 추진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총석에는 왕래, 교류, 융합은 민족단결을 증진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은 사회 발전의 필연적 주세이자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중요한 경로로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3장에서는 이에 대해 관련 규정을 내리는 바 당주왕의 포치 요구와 민족사회 실천 발전에 따라 융합식 사회구역 환경 건설을 추진해 여러 민족 대중이 함께 거주하고 학습하며 함께 건설하고 향유하고 함께 일하며 즐길 수 있는 사회 조건을 완성할 것을 명확했습니다. 또 도시 민족사업 정책 조치를 완성하고 편리 조치와 보장 조치를 규정해 여러 민족 인구의 유동과 융합 거주를 질서 있게 추진하고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인터넷 등을 통해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해야 한다는 등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0: 현재 도나시 만위 상업 중심 대상이 시공 황금기를 다잡고 마무리 시공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도나시 중점 상업 주거 종합 부대 대상인 이 공사의 총 투자는 1억 400만 원이며 올해 10월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대상이 운영에 투입되면 도시 상업 부대 시설을 1층 완성하고 주거 환경을 최적화하며 도시구역 소비 시장을 활성화해 도나 현역 경제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도나시 만위 상업 중심 대상 총경리 왕일입니다. 우리는 3,000평방미터 규모의 만위 생활 광장을 전력 구축하고 있는데 그중 1,000평방미터 규모의 반동대 자체 경영 체험 구역을 인입해 고품질 특색 상업 구역을 구축하려 합니다. 광장에는 쇼핑, 음식, 레저 등 다양한 경영 모식을 아우르는 20개 다원화 정품 상가를 설치하고 지하 주차 구역도 배치해 업주들의 주차와 출행 수요를 충족시키게 됩니다. 양질 브랜드를 인입해 도시 상업 경영 모식을 전방위적으로 풍부히하고 전반 상업 봉사 수준을 높이렵니다. 시공 단위에서는 공사지를 엄격히 틀어지고 대상 건설 마무리 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 대상 건설 질을 지속적으로 다져 대중이 만족하는 량질 공사를 전력 구축하고 있습니다. 왕일입니다. 대상이 운영에 투입되면 연간 영업액 4천만 원, 연간 납세액은 60만 원에서 140만 원을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약 100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숙된 상업 운영 모식에 의탁해 상업 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소비 장성을 이끌며 현지 취업을 안정시켜 도나시 도시부대 시설 승격과 경제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렵니다.
1: 주당위 주정부의 사업 보치를 실시하고 전주 부동산 재고 압력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 주에서는 17일부터 2026년 연변주 가을철 특가 상품 주택 판매 촉진물 활동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활동에서 전주 여러 부문은 협동해 우대 지원 정책을 내놓아 여러민족 대중의 질 높은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조력하게 됩니다. 이번 판매 촉진 활동 기간은 한 달이며 우리주 연길, 도나, 훈춘, 왕청, 명정 등 관련 현시가 참여합니다. 활동에서는 전주 32개 부동산 개발 기업을 통괄해 도합 3,637채 특가 상품 주택을 내놓는 동시에 여러 장식, 가구, 가정용 전기 제품 기업도 참여하는데 기업 할인, 장식 보조금 지원, 가정용 전기 제품 보조금 등 정책 조치를 통해 주택 구매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주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국 부동산관리처 부동산 책임자 김훈입니다. 여러 부문 간 협동 연동을 통해 이번 주택 구매 판매 촉진 활동이 실효를 거두도록 전력 보장합니다. 활동은 대중의 필수 주택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의 자발적인 가격 할인에 장식 보조금, 가정용 전기 제품 소비 보조금 등 다수의 혜민 조치를 더해 대중의 주택 구매 비용을 낮추고 부동산 시장 소비 활력을 효과적으로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주택공적금 대출 세 정책 면에서 령활 취업 인원의 선납 대출 납부 방식을 월별 위탁 징수에서 월별, 분기별, 반년별 자주 선택적 납부로 최적화했는데 현재 납부 기준액은 500원 내지 1,800원입니다. 동시에 첫 주택, 두 번째 주택 인정 기준을 폐지하고 통일로 첫 주택 정책을 적용하며 리자율을 상향 조정하지 않습니다. 주주택공적금관리중심 신용대출처 처장 라휘입니다. 현재 모두 첫주택 리자율을 적용하는데 5년 이하는 2.1%, 5년 이상은 2.6%입니다. 직계친속 공동대출 업무를 회복했는데 자가주택 구매 시 직계친속이 함께 대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적임 명단 주택, 좋은 주택 구매자, 퇴역군인, 1 성급 이상 주택을 구매하는 고객은 모두 대출 한도액을 20% 이상 상향할 수 있습니다. 최고 상향 한도는 단독 납부인이 84만 원, 부부 공동 납부인이 108만 원입니다. 이번 판매 촉진물 활동은 우리 주에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민생의 혜택을 주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향후 우리 주에서는 부문 간 협동을 강화하고 부동산 기업의 할인 이행을 독촉하며 봉사 공급을 최적화해 대중의 정책 혜택을 실속 있게 받게 함으로써 전주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에 더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게 됩니다.
0: 지금은 한창 여름철 관광 성수기입니다. 관광객들의 출행 체험을 향상시키고 당지 자원봉사 브랜드를 더 빛내기 위해 10일부터 20일까지 연길시 당리 사회 사업부의 주도하에 연길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신흥가도, 연길시 자원봉사자 연합회에서는 손잡고 수상시장 여름철 전문 자원봉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두 가지 언어 편민봉사, 민속 해설, 현장 근무 등 방식으로 변경 다민족 도시의 따뜻한 문화 관광 봉사 창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원봉사는 연결수상시장 아침시장에 인파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초점을 맞춰 자원봉사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구역별로 봉사를 전개했습니다. 외지 관광객과 조선족 대중 사이의 쌍방향 소통 수요에 대비해 자원봉사자들은 두 가지 언어로 길 안내, 음식 추천 등 일괄식 자문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 봉사도 제공해 관광객들이 연길의 도시 온정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연길시 민족단결진보촉진회 회장 한경빈입니다. 우리는 한어와 조선어 두 가지 언어 봉사 특색을 구축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두 가지 언어로 관광객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길을 안내하며 짐 보관, 음료수 제공 등 편민봉사를 제공하는 동시에 두 가지 언어로 민족단결 관련 법률 법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언어는 여러 민족 대중과 각지 관광객 사이 거리를 좁혀줄 뿐만 아니라

0: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 자원봉사자협회 성원 손충화입니다. 관광객들에게 조선족 풍속을 소개하면서 연결 풍정과 풍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년의 인생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이번 전문 자원봉사는 민족 단결과 민속 전파를 깊이 융합해 관광객들에게 따뜻한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당위 사회사업부 사회사업촉진중심 부주임 학서희입니다. 이번 자원봉사 행동을 전개하는 것은 시장 운영 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연기를 찾은 관광객들이 생활 정취 속에서 조선족 민속을 묘해하고 세심하고 따뜻한 봉사 속에서 언정을 느끼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원봉사의 작은 빛을 모아 민족 융합의 따뜻한 물결을 이루고 연기를 찾는 모든 관광객들이 연결과 연변의 따뜻함을 실감하게 해 따뜻한 봉사로 연결 문화관광 명암을 더 빛내렵니다. 앞으로 연길시에서는 변강 특색 문화관광 자원봉사를 지속적으로 깊이 추진하고 문화관광 인기 명소를 둘러싸고 일련의 특색 변민봉사 대상을 구축하며 세심하고 따뜻한 자원봉사로 연변 문화관광 산업 품질 향상과 고품질 발전에 조력할 계획입니다.
1: 일전 국도 도나 관지진 구간에서 한 승용차가 갑자기 통제불능 상태로 전복돼 길가 도어랑에 빠졌습니다. 현장을 지나던 퇴역군인 진형무는 이 상황을 발견하고 신속히 차를 세운 뒤 전복 승용차 우로 올라가 창문을 힘껏 당겨 잔해 인원을 구조했습니다. 한편 현장을 지나던 여러 운전수들도 잇따라 차를 세우고 구조에 나섰습니다. 모두의 협력하에 차에 갇힌 인원 3명이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0: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택시차 운전수 종사 연령을 연장하고 대중 취업 경로를 넓히고자 길림성에서는 택시차 운전수 종사 연령 표준을 조정했습니다. 택시차 운전수들의 업종 종사 연령은 원래의 여성 만 55세, 남성 만 60세에서 여성 만 58세, 장춘은 여성 만 65세, 남성 만 63세, 장춘은 만 65세로 연장됐습니다. 근일 유엔 식량 및 농업조직은 향촌 인정 창의 평의 결과를 공표했는데 우리나라 68개 촌이 유엔 식량 및 농업조직 시범촌 명단에 입선됐습니다. 그중 도나시 안명호진 소산 취자촌이 명단에 들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이금이었습니다.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생활 플러스.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플러스에서 인사드리는 이미란입니다. 네,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기상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다가 때로는 흐리겠습니다. 훈춘왕청 도문에는 비가 좀 많이 내리겠고 부분적 지역에는 큰 비가 내리다가 폭우가 내리겠으며 기타 지역에는 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6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20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홍수 방지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여유롭게 대응합시다. 미리 점검하고 미리 발견하며 미리 조치를 취해 안전을 확보합시다.

네, 오늘은 푸른 빛이 도는 보라빛 과일,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상쾌한 맛이 일품인 블루베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블루베리는 북아메리카 원산지인 작은 열매로 슈퍼푸드의 대명사라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작은 열매가 어떻게 슈퍼푸드라는 영예로운 이름을 얻었을까요? 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효능은 바로 눈의 피로 회복과 시력 보호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눈의 망막에 있는 로돕신이라는 색소의 재합성을 촉진해 시력을 개선하고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현대인들에게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두 번째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입니다.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과 비타민C, 비타민E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의 로화를 막고 각종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로 기억력 향상과 뇌 건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뇌세포의 신호 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개선해 뇌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블루베리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비타민C와 각종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감기 예방은 물론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훌륭한 효능을 가진 블루베리는 생과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지만요. 블루베리 주스, 잼 등 다양한 형태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작은 열매 속에 큰 건강을 담은 블루베리의 효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0: 현대인이 소유하는 다양한 생활 정보와 독특한 생활 비법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1: 편안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생활의 질을 제시해주는 생활 플러스.
0: 다채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쉼터, 생활의 충전소로 되겠습니다. 생활 플러스.

0: 네, 인생은 되돌아갈 수 없는 강물과 같다고 합니다. 젊음의 강물이 세차게 흘렀다면 로년의 강물은 깊고 느리게 흐릅니다. 그 깊이에는 세월의 무게가, 그 느림에는 삶의 여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강물이 쉽게 탁해지지 않으려면 작은 관심과 꾸준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생활 플러스에서는 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로년 건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할 분, 연변중리병원 주임중리사 최미옥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네, 많은 분들이 로년 건강을 아프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곤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삶의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를 건강한 로년으로 봅니다. 건강한 로년의 기준은 무엇이며 단순히 오래 사는 것과 건강하게 사는 것 어떻게 다른지요?
1: 예, 로년 건강은 사실 단순한 그

0: 일병을 넘어서 뭐 병이 없으면 된다 건강하다는 것이 아니고 네. 우리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그리고 우리 사회적 네. 이 세 가지 이 통합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뭐 건강해서 그냥 집에 있고 사회생활도 참관하고 네. 이것도 사실 건강하다고 뭐 말하니까 예 네. 그래서 건강한 러닝 기준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왜 첫째는 우리 제일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내는 이런 신체 자립 능력 네. 그러니까 쯔리라는 말이 네. 예. 그리고 둘 번째는 우리 불안하고 우울 뭐 이런 정신적 이런 분황이 없는 이런 안정적인 정신 상태
1: 네.
0: 예. 그리고 셋째는 이 가족하고 이런 우리 지인들과 원만한 이런 사회 관계도 유지하고
1: 네.
0: 예. 네 번째는 우리 삶에 대한 긍정적인 만족감 사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 아 이쯤까지 살아왔으니까 어떻는가 뭐 아쉬운가 뭐 이런 물어봐도 어떤 사람 아주 이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런 분들을 보면 영 저도 어떨 때는 보면 좀 부러워가 지금 우리 상태는 별로 아 죽는 것이 그 무서운 이런 감정이 있잖아.
1: 네.
0: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아주 이 사람이 태어나고 가는 이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니까
1: 네. 네,
0: 이런 정신 상태로 사실 살면 제 생각에는 더 장수할 네.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우리 뭐 오래 사는 것을 이 그냥 이 시간 뭐 이런 데 맞추지만 건강하게 사는 뭐 70이든 80이든 내 70까지 건강하게 자립성을 사는 거 하고 아 80까지 또 그저 누워서 뭐 옆에 허리 이건 뭐라 제 생각에도 좀 70이 건강하고 하는 것이 더 우리 예, 주스 잘 살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네요.
0: 그래서 예 우리 남이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는 경우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1: 네.
0: 이렇게 뭐 도움받을 때는 받고
1: 네.
0: 그것을 도움받는 것을 아주 미안한 이런 상태로 있어도 안 되니까
1: 네.
0: 그래서 이렇게 건강이라는 것은 여러 방면은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1: 그렇네요. 오래 사는 것은 시간의 길이에 초점을 맞추면 건강하게 사는 것은 삶의 질에 중점을 둔다. 그 말씀이죠. 이 나이가 들면 신체 기능이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소화 기능 저하, 근육량 감소, 골밀도 저하, 면역력 약화 등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젊은 시절과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러닝기 건강관리의 기본 원칙 무엇이며 젊을 때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0: 예, 먼저는 우리 어떤 증상들이 많이 나온 거는 사실 우리 어떨 때는 아 그게 늙은 증상이라 하면 들으면 영 좀
1: 그렇죠.
0: 그러는데 그래도 예. 그거 받아들이고 어떤 건 사실 라화 이 늙어가는
1: 네.
0: 과정에 아무래도 우리 기계도 어렸으면 뭐 소리도 나고 하잖아요.
1: 네.
0: 예. 그래가지고 우리 러닝 건강에 핵심 원칙은
1: 네.
0: 그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기능 유지에 집중하며
1: 네.
0: 그러니까 우리 그 기능이가 잘 돌아가기 예. 이런 데 집중하고 보존적 관리하는 것입니다.
1: 네.
0: 사실 우리 젊었을 때는 우리 체력을 체중 뭐 체력을 키우고
1: 네.
0: 사실 젊었을 때는 우리 싫어지는 걸 싫어하잖아요.
1: 네.
0: 예. 근데 우리 이러는 기회는 소화력도 떨어지고
1: 그렇죠.
0: 근육량도 사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근육이 만져보면 좀
1: 그렇죠.
0: 나고 그렇잖아요.
1: 네.
0: 그리고 골밀도가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것은 사실 젊었을 때는 뭐 아무리 그래도 괜찮은데
1: 네.
0: 나이 들어 그러면 우리 무릎도 아프고
1: 그렇죠.
0: 뭐 발목도 아프고 이것이 다 우리 골밀도가 떨어지니까
1: 네.
0: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받아들이면 굳이 아 분들은 골밀도를 유지하지 않고 뭐 깔피아 뭐 여러 가지를
1: 네.
0: 많이 먹는데 사실 어떤 거는 많이 먹어줘도 그 원래대로 돌아 못 가니까
1: 네.
0: 그냥 먹으면 더 나빠지지 않기 예, 이렇게 작용하지. 그래서 예,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1: 네.
0: 그리고 우리 식습관은
1: 네.
0: 과식하지 말고
1: 네.
0: 예, 그래서 러닝에는 좀 적게 드셔야 된다는
1: 네.
0: 이런 것도 있고
1: 네.
0: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1: 네.
0: 예, 소화가 쉬운 이런 부드러운 식사로 전환하고
1: 네.
0: 그리고 운동은 그런 고강도 이런 운동 하지 말고 있잖아. 그냥 그래서 근력을 유지하고 예, 이런 뭐 균형을 이렇게 운동으로 변경하면서 네. 왜냐면 휴식은 그 수면 시간

0: 시간을 너무 강요하지 않고 어떤 네. 분들은 아 뭐 6시간 7시간 자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못 자면 불안스럽고 그렇죠. 내가 왜 못 자나 하는데 사실 뭐 잠이랑은 런앤에 들으면 잠이 적어진다 이 네. 이전에 말이 내려온 말이가 다 맞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어쨌든 저녁에 못 자고 낮에도 좀 잡으름이 올다 할 때는 뭐 낮에 좀 자도 괜찮고
1: 네. 네.
0: 근데 낮에 또 너무 오래 자는 것도 근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일어나 운동 좀 해야
1: 네. 네.
0: 좀. 그래서 이 사실 뭐 그 순응이라고 적응하면 되니까
1: 네. 네. 그렇네요. 네, 금방 최수인께서 우리 그 런앤기의 건강관리 기본 원칙 10습관부터 운동 휴식에 대해서 젊었을 때와 달라야 한다고 자상히 소개해 주셨는데요. 우리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12 등 특정 영양소의 섭취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각 영양소가 런앤 건강에 어떤 역할하며 어떤 음식을 통해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까요?
0: 네, 제일 처음에는 단백질.
1: 네.
0: 사실 이 단백질은 뭐 우리 어느 옛날 다 이 우리 사람인데 필수한 것이니까.
1: 네. 네.
0: 그래서 이 단백질은 사실 우리 근육이 감소를 막고
1: 네.
0: 면역 세포를 생성하며
1: 네. 네.
0: 면역 세포를 이렇게 생성하며 그리고 우리 상처 회복에 또 많이 도움이 됩니다.
1: 네. 단백질이다. 단백질.
0: 네.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어떤 분들이 상처가 잘 안 무지 않을 때는 단백질이가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으니까.
1: 네.
0: 그래서 이런 단백질을 보충하자면 우리 평상시에 우리 소고기
1: 네.
0: 예, 그리고 딱 가슴살,
1: 네. 네, 네.
0: 예, 그리고 우리 생선도 단백질이 많거든요.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평소에 자주 먹는 두부,
1: 네.
0: 그리고 우리 제일 쉬운 게 계란, 달걀,
1: 네. 예, 네, 네.
0: 그리고 요거트, 이 쇠나이도
1: 네.
0: 괜찮으니까, 예, 그냥 우유보다 쇠나이가 좀 더 예, 섭취하면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는 칼슘.
1: 네.
0: 예, 이제 우리 말하던 골밀도가 저하되니까
1: 네.
0: 사실 칼슘이가 골밀도에 영향하니까
1: 네.
0: 골밀도 저하를 억제하고
1: 네.
0: 골절 위험을 낮춥니다.
1: 네.
0: 예, 그러면 이 칼슘은 아, 굳이 우리 그 깔별
1: 네.
0: 이거 먹는 것보다 깔별은 어떤 분들은 소화 기능이 약해지면 잘 소화 안 되니까
1: 네.
0: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깔별 먹으면 변비도 오고
1: 네.
0: 이런 것도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런 칼슘은 사실 우리 음식에도 많으니까
1: 네.
0: 예, 우유도 좋고 치즈
1: 네.
0: 예, 그리고 멸치 그리고 이제 그 말하던 브로콜리
1: 네, 네.
0: 예, 이런 데도 그리고 우리 자주 조선족들은 먹는 김 있잖아요.
1: 네, 네.
0: 예, 김에도 아주 풍부합니다. 사실
1: 아.
0: 이 김에는 칼슘도 있고 단백질도
1: 그렇네요.
0: 있다고 예, 그래서 어떤 때는 아, 뭐 이자 고기나 이런 거 그렇게 자주 먹지 못하잖아요. 근데
1: 네.
0: 김은 제 생각에는 뭐 때마다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1: 이
0: 우리 어떤 때 김밥 사실 김밥 간편하지만 저는 좋아해요. 왜냐하면
1: 네.
0: 안에 우리 채소
1: 그렇죠.
0: 뭐 거기 여러 가지 김밥 있잖아요.
1: 네.
0: 김까지 있으니까
1: 네. 네.
0: 그래서 그것도 좋고.
1: 네.
0: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비타민 D.
1: 네.
0: 사실 우리 칼슘도 이 비타민 D가 같이 있어야
1: 네.
0: 흡수되니까
1: 네.
0: 예, 장내에서 계신 칼슘 흡수를 돕고 근육이 약화되는 것도 예방하고
1: 네.
0: 그리고 이 비타민 D는 햇빛을 이렇게 줘야 그
1: 네.
0: 흡수하니까
1: 네.
0: 그래서 이런 비타민 D는 우리 그 약으로 있는 비타민 D도 있지만
1: 네.
0: 우리 연어 이런 고기
1: 네.
0: 있잖아요. 그리고 거등어
1: 네.
0: 그리고 우리 그 계란 그
1: 노란 자유.
0: 예, 그것도 사실 D가 있습니다.
1: 네, D가.
0: 예, 예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달걀을 사실 저도 흰 것을 먹기 좋아하는데,
1: 네.
0: 그 노란 자유는 어떨 때는 좀 먹이면다고 욕 먹기 싫어하는데,
1: 네.
0: 근데 거기에 또 이 영양분입니다.
1: 그렇네요.
0: 예, 그리고 네. 이게 있어도 어떤 분들은 혈지 높은 분들은 또 그거
1: 그걸
0: 먹으면
1: 딱
0: 고추 높은데,
1: 네, 콜레스테롤 높아간다.
0: 네. 예, 그 먹어줘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한 마지막 비타민 B12.
1: 네.
0: 이거는 어떤 분들 잘 평시에 별로 접촉하지 않고
1: 네. 예,
0: 그런 신경 무슨 저리고 이런 증상 없는 사람들은 사실 비타민 B12가 우리 몸에 어떤 작용하는 거 모르고 있으니까
1: 네.
0: 사실 비타민 B12는 우리 신경 세포를 보호하고
1: 네.
0: 예, 기억력 저하를 예방하고
1: 네.
0: 빈혈을 또 예방하고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이 비타민 B12는 우리 거기 육류에 있고 생선
1: 네.
0: 이런 유제

0: 제품에 주로 포함됩니다.
1: 그렇네요.
0: 예, 예, 이 우리 비타민 B12 사실 우리 당뇨병 있는 분들이 신경 그 뭐 서신경병폐 손이 저린 이런 분은 비타민 B1하고 B12를 드시고 있잖아요.
1: 네. 예,
0: 그리고 우리 왜냐하면 몸에서 우리 세포가 유도 신경 세포는 죽으면 다시 이 생길 수 없는 세포니까
1: 네.
0: 이 비타민 B12 이런 거 해서 신경 세포가
1: 네.
0: 예, 사실 우리 늙었다 하는 것이가 이 신경 세포가 없어져서
1: 그렇죠.
0: 늙은 것이잖아요.
1: 네.
0: 예, 우리 기억력도 떨어지고 이 뇌의 뇌 세포가 신경 세포니까.
1: 네.
0: 예, 그래서 이 B12도 이렇게 드시면 좋습니다.
1: 네. 금방 우리 최주임께서 우리 러년기 건강에 좋은 역할을 하는 그 네 가지 부분의 그 음식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C2. 네. 이 사실 보게 되면 치즈, 아까 위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치즈 하게 되면 저희들 연령대에는 너무 좋아하는 음식이 아닙니다. 요즘
0: 그러니까.
1: 그 피자에 또 섞이고 뭐 강냉이 옥수수에도 넣어서 맛있더라고요. 하지만 집에서는 거의 적응이 안 되니까요. 사실 이 치즈로 칼슘 또 보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많이 하지 말고 조금씩 이제 우리 말한 것처럼 밖에 나가 먹을 때보다 아니라서 조금
1: 그렇죠.
0: 그렇게 먹으면 괜찮아요.
1: 사실 집에서도 그렇게 해서 이 칼슘 보충하는 것이 정말 앞으로 그 골다공증에도 좋지 않습니까?
0: 그래서 사실 우리 애기들은 치즈를 잘 주잖아요.
1: 그렇죠.
0: 애기들도 그 신경 쇼퍼가 빨리 돼야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1: 참 치즈에 대해서 공감이 갑니다. 나이가 들면 미각과 후각이 저하되고 혼자 식사하는 외로움 등으로 식욕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식욕이 없을 때도 영양을 챙길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요?
0: 예, 사실 이것도 지금의 사회 현상인데 혼자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1: 그렇죠.
0: 예, 첫째는 이럴 때는 그럼 우리 음식을 좀 부드럽게 조리하고 약간 좀 향을 살려서 보면 아 냄새 좋다 이런 미각하고 후각을 이렇게 저하되는 것을 보완합니다.
1: 네. 예,
0: 사실 우리 보고 아 곱고 나면 향이 오면 자연히 군침이 돈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이럴 땐 더 맛하고 그리고 우리 채소나 이 고기를 그냥 보면 느끼하잖아요.
1: 네.
0: 그럼 이런 것을 좀 찜 요리로 만들어서 이 섭취 그 장벽을 낮춥니다. 그러니까 보면 아 이건 내 뭐 소화한다는 이런 감 주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소량 다식으로 하루에 뭐 우리 세번 아침, 점심, 저녁인데 사실 우리 매번 적게 해서 하루 4번 내지 5번 나눠 먹어도 우리 위 부담을 줄이고 영양을 분산 이렇게 섭취합니다. 사실 우리 요즘에 보면 어떤 분들은 비장이 공능기가 약해서
1: 그렇죠.
0: 한세 많이 먹어도 우리 중의에서는 위는 그냥 그 음식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비장이란 것이가 이 위를 소화함에 좋은 것은 얼려놓고 나쁜 것은 장으로 보낸 작용하는데 사실 우리 비장이 약한 분들이 위에 한세 많이 주면 그 소화 다 못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아무래도 남고 이렇게 쌓이고 쌓이고 하면 마지막에 위도 잘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근데 적게 주면 2차 소화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 이렇게 소량 다식으로 당뇨 환자들도 그렇게 음식을 권고하잖아요. 그리고 셋째는 우리 뭐 식사 시간에 혼자라면 그러면 가족과 통화하거나 함께 하는 이런 함께 식사하는 문화를 만들어서 뭐 자식들한테도 아 오늘 뭐 했다 와서 이렇게 먹어라 뭐 이러면 그 같이 있잖아요. 또
1: 그렇죠.
0: 자식들이 온다면 또 정성해서 해주니까 그 자주 이렇게 교류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뭐 영양제나 뭐 단백질 이런 것을 조금 이렇게 활용해서 부족한 영양을 차옵니다. 사실 저도 요즘 환자들 오면 그냥 뭐 먹어야 되는 이런 물음을 많이 물어보는데 그냥 내가 허하다 뭐 먹어야 좋는가 젊은 분도 그렇고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내가 뭐 먹어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그냥 정상적인 우리 식사하고 근데 이 식사도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 비위가 좀 약하 이럴 때는 뭐 다른 것을
1: 네.
0: 이렇게 어떤 특이라는 분들은 뭐 안지수한 단백질
1: 네.
0: 단백질 드시는 사람들도 많은데 근데 저는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이제 그 음식에서 섭취하는 네. 것이 제일 좋지
1: 네.
0: 그 만든 단백질

0: 백단발 퍼너는 좀
1: 그렇네요. 네,
0: 그건 만든 거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고기나 뭐 먹잖아요. 네. 허약해서 이럴 때는 방법이 없이 딱 백단발 퍼너를 드셔야 되니까.
1: 네. 네,
0: 그래서 자기 정황을 판단해 가지고 이런 보건품도 선택해서
1: 그러네요.
0: 먹으면 좋습니다.
1: 네, 금방 이 단백질에 대해 얘기 주셨는데요. 단발 퍼너 지금 동물 성도 있고 식물성도
0: 예, 있고
1: 예. 어느 쪽이 더 흡수가 좋을까요?
0: 제 생각에는 다
1: 괜찮아요.
0: 저, 그러니까 네. 한 가지로 하지 말고 植物性, 동물性. 네. 우리 사람은 사실 로스
1: 네네 그렇죠.
0: 먹는 고기를 네네네. 먹잖아요. 네. 원래 제 생각엔 고기하고 식물 이거 다 이렇게 하고. 근데 어떤 때는 무슨 동물성은 기름이 많고 식물성 이런 해야 되는데 근데 기름도 우리 조금씩은 먹어줘야 되니까.
1: 네. 그렇네요. 우리 음식 조리할 때부터 시작해 미각, 후각 살릴 수 있는 방법. 우리 부드럽게 향을 살리고 또 소량 다시 또 식사 시 자주 교류할 수 있는 환경 마련 그리고 영양제 보충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나이 들면 움직이는 게 귀찮아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운동은 노쇠를 예방하고 만성질환을 관리하며 락상 위험을 줄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꼭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와 운동을 시작하기 어려운 노인을 위한 동기부여 방법 무엇인지요?
0: 네. 우리 노인들인데 운동이 필수적인 이유는 그 이 노쇠 진행을 늦추고
1: 네.
0: 이렇게 주스 쇠로 하는 것을 늦추는 작용한다. 왜냐하면 우리 운동
1: 네.
0: 우리 중에서는 동저승양이란 말이 있습니다.
1: 네.
0: 양이란 것은 양치. 그러니까 네. 우리 사람이가 양치 에너지가 있어야 하는 거니까. 근데
1: 네네.
0: 움직여야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뭐 움직여야 热량이
1: 그렇죠.
0: 생기잖아요.
1: 네.
0: 가만히 있으면 그저 움직이지 않으니까.
1: 네. 네.
0: 그래서 우리 운동해야 된다는 이런 말이가 있는데
1: 네. 네.
0: 사실 이 그리고 고혈압, 당뇨 이런 만성 질환도 안정화되고
1: 네.
0: 예. 그리고 균형감을 우리 몸이가 평형이 잘 돼야 이 낙상 이런 위험이 줄어들잖아요.
1: 네.
0: 사실 움직이지 않으면 뼈나 이 찌니가 사실 뼈보다 우리 그 찌니가 줄어든다. 예, 굳어지죠.
1: 네.
0: 예. 그러면 어떨 땐 발목도 붙이고 미끄럼지를 하고 이러잖아요.
1: 네.
0: 예. 그리고 우리도 운동해야 그 행복 흐름 호르몬이가 분비가 잘 됩니다.
1: 네, 운동하면
0: 예, 예, 예. 이러면 우리 그 우울감도 해소하기 쉽고.
1: 네.
0: 예. 그래서 근데 우리 운동이 시작이 어려운 분들은 젊었을 때 사실 어떤 분들은 많이 일하고 관절 위풍습이
1: 그렇죠.
0: 나온 분들은 런닝에 가서는 뼈가 뺀싱하고 이러면
1: 네.
0: 정말 걷기가 바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 짧은 시간부터 시작. 예, 굳이
1: 네.
0: 내가 뭐 반 시간 한 시간 하겠다 한 5분이라도 걸어도 우리
1: 네.
0: 되게 운동이 되니까.
1: 네.
0: 예, 그리고 뭐 동반자 같이 운동해서 옆에 같이 있으면 그것도 뭐 무섭지 않잖아요.
1: 네, 그렇죠.
0: 예, 이래도 되고 그리고 네. 이 작은 성과를 스스로 이렇게 자기 전에 칭찬하고
1: 네. 예,
0: 사실 또 일기 써도 되고 제가 이거는 우리 엄마한테서 봤는데 우리
1: 네.
0: 어머니 올해 80인데
1: 네, 네.
0: 매일 나가 걸습니다.
1: 네.
0: 여름일 때는 아침 일찍 나가 걸고
1: 네.
0: 겨울에는 좀 늦게 걸고
1: 네, 네, 네, 네.
0: 예, 그리고 걸고 와서 저녁에는 꼭 일기를
1: 아,
0: 처음엔 저도
1: 방법이네요.
0: 무슨 일기 쓰는가 했더만 한 번은 봤는데 어느 하루 내가 뭐 했다 또
1: 네.
0: 얼마 썼다 이것도
1: 네.
0: 기록이잖아요. 어느 날 한 10년 그게
1: 그러네요.
0: 20년 썼었어요.
1: 대단합니다.
0: 네,
1: 이
0: 그래서
1: 일이.
0: 이렇게 보면 지금 보면 우리 어머니가 제보라도 저는 더
1: 그러네요.
0: 예, 예, 그 층계로 올라가는 것도 아주 그래서 예, 보니까 아, 이 운동 그래서 제하고 또 자꾸 나 운동해라 해라 하고 하는데
1: 네.
0: 예, 예. 그래서 이 자기 절로도 매일매일 걷다 보면
1: 네.
0: 마지막에는 더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 운동을 너무 빨리 하겠다 하는 거 하지 말고
1: 네.
0: 5분 아니 내일은 10분 그러면은 네. 또 뭐 20분 이렇게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네요. 정말 일기 쓰기로 우리 기억력 쇠퇴도 막을 수 있고 또 뭘 할 수 있다 무엇을 했다 좀 뿌듯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고 운동도 부지런히 해야죠. 이 무릎이나 허리 관절이 아프면 운동을 끓이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금방 말씀 주셨지만 적절한 운동은 오히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된

0: 한다고 했죠. 이 관절이 아플 때 피해야 할 운동, 추천하는 운동 무엇인가요?
1: 피해야 하는 운동, 우리 무릎 관절 통증은 사실 우리 등산.
0: 네.
1: 등산도 이렇게 하는데 관절이 아주 힘 주니까.
0: 네.
1: 그리고 계단 오르기.
0: 네.
1: 예. 그리고 우리 이 과도하게 허리를 굽혔다 이렇게 이런 동작도 주의해야 돼.
0: 네. 네.
1: 그래서 우리 뭐 땅에 머리 떨어져서 죽을 때 저래 허리 굽히잖아요.
0: 네.
1: 사실은 먼저 앉아서
0: 네.
1: 이렇게 하는 것이 허리에 손상이 안 간대요. 네. 사실 허리가 우리 러닝에 되면 저희 엄마도 원래는 하는데 허리가 분수성 구조도 왔대서요.
0: 네.
1: 근데 이게 무슨 큰 운동하는 게 아니라 뭐
0: 네.
1: 들다가
0: 네.
1: 탔으니까 그거. 그래서
0: 아,
1: 이 우리 런에는 이제 말한 걸미뚜가 낮아지니까
0: 네네네.
1: 쉽게 되니까. 그래서 이 뭐 할 때는 들고 할 때는 꼭 주의해야
0: 그러네요.
1: 됩니다. 예, 그러니까
0: 네.
1: 무거운 이런 중량을 들지 말고
0: 네.
1: 예, 그리고 좀 구부정한 이런 네. 자세로 이렇게
0: 그렇네요.
1: 예,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런 격한 이런 움직임은 기신 우리 연골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0: 네.
1: 금지합니다.
0: 네.
1: 그래서 권고하는 운동은 사실 하나는 제가 여기서 본 거는 수중 걷기, 그러니까 물에서 걷는다는데 이건 좀 하기 그런
0: 힘들죠.
1: 것 같아요.
0: 네.
1: 요용 뭐 이런
0: 네네.
1: 데 러닝에 되면 또 그런 데 가기도 좀
0: 네네.
1: 그렇고 예.
0: 네네.
1: 예.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그냥 그저 빙지에서
0: 네.
1: 산책하고 그다음
0: 네.
1: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운동도 네. 앉아서 뭐 다리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런 운동도
0: 네.
1: 되고 그리고 우리 태극권
0: 네. 네.
1: 중이의 태극권
0: 네.
1: 그다음에 그 팔당근 뭐
0: 네.
1: 이런 것이 다 좋으니까
0: 네. 네.
1: 그래서 사실 운동이란 건 그냥 움직여주면 되니까
0: 그렇죠.
1: 네. 네. 뭐 굳이 무슨 방법이 없어서 자기 편한 대로
0: 네. 네.
1: 그리고 어떨 때는 요가도 공부하지만 근데 요가도 제가 좀 해보는 건 그 뭐 다 표준이 있잖아요.
0: 네.
1: 어느까지 해야 된다.
0: 네네네.
1: 그 뭐 발이 어느 정도 들어야 된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자기가 드는 것만큼 더 들어서 아프잖아요.
0: 네.
1: 그러면 들지 말아야 되는데 젊은들은 더 들어도 그거
0: 필요하니까.
1: 그런데
0: 그렇죠.
1: 우리 런인에 와서는 그냥 자기 편안한 대로 운동하면 네. 되니까.
0: 그렇네요. 우리 러인들은 한 가지 질환이 아닌 여러 질환을 동시에 앓는 경우가 많죠. 이러한 다병 공존 상태에서 건강 관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며 특히 주의해야 할 점 있다면요?
1: 예, 러닝에 되면 만성병이가 뭐 한 가지 있는 것이 아니고 뭐 고혈압, 당뇨 여러 가지 만성병이 다 같이 있으니까 사실 이 단일 질환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0: 네.
1: 전신 균형 관리로 이렇게 방향을 전화해야 합니다.
0: 네.
1: 예, 사실 이 약물도 또 그 상호 그런 작용을 검토하고
0: 네.
1: 어떨 때는 약과 약이가 두 가지 같이 먹으면 어떤 약이 효과를 낮춰줄 수 있는 이런 약들도 있으니까
0: 네.
1: 예, 그리고 이 한 가지 약이 부작용이 또 다른 질환을 이렇게 악화되지 않도록
0: 네.
1: 꼭 의사하고 상의해서
0: 그렇죠.
1: 복용해야 돼.
0: 네네.
1: 사실 지금 보면 약을 너무 란
0: 그렇죠. 남용하죠.
1: 예, 어떤 특히 간단한 거는 감기약도 한알 설명서에는 한알 되는데 어떤 분은 두알
0: 네.
1: 많이 먹으면 빨리 낫는다고 자꾸 나 그래서 이제 환자 오면 꼭 그 생각을 버려라고
0: 네.
1: 예, 두알 먹어서 그 약이가 효과 나는 것이 아니고
0: 되게 네.
1: 뭐 우리 간에 부담을 주니까 꼭 설명서대로 그리고
0: 그렇죠.
1: 원래 런앤에 대해서는 우리 약을 쓰는 것이가 애기들이 쓰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0: 네.
1: 평상시에 양보라 그 설명서 양보라 좀 적게
0: 네,
1: 드셔야 돼요.
0: 적게 드셔야 돼요.
1: 예, 예. 왜냐하면 이 대시하는
0: 네.
1: 功能이 약해져
0: 네.
1: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희나 중약 때도 처방도 꼭 량을
0: 그러네요.
1: 예, 어린이들하고 이 러인들 량하고 우리 그냥 이 우리 젊은들과 달리 써야 되니까.
0: 네.
1: 예, 그리고 우리 약 쓸 때도 또 몸 자기 체중
0: 네.
1: 그래서 아기들은 약 쓸 때 그 체중에 대해서 쓰잖아요.
0: 네.
1: 체중에 뭐 얼마면
0: 매끈이면 얼마 쓰나
1: 약한 사람하고
0: 그렇죠.
1: 실한 사람이 약을
0: 네,
1: 한가
0: 네. 때는 그렇죠.
1: 조금 급별이 있어야 되니까
0: 말씀입니다.
1: 예, 그래서 자기 증상을 알아야 그래서
0: 네.
1: 제 생각에는 만신병 런앤에는 꼭 병원에 자기가 마음에 든 의사가 한 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자기 증상을 다 알고
0: 그렇죠.
1: 예, 사실 어떤 분은 아, 이 의사는 이것만 치료하고 다른 건 치료 안 하는데 그런데
0: 네.
1: 의사면 기본적인
0: 그렇죠.
1: 거리는 다 아니까 몰라도
0: 네.
1: 또 책이 지금 인터넷이 뭐 또 보고 뭐 이런 게 다 있어서
0: 네.
1: 자기의 로 환자는 그래서 저도 진단으로 환자 들어오면 네. 여러 가지 뭐 약간 어떤 때 무슨 증상이 또 나와서 그냥 뭐 먹어라 합니다. 네. 사실 그렇게 먹으면 안전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런 것도 권고하고.

0: 예, 네. 어머니가 보면 아 어느 의사 나는 마음에 든다 하면 네. 마음에 이사하고 친구 되면 양패는 그렇죠. 없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이 치료할 때 꼭 약을 알아서 하고 네. 뭐 어떨 때는 어느 증상이 더 중요한다 할 때는 그러면 그 약을 먹고 이 자기 약은 잠시
1: 그렇네.
0: 예, 그리고 우리 병치료할 약 먹을 때는 이차 보건품나 그런 건 잠시 끊어도 좋으니까.
1: 네.
0: 예, 특히 우리 감기나 걸리고 이럴 때는 어떤 보건품은 먹지 말아야 되니까.
1: 네.
0: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잘 확인하고 먹으면 더 예,
1: 그렇네요.
0: 사실 약을 잘못 먹고 몸이 망가진 현상들도
1: 많죠.
0: 많잖아요.
1: 네. 네, 이 노년기에 또 우울증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신체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노년기 우울증 특징적인 증상 그리고 가족이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신호 무엇인지요?
0: 예, 우리 노년기 우울증은 사실 우리 청장년기와 달리 이 정서적 슬픔보다 신체 증상이 두드러진 것이 특징입니다.
1: 네.
0: 예, 사실 불면,
1: 네.
0: 예, 그리고 아침에 너무 일찍 깨나고,
1: 네.
0: 예, 원인이 없는 전신 피로,
1: 네.
0: 뭐 한 것도 없는데 몸이 아프다, 그리고 두통.
1: 네.
0: 그래서 어떤 분은 노년에 가서 위에서 정통편을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1: 네.
0: 귀신 정 뭐 어디 강한 게만 정신 정그
1: 그렇죠.
0: 정통편 먹으면 진통하니까 몸이가 네. 나른해지면 좋잖아요. 그래서
1: 네.
0: 어떤 분들 그거 안 먹으면 안 된다 하고의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소화 불량 그리고 식욕이 더 급격한 변화 이런 것이 다 우리 우울증이 오기
1: 네.
0: 만듭니다. 그리고 겁나죠 귀신.
1: 네.
0: 예. 그래서 이 가족이 발견할 수 있는 조기 신호는 보면 평소 즐기던 일을 거부하고
1: 네.
0: 혼자 방에만 머물며
1: 네.
0: 말수가 현저히 줄고
1: 네.
0: 자꾸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네. 반복하며
1: 네.
0: 예. 약물 복용도 거부하거나
1: 네.
0: 이 자기 관리 세수 목욕을 또 서울
1: 네.
0: 서울이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1: 그렇네요.
0: 그래서 우리 자식들은 꼭 부모 같이 있는 분들 매일 볼 수 있는데 같이 안 있는 분들
1: 그렇죠.
0: 그래도 예, 자주
1: 네.
0: 들어와 봐서 통화나 해보고 좀 변화가 있다 하면 이쯤에는 그렇네. 좀 관심하고 예, 이래야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 자녀와 손주와의 관계는 노년기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세대 차이를 이해하고 건강한 소통을 유지하며 서로에게 정서적 지지가 되는 관계를 만드는 방법 무엇인지요?
0: 예, 사실 이거는 제 생각 다 하기 많이 교류해야 되잖아. 예.
1: 네.
0: 그리고 우리 이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1: 네.
0: 예,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강요하지 않으며
1: 네.
0: 예, 판단보다는 이 경청하는 소통 습관을 기르니까
1: 네, 경청.
0: 사실 자꾸나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고 아, 뭐 그것이 좋고 그 좋네 뭐 이렇게
1: 네.
0: 우리 이러면 사실 젊은들도 예, 그렇게 너무
1: 그렇죠.
0: 예, 예, 그래서 이 작은 이런 일상의 작은 일로 또 우리 서로 도움을 주고
1: 네.
0: 받으면 사실 연예계에 대해서 지금 이 핸드폰을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1: 네.
0: 그래서 치고 받고만 하지
1: 네.
0: 뭐 위챗 뭐 이런 거 하는 못하잖아요. 근데
1: 네.
0: 저희 엄마는 위챗 뭐 스피니
1: 네.
0: 이런 거 잘하니까
1: 다 잘하네요.
0: 사실 어떤 땐 같이 뭐 려탈할 필요 없이 그거
1: 네.
0: 보니까 뭐 신경 크게 쓰지 않으니까
1: 네.
0: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아 자식들하고 또 뭐 손군하고 또 이거 잘 배워달라 뭐 예, 이런 거 하고
1: 네.
0: 예 그리고 함께 취미도 하고 뭐 요리도 같이 하는 혹은 저건 저음에 무슨 뭐 밭을 하나 가꾸든 예 이런 것을 같이 하는
1: 네.
0: 것이 좋고
1: 네.
0: 예 그러니까 우리 이 간섭하고 관심을 구분해가지고
1: 네.
0: 예, 간섭하지 말고 그냥
1: 네.
0: 관심한다 예, 이런 것을 보여야 하면 우리 뭐 이 시대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네. 또 락상은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골절, 활동 제한, 자신감 상실 등 락상이 초래하는 연쇄적 영향과 위험을 높이는 요인 무엇인지요?
0: 네. 우리 이 락상은 그는 골절로 이어져서
1: 네.
0: 이렇게 골절이가 제일 무섭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리고 이 골절하면 회복도 바쁘고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이 그러니까 이런 무슨 그 폐염이나 뭐 이런 합병증이 또 올 수 있으니까
1: 네.
0: 예, 자 오래 누워 있으면 이 우리 폐염이 한글로는 쯔이지싱페이엔이라고 하는데
1: 네.
0: 예, 그런 이런 것이 오면 마지막에 간염이 오고 이렇게 안 되니까
1: 네.
0: 예, 그래서 뭐 우리 이것을 주야하게 하고 그다음엔 약물나 뭐 이런 것도 다 주의해야 됩니다.
1: 네. 예. 그렇네요. 나이가 들면 간과 그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약물 대사와 배설이 느려집니다. 또한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부작용 위험이 더 크죠. 런닝계 약물 복용 시 주의해야 할 원칙 네, 말씀 주시죠.
0: 원칙 이제 아, 위에도 말했지만
1: 네.
0: 최소한 약물 원칙.
1: 네.
0: 그러니까 약은 적게 먹으면 좋아요. 많이 네. 먹어서 내 몸이 회복된다는 것이 아니니까
1: 네. 네.
0: 꼭 필요한 약만 처방받고
1: 네. 네.
0: 이런 중복 효능의 약은 꼭 의사하고 상의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정기적인 약물 재검토, 그러니까 자주 먹는 약을 어떤 분들은 많이 쏴두잖아요.
1: 네.
0: 그러면 그 유효기간이 됐는가 안 됐는가 또 자주
1: 그렇죠.
0: 확인하고
1: 네. 네.
0: 왜냐하면 어떤 분들 많이 싸서 보니까 버리는 정도가 많으니까 약은 유효기간 지나면 꼭 버려야 되니까
1: 네. 네.
0: 그것을 꼭 아, 괜찮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드시지 말고
1: 네. 네.
0: 그리고 우리 시범체는 복용 규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1: 네. 네.
0: 한창으로 뭐 용량을 늘리거나 줄이지 않고 여러 네. 약이 이 복용 시간을 분산해서
1: 네.
0: 위장 부담과 약물 이 상호작용을 줄입니다.
1: 네.
0: 한시에 많이 한줌 해서 먹지 말고 꼭 여러 번 나눠서
1: 네.
0: 예, 그리고 이 부작용에는 즉시 신고 예, 무슨
1: 네.
0: 어지러움이 소화불량 이런 증상이 나올 때는 바로 이 병원에 와서 진료받아야 됩니다.
1: 네. 네, 오늘 연변중의병원 주임중의사 최미옥 선생님을 모시고 러니언기의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1: 네, 이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젊음이 사라지는 과정이 아니라 삶이 익어가는 과정입니다. 과수원의 열매가 가을이 되어야 가장 달콤한 맛을 내듯 인생도 깊어질수록 더 풍성한 결실을 맺습니다. 다만 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뿌리를 튼튼히 하고 가지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로년이 아름다운 가을처럼 풍요롭고 편안하고 그리고 건강하길 바랍니다. 오늘 생활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0: 각종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